위에 토마토 소스와 치즈, 햄을 토핑으로 올린 이른바 피자 설기의 인기가 전국적으로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피자를 좋아하는 젊은 세대와 떡을 좋아하는 중장년층까지 모두의 취향을 저격하는 조화로운 맛 덕분에 가게 오픈 전부터 대기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버터떡이 유행했을 때 이미 조짐이 보였지만 요즘 정말 떡의 인기가 예사롭지 않은 것 같죠. 특히 최근엔 카스테라 인절미 혹은 버터에 튀긴 기정떡 이런 것 같은 동서양의 맛을 접목시킨 아주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떡들이 K-디저트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덕분에 떡지순례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바야흐로 추석 명절도 멀지 않았고 떡에도 빵에도 케이크에도 일가견이 있는 우리 아기새 여러분들이 K-디저트의 메뉴 개발 팀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거 한번 만들어보면 맛있지 않을까요 싶은 아이디어 한번 모아볼까요? CBS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9월 23일 수요일 입주 1429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짹짹!

자, 비비의 네 밤양갱으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자, 9월 23일 수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잭잭. 오늘 그냥 대놓고 먹는 얘기 하시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시작했어요. 버터떡, 피자 설기, 카스테라 인절미, 버터 기정떡. 빵과 떡이 아주 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른바 K-디저트가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의 입맛이 기본적으로 겉바 속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한 거를 좋아하는, 그죠? 그렇다면 빵과 떡에 누구보다 진심인 우리 아기새 여러분들이 새로운 디저트 메뉴를

0: 개발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대충 이렇게 끓어다가 아무거나 이렇게 섞어보고, 요렇게 하면은 맛있지 않을까? 약간 요런 느낌으로? 야, 근데, 인절미 위에 카스테라 이렇게 갈아가지고, 카스테라를 가루 형태로 만들어갖고 이렇게 딱 뿌려먹는, 이거는 진짜 아이디어 너무 좋다. 저는 아직 피자 설기는 못 먹어봤거든요. 오, 이게 맛이, 그래, 맛있겠지. 맛이 있을 거야. 이게, 추석 연휴도 다가오고 하니까 나중에 언젠가 명절 차례상에도 올릴 수 있을 그런 멋진 K 디저트 신메뉴 아이디어를 한번 모아보죠. 초코 가래떡. 오, 이거 괜찮은데? 초코 가래떡? 파시로 소금빵. 뭐 이런 뭐든 좋습니다. 초코 가래떡을 만들어서 썰어가지고 팥빙수 옆에 얹어 먹으면 되게 맛있겠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전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SBS 라디오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1부 이제 막 시작했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관절 연골이 걱정.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안녕하세요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4: 너무 좋아요 유후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4: 완전 좋아요
0: 연두링
4: 잘 부탁드립니다
5: 싱크볼 바꿀

0: 되셨죠? Think about it. Think about it.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1: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르노.
2: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커밍업한 스테레오 피처링 요조의 커피 한잔 어때?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곡은 악뮤의 소문의 낙원. 네, 주선주님께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소문의 낙원 떡집 아니고요. 소문의 낙원. 힘들고 지친 나. 네, 내가 힘들고 지쳤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꽤 좋은 아이디어들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참 재밌는 건 여러분들이 드셔보신 거 말고 그러니까 이런 디저트가 나오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내주십사 였거든요. 근데 이거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던데요 이러고 이게 자꾸 먹어본 예 디저트를 네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비타돌체님. 떡, 빵, 면, 밥, 술, 당. 한 글자의 음식을 조심하시오. 그쵸. 근데 또 이거 가만히 보면은 떡, 빵, 면, 밥, 술, 당 없는 삶은 참 이게 그래요. 그죠? 예. 인생의 모든 곳에는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여왕926님. 떡 햄버거. 예능 방송에서 우주 떡집에서 하는 거 보고 오, 참신한데 하고 봤어요. 맛도 있어 보이고. 떡 햄버거. 떡 햄버거. 그러니까 이 패티를 잡고 있는 이 위아래에 빵 대신 떡을 넣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떡을 약간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쫄깃한 그런 떡으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죠? 이것도 맛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3007님, 고구마에 초코 시럽을 덮는 거 어떨까요? 왔다 초코구마. 이름도 정해주셨어요? 왔다 초코구마. 근데 뭔가 이거 빙그레 아이스크림으로 있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해. 그죠? 고구마에 초코 시럽 덮는 거. 야, 그러니까 이 고구마의 단맛이 은은해서 맛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초콜릿 시럽을 뿌린다? 아, 시럽 맛이 너무 강해서는 또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고구마의 그 약간 좀 은은한 단맛이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신김치를 얹어 먹었을 때 그 신김치의 짭조름한 맛이랑 섞여갖고 맛있는 거거든요. 진짜 외국 사람들은 이거 이해 못할 맛이야. 그 고구마에 김치 얹어 먹는 거, 그죠? 7954님, 소금빵 안에 인절미를 넣고 콩가루를 뿌려서 고소하고 짭조름하게 먹고 싶어요. 소금빵 안에 인절미를 넣고 그 위에 콩가루를 뿌려서. 요건 맛있겠는데요? 요건 그냥 지금도 그냥 빵집 가면은 할 수 있지 않나? 오, 괜찮은데? 지숙님, 가래떡 추로스, 나초 치즈나 초코에 찍어 먹어요. 아, 가래떡 추로스를. 추로스는 어쨌든 빵 형태 이렇게 길다란 거를 뽑아내면서 바로 이제 기름통에다 넣고 그거를 이제 튀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튀겨진 거 위에 설탕하고 시나몬 가루하고 이제 커피 가루 살짝 이렇게 갈아져 있는 거를 위에다 이제 뿌려서 이제 먹는 건데, 가래떡을 그렇게 먹는다. 맛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요? 지금 문자 읽으면서 한 3kg 찐 것 같아요. 자, 일단 노래 듣습니다. 마룬 5 슈거. 아, 노래도 슈거야. 노래도 설탕이야. 션 맨데스의 세뇨리타까지 듣고 올게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주택, 토지 소유자입니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은행 등 가까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하여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과되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정, 혁신, 포용의 경기도에서 알려드렸습니다.

5인조 걸그룹 아이들의 리더이자 메인 래퍼인 동시에 직접 곡을 만들고 총괄 프로듀싱까지 담당하는 핵심 멤버죠. 소연이 최근 자신의 첫 번째 솔로 정규앨범 끝내주는 인생을 발표했습니다. 싱어송라이터답게 수록된 전곡을 직접 작사 작곡을 했는데요. 타이틀곡은 요즘 챌린지로도 큰 화제가 되고 있는 퇴사할게요. 젠지 세대의 폭탄 선언인 만큼 퇴사할게요, 나 퇴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퇴사할게요 이렇게 발음해야 제맛이라고 하죠. 자, 첫 소절을 듣는 순간 2005년 대학가요제 대상 수상곡 익스의 잘 부탁드립니다가 떠오르는 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원곡자에게 정식으로 허락을 맡은 후에 음악적 요소들을 오마주를 했고요. 원곡자의 이름도 크레딧에 분명하게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익스의 곡이 취업준비생의 회사 면접날을 그린 노래라면 그 면접을 통과한 직장인이 20년 넘게 묵묵히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소리내서 외치고 싶은 낭만을 노래한 곡이 바로 소연의 퇴사할게요 이 곡이 된다라는 거죠. 자, 2005년의 히트곡과 2026년의 신곡이 하나의 세계관으로 연결된다라는 점에서 흥미로운 협업이 탄생한 셈인데요. 회사 회식날 부장님 앞에서 이 곡을 부르겠다고 맹연습에 돌입한 분들이 벌써부터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자, 퇴사를 꿈꿔본 수많은 직장인들에게 대리만족을 안겨주는 곡 소연의 퇴사할게요. 2주의 추천곡입니다.

자, 2주의 추천곡 소연의 퇴사할게요 였습니다. 이 곡을 듣고 아니 회사도 안 다녀본 양반이 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겠죠. 솔직히 아이돌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트렌드에 또 민감하니까 그죠? 또 그런 거를 또 이제 리딩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크니까 야 이제는 퇴사 트렌드를 리딩하는군요. 근데 너무 상큼하지 않나요? 퇴사할게요. 네, 첫 소절부터 무대도 봤는데 이 되게 심플하고 예쁘게 네 무대를 하더라고요. 소연님은 본인의 활동과 팀의 그 프로듀싱 그 뭐 무대에서 하는 거 뭐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다 신경을 쓰는 네 그런 분이더라고요. 자 신곡 듣고 오셨습니다. 석풍님 퇴사하면 빵을 못 먹어요. 그냥 참고 다닐게요. 빵을 먹기 전에 빵을 먹기 위해 회사를 다니시는군요. 주윤님 전 회사가 저한테 퇴사하세요 라고 할까봐 무서운디요 하셨습니다. 끝까지 붙어 계세요. 네 눈에 안 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눈에 띄면 안 돼. 네. 눈에 안 띄어야 돼. 자, 여러분들이 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메뉴들을 이렇게 쭉 보내주셨는데 또 매일 빛나는 추석님 옛날에 삼겹살 콩가루에 찍어 먹으면 맛있었는데 콩가루 스테이크 어떨까요? 스테이크 콩가루에 찍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나오는 데도 꽤 있었어요. 맞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는 그 콩가루 그게 많이 없어졌네. 삼겹살 콩가루 삼겹살 그죠? 말랑콩떡님 가래떡은 구이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래떡에다가 구이김을 말아서 요거 먹어보고 싶다. 근데 또 한참 메뉴 얘기하다가 여러분들 또 퇴사 얘기를 한참 또 하고 계신 참 잘 휘둘려. 우리 잭잭이들 참 잘 휘둘려. 예예. 동네 노는 언니님 집에 있어도 집에 가고 싶을 듯이 퇴사할 직장은 없지만 퇴사하고 싶어지는 그런 곡.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원래 퇴사자는 집에 있게 된다라는 전설적인 곡이죠. 네 안보라님께서 시작하신 퇴사자의 도. 여기 가사에 퇴사자 인 더 하우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뜻깊은 가사 함께 들어볼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코망을 갑을 받은 느낌이다 라고 하시고 지금 푸딩님께서 되게 오랜만에 문자 주셨는데 저 산책할 때 비트에 맞춰서 하는데 이거 음악이 너무 빨라서 이거 얼마나 빨리 걸어야 되는 거죠? 지금 되게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 그려보자면 공원에서 촐싹거리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푸딩님 촐싹거리고 계실 것 같아. 아우 어떡해. 미안합니다. 자, 신나네요. 게시판 좀 보죠. 2416님. 근데 근래 웃은 것 중에 제일 크게 웃었어요. 예. 퇴사자 in the house. 아, 이게 이런 걸로 이렇게 크게 웃으면 안 되는데. 아. 해니다리님. 할 수 있어. 퇴사. 일부러 그렇게 뒤에다 붙여놨는데 예, 에너지 할 수 있어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그냥 좋다님. 아 출근하기 싫다. 알디 책임져요. 크크크 하셨습니다. 이미 지금 아직도 출근 안 했다는 얘기는 혹시 이사나 사장단 임원직 아닐까요? 아 이거 너무 배부른 고민인데 왜 아직도 출근을 안 한 거지? 고위직 같은데. 현숙님. 퇴사 따위 모르던 고등학교 야자 시간에 이어폰으로 몰래 듣던 곡들. 크 좋다. 그죠? 네. 그때는 뭐 퇴사가 아니라 퇴교죠. 예. 네. 아, 집에 가고 싶다. 아, 격하게 집에 가고 싶다. 아,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다. 와, 눈 떴는데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서 눈 감고 싶다. 약간 좀 이런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는 와중에 띵띵띵띵 빵집으로 이제 예, 몰려가는 거지. 예. 남자 학교보다 여자 여고들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그거는 예. 진짜로 거기서 일했던 그 분 얘기 들어보면은 진짜로 종 땅 치면은 그 10분 사이에 텍사스 소떼가 몰려온대요. 뭐 이러면서. 자, 여러분들이 메뉴를 또 올려주신 게 있어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2498님 요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누룽지를 튀겨서 설탕을 찍어 먹는 걸 좋아하는데 탕후루처럼 설탕 시럽을 싹 입혀서 먹으면 어떨까요? 달콤 고소 누룽지탕 후룰루 랄랄라. 이게 제품 이름인 건가요? 이거 외국인한테 어떻게 설명하죠? In Korea, we have, like 누룽지탕 후루랄랄라. 근데 아쉽게도 이거는 지금 이미 상품화가 돼서 파는 게 있어요. 네, 누룽지라는 과자가 있어요. 근데 지금 딱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간 그 당을 이렇게 코팅을 해서 먹는 건데 있습니다. 윤재님.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김치를 볶아서 치즈를 쫙 칼집을 넣은 가래떡에 그거를 넣으면

김치 품은 가래떡.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요. 오. 김치 품은 가래떡. 아니면 이것도 괜찮지 않나요? 우리 그냥 가래떡 그 꿀에 찍어 먹잖아요. 가래떡을 조금 이제 평소보다 조금 더 이렇게 작게 쫙 길게 한 다음에 아메리칸 치즈를 녹여가지고 그 위에다 하고 그 이렇게 아메리칸 치즈 위에다 이렇게 돌돌돌돌 동그랗게 마는 거야. 예, 약간 이렇게 팬에다가 아메리칸 치즈 누르면은 누렇게 이렇게 눌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그거를 핑거푸드처럼 해서 이탈리안 그 토마토 소스에 찍어 먹는 거지. 살사 소스도 괜찮고. 리타 칼립소의 페퍼 마시에 그리고 크리스티나 페리의 A Thousand Years 듣는 중에 살찔 것 같아요.

자, 노래를 걸어놓고 보니까는 저희 인사드릴 시간이네요. 자, 크리스티나 페리의 A Thousand Years 어쨌든 틀어드릴 거고요. 일단 1부 엔딩 하고요. 저희는 잠깐 쉬고 2부에 돌아옵니다.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5: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양 행주 산성에서. 고양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6: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7: 마누카 꿀.
6: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7: 뉴질랜드.
6: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7: 당연히 콤비타죠.
8: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5: 콤비타 마누카 꿀.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0: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는 오랜 기간 남북은 물론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논의해온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전쟁 종식을 위한 당사자로 미국은 물론 중국까지 특정해 언급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멈춰있던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0: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0여 분 동안의 유엔 총회 연설에서 애초 기대와는 달리 북미 대화 재개와 관련한 대북 메시지를 넣지 않았으며 북한 자체를 거론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재개 의지가 여전하다면 24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모색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28일로 예정된 북한 측 유엔 총회 연설에는 비핵화는 불가하며 대북 적대 정책을 없애라는 주장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표단이 유엔 총회가 열린 현지 시간 22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3시간여 동안 깜짝 회담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했으며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추가 회담이 예정돼 있다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겠지만 분명한 건 합의하는 게 이란 측에도 유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유가가 현지 시간 22일 중동지역 원유 공급량 회복 기대 속에 배럴당 $10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전장 대비 1.1% 하락한 배럴당 $99.25로 거래를 마쳤는데 지난 8일 이후 처음으로 $100 아래로 내려간 겁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전날 대비 1.2% 내린 배럴당 $94.59에 마감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1도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1: CBS
2: 1분 기상정보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빠르면 오늘 오후부터 귀성길 행렬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도 큰 일교차만 주의하신다면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아침에는 대부분 20도를 밑도는 선선한 날씨로 출발했지만 한낮 기온은 전주 30도, 서울과 원주, 청주, 대구가 모두 29도까지 올라서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계속되겠고요. 여전히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또 오늘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불씨 관리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 소식도 있어서 올해 한가위 대보름달을 보시기는 어렵겠습니다. 일단 내일 밤부터 추석인 모레 오전 사이에는 동해안에, 추석 저녁부터는 중부와 전북, 경북, 중부 주말에는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8: 루시드 폴의 고등어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나를 고를 때면 내 눈을 바라봐줘요. 나는 눈을 감는 법도 몰라요. 가난한 그대 날 골라줘서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오늘 이 하루도. 이 노래에선 고등어가 주인공입니다. 어디로든 갈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은 아니죠. 감지도 못하는 눈으로 어물전에 누웠습니다. 어떤 가난한 가족의 저녁 밥상에 오르며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날 골라줘서 고맙다고.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고. 오늘 반찬은 고등어 어떠세요? 오늘은 눈을 봐주세요. 노래에 위한 음악평론가 임희윤이었습니다.
9: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자, SBS 라디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군요. 2부 첫 곡으로 에드 시란의 퍼펙트, 퍼펙트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참여도가 아주 퍼펙트하군요. 엄청나게 많이 문자 보내주시고 계세요. 역시나 먹는 얘기인가? 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 드립니다. 베스트엠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숯브레딩 군고기,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준비해 놓고 있고요.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많이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래 달마다 이렇게 저희한테 배정이 되는 그런

이제 물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점점 쌓이면 곳간이 언제 열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달말에 열리는 거죠. 한 잔이라도 이렇게 받고 싶으시면은 요때 좀 이렇게 공격하시는 게 확률이 높긴 합니다. 자, 저희는 광고 듣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2부 시작할게요.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4: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존 레전드의 All of Me, 사데이의 Smooth Operator 듣고 오셨습니다.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오빠 만세. 오빠 만세. Don't wanna be. 요것도 그런 거예요. 사데 스무스 오퍼레이터. 이거는 뭔지 모르시죠?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술 먹고 술값을 내라. 술값을 내라. 미안합니다. 예. 게시판 좀 보죠. 참 나처럼 방송 편하게 하는 사람도 없어. 그지? 정원영은 얼마나 힘들까? 클래식도 클래식인데 되게 이렇게 점잖고 약간 좀 자기 캐릭터 지켜야 되잖아요. 예. 저는 참 방송 편하게 해요, 여러분. 그죠? 첫 단추를 잘 껴서 그래. 딸, 아들, 아빠님. 잠깐만, 이 관계가 어떻게 된 거지? 딸의 아들의 아빠. 요즘 최고 셀럽이죠? 마미 샤크 북항이 보러 부산 친수 공원으로 갑니다. 실컷 보고 지인들에게 있는 대로 꺼드럭대겠습니다. 짹짹. 마미 샤크 뚜르르 뚜르르. 실제로 그 부산 친수공원에 나타난 그 마미샥을 보러 너무너무 많으신 분들이 생닭을 들고 찾아가신다는 얘기가. 그래서 거기에 그 주의사항이 붙었어요. 제발 좀 물에다가 생닭 좀 던지지 말라고. 이게 얘가 이제 물 밑으로 이제 돌아다니면 안 보이니까 좀 나와달라 뭐 이런 로빈 거죠. 생닭을 너무 많이 던지셔서. 네. 참 재밌죠. 그 예전에 제가 그거 말씀드렸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지나간 얘기니까 웃으면서 할 수 있지만 그때는 피해도 되게 많았었던 태풍이 이름이 노루였어요. 노루 태풍.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노루 페인트 주가가

지금 말도 안 되게 올랐었거든요. 지금 이 상어 덕분에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이거 만든 회사가 있어요. 무슨 무슨 컴퍼니라고 있는데 거기 주가가 18%가 올랐어요. 이게 뭐야. 웰컴 투 국장. 예. 1394님 알디 어제 옆집이랑 회식했다면서요. 맛있게 뭘 드셨을까요? 궁금합니다. 어제 되게 이렇게 막 기분 좋게 와 오랜만에 회식하다 이게 아니라 제가 오랜만에 정원이 형이 이제 그 공연 네 연주회를 이제 마치고 이제 CBS에 이제 돌아오셨는데 한 2주인가 3주 정도 이제 저 데타 DJ가 해주셨거든요. 스페셜 DJ가. 근데 와 사람이 그 연주회를 준비하면서 살이 이렇게 빠질 수가 있구나 싶을 정도로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형이. 그래가지고 안 된다. 안 된다. 먹어야 산다. 그래서 어제 반 억지로 끌고 가서 삼겹살 먹였어요. 네. 아니나 다를까 정말 조금 먹더라고요. 아유 우리 형. 어쨌든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제. 수다도 많이 떨고 재밌었어요. 6082님. 퇴사한 지 3개월이 되어가는 백수 50대 주부입니다. 격하게 출근하고 싶습니다. 참 신기해요. 그죠? 회사 다닐 때는 그렇게 가고 싶지 않더니 일 끝나고 그러니까 퇴사를 하고 집에서 한 달 정도 쉬잖아요. 그러면은 아 좋다. 근데 약간 그 좋다의 뒷끝맛에 약간 떴떠함이 묻어 있어. 불안한데. 이제 3개월 차 정도 되면은 아 다시 출근하고 싶다가 이제 생각이 들죠. 아 참 희한해요. 꽃바람님. 종갓집 며느리라 독감 예방 접종하고 추석 준비합니다. 시어머님은 7년째 요양병원에 계셔서 어제 뵙고 왔는데 불편한 데 없으세요? 여쭤봐도 항상 괜찮다라고만 하십니다. 기력이 정같지 않으신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하셨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건강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게 진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요 잘 드셔야 돼요. 그리고 잘 드시되 뭘 먹지 말고 뭘 잘 먹어야 되는지를 구분을 좀 하시고 드셔야 돼요. 탄수화물이나 이런 양들 당분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줄이시고 줄이고 줄이면서 많이 드셔도 괜찮은 거 많이 드셔야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꼭 챙겨서 드시고 네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후리지아님 우연히 통 들깨 가래떡을 먹어봤습니다. 통깨가 아라리 박힌 비주얼이 좀 별로다 싶어서 반 강제로 어쩔 수 없이 먹었는데요. 먹자마자 띠용! 너무 고소하고 맛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가래떡에 통들깨가 알라리 박혀있는 비주얼이라 진짜 별론데요. 진짜 별론데? 아 근데 얘네를 이렇게 가래떡을 썰어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그죠? 근데 이렇게 긴 가래떡에 통들깨 이렇게 막 다닥다닥 박혀 있는 거 보면 오 되게 아 이게 몸에도 좋고 씹을 때 톡톡 터지는 재미도 있다고. 오 그렇군요. 갓블레스님 모짜렐라 치즈를 녹여서 명란젓을 넣고 퐁듀로 만들어서 가래떡을 찍어 먹으면 완마 환상의 조합이구만. 아 이렇게 해서 드신 거예요? 모짜렐라 치즈를 녹여서 명란젓을 껍질을 이렇게 까가지고 넣고 사사사사사 섞은 다음에 그걸 퐁듀로 만들어서 이게 퐁듀 형태가 유지가 되려면 밑에서 열이 가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명란젓에 그렇게 열을 계속해서 가해도 되나? 뭐 하긴 섞여 있으니까 타지는 않을 텐데. 오 요거 어떤 맛이려나? 근데 가래떡에 명란젓은 은근히 맛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명란젓을 이렇게 좀 네모나게 주사위가 주사위래 그 다이스 주사위 맞죠? 네 주사위 사이즈로 딱 한 다음에 위에다가 명란젓하고 이제 그 마요네즈 섞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위에 이렇게 딱 아이스크림 콘처럼 살짝 이렇게 딱 짜준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 우리 모짜렐라 치즈 이렇게 사사사사 뿌린 다음에 토치로 싹 그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밑에다가 깻잎을 한 장을 이렇게 딱 놓는 거야. 그래서 깻잎을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서 맛있을 것 같은데? 동네 노는 언니님. 오늘 나온 메뉴 아이디어 싹 다 모아서 시판 했으면 좋겠다. 다 사 먹게. 살쪄요. 그냥 먹었다 칩시다. 어차피 우리 좀 있으면 또 24, 25, 26, 27일 내내 먹을 거예요. 먹었다 칩시다 오늘은. 휘성의 1년이면 라일락님 신청곡입니다. 듣고 올게요.

그러합니다. 예예. 화사의 Good Goodbye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남남남 나나나나나 라라라라라 별빛이 흐르는 딸. 아 이거 아까 제가 네. 딸아들 아빠님 아까 문자 소개 드렸던 분. 네. 아까 이상한 리듬으로. 네. 알디 저 지금 그 친수공

원에 이땡이 아예 왔습니다. 네. 사장님이 북항이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며칠 사이에 엄청 수척해지고 피곤한 모습이네요. 저도 커피 한잔 시켰습니다. 사장님 피곤해서 미안해요. 이상 북항 통신원. 북항 통신원입니다, 여러분. 북한 아니에요. 예. 그쪽에 그 아기상어 가신 분. 힘내자님. 저는 요즘 공기만 마셔도 살이 찌는 중이래요. 나름 저녁마다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갱년기라 그런지 살은 안 빠지고 스트레스로 탄수화물 위주로 먹어서 그런가 자제력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살 빼는 게 너무 힘들어요. 딱 이제 저랑 좀 비슷한 그 나이대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마흔에서 50대를 건너갈 때쯤에 되면 저는 그렇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딱 이때가 우리가 50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지금이. 약간 많이 벌어 놓고 까먹고 살려면은 지금 많이 벌어놔야 되는 것처럼 운동도 저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예요. 무게도 점점 더 줄이는데도 불구하고 운동 시간은 줄고 더 힘들 거란 말이죠. 근육은 더 빠질 거예요. 지금 서둘러 채워놓고 만들어 놓으세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미래를 위한 투자다라고 생각하시고 몸에 좋은 거 많이 드시고 탄수화물 줄이시면 진짜 좋긴 좋아요. 제가 그 순댓국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저는 순댓국 집에 가서 특을 시킨 다음에 그냥 밥은 안 먹고 그냥 거기에 들어가 있는 고기만 먹거든요. 그렇게 먹으면 생각보다 괜찮은 식단인 거예요. 네. 좀 이제는 우리가 그냥 한 끼를 그냥 먹는 것보다는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어제 먹은 무엇이 오늘의 나를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맛있는 거 많아요. 보라님, 가래떡 꽂아서 모닥불에 구워서 퐁듀 소스 찍어 먹으며 추석을 보내봅시다. 이게 나 오늘 모든 문자에 딴지를 걸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가래떡이요, 여러분. 그렇게 모닥불에 구워 먹으면 딱딱해요. 예, 또 탄다? 미안합니다. 모닥불에는 그 머시멜로 구워 드세요. 너무 달아. 너무 달아, 머시멜로. 뭐 어쩌라는 거야. 미안합니다. 넌나비님, 떡이랑 소세지로 꽃 모양 디저트를 만든다던데 분명 영상에는 되게 간단해 보였거든요. 시도했다가 에라이, 떡 따로 소세지 따로 그냥 기름에 지져 먹었다요. 그죠? 그냥 볶아 드세요. 이거 뭐, 예, 뭘 굳이 그렇게 꽃 모양 디저트까지. 예, 너무 미안할 일이 많네요. 수지만 유의 신청곡 마이클 부블레의 홈 듣고 옵니다.

like a boat out of the blue. Fate steps in and sees you through.

come true. When you wished upon those stars,

fulfillment of their secret long vanity. Yes, like a boat

자, 아. 루이 암스트롱의 When You Wish Upon a Star 듣고 오셨습니다. 아, 랄랄랄랄랄라. 3007님 암스트롱 돈주왕 친구인가 봐요. 명절 되니까 또 우리 돈주왕 씨 생각나네. 요즘 공항에서 주차 알바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돈주왕이에요. 예. 돈주왕 씨 아직도 고국에 못 돌아갔다는 소문이. 아이고 참. 예. 아, 옥주님, 전 가래떡은 그냥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찍고 바로 먹는 거. 튜닝의 끝은 순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엔딩을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껏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2시간 동안 얘기한 제가 헛소리한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그건 맞아요. 가래떡은 그냥 F에다가 구워서 꿀 찍어 먹는 게, 조청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긴 해요. 세미님, 추석 때 송편에 이런저런 실험해 보시는 거 아니죠? 아무도 모르죠. 할지도. 자,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이제 인사드릴 시간이네요. 잠시 후 11시 5분부터 백원경의 랄랄라 이어집니다.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린다 런스테드의 롱롱 타임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나, 둘, 셋, 안녕.

0: CBS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3: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2: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5: 마누카 꿀!
4: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5: 뉴질랜드!
4: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5: 당연히 콤비타죠!
6: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7: 콤비타 마누카 꿀.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1: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의 해법으로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이어 모든 국가가 하나의 해법에 합의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란 전쟁 해결을 위한 새로운 다자협의의 시급성과 불가피성을 부각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남북 상호 존중과 안정, 세계 평화 기여를 세 축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 공존 구상을 제시하면서 전쟁 종식을 위한 대화의 당사자로 미국은 물론 중국까지 특정해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재청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본질적인 내란적 성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 놀이를 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면서 이것은 희대의 내란 잔불이자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 마지막 외톨이의 돌출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SNS에 청와대의 유감 표명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다운 내로남

0: 서울의 적반하장이라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오늘 출근길에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에 대해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가 잘못됐다고 밝혔던 점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는 인지수사와 관련한 자신의 기본 철학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기준 70%에 달하는 특정 지역에 대한 원유 의존도를 오는 2035년까지 50% 이하로 낮추고 2030년까지 2천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중동전쟁을 교훈 삼아 원유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비축 물량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반도체, 배터리 등에 쓰이는 핵심 광물 관리 대상을 기존 38종에서 51종으로 늘리고 비축 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확대해 수급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9월 소비 심리가 한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 심리 지수는 5월부터 석 달간 상승하다가 지난달 2.3포인트 하락으로 방향을 바꿨지만 이달에 다시 2.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국내 증시 변동폭이 축소된 가운데 양호한 실물 경제 흐름에 힘입어 소득 여건 개선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국민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9도, 습도는 58%입니다. CBS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1: CBS 미국의 한 캠페인은요, 사람들이 음료를 마신 뒤 거리를 걸으며 인류를 구하기 위해 다 함께 컴퓨터에 오줌을 싸자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물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도 물을 많이 쓸까요? 서울과학기술대 이광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2: 100여 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가동 중인데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전력 소모라든지 용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한 것은 거의 5% 미만에 불과하다는 비밀주의에 입각해서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큽니다.
1: 우리 정부의 핵심 성장 동력인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모른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늘고 있습니다.
2: 지역 주민들은 전력 용수 토지 공급 환경적 부담을 온몸으로 떠안으면서도 데이터 센터는 고도로 자동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세수도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환경 부정의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올해 9월 19일 기후정의 행진의 모토는 메가 프로젝트의 폭주를 멈춰라입니다. 지난해 강릉 가뭄의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언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땐 조금 덜 사랑하고 조금 더 이해하라.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땐 조금 덜 이해하고 조금 더 사랑하라.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에게도 그런 마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서로를 사랑한다면 너무 큰 기대는 잠시 내려놓고요. 내 마음과 다르다고 서운해하기보다는 한 번 더 이해해보는 것. 이번 추석 조금 더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본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랄랄라의 손을 덥석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선곡으로 채워지는 수요일, 수요일엔 흐르게 하라. 자이언티 양화대교로 시작합니다. 이 곡 다음엔 어떤 곡이 좋을까요?

0: 자이언티 양화대교였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오랜만에 만나면 반갑고 좋으면서도 가끔 마음 복잡해질 때가 있죠. 기대했던 모습과 다를 수도 있고 생각지 못한 말 들을 때도 있고요. 이번 추석만큼은 조금 덜 기대하고 조금 더 이해해보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좋은 노래 들으면서 마음도 넉넉하게 채워보시죠. 수요일엔 흐르게 하라. 연휴 전날 어디에서 어떻게 듣고 계신지 여러분의 이야기와 함께 노래도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선곡 이어달리기 해주세요. 문자는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지금 제3 한강교가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떡하죠? 랄랄라 커피 준비하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콜레스테롤.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링.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4: 오늘 일 끝나고 한 꾸러미 챙겨서 시골 갈 겁니다. 이번에는 친정집으로 고고. 실비아님 좋으시겠어요. 9360번님께서 일기예보에 네가 좋아 청하셨는데, 이 곡의 제목은 좋아 좋아라는 거. 그래도 랄랄라 커피 갑니다.

가을바람 선선하니 내일부터 연휴네요. 날씨도 좋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좋네요. 꼬마 마녀님. 이 노래 잘 어울릴 것 같죠? 다빈 유빈맘님 청하셨습니다. 김종국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김종국,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까지 흘러흘러 왔습니다. 12시 출근이라 항상 출근길에 잘 듣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추석에도 일하는 분들 모두 힘내세요. JJ 스쿠프님. 늘 이 시간에 출근길 함께 하시는군요. 커피 한 잔 전합니다. 추석이니까요. 7624번님, 저는 지금 집에서 편안하게 라디오와 함께하고 있고요. 내일부터 연휴 내내 근무가 잡혀 있네요. 아이고, 다행이라 해야 할까요? 랄랄라도 어디 안 갑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할 거고요. 우리 랄랄라 가족들의 노래방 애창곡으로 같이 노래 부르면서 즐겨보려고 해요. 근무지에서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624번님께도 커피 한 잔 전할게요. 렁이님, 신랑이 근무하는 대청도라는 섬에 가려고 반차 내고 연한 부두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연휴 내내 다행이길 바라며 이적에 다행이다 부탁드려요. 지금 얼마나 기분 좋으실까요? 커피도 한 잔 드립니다.

임현정, 고마워요. 신랑이 친정 먼저 가자고 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신랑 예쁘죠? 전 부치며 들어요. 그라찌에님. 맛있게 부쳐서 친정 가시려고요. 아, 고소한 기름 냄새 여기까지 나는 것 같습니다. 커피 한잔 드릴게요.

시골 가기 전에 몇 가지 준비하고 나물도 하려고 하다가 지쳐서 좀 쉬려고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언제나 힘들지만 내 도리는 해야 된다 싶어서 하고 있네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로 위로받고 싶어요. 마야, 나를 외치다. 행복한 나를님. 추석 내일 모레인데 벌써부터 지치셨어요.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랄랄라 하는 동안은 좀 푹 쉬세요. 기운 내시라고 신청곡과 함께 커피 한잔 갑니다.

마야 나를 외치다. 재원이님. 전 서울에 사는 시부모님 강원도로 놀러 오시게 했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모시고 다니려고요. 강원도라서 바다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시엄빠 사랑해요. 건강만 하세요. 와, 서울 사는 부모님이 강원도로 가신다고요? 자식 얼굴도 보고 여행하는 기분도 나고 정말 좋으시겠네요. 1985번님은 저는 지금 남편과 5살 아들 데리고 시댁에 가고 있습니다. 부산이라 멀고 피곤하지만 교대로 운전하면서 원경님 감미로운 목소리 들으면서 가니까 지루하지 않고 너무 좋습니다. 원경님도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하셨어요. 운전해서 가려면 부산 진짜 먼데 5살 아이가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좀 일찍 출발하셨으니까 많이 안 걸릴까요? 아무쪼록 길이 많이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커피 한 잔 전할게요. 9119번님. 아들이 취업을 하니 회사에서 이 귀한 걸 보내주셨어요. 이번 추석 더 풍성해지겠어요. 아들 고마워. 보내주신 사장님 잘 먹겠습니다. 아, 이거 한우인가요? 때깔이, 와, 왠지 색깔이 아니야. 때깔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곡이네요. 예, 저도 곡이 좋아하는데 CBS는 곡이가 아니더라고요. 내년 설에는 예, 한우 한번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부럽네요. 0122번님, 멍멍이들하고 산책 중인데 덥네요. 신나는 노래 한곡 틀어주세요. 에너지 충전 필요합니다 하고 청하셨어요. 크루티스 레드 레드.

BTS 다이너마이트까지 함께했습니다. 행복이님께서 제가 CBS 사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하셨어요. 혹시 저희 사장님 아세요? 개인적으로? 설마 아니시겠죠? 예. 안 돼요. 전 그냥 속으로 기도만 할 거예요. 예, 제가 보기보다 소심합니다. 전달하시면 안 돼요. 코스모스님, 시장을 둘러보다가 송편 보고 잠시 멈춰서 4년 전에 돌아가신 엄마가 만들어준 깨송편 생각에 눈물이 핑. 엄마가 만들어주시는 전 송편 다들 맛있게 드세요 하셨어요. 아이고, 송편 뿐이겠어요. 예, 보는 것마다 엄마 생각나게 하는 것들 너무 많죠. 서울향기님은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20일 됐습니다. 너무도 슬프고 힘들었어요. 이번 추석엔 엄마를 더 위로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엄마 사랑하고 힘내세요 하셨네요. 이렇게 따님이 곁에 있는 게 엄마에겐 가장 큰 위로고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3472번님, 명절이라 고향에 계신 엄마 보러 갈 생각에 설레요. 나이가 들어도 엄마는 나의 든든한 기댈 곳이에요. 싸이의 기댈 곳 듣고 싶어요 하셨네요.

아유, 이제야 허리를 펴고 커피 한잔 합니다. 온통 방송마다 예쁜 딸들만 얘기하네요. 흑흑. 아쉽게 딸랑구가 없어서. 그래도 음악이 있어 행복합니다. 어떡하겠어요. 딸이 없는 걸. 우리 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만 생각하자고요. 커피 한잔 드립니다. 3861번님, 이번 추석은 쉬지 않고 가게 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학원 앞에서 분식가게 하고 있어서요. 이번 휴일엔 공무원, 소방, 경찰 공무원, 공인중개사 자습도 하고 보충하러 학원 나온다고 가게 문 열어달라고 해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을 수험생들에게 맛있게, 푸짐하게 주려고 합니다. 와,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이렇게 공부하러 나왔는데, 또 일하러 나왔는데 먹을 곳이 없으면 그게 얼마나 난감한지, 또 얼마나 쓸쓸해지는지 모른답니다. 랄랄라 추석 특집 나의 노래방 애창곡 크게 틀어놓으시고 따라 부르면서 기분 좋게 또 수험생들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커피 한잔 드립니다. 김유나 고잉홈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CBS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0: 세우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2: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1: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2: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1: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3: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4: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3: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4: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3: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향 행주산성에서. 고향 국가유산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6: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2: 콤비타 마누카 꿀.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9: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분 정도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최근 두 나라 간 투자 사업 논의가 큰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한미 정상은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로서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도록 긴밀한 소통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대한 감사 결과 자료 일부를 수사 참고 자료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처리 과정의 주요 선거 관련 예산 집행 등과 관련해 입찰 방해와 부당 수의 계약, 부당 검수 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6건을 우선 송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제수 선물용 식품을 취급하는 업체를 상대로 실시된 점검에서 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부당 광고를 게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과 한과류, 농수축산물 등을 제조, 수입, 조리 및 판매하는 업체 8,2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150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 300건에 대한 점검에선 허위 과대 광고 47건을 적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추석 특수로 지난달 대형마트 매출이 6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8월 국내 주요 26개 유통업체 매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7.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0: 밝혔습니다. 오프라인은 5.4%, 온라인은 9.3%가 각각 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초순이었던 추석 연휴가 올해는 9월 하순으로 앞당겨지며 추석 선물 세트 등 식품군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에스컬레이터의 일률적인 두 줄 서기 캠페인과 규제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주행거리가 길거나 이용자가 많아 위험한 구간에는 공공근로자나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안전한 이용을 지원하며 손잡이 잡기 등 3대 안전수칙을 중심으로 안전이용 문화도 확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진행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87건에 대한 결과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절기상 추분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 30도 가까이 오르겠고 당분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6.5도, 습도는 52%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1: CBS September. 당신 곁에 CBS 라디오.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7: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장노와 한로 사이. 오늘이 바로 가을의 한가운데로 접어드는 추분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면서 절묘한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추분은 늘 가을의 분기점, 계절의 기준이 되어 왔었죠.

1년 중 대기가 가장 맑고 하늘은 덥시 쾌청한 때. 덥지도 춥지도 않은 이런 날씨는 1년에 정말 며칠 뿐이죠.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 양지 바른 자리마다 태양초 고추며 호박, 토랑 같은 것들을 부지런히 널어 말리곤 했었는데요. 금쪽같이 귀한 가을 햇살을 한 줌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요. 오늘이 지나면 낮과 밤이 균형을 이루던 양팔저울은 밤쪽으로 그리고 겨울쪽으로 기울어지고 계절도 점차 무르익어 갈 텐데요. 짧아서 더 아름다운 이 계절 후회 없이 누리려면 조금씩 더 부지런해져야겠죠?

9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조나스 블루, 줄리안 페레터의 Perfect Melody였습니다. 추분이 지나면 벌레들도 동면을 준비하려고 땅속으로 숨는다는 얘기가 있죠. 글쎄 얼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가을 모기 이제 좀 사라지려나요? 한낮의 기온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30도 가까이 올라가고요. 가을 볕은 쨍쨍하니 뜨겁게 느껴지지만 또 오늘 이 추분이 지나고 나면 계절의 걸음걸이가 성큼성큼 빨라진다잖아요. 보니까 진짜 연휴 지나고 나면 오 가을이네 그렇게 느낄 것 같은데 오늘부터 가을 볕은 손톱만큼 짧아지고 날은 점차 쌀쌀해질 테니까 짧아서도 아쉬운 이 좋은 계절 후회 없이 느끼고 원 없이 누려보시죠. 산책도 좋고 나들이도 좋고 하늘멍 뭐 햇살멍 다 괜찮습니다. 해피송의 음악들이 멋진 BGM이 돼보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0: 대학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5: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2: 르노.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르노.

여섯째님, 지수님, 드디어 저희 아들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10월부터 출근이래요. 여러모로 고생한 아들에게 축하해 주려고 용돈도 두둑히 줘서 내보냈습니다. 아, 오늘만큼은 즐기라고. 오늘도 모두 행복하시고 취업 준비하는 취준생들 좋은 날 반드시 옵니다. 파이팅! 하셨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취업이 어렵다는 요즘에 아 이런 반가운 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좋은 기운 널리 널리 퍼지면 어떨까 싶네요. 아, 두 곡이었고요. 신나게 들었죠? 트레인의 Drive By, 릭스턴의 Me and My Broken Heart였습니다. 취업이 끝인 줄 알았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잔나방님. 저는 어제 쉬고 오늘부터 추석 연휴를 포함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쭉 근무입니다. 벌써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거운 한숨이 꾸물꾸물 올라오는데요. 그래도 월말에 엄마와 떠날 강원도 여행을 생각하면서 그 무거운 한숨을 꼭꼭 누르고 있습니다. 그때쯤이면 단풍이 좀 물들어가고 있겠죠? 추석 연휴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아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또 이 취업이라는 거는. 아무튼 연휴에도 빨간 날에도 뭐 버스, 택시, 지하철 운행 기사님들, 편의점이나 또 돌아가면서 동네 병의원 약국, 또 패스트푸드점도 명절 당일에도 늘 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등등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는 내일 생방송으로 만난다고 말씀드렸죠. 바람돌이님. 아, 10월이면 이제 선선해집니다. 예전에 군에서 임진강 도하 훈련 때 물에 빠져 죽는 줄 알았던 얼어 죽는 줄 알았던 10월입니다. 아셨는데. 아, 임진강은 10월에도 왠지 좀 추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라맘님. 아, 보라는 처음인데 너무 신기하네요. 아셨어요? 아, 그러신가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유지수의 해피송이고요. 오늘 수요일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상진님이 보라로 보니까 지수님 색깔이 멋지네요 하셨고 빅맘님도 오렌지, 왕서방님도 지수님 오늘 의상이 오렌지 의상이네요 하셨는데요. 오렌지족 기억나십니까? 오렌지족. 자, 오늘 보라 퀴즈 준비했고요. 유용한, 특히 명절 때 유용한 생활정보 퀴즈 마련했습니다. 음악 듣고 본격적으로 풀어볼게요.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이어지는 곡은 A Great Big World예요. Rockstar.

0036님, 졸릴 때는 신나는 음악이 최고죠. 아셨는데 잘 들으셨나요? 핏불 피처링 캐시아의 팀버, 또 A Great Big World의 록스타까지 앞서 전했습니다. 아, 하은 아빠님이 의상이 가을가을하네요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추석을 맞아 당근 인간으로 변신해봤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생활정보 퀴즈, 아주 유용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생활 편의를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아, 급할 땐 또 생각이 안 나잖아요. 일단 위급한 중증 응급 환자가 발생할 때 구급상황관리센터는 119죠. 이건 아시고, 또 연휴 기간에 당직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실시간으로 친절하게 안내하는 보건복지상담센터는 129. 이것도 아실 것 같고, 또 거주하는 지역에 당직 의료기관과 실시간 교통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시도 콜센터 120입니다. 120.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정부 민원 대표 전화로 가까운 뭐 의료기관, 약국 안에는 물론이고 고속도로 정체 구간 등 명절 생활 정보를 24시간 통합 안내하는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입니다. 이른바 국민콜이라 불리는데요. 이것은 몇 번일까요? 자, 명절 생활 정보를 24시간 통합 안내하는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가 아주 막 누구 환자가 발생했다 이런 게 아니라도 뭐 고속도로 정체 구간을 알 수 있고 뭐 약국이나 의료기관 정보 등등등을 24시간 알 수 있는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국민콜은 몇 번일까요? 아, 120 아닙니다. 120은 시도 콜센터고요. 이 국민콜은 역시나 그 세 자리 숫자고요. 세 자리 숫자. 1로 시작하는 거는 맞습니다. 1, 2, 3도 아닙니다. 1, 2, 3 아니고요. 1로 시작하는 거는 맞고요. 이 번호를 90도로 세우면 약간 우리 그 자음이 생각이 납니다. 아, 이렇게 얘기 좀 너무 많이 얘기해 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맞추신 분도 계시고, 와, 진짜 이거 찾기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잘 아셔. 국민콜입니다. 국민콜. 명절 생활 정보를 24시간 통합 안내하는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국민콜.

오른. 자, 세 자리 숫자 몇 번일까요? 자, 1로 시작한다는 거는 알려드렸습니다. 자, 119, 129, 120 말씀드렸고요. 자, 이 안에서 뭐 다 조합이 가능합니다. 뭐 129, 119, 120 이 숫자를 이리저리 조합하면은 국민콜이 나오기는 하네요. 114 아니지? 자, 다산콜 아니고요. 국민콜입니다. 정답 한번 받아볼게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오늘 정답과 신청곡 기다릴게요.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이어지는 곡은 선우님 Dan Fogelberg예요. Leader of the Band.

5180님 퇴근길입니다. 좋은 방송 해피송을 듣네요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아 명절 앞두고 기분 좋으셨으면 하고요.

쿠폰 보냅니다. 윤미라님 비틀즈의 I Will이었고요. 아, 나야 리베라 데미 로바토 아주 멋진 히스패닉 계열의 배우이자 가수들이죠. Here Comes the Sun. 또 선우님 Then Forget Bug의 Leader of the Band까지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아주 명절 맞이 생활정보 퀴즈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가까운 의료기관, 약국안 내, 고속도로 정체 구간 등등 명절 생활 정보를 24시간 통합 안내하는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이른바 국민콜은 몇 번일까요? 이런 문제였는데요. 아, 이날 결혼기념일 이런 분도 계시고, 아, 이날은 그렇지. 오늘은 923이잖아요. 이날 결혼기념일, 생일인 분도 계신 것 같고요. 6261님, 간첩신고는 113? 하셨는데. 마지막 한 자리 숫자만 바꾸면 정답인데 아깝습니다. 7564님은 제 상의 옷 사이즈입니다 하셨어요. 오, 그렇다면 꽤 풍채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거 뭐 영어로 바꾸면 X라지인가요? 2X라지인가요? 어떤 브랜드는 X라지 같고 어디서는 2X라지인 것 같고. 옥수토박이님은 제 나이에 딱 두 배라고 하셨고요. 환웅맘님, 아하, 11부터 10까지 정부 민원 상담 이런 게 있었네요.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하시면서 정답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자, 적당히 눈치채신 것도 같고요. 명절 생활정보 등 24시간 통합 안내 정부 민원 콜센터 국민콜은 몇 번일까요? 뭐 정답 아시겠죠? 세 자릿수입니다. 늦지 않았으니까 정답 알려주세요. 유재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아, 우리 5학년 5호선에서 가운데를 달리고 계신 옥수토박이님, 또 라라맘님 신청하셨네요. 이게 팝의 Lust for Life.

피해픽님, 9949님, 로비 벤 베네토의 그린고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이제 1부 닫을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다른 여행님. 아 이거 토멜랜드가 그 립싱크 배틀 나와서 찢었던 그 곡이네요. 리안나 피처링 제이스의 Umbrella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옵니다.

0: CBS
1: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안.
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부모.

0: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향 행주 산성에서. 고향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4: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3: 마누카 꿀.
4: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3: 뉴질랜드.
4: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3: 당연히 콤비타죠.
5: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3: 콤비타 마누카 꿀.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9: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체제를 다루는 다자 대화 추진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조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는 남북, 미국, 중국이 공감하고 논의해온 과제라며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멈춰 있던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 시작을 제안했는데 오늘 연설을 통해 당사자들의 남북미 중 4자가 포함된다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지난해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올해는 비핵화 대신 핵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일부 전문가들이 제안한 조선이라는 북한 공식 국호 대신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관련해 세계 앞에 평화공존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염승열 국제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K-이니셔티브라는 이름으로 글로벌 AI 기본사회, 녹색 대전환, 에너지 공급망 연대라는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며 이 청사진이 국제사회의 지지로 이어지도록 의회 외교로 힘을 싣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 출신의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기조연설 중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법을 언급하며 가장 현실적인 대북 평화 제안을 했다며 이 대통령은 확실한 페이스메이커라고 지켜세웠습니다. 박 의원은 이재명 트럼프 회동을 통해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분담해서 김정은 설득이 성공하기를 기원한다며 트럼프 1기 때도 동결 정책은 성공했고 상호 인정 동결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단계적 접근법에 대해 북한의 평화를 구걸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흥정 테이블에 올려놨다며 이 대통령이 말한 동결의 범위는 ICBM에 국한된다며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무기만 협상 대상이고 대한민국을 직접 겨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논의에서조차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방미기간 비무장지대에 지뢰 폭발 추정사고가 발생하고 백령도 인근 상공에서 북한 추정 항공기 움직임이 감지된 것 등을 거론하며 평화를 구걸하는 사이 안보에는 구멍이 뚫리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과 장병의 희생으로 돌아오고 있다.

0: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켜야 할 것은 북한 정권의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배임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과 삼성, SK경영진을 고발한 주주단체가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최정원입니다.
1: CBS

0: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전한 우리 집을 만드는 의무입니다.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한국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1: 조용필의 그래도 돼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 길에 힘이 겨워도 또 안 된다고 말해도 이제는 믿어 믿어봐, 자신을 믿어 믿어봐, 두 팔을 크게 펼쳐 더 망설이지 않게. 2024년 가왕 조용필은 그래도 돼로 컴백합니다. 그의 나이는 74세. 그래도 돼의 뮤직비디오가 완성된 날 저는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저는 울고 있는데 조용필은 웃고 있더군요. 괜찮긴 한데 사운드를 좀 다듬어야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는 끝까지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을 믿어도 돼 라고 모두에게 말해주기 위해. 노래에 의한 음악평론가 임희은이었습니다.
2: 1시 5분입니다.

1590님 결혼기념일입니다. 좋은 곡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잘 들으셨나요? 3576번으로 아 부엉이님이시구나. 아 제 신청곡이네요 하셨고요. 마운5의 Memories였습니다. 해피송은 2부로 얻어왔고요. 오늘 1부에서 유용한 생활정보 퀴즈 함께 풀었습니다. 명절 생활정보를 24시간 통합 안내하는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뭐 가까운 의료기관, 약국, 뭐 고속도로 정체 구간 등을 알 수 있는 이 국민콜은 몇 번일까요? 하는 문제였죠. 힌트 중에 제 상의 옷 사이즈입니다. 라는 사연도 있었는데요. 3220님이 그거 들으시고 정답 105! 파마하다가 말고 힌트가 엑스라지라서 정답 아이고 아깝이 아 엑스라지가 어떤 데서는 어떤 브랜드에서는 105로 나오고 어떤 데는 110으로 나오고 그러던데 네, 정답은 110 110번입니다. 110번 안타까웠어요. 자, 정부 민원안내콜센터는 정부 민원이나 불편사항, 생계형범죄나 보이스피싱 신고 등 종합적인 정부 민원을 처리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입니다. 문연 병원 약국을 직접 찾는 스마트폰 앱이 있고요. 전화가 몰려서 대기가 길어질 때는 스마트폰으로 직접 조회가 가능하죠. 그리고 응급의료 포탈 이젠 지도 기반으로 현재 내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지금 문연 병원과 약국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도 있고요. 응급똑똑, 응급의료정보 제공 앱도 있습니다. 응급똑똑 앱은 증상을 입력하면 응급실에 가야 하는 상황인지 진단해주고요. 가벼운 증상일 때는 자가조치법도 안내해주는 앱입니다. 아 역시 아는 게 힘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3762님 아내와 식당하면서 일하며 듣고 있습니다. 명절 내내 일하고요. 명절 끝나고 부모님 뵈러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명절에도 해피송 들으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정답 알려주셨어요. 아우 고생이 많으시고요. 아, 우리 동네 문연식당 이런 것도 알려주면 좋겠네요. 그죠? 7420님은 정답 보내주시면서 대장 내시경 후에 용종 제거로 이번 추석은 금주입니다. 요요요요 하셨는데 이 건강이 우선이죠. 자, 우리 3762-7420, 소닉, 3793-8309-0028-4825, 또 9949, 애플파이, 0072-1590, 둥이맘님께 커피 쿠폰 보냅니다. 자, 이제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2부 주제는 명절 용돈 얼마나 드려야 하는가. 아, 이거 약간 100분 토론이네. 자, 우리 햇님이 이제 좀 정해주세요. 애매한 것들. 명절이면 또 우리가 또 서로 나누는 게 이웃의 정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특히 가족 간의 만남이, 그 요즘은 특히나 자주 만나기 어려운 조카들, 뭐 사촌들, 부모님, 또 아이들까지 명절 용돈 얼마나 드려야 하는 겁니까? 부모님은 얼마다? 아이들은 몇 살 얼마? 몇 살 얼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취준생 등등 또 조카들도 만나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 어른 노릇하고 살기 쉽지 않은 세상. 명절 용돈 이야기입니다. 아, 용돈 얼마나 드려야 되는지. 아니, 진짜 어제 은행 가니까 신국고하고 바꿔준다고 막 이렇게 쫙 붙여놨더라고요. 우리 햇님이들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아주 귀한 이야기들 나눠주시고 신청곡도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자, 2부 주제는 명절 용돈 이야기입니다. 뭐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그럼 나도 살아야지, 그치요? 명절 용돈 얼마나 드리면 좋을지 등등 궁금한 거 서로 나누도록 해요. CBS

0: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 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4: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슈슈님, 오늘 노래가 다 마음에 드는데요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9338님, 명절에 근무가 걸려서 우울 모드입니다. 유유 하셨는데, 아, 명절에 일하시는 모든 분들 엔젤이십니다. 진짜 엔젤. 트루시반의 엔젤 베이비였고요. 또 혜숙님 아델의 Million Years Ago, 또 아미고님 찰리푸스의 One Call Away까지 전했네요. 아, 이거 제가 얘기를 안 한 것 같아. 렁이님이 정답 못 들었어요 하셨는데, 국민콜 110입니다. 명절 생활정보 24시간 통화 받네. 110 국민콜입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2부 주제는 명절 용돈 이야기입니다. 아, 용돈은 또 얼마를 드려야 하는지 등등등. 우리 가수팬님은 뭐 설인가요? 하셨는데. 아니, 설도 아닌데 무슨 용돈이냐 이런 말씀이시겠죠. 이런 얘기라는 거는 곧 나는 나갈 때는 많은데 들어올 때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마음무기님, 아, 용돈 봉투 준비했어요. 이제 5살 손녀도 돈을 알아서 준비해야 됩니다. 아, 애들이 더 잘 알아요. 그죠? 더 잘 알아. 요즘 부모님들 아이들 용돈 내가 중간에 가로챈다 아닌다 궁금합니다. 7673님, 명절 용돈이라고요. 부모님은 20만 원씩, 아이들은 5만 원씩 이렇게 드리네요. 선물은 따로 챙기고요 하셨는데, 아, 선물까지? 와, 근데 진짜 5만 원권이 나오면서 좋기도 하고 간단하게 드리니까. 한편 3만 원은 어떡하지? 약간 이런 고민도. 아, 5374님, 저희는 한 살 손자는 만 원, 초등학교 3학년 손녀는 3만 원, 어른들은 10만 원입니다. 아, 이런 집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어른들이 다 이렇게 돈 모아서 이렇게 우리의 전통 놀이에 이용해서 이걸 또 한번 몰아드리기, 그런 집도 있을 것 같고요. 아미고님, 저는 딸과 아들한테는 용돈을 받고요. 외손주들한테 용돈을 줍니다. 손주들한테는 자동으로 지갑이 열리죠. 또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 오랜만에 만나는데 그런 기쁨도 있어야죠. 아, 근데 참 음식도 준비하시면 부모님 지갑이 더 비어갑니다. 그죠? 또 그냥 준비할 수 없잖아요. 오랜만에 명절이라고 모였는데. 우리 73년생, 73번 아니라고 하셨어요. 73년생 방탄소님. 아, 또 이게 73년생은 소띠시더라고요. 명절 용돈. 이젠 아이들, 조카, 양가 부모님들께 드리기만 하고 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낀 세대인 거잖아요. 우리가 낀 세대인데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크면 명절이라고 봉투 갖고 올라나? 기대하면 안 되겠죠? 찰손 브라워스님. 아, 정말 제가 어려울 때는 용돈을 드리려고 해도 줄 수가 없었는데 경제 형편이 좀 그랬습니다. 지금은 뭐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용돈을 드립니다. 지소님도 드릴 수가 있어요? 하셨는데 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시기만 하면 뭐 넙죽 엎드려 절도 할 수 있죠. 우리 찰손 브라워스님 진짜신 거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2부 주제는 명절 용돈입니다. 아, 용돈 때문에 생기는 진짜 여러 가지 일들도 있죠. 자, 어떤 일들이 또 있었는지도 알려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이어지는 곡은 스칼리 듀오님도 빅맘님도 듣고자 하셨죠? 이럽션의 버전으로 띄울게요. One Way Ticket.

팝스의 라틴 러버 3857님, 또 바다 로망스님, 제니님, 시스케 최 하트브레이크 호텔, 또 노을 신사님, 스니프 앤드 티어스의 드라이버 시트였습니다. 유재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이분은 명절 용돈 이야기죠. 오션님, 1년에 4번은 드리셔야죠. 설, 추석, 부모님 생신 때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고 한 번에 50만원씩 하셨는데. 아들아, 애미가 기다리고 있다. 추석 때 꼭 오너라 아들아. 류이오 사랑해님은 조카한테 이모가 월급을 못 받아서 추석 때 용돈 못 줄 수도 있어 라고 하니까 이모 알바라도 해서 달라고 합니다. 경제구조를 너무 잘하는 중. 요즘은 어릴 때부터 경제교육, 조기교육을 하니까 이럴 수도 있겠다. 이모, 요즘 시급이 10,000원 정도인데 단기 알바라도 하면 내 용돈잔돈을 줄 수 있지 않아요, 이모? 웨스트라이프님은 용돈이요? 저는 저금통에 500원을 가득 넣어서 500원짜리 넣어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요즘에 동전 구경하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딱 은행 가서도 동전 받는 날이 정해져 있던데 이럴만 10년 정도 걸리실 것 같다는 생각이. 아 보헤미안님은 저희는 3대가 모여서 다들 노래 자랑을 합니다. 노래 안 하면 용돈도 없습니다. 와 이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고 진짜 좋은데요. 약간 가족 장기 자랑? 노래가 부담스러우면 가족 뭐 이야기 배틀? 뭐 재미있는 이야기, 뭐 의미 있는 이야기, 그동안 있었던 일들 등등 이런 배틀로 참가상 10,000원, 대상 300,000원 어떻습니까? 혹시 저도 참가비 20,000원 내면은 약간 어쩌버로 약간 끼워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6082님은 백수 3개월째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떡값이라도 한 2, 30만 원 나오면 조카들 용돈 줄 때 보탰는데 웃준다요. 양가에 조카들은 많고 어른들 선물에 추석 음식도 보통 100에서 150만 원은 들어가는데요. 진짜 낀 세대 안타깝습니다 하셨어요. 아 이런저런 뭐 용돈은 형편에 맞게. 그리고 낀 세대를 위한 커피 쿠폰 우리 6082님께 전합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프리다입니다. 아바의 멤버죠? I know there's something going on.

돈 주면 안 되겠니? 봉도 하나로 주니 아빠는 국물도 없다 하셨는데 국물이 아니라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네요. 아, 5초의 법칙님의 신청곡이었고요. 퀸 마이클 잭슨 There must be more to life than this 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동기홍님 스테파노프의 Born to be Wild 남기고 저희는 물러갑니다. 내일 생방송으로 올게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휴식 같은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2: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3: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청년.

0: 청년들입니다.
1: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0: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3: 마누카 꿀!
2: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3: 뉴질랜드!
2: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3: 당연히 콤비타죠!
4: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0: 콤비타 마누카 꿀.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한국경제신문지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전날인 오늘 교통량이 평소보다 많아지면서 전국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차량 613만 대가 이동하면서 일반적인 수요일보다 혼잡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요금소 기준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대 7시간 30분으로 추산됐고, 서울에서 광주까지는 6시간 50분, 목포까지는 7시간 20분, 강릉까지는 3시간 20분으로 예측됐습니다. 교통 혼잡은 지방 방향의 경우 내일까지 이어지고, 서울 방향은 오후 8시에서 9시에 해소될 전망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이 약 30분 동안 회담을 진행했으며, 회담에서 양 정상은 최근 두 나라 간 투자 사업 논의가 큰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핵 잠수함 연료 문제와 농축 재처리 문제, 조선업 협력 문제, 전시작전권 전환 등의 협력 의지를 다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있다고 언급했고, 이 대통령은 다음 날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한중 관계를 포함해 역내 정세에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해 재차 입장문을 내고,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청와대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불편이 송구하다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가은 선수가 생애 처음 출전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이번 대회 한국 사격의 첫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추가은은 일본 아이치현 종합사격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사격 여자 10m 공기권총 개인전 결선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앞서 열린 개인전 본선 겸 단체전에서 582점을 쏴 아시안게임 신기록을 세운 추가은은 오예진, 김보미와 단체전 은메달도 합작해 이번 대회에서 메달 2개를 수확했습니다. 올해 7월에 태어난 아기가 7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7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4,275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2,421명, 11.1% 증가했는데, 이는 7년 만에 최대 수준이고 증가율로는 19년 만

0: 최대치였습니다. 올해 1월에서 7월 누적 출생아도 작년 동기보다 14.7% 늘어나며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출생아 수 증가 흐름이 이어지며 올해 연간 누적 출생아는 17만 명을 넘었습니다. CBS 뉴스 백원경이었습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광고하기 좋은

9월 23일 수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첫 번째 곡은요. 에픽하이의 Fly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디 Song for you. 아나운서 송인찬 낭차게 인사드립니다. 2430번님 송디 오랜만에 어떤가요? 편하게 들어요. 12시 퇴근하고 집 와서 씻고 곱돌이탕 한 사발이 땡기고 게임 좀 하다가 천국에 있는 기분이에요. 벌써 또 퇴근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퇴근하고 지금 마음 편히 계신 분들도 아직 퇴근 못하신 분들 그리고 자영업자 우리 송편님들 모두 오늘도 2시간 힘차게 파이팅! 동네 노는 언니님은 송디는 어디로 추석 쇠러 가나요? 아, 저는 정해져 있습니다. 내일 어떤가요? 생방송으로 함께하면서 저는 이곳 스튜디오로 추석을 새로 올 겁니다. 네, 또 추석 특집 방송에 많이 놀러와 주세요. 자, 요새 AI 활용하는 분들 정말 많죠. 또 궁금한 거를 물어보거나 사진을 찍고 추천을 받기도 하고요. 가끔은 뭔가 이런 고민거리를 털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내 몸 상태, 그러니까 어디가 아플 때마다 AI한테 물어보고서는 그냥 그대로 두거나 아니면 의사에게 상담할 거를 AI에게 상담받는 이런 분들이 점점 늘고 있어서 오히려 좀 잘못된 처방을 받거나 병을 더 키워서 병원에 가는 분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면 가장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할까 말까, 이걸까 저걸까 고민될 때는 어떤가요? 찬성, 안 찬성 코너 앞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요일 A면 찬성 안 찬성 시간으로 만나볼 건데요. 우리 송편님들이 남겨주신 고민 사연, 어떤 선택이 더 좋을지 함께 송편님들의 지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는 또 요일 관계없이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크고 작은 고민들 생겼다, 선택하지 못해 갈팡질팡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문자 레인보우 게시판에 말머리 고민 달고 남겨주시거나 홈페이지 찬성 안 찬성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송인찬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이에요.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5: 위제로
4: 과식에도 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5: 위제로
6: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7: 이영약품
8: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9: 참 좋은 여행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투투 1과 2분의 1 노이즈 너에게 원한 건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제가 내일 이제 생방 진행한다고 하니까 생방 와 대박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렇게 그냥 말만 이렇게 그냥 야 대박 이렇게 해놓고 내일 다 놀러 가시는 거 아니죠? 제가 또 듣기로 명절에 유독 좀 참여가 저조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내일 생방송이니까요 우리 실시간으로 많이 소통해보고요. 내일은 내일이고요. 지금 오늘 또 우리 송편님들의 지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찬성! 안 찬성! 세상의 모든 고민, 그 시작은 할까 말까, 살까 말까, 이걸까 저걸까. 이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망설이게 됩니다.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고민에 마침표를 찍어드릴게요. 찬성! 안 찬성! 이야, 내일부터 이제 진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명절이라서 설레고 또 기대되는 마음도 크지만 반대로 이 걱정하고 부담, 불편한 마음이 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자, 오늘 이 시간 이런저런 송편님들의 고민 함께 나누고 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찬성 안 찬성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겨주신 익명을 요청한 송편님의 고민사연입니다. 저도 의견을 구하고자 남겨봅니다. 실은 남편이 시댁 어른들과 사이가 좀 많이 틀어져서 거의 2년 가까이 시댁 왕래를 안 하고 있어요. 저만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곤 하는데요. 얼마 전 어머님이 미안하다 하시면서 이번 추석에는 시댁에서 다 같이 모여보자고 하시는데 남편은 절대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말을 꺼냈다가

0: 버럭 화를 내고 부부싸움까지 갈 뻔했는데요. 아 이거 정말 고민입니다. 그냥 저라도 아이들 데리고 갔다 와야 될까요? 아니면 남편이 싫다고 하니까 그냥 남편 뜻대로 들어주고 전화만 드리는 게 맞을까요? 아 이게 며느리 입장에서 또 아내 입장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참 난감합니다. 이대로 저만 아이들 데리고 시댁 간다. 찬성? 안 찬성? 아, 사연 남겨주신 우리 익면의 송편님께는 택배로 가는 화장품 선물 보내드리고요. 아, 진짜 난감하실 것 같은데요, 이거. 아,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 며느리와 시어머니랑 고부 갈등이거나 아니면은 또 요 사이에서 남편이 고민할 때가 많은데 이 경우는 조금 다르죠. 시어머니와 시어머니의 아들, 그러니까 남편 사이에서 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신 건데요. 아, 일단 사연에서는 왜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남편분하고 시부모님 간의 사이가 틀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2년 정도 왕래도 안 할 만큼 그리고 거의 연락도 안 하셨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정도면은 꽤 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중에 일단 시어머니께서 먼저 며느리분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 사연자분에게 다 같이 한번 모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하지만 남편분은 여전히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고요. 자, 우리 송편님들의 의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순간이네요. 시어머니께서 명절에 모이자 하셨으니까 일단은 나와 아이들만 데리고서라도 가는 게 맞다 하면은 찬성 보내주시고요. 남편이 저렇게 완강하게 나오는데 남편 없이 가는 것도 이상하다. 그냥 전화 정도로 안부만 묻자. 홀로 아이들 데리고 시댁 가는 거 반대다 하면은 안 찬성 보내주시면 됩니다. 찬성 혹은 안 찬성으로 송편님들의 생각 한번 받아볼게요.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1: 1997. Uptown Boys in Full Effect.

업타운 다시 만나죠. 이연도 사자 후 두 곡 함께하고 오는 동안 우리 또 송편님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봤는데요. 아 진짜 노래가 나가는 동안 저도 좀 많이 고민을 해봤고 또 송편님들도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송편님들의 삶의 지혜가 담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왔습니다. 자 그레이스 박님 찬성 그래도 명절인데 가셔야죠. 애들이 다 보고 배웁니다.

0: 애들이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좀 들면 대충 눈치를 챈단 말이죠. 0306번님, 그래도 가는 게 옳아요. 아니면 점점 멀어집니다. 찬성 보내주셨고요. 1410번님은 반대, 안 찬성 주셨습니다. 경험담이신 것 같아요. 경험상으로 결국 저 혼자 했던 배려가 나중에는 저 혼자 해야 하는 당연한 일로 오더라고요. 지금의 따뜻한 마음이 나중에 변하지 않도록 죄송하다는 안부 전화로 추석을 보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뭔가 아, 참 그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좋은 의미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그대로 끝까지 유지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그 점도 언급해 주셨고요. 배타고님도 안찬성 보내주셨습니다. 남편과 시어른들 간의 화해가 먼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가기 전에 싸우고 갔다 와서도 싸우게 될 것 같아요. 남편과 관계를 우선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남편과의 관계가 먼저다 보내주셨고요. 3775번님 찬성 주셨습니다. 나중에 부모님과 사이가 좋아졌을 때 오늘을 생각하면 신랑이 사연자분께 너무 고마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부모님도 사연자분께 고마워할 것 같고요. 손주들도 보고 싶으실 거고요. 사연자분이 신랑과 시부모님 사이 오작교 역할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희망편이죠. 정말 3775번님의 말대로만 되면 너무나도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 그게 이제 그렇지 않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약간 이런 게 또 좀 고민이 되시겠죠? 7812번님, 1963년생 할머니입니다. 저의 생각은 효도는 본 자식, 아들, 딸들이 먼저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편이 싫다면 안 가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찬성! 또 이렇게 지혜 한 스푼 얹어주셨고요. 자, 우리 송편님들의 전체적인 의견,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어느 쪽으로 조금 더 쏠리는지 감이 오시죠? 남편 없이 시댁에 가는 것을 찬성, 안 찬성! 자, 우리 송편님들의 의견은요? 안 찬성 쪽에 더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우선시해야 되는 거는 내 가정이다, 내 남편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미혼 MG인 이 송디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도 남편분의 편을 먼저 좀 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살짝 티스푼, 한 스푼 정도 얹어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연 바로 만나보시죠. 홈페이지 찬성 안 찬성 게시판에 남겨주신 행복나무님의 고민사연입니다.
1: 결혼 3년차 남편입니다. 아내가 애견샵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워낙 아내 애견샵이 동네 소문을 타서 잘 되는 것도 있지만 그 탓일까요? 항상 일이 바쁘다고 명절 때마다 제일 늦는 게 바로 저입니다. 매번 늦다 보니 음식 준비는커녕 음식을 차리지도 못하고 그저 먹고만 오는 편이죠. 아, 물론 일찍 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이게 매번 눈치가 보여서요. 저라도 일찍 가서 누나와 함께 음식 만드는 걸 도울까 싶지만 그게 오히려 또 제 아내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싶어서 이번 명절에는 어찌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손님도 중요하지만 이번 명절만큼은 애견샵 문 닫고 일찌감치 가서 같이 좀 돕자고 말해도 될까요? 아이, 참고로 명절 앞두고 벌써부터 제 아내는 예민 모드네요.
0: 자, 사연 남겨주신 행복나무님께는 택배로 가는 화장품 선물 역시 보내드리고요. 아, 명절 앞두고 있어서 이런 가족 사연이 좀 많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남편분의 사연이고요.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결혼 3년차입니다. 아내분은 애견샵을 운영 중인데 조금 잘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이 명절 때마다 늘 좀 늦게 시댁을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음식 준비를 할 수가 없게 되고 또 상 차리는 것도 같이 못하니까 가서 먹고만 와야 되는데, 아, 그것도 조금 이제 눈치가 보이는 거죠. 아, 그래서 이 남편분, 이제 본인이라도 먼저 가서 도울까 싶다가도, 아, 그게 또 아내분에게 부담을 지어주는 건 아닐까. 아내 점수를 깎는 일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이 되시는 건데요. 자, 우리 송편님들은 이 사연 듣고 어떤 의견을 보내주시겠습니까? 명절 때마다 늦어서 가족에게 눈치가 보였다. 이번 추석에는 애견샵 닫고 일찌감치 가서 일을 돕자고 말하는 게 좋다면 찬성. 이번 명절에는 가게 문 닫고 내려가서 돕자 라고 말하기 전에

아내분의 의향부터 한번 쓱 살피는 게 좋겠다. 먼저 말하는 거 반대라면 안 찬성. 말한다 찬성, 말하지 않는다 안 찬성. 송편님들의 의견과 참견 지금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올 동안 보내주세요.

시스타 나 혼자 브라운 아이드 걸스 아브라카다브라 두 곡 함께하고 있는 동안 또 의견 많이 받아봤습니다. 아, 그 전에 지금 아까 이제 첫 번째 고민 사연 당사자셨던 그 며느님 익명의 송편님께서 바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송편님들 조언 잘 들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남편의 마음을 존중해주자 이쪽에 많이 기울어 있었는데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역시 조언을 구하기 잘한 것 같네요. 송디께도 현명한 조언 주신 우리 송편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이미 근데 이 송편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남편분 편을 들어주자라고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또 그쪽 의견이 많이 나와서 좀 더 결정을 쉽게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도움이 됐다면은 정말 다행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 사연이죠. 두 번째 사연. 아, 미세스 유님. 아니요. 남편분, 본인 집이잖아요. 먼저 가서 혼자 음식 하시죠. 안 찬성. 민트조원님. 뭘 말해요. 안 찬성. 셀프 효도가 맞죠. 남편분이 먼저 가심 아내분이 좋아하실 겁니다. 네, 두 분. 약간 좀 굉장히 진심이 담기신 것 같고요. 유리 아빠님. 찬성 주셨어요. 그 말을 시작으로 아내와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샵에 예약이 있을 수도 있고 스케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 결국에는 일단 대화를 먼저 풀어봐야 된다. 이쪽에 좀 방점이 찍혀 있었고요. 8441번님은 안 찬성에 한 표 주셨습니다. 아이, 뭐 잘 나가는 애견샵까지 닫아가면서 뭘 또 빨리 가자고 말합니까? 그냥 모두 편하게 밖에서 드시죠. 야, 이렇게 항상 선택지가 찬성 안 찬성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렇게 제3의 선택지를 주시는 게 또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죠. 빵빵한 호랭이님. 말씀하시는 것에는 찬성. 우리 집 동서도 명절날 아침에 오는데 와서 몇 시간 있다가 친정 간다고 쌩 하고 가더라고요. 아, 얼마나 얄미운지 뒤통수를 치고 싶음. 이거 나가도 되는 거죠? 빵빵 호랭이님. 아무리 차례를 안 지낸다고 해도 그건 너무한 듯. 조금 세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쵸, 음식 준비하는 게 그쵸, 맞습니다. 이게 둘이 하고 셋이 하면 훨씬 3분의 1, 4분의 1 훨씬 그 배로 쉬워지는 건데 또 혼자 하시고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잼잼님, 죄송하지만 그 말 꾹 삼키세요. 안 찬성. 아내 편 들겠습니다. 생계업이고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애쓰셨을지. 아, 둘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중간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내분도 너무 예민버스 말고 나긋나긋 대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대화의 중요성을 또 짚어주셨고요. 4014번님. 아내분이 상황 판단하셔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일찍 가려 했던 마음도 사라질 수 있어요. 안 찬성 주셨습니다. 이번 사연.

저는 이 찬성 안 찬성 진행하면서 굉장히 좀 날카롭고 무서웠던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자, 이번 사연도 역시나 한쪽으로 많이 치우친 것 같습니다. 자, 결과는요. 안 찬성에 더 많은 의견.

아예 그냥 음식 준비하지 말고 외식 먹으러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잘 설득을 해가지고 가족 모임을 좀 하면은 눈치가 살짝 덜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또 네, 제 의견을 한번 조심히 건네보겠습니다. 자, 고민 사연 남겨주신 우리 익명 송편님과 행복나무님께는 택배로 가는 화장품 선물 보내드리고요. 오늘 또 귀한 의견 남겨주신 1410번님, 유리아빠님, 뒷번호 8441번님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찬성 안 찬성 이 시간 함께해주신 우리 모든 송편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송편님들의 고민 사연 언제든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찬성 안 찬성 게시판 또는 방송 중에 언제든 말머리에 고민 달고요. 문자 레인보우 게시판 많이 남겨주세요. 이어지는 곡입니다. 여행 스케치. 산다는 건다 그런 게 아니겠니?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끝곡은 석준혜원님의 신청곡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석준혜원님, 전주 시댁으로 출발합니다. 몸은 고속도로 위, 마음은 벌써 전주 밥상 앞이에요. 아, 지금 이 시간 많이 막힐 것 같습니다. 아, 얼른 전주 안전하게 잘 도착하면서 노래 신나게 들으면서 도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효의 민들레입니다. 저희는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CBS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3: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4: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3: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4: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5: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6: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7: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8: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수도권 뉴스입니다. 인천시는 추석 연휴인 내일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인천시립박물관과 송암미술관, 검단선사박물관, 한국이민사박물관, 인천도시역사관을 정상 운영합니다. 각 시설에서는 인천의 역사와 문화, 예술을 살펴볼 수 있는 특별전과 어린이 체험형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인천시립박물관의 조선을 밝힌 인천의 지성들을 비롯해 목공예와 고인돌, 하와이 한인 포로, 갯벌 도시 등을 주제로 한 전시가 마련됩니다. 인천도시공사 IH가 폭염이 이어진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건설 현장 노동자를 찾아가는 휴게 교육 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3개 현장에서 모두 626명이 이용했고 냉방과 냉장시설을 갖춘 이동식 버스에서 휴식과 함께 온열질환 예방 등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류은기 IH 사장은 앞으로도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대응에 나섭니다. 경기도는 화성과 평택의 가금 농가와 차량 이동, 방역 시설 등의 정보를 가상 공간에 구현하고 방역 조치별 질병 확산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친 뒤 겨울철 특별 방역 기간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이후 국가 가축 방역 통합 시스템과의 연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에서 측정된 초미세먼지 가운데 이온 성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평택과 김포, 포천, 이천 등 네 곳을 분석한 결과 이온이 45에서 51%로 가장 많았고 탄소가 23에서 30%, 중금속이 2에서 3%로 뒤를 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사업장이나 자동차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상승되는 2차 생성 미세먼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으며 납과 벤젠은 대기 환경 기준에 모두 적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온라인몰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31일까지 사은품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15일부터 시흥시 지역화폐 시루도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경기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27개 시군 모두 온라인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인천시와 인천광역치매센터가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2026 치매 극복의 날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19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13: CBS

0: 곁에 CBS 라디오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 차, 운전 10년 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 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 차 고등학생까지

0: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1: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2: 송곳하기 송은 송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은 송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은 송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은 송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이 차례 어떠가요? 오후 2시 5분부터 4시까지 송인찬의 어떤가요?

0: 9월 23일 수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노래였습니다. 불독맨션 좋아요. 자, 8876번님께서 봉보로봉봉 하시던 분이 아니네요. 오랜만에 방송 들으러 왔는데 교체되신 건가 봐요. 방송 느낌은 비스무리. 잘 들을게요. 가요만 나오나요? 이렇게 또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네, 저희 송인찬의 어떤 가요는 송편님들의 애창 가요로만 2시간 꽉꽉 눌러 담았으니까요. 또 어디 가지 마시고 그리고 코너도 많습니다. 재밌는 코너도 오늘 또 준비가 돼 있으니까 코너까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비면에서는 정답이 들리는 퀴즈 귀를 기울이면 퀴즈 내는 남자 퀴남 대기하고 있고요. 송편님들의 실시간 신청곡과 사연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미래.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를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채연 위험한 연출 그전곡 듀크의 Party Tonight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아, 여러분의 즐거운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지루한 시간이 조금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두 곡 함께했고요. 자, 이어지는 코너도 많은 참여 부탁바랍니다. 정답이 들리는 퀴즈 귀를 기울이면

내 이름은 퀴남, 퀴즈 내는 남자란 소리죠. 진실은 언제나 하나. 노래 가사 속에 정답이 있다. 정답이 들리는 퀴즈, 귀를 기울이면. 자, 처음에 앞에 코너 들어가는 멘트를 할 때마다 아우 손발이 오그라든다 하는 송편님들이 계셨는데, 자 어디 계시죠 요즘? 반응들이 좀 쏙쏙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 송편님들이 이제는 익숙해지셨거나 뭐 해탈하셨거나 둘 중 하나겠죠. 자, 이번 이 시간 잘 듣기만 해도 정답을 캐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정답이 들리는 퀴즈, 귀를 기울이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노래 가사를 정확히 다 알고 계시다면 정답을 금방 맞힐 수 있는 문제인데요. 하지만 아, 이 노래 잘 모르겠다, 어떤 가사인지 기억이 잘 안 난다 하는 송편님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답이 숨어있는 그 노래도 저희가 바로 들려드리니까요. 집중해서 귀만 기울이면.

이번에는 맞힐 수 있는 코너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내가 지금 여기 눈앞에 서 있는데 대체 너는 누굴 보고 있는지 애가 탄다는 노래, 바로 유승범의 질투입니다. 이 노래에서는 서로를 잘 안다고 느꼈고 그래서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한 걸음 멀어지고 눈동자는 다른 말을 하고 날 자꾸 기다리게 만드는 그녀가 야속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고 그저 이것이 필요할 뿐이다 라고 말이죠. 자,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송편님들 오늘도 문제 나왔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유승범의 질투에서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저 나는 이것이 필요할 뿐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 알겠다면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예요. 그런데 아직 잘 모르겠다 헤매고 계실 송편님들을 위해서 오늘의 정답이 숨어있는 그 노래, 유승범의 질투 바로 듣고 올 거고요. 또 송편님들, 정답만 저희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재치 있는 오답 애드리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재치 오답자 포함 총 5분 뽑아서 택배로 가는 간식 세트 보내드립니다. 유승범 질투.

김민규가 부른 마지막 승부였고요. 그전 곡 정답곡이었습니다. 유승범의 질투. 자, 정답이 들리는 퀴즈 귀를 기울이면 이번에도 먼저 정답 노래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 네, 정답은 사랑의 눈빛이 필요할 뿐이야. 그저 사랑의 눈빛. 아,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거죠. 자, 이번에도 정답과 재치 오답을 한번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답 먼저 좀 볼게요. 샬롬하우스님, 관심이겠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원하는 게 뭐겠어요? 관심, 관심. 정답입니다. 정석 정답이죠. 1423번님, 아,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 그저 강남 50평 아파트. 아니 뭐 맨날 이런 거 하면 너무 물질적인 게 많이 나와요. 그 강남 50평 아파트를 그저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될까요? 반려견 집 정도가 강남 50평 아파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0899번님,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 지금 월급에서 10% 인상. 아, 역시 물질적인 드립이었습니다. 잼스님, 그저 송편이 필요할 뿐이야. 추석이니까요. 3786번님, 그저 사랑에 눈알 만한 다이아가 필요할 뿐이야. 이 사랑의 눈빛보다 눈에서 나가는 빛, 다이아의 빛, 요게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짜짜 이모님은 사랑의 매가 필요할 뿐이야. 자녀에게 하는 말씀이신가요 혹시? 행복한 보스님, 이거 좀 지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 그저 조기 퇴근이 필요할 뿐이야. 빨리 가서 연휴를 즐기고 싶을 뿐이야. 2857번님, 그저 추석 연휴 집콕하고 싶을 뿐이야. 자, 이렇게 또 재밌는 오답들 많이 보내주셨고요. 아, 오늘 송디 살짝 실망했습니다. 너무 물질적인 게 많이 나와서 다음 주는 조금 더 다양한 방향의 여러분의 드립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정답 발표할게요. 0513번님, 아, 경상도 사나이는 사랑의 눈빛, 충청도 사나이는 사랑의 눈빛이요, 전라도 사나이는 아유 거시기 그 사랑의 눈빛 맞죠잉? 제가 죄송합니다. 사투리를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자, 제가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또 사투리 전문가 송편님들께서 많이 저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답 잘 맞춰주신 0513번님과 재치오답 보내주신 2857번님, 3786번님 포함해서 총 5분께 저희가 커피 쿠폰 아니죠. 간식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간식 세트 받으실 분들은 주소와 성함 보내주시면 되고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속도로에서 또 약간은 좀 징징댈 수 있고 조금 지쳐있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곡입니다. 예나의 캐치 캐치.

0: 이상한 포즈 스냅시.
1: 최애나 캐치캐 차트투하치 루드 키키의 팝오프 팝오프까지 세 곡 한번 달려봤습니다. 이분 이제서야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5335번님 송디와 함께 송도 하프마라톤 뛴 송편입니다. 이제야 남겨요. 혹시 기록증이라도 가능할까요? 하면서 기록증 보내주셨는데요. 1시간 44분 45초 나오셨습니다. 이야, 그죠? 저 정도가 제가 알기로 1km를 5분 안으로 뛰어야 나오는 기록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 기록은 1시간 55분 19초인데 좀 부끄러워지네요.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인증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직전에 했던 코너 귀를 기울이면에서 이제 유승범의 질투 속에 가사 정답이 사랑의 눈빛이었죠. 재미있는 내용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또 소개하겠습니다. 3762번님 식당에서 일하면서 애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실수를 많이 해서 아내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있어요. 조용히 눈치 챙기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 눈에서 사랑의 눈빛이 아니고 레이저가 나오고 있다고 보내주셨고요. 다빈유빈맘님은 사랑의 눈빛 제가 남편에게 바라는 우리 어떻게 다빈유빈 아버님 지금 듣고 계신가요? 네? 사랑의 눈빛 오늘 어떻게 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590번님 사랑의 눈빛이 아니고 사랑의 하추땡. 그리고 이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빙글뱅글 도는 카메라 감독님을 잡으면서 끝나던 엔딩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네요. 이게 이 그 영 드라마죠. 드라마 질투의 마지막 장면이 좀 드라마계 한획을 긋는 그런 촬영 기법이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다시 봤는데 야, 이게 보다 보니까 가속도가 붙어요. 약간 그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그래서 점점 빨라지네. 빨라지네. 좀 어지럽더라고요, 저는. 너나 우리님도 같은 얘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엔딩 씬에서 빙글빙글 돌 때는 어지럼증이. 아무튼 한획을 그은 그 기법이라는 데는 여지가 없다는 거죠. 자, 이어지는 곡은 이 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녹색지대 사랑을 할 거야.

0: 딸?
1: 혹시 황진우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환.
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환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서울.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7: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큐어 리커버리 토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 끼 티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송편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8: 아, 현재 귀성길 운전 중이신 우리 송편님들 안전운전 하시고요. 아직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일하고 계신 송편님들 조금만 더 같이 힘내보고요. 내일부터 이어질 추석 연휴 모두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라이브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 끝곡입니다. 김동률 출발. 송편님들 내일 또 올 건 가요?

0: CBS
1: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향 행주산성에서. 고향 국가유산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3: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3: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3: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4: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7: 세상을 보는 맑은 장, 동아일보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뉴욕에서 진행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북미 대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 무엇보다 뜻깊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X

0: 를 통해 한층 두터워진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차 확인한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한미 양국은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로서 멈춰진 대화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치열한 협상 끝에 한미 양국의 전략 투자 사업 논의가 큰 진전을 이뤘다며 이를 비롯해 핵잠수함 연료 및 농축 재처리, 조선협력, 전자권 전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 에비앙에서 나눴던 골프 약속에 대해 다시 말해줬는데 연말에 마이애미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 때 다시 만나 못다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스피가 7,000선을 지키며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63.01포인트 오른 7,080.91로 마감했고 코스닥 지수는 10.1포인트 오른 844.48로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0.2원 오른 1,358.4원에 마감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이 9월 수정 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4월 연간 전망 1.9%에서 7월 보충 전망 2.6%로 눈높이를 상향한 데 이어 두 차례 연속 전망치를 높인 것입니다.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도 2.3%로 직전 전망보다 0.3%포인트 높여 잡았습니다. 각종 인사, 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을 받은 이른바 매관 매직 혐의로 2심에서 감형을 받은 김건희 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2022년 9월 로봇계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세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1심에 징역 7년을 5년으로 낮춰 선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저체중 비율이 남성의 3.9배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의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성인의 저체중률은 4.2% 수준이었으며 여성 저체중률은 6.2%로 남성의 1.6%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의 저체중률이 가장 높아 서울 여성 12명 가운데 1명꼴로 저체중이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모레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8.9도입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6: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질문하고 읽어라. 고전이 답했다. 베스트셀러 작가 고명환과 함께 떠나는 CBS 시투어 인문학 기차여행 1박 2일. 여수의 푸른 바다와 오동도, 순천만의 청정 자연을 거닐며 내 삶을 바꾸는 깊이 있는 강연과 북토크와 함께 게장백반, 꼬막정식, 남도 한정식 등 남도의 미식도 가득 담았습니다. 단 100명 한정, 신작 독서의 기술 친필사인 증정까지 고명한 작가와 떠나는 인문학 기차여행. 문의전화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8: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우리 집에 가까워지면 굳이 확인하거나 지도를 보지 않아도 딱 느낌이 올 때 있죠. 늘 보던 가게의 간판, 익숙한 신호등,

멀리 보이는 건물 하나만 봐도 아, 이제 집에 다 왔구나 싶습니다. 평소엔 그냥 지나치던 풍경인데 오늘은 왠지 그 길이 좀 더 반가울 것 같아요. 나흘간의 연휴가 시작되니까요. 가족들 만나러 혹은 아무 계획 없이 푹 쉬러 각자의 집으로 향하는 길. 좀 들뜬 마음으로 함께 들어볼까요? 존 덴버입니다. Take me home, country roads.

존 덴버의 Take Me Home Country Road,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효진의 라이키팝 하효진입니다. 이사고님이 아, 고향집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집 가는데 길이 너무 막힌다고. 아, 진짜 벌써부터 그 길이 막히기 시작하는군요. 오늘 또 퇴근 일찍 하시고 마무리 일찍 하고 슬슬 가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시간부터 지금 도로가 꽉 막혀있나 봐요. 아유, 여러분, 근데 정말 이 연휴 기간에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안전하게. 괜히 막 빨리 가려고 했다가 진짜 큰일 납니다. 안전하게, 안전하게 양보도 하고 하면서 너무 막 이렇게 서두르지 마시고요. 스콘님, 효진씨 그리웠어요. 흑흑. 두 달 만에 인사하는데 몇 년은 된 것 같은 이 느낌. 이직으로 인해서 들을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조기 퇴근 당첨돼서 버스 안에서 들어요. 라고.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직도 성공하시고 조기 퇴근도 성공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여유롭게 함께할 수 있어서 좋네요. 여러분, 오늘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기분 좋은

0: 수요일이고 수요일 하면 차트 복권 하는 날이죠. 아, 연휴가 와도 차트 복권은 멈추지 않습니다. 좋은 노래도 듣고 이벤트 참여하면서 오늘도 라이키팝 신나게 함께해 주세요. 하요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악들로 가득 챙겨 드릴게요.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3: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3: 경복, 기업이 잘 되는
4: 경복,
3: 잠재력을 전문가로
4: 경복,
3: 4호선 캠퍼스
5: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4: 경복대학교.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8: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9: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Many Street Preachers의 Motorcycle Emptiness였고요. 에이샤의 Hit of the Moment까지 띄워드렸습니다. 아, 하늘바다님, 여행 가고 싶은 하늘이에요. 퇴근길에 하늘빛이 너무 예뻐서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요. 내일이 추분이라 그런지 길가에 은행나뭇잎이 노란색을 품은 연두색으로 변했어요. 아, 가을인가 봐. 이런 날엔 Take Me On Country Roads 들어야 되는데 그럴 줄 알고 제가 오늘 오프닝으로 들려드렸습니다. 근데 검색해보니까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추분이래요, 여러분. 오! 추분이 그거잖아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딱 그날. 그리고 이제 추분이 지난 내일부터는 밤이 더 길어지는 날이죠. 와,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흐르다니. 아무튼 오늘은 추분입니다, 여러분. 아, 가을. 진짜 가을인가 봐요. 하늘만 봐도 높고 푸르고 청명한 게 하, 가을이다 싶어요. 진짜 어디 떠나고 훌쩍 떠나고 놀러 가고 싶은데. 그죠? 황금배련님이 송편은 누가 뭐래도 깨송편이 가장 맛있지 않을까요? 저는요, 어릴 적에 엄마가 송편 빚어놓으신 후에 쪄놓은 송편 중에 고구마 송편이 걸리면 슬그머니 몰래 버리다가 나중에 들켜서 아주 혼났던 기억이. 이 어릴 때 다 그러지 않아요? 고구마 송편 드셨구나. 그 저는 콩송편 걸리면

몰래 뱉어가지고 이렇게 몰래 버리고 막 이랬어요. 다 그런 적 있을 겁니다. 근데 저도 깨 송편파예요. 깨 송편이 맛있죠. 밤 송편도 맛있고, 근데 요즘에는 아예 아무것도 안 넣은 송편도 만든대요. 그리고 진짜 랜덤으로.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 콩, 깨, 밤, 이렇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고구마 송편도 맛있겠네요. 밤 대신 고구마를 넣는 거군요. 어우, 맛있겠다. 이제 송편 여러분 드실 날이 오네요. 어른이 돼서 좋은 점은 그냥 내가 먹고 싶은 송편만 사면 되는 거. 어릴 때는 그냥 엄마가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마음대로 내가 사고 싶은 송편만 골라서 사면 되잖아요. 어른의 맛. 5374님,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효능으로 표현하자면 몸에 좋은 10점 대보탕 같은 방송. 근데요, 신청곡으로 이선희의 아름다운 강산 안 될까요? 안 되죠. 이선희의 아름다운 강산을 라이키팝에서 어떻게 들려드립니까? 5374님. 10점 대보탕 같은 방송. 이런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아름다운 강산은 좀 곤란하고, 대신에, 또, 기깔나는 팝으로 채워드리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Farewell My Summer Love, 그리고 니콜이에요 A Little Piece, CBS 뮤직 차트 43위에 오른 곡 함께 들어보죠.

하효진의 Like It Pop. 노래 순위를 맞추면 선물을 드리는 차트 복권 시간입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노래가 이번 주 CBS 뮤직 차트 몇 위에 올랐는지 그 숫자를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요. 제가 또 힌트를 기깔나게 드리니까 정답 맞추시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중 총 20분께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차트 복권 규칙입니다. 첫 번째, 중복 참여는 안 됩니다. 첫 번째로 보내주신 메시지만 인정이 되고요. 해당 노래가 나가는 동안에 보내주신 메시지만 집계가 돼요. 다음 노래로 넘어가는 즉시 끝나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 빠르게 한 번만 정답 보내주세요. 아라베스크님이 이 계절에 참 잘 어울리는 곡이네요. 마이클은 참 좋은 곡이 많아요 하고

그 마이클 잭슨의 Farewell My Summer Love 좋아해 주셨는데 아마 이 노래도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꽉 막히는 도로에서 들으면 더 신날 것 같은 노래, 마이클 잭슨의 어린 시절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곡. 오늘 차트복권 노래는 잭슨5의 ABC 준비했어요. 자, 이 노래는 CBS 뮤직 차트 몇 위에 올랐을까요? 힌트 필요하시죠? 자, 힌트 나갑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여러분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시나요? 가족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계속 붙어있다 보면 티격태격할 때도 있지만 또 결국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는 그런 사이잖아요. 가족은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이. 자, 여기서 힌트 다 들으셨나요? 가족 무슨 사이라고요?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이. 사랑의 사, 이해의 이. 사이좋게 한번 붙여보세요. 정답 여기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참고해주시고요. C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은 무슨 사이다?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이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대복권 노래 잭슨5의 ABC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1, 2, 3였어요. 마이애미 사운드 머신의 곡이었습니다. 자, 잭슨5의 ABC CBS 뮤직 차트 몇 위를 차지했을까요? 오늘의 힌트는 우리 가족 추석 때 만날 가족의 그 사이, 사랑하고 이해하는 가족 사이, 바로 42위를 차지했습니다. 우와! 두 분님이 부모님 사랑해요 42위 이게 또 외쳐주셨어요. 9999님은 고3 딸과 같이 들어요. 고3 딸 학육길이래요. 아이고, 얼마 안 남았네요. 수능 파이팅 파이팅. 제가 또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아, 6711님은 명절 앞두고 신랑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아요. 음악 듣고 있을 신랑 사랑합니다라고 전해주세요. 저 시킨 거예요 지금. 6711님의 우리 신랑분 6711님이 사랑한다고 전해주라고 하셨거든요. 듣고 계시죠? 사랑하는 사이로 얼른 회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트 복권 노래 마이클 잭슨의 어린 시절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곡이었죠. 잭슨5의 ABC는 CBS 뮤직 차트 42위에 올랐습니다.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총 20분께 20분? 추석이니까 기분 좋으니까 5분 더 드릴게요. 25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신나게 참여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노래 띄워드립니다. 휘트니 휴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 그리고 테일러 데인의 I'll Always Love You 들어보자.

Yesterday는 I'll Always Love You였습니다. 하유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판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 있습니다. 편견과 차별을 넘어 사랑과 희망을 선택한 이들의 이야기 음악극 섬입니다. 이 공연은 10월 3일 토요일 저녁 6시 국립정동극장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 주세요. 라이키팝 오늘 끝곡입니다. 필 콜린스의 Take Me Home 준비했어요.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데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이분기상 정보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추분인 오늘 날씨가 더운 곳이 많습니다.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오늘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한낮에 30도 가까운 낮 기온을 보였는데요. 연휴 첫날인 내일도 일교차는 10도 이상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보다 낮 기온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늦더위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서울 지역은 내일 아침

19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8도를 보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아침에는 선선하지만 낮 기온은 26도에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은 점차 흐려지는 가운데 늦은 밤부터 강원 동해안과 강원 산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금요일에도 동해안과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모레 저녁부터 그 밖의 중부와 전라북도에도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6: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7: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8: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7: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8: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9: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10: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1: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12: 지치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11: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3: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4: 마누카 꿀!
13: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4: 뉴질랜드!
13: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4: 당연히 콤비타죠!
15: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6: 콤비타 마누카 꿀.
1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0: CBS 경제 연구실.
21: 안녕하십니까. CBS 경제연구실 윤진아 기자입니다. 오늘 경제적 본능 시간에는요, 결코 남의 일일 수 없는 문제, 중국의 대만 침공설의 진위를 따져보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 할게요.
2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3: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CO.
24: 행복 짓는 건설금융 K-PINCO. 믿음 쌓는 건설금융 K-PINCO.
23: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24: 전문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맥스.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4: 워킷 워킷 안전화.
6: 안녕하세요.
3: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6: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6: 완전 좋아요.
3: 연두링
6: 잘 부탁드립니다.
7: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8: 최근 일본 방위 백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2030년에는 더 커진다. 대만 해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야망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만. 대체 어떤 상황인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 네, 안녕하세요.
8: 일본 방위연구소 일 열심히 하네요.
9: 네.
8: 그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2030년대에는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했는데.
9: 중국의 입장에서 대만을 무력 침공하는 요건이 몇 가지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는 경우 또는 독립에 준하는 행위를 할 경우. 또 하나는 그러니까 헌법 개정 같은 거죠.
8: 네.
9: 또 하나는 이 대만 문제에 외세가 개입하는 경우. 미국을 개입하는 겁니다.
8: 네.
9: 그리고 대만이 이유 없이 통일 협상을 지연하는 경우.
8: 아하.
9: 이게 원래 이제 무력 침공의
8: 조건.
9: 포인트예요.
8: 네.
9: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몇 가지가 늘어났어요.
8: 음흠.
9: 예를 들면 대만이 핵무기를 가지려 할 경우.
8: 아, 네.
9: 대만 섬 내에 해외 다른 나라의 군대가 주둔할 경우.
8: 음흠.
9: 그리고 더 이제 결정적인 게 하나 뭐냐면 대만 내부에 섬 내에 동란이 발생할 경우. 그거는 자기가 그냥 동란이라고
8: 맞아요.
9: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8: 네.
9: 그런 것들이 이제 무력 침공과 연계가 돼 있는 건데
8: 음흠.
9: 문제는 뭐냐 하면 2027년은 이제 바로 내년입니다.
8: 맞습니다.
9: 이게 나온 이유는 2027년에 사실은 시진핑 사연임이 걸려있는 21차 당대회가 있고 뭐 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이고 그거는
8: 각종 역사적인 이슈들이
9: 수치적으로 그런 거고
8: 네.
9: 실제로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맞춰라라고 이제 시 주석이 얘기를 했어요. 그게 1979년에 대만 동포에게 고함 대만 독트린 나온 40주년 기념식 때 한 거예요. 2019년에 한 겁니다. 사실은. 나중에 알려져서 그렇지.
8: 네.
9: 그러니까 결국 대만을 나중에 종국적으로는 복속을 해야겠다라는 최종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8: 그렇죠.
9: 이게 만만치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 개입을 할 수 있는 법률이 있어요. 대만,
8: 미국 법에.
9: 네, 대만 관계법이라는
8: 맞습니다.
9: 단교하면서 만든 법이 있고 그다음에 바이든 시절에 만든 타이베이 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런 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무기를 판매하고 그런 건데 문제는 이제 그 일본 방위연구소가 2030년대 위협이 더 크다. 그런 거는 결국은 미국의 참여 정도가 애매해질 가능성이 있을 때
8: 아, 중국의 의지는 똑같은데 그걸 지켜주고자 하는
9: 그렇죠.
8: 미국의 그

0: 약해지는 부분도
1: 그리고
0: 있구나.
1: 핵전력이라든가 군사력이 미국과 대등해졌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
0: 중국이.
1: 예, 중국이.
0: 스스로.
1: 어,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국이랑 맞짱을 떠도
0: 어허.
1: 버틸만해. 라든가. 네. 이제 그런 몇 가지 요인이 맞춰지면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는 거죠.
0: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1: 그런데 그런 군사적인 방법도 있지만 이제 지금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인지전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한테 대들어봐야 너네만 손해야. 계속 이런 거를 이제 반복을 하면서 중국이랑은 이렇게 각을 세우면 안 되겠다.
0: 더 나아가서 차라리 중국이랑 하나의 중국 되는 게 우리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겠네
1: 뭐
0: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룹을 좀 더 확장시키는
1: 그게
0: 것.
1: 그게 이제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을 지금은 일단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뭐 전면전이라든가 네. 뭐 전면 상륙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당장 나타난다기보다는 만약에 그런 행위가 나타나면 해상 봉쇄 같은 게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많죠. 그 대만도 에너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석탄밖에 없어서 대만은 주로 LNG로 이제 구동이 되는. LNG가 중동에서 오잖아요. 안 오면 TSMC가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봉쇄를 통해서 중국의 위력을 보여주고 이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러면 LNG를 해상에서 봉쇄할 수 있는데 그럼 중국도 그 어려움을 겪어야죠. 왜냐하면 그게 아라비아에서 와가지고
0: 같은 수송로를 이용합니다.
1: 네. 말레카 해협을 거쳐야 되는데 말레카 해협은 또 미국이 통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카드가 그렇게 쉽게 꺼내쓰기가 어려운 카드예요. 그래서 대만이 작년에 그 취임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내년 예산안을 편성을 하는데 사상 처음으로 1조 타이완 달러를 국방비로 책정을 했어요. 그게 이제 대만 인구가 2,300만이고 병력이 16만밖에 안 되는데 우리 돈으로 약 45조 정도 씁니다.
0: 그러니까 대만 입장에서는
1: 예, 그러니까 큰 돈 쓰네요. 그거는 무슨 메시지냐 하면 우리가 미국 무기 계속 살 생각이 있어. 지금 의회에서 편성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뿌리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죠?
0: 예. 그런데 그것도 또 되게 안타까운 게 대만인의 입장에서 한번 빙의를 해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국방비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중국과 그냥 붙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일종의 메시지에 불과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만큼 사줄 테니까 미국 우리를 꼭 도와줘.
1: 그렇습니다.
0: 이거에 불과하다.
1: 대만의 국방 전략은 사실은 미국이 올 때까지 버티는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 이제 최소한 비기기 작전인데 그래서 고슴도치 전략이라고 그러죠. 호저 전략. 콕 찌른다. 그게 이제 결정적인 데에 타격을 입힐 수는 있지만 전면전에 나서서 승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이나 일본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가 일본 유사라고 했으니까
0: 난리가 났었죠.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해서 우군을 확보해서 시간을 끌면서 가는 방법인데 제일 좋은 거는 그런 일이 안 벌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근데 중국은 계속해서 뭐 때만 되면 상륙훈련하는 거 보여주고 어떻게 하겠다 뭐 계속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인지전으로도 또 그렇게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기기는 쉽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트럼프가 워낙 특수한
0: 특수 케이스
1: 특수 케이스니까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대만이라는 섬이 그 중국 해안선 쭉 있고 중간에 있고 그게 일본 오키나와 열도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가 동중국해라고 하는 데고 이 동중국해에서 지금 일본과 중국 간의 가스전을 둘러싸고 또 분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센가쿠 열도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밑에가 남중국해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선이란 말이죠.
0: 아 그래서 항공모함이라는
1: 그렇죠.
0: 표현이 나온 거군요. 대만에
1: 그게
0: 대해서.
1: 대만은 가라앉지 않는 불침 항공모함이다. 그러면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개인적 성향을 갖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미 의회라든가 이런 데가 이거를 과연
0: 용납하지 않겠네요.
1: 그래서 제가 가끔 이게 좋은 예는 아닌데 북한이 아무리 사고를 쳐도 중국이 지네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못 버릴 거다라고 생각하는 면이 좀 있잖아요.
0: 순망치안이라는 그 얘기로.
1: 그러니까 타이완도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우리도 중요하지만 물론 이제 최근에는 TSMC라는 세계적인 공공재가 있으니까 더 중요하게 됐지만
0: 실리콘 방패까지
1: 그런데 거기에 미국의 서태평양 작

0: 작전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지고 네. 미일 동맹도 굉장히 와해되는 이런 그렇네요.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이 지금까지 전후에 쌓아놓은 이 서태평양 지역의 전략 자산들이 다 망그러지는 거를 미 의회에서 그냥 보고 있겠냐. 아하. 그런 것도 또 꼬여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가능성은 어떤 배경 때문에 계속 제기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대만이 정말 좀 궁지에 몰리고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이 계속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트럼프의 특이성, 맞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끝없는 의지 이건 오래된 거고 그리고 대만 자체도 물론 경제적으로는 TSMC 덕분에 좀 나아지는 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경제가 좀 평탄하게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쪽만 잘 살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다음에 인구도 계속 줄고 있어요.
0: 맞습니다. 대만도 그 문제죠. 문제 모든 국가들이 봉착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제 제일 괴로운 거는 전 세계적으로 11개 나라만 대만을 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지금 뭐 아시안 게임 하지만 차이니스 타이베이로 나가야 되고 이제 국제 사회에서도 그 활동 공간이 이제 제약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인구가 2,400만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조금 줄고 있고 네. 자원도 없고 그리고 제조업 역량은 있으나 내수 시장이 없기 때문에 해외로 팔아야지 되는 맞습니다. 통상 시스템을 네.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해상 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 봉쇄는 쉽고 예,
0: 에너지도 갖고 와야 되고 해상 물동량도 다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1: 아, 약점이 많아요.
0: 예, 그게 약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만 내부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중국이 싫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지내는 게 우리 발전에 유리한 거 아니야? 나는 그게 원래 이제 국민당적 시각인데
1: 매번 그 두 개 예. 정당이 그 주제로 때문에. 예. 정당이 이제, 바뀌더라고요. 예.
0: 그게 이제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 이제 민진당 같은 경우도 국내 정치적 요인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은 올해 지금 TSMC 때문에 대만의 경제 성장률이 8%대가 예상이 되거든요.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대표적인 K자형 성장입니다. 전체적인 노동 인구가 1,100만 정도 되는데 IT 업계 종사자가 100만밖에 안 돼요. 아. 거기에 30만 명이 TSMC 관련 일을 하는데 여기만 괜찮은 거예요.
1: 맞아요.
0: 나머지 서비스 전통 산업은 다 망그러져 가지고 이 양극화가 일어나고
1: 있습니다.
0: 그러면은 이게 국가가 회복력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대만도 여러 가지로 이제 사면 초과인데 11월 말에 중간 선거가 있어요.
1: 아이고. 네.
0: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더 그걸 가지고 얘기를
1: 이용하겠죠.
0: 제대로 선택해 이렇게 할 거고 지금 현재 독립 성향, 독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 민진당 정부는 계속 그거를 끌고 가야 되고 그래야 지금 라이칭더 총통도 한 번 했기 때문에 그걸 이끌어내야 두 번째 도전을 또 할 수 있는
1: 현재 민진당 정부 예. 정권입니다.
0: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쉬운 건 없죠. 다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네. 대만은 거기 있는 거잖아요. 땅샤오핑이 옛날에 그런 말을 했어요. 대만이 가라앉는 거 아닌데 그냥 우리 발전하고 놔두면 다 오게 돼 있어.
1: 뭐 역시 식으로. 현실주의자.
0: 예. 네. 아니 그런 얘기를 할 만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대만을 빨리 복속시켜가지고 우리 걸로 만들고 이런 거는 당위성은 있지만 시급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덜하다.
1: 그래요? 근데 시진핑이 지금 4연임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네. 27년에 21차 당대회이죠. 뭔가 역사적인 인물로 남으려고 하는 의지 혹은 자신의 정당성이나 역사적인 의미를 강화하려는 어떤 시도 이런 것으로서 혹시 대만 이슈가 불거지진 않을까?
0: 대만 이슈가 그런 이제 민족주의 성향이라든가 특히 중국 지도자의 덕목에서 네. 대만을 통일한 그래서 홍콩 이제 제국주의의 잔재잖아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자기네가 남경조약으로 뺏긴 데니까
1: 굉장한 그리고 그 뭐랄까요 서력이 있는 네. 땅이죠. 어떻게 보면
0: 마카오도 돌아왔고
1: 자기네 이제 입장에서.
0: 대만이 돌아오면. 그레이트 차이나가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서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안 되면 그건 아, 체제 위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1: 그렇습니까? 예.
0: 그래서 제가 모두의 미국이 진짜 도와줄까에 대한 확신 또는 미국을 그 도와줬을 때 우리가 반격을 하고 맞설 수 있는 그 군사적 능력 확보 그다음에 국제적

0: 경제력 이런 것들이 받침이 될 때가 오히려 적기다. 그래서 이제 일본 방위연구소도 그게 2030년이 지나면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겠다라고
1: 약간
0: 이제
1: 일종의 경향성을 보여준 거군요. 알겠습니다.
0: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1: 그렇다면 시진핑의 사연임 얘기를 해볼까요? 시진핑의 사연임은 당연한 걸로
0: 지금은 이제 대한 세력이 없죠.
1: 네.
0: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중국의 최고 지도자를 두 번만 해라. 중국은 당이 통치하는 국가니까 당의 총서기가 국가주석을 겸직을 하면서 국가주석이 세진 거예요. 옛날에 국가주석은 명예직이었습니다. 지금도 국가주석 자체만 놓고 보면 군에 대한 통수권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 진짜 지도자라고 할 수 없죠. 당의 총서기가 중앙군사위원회라는 군 통수기관의 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센 거예요. 이 사람이 국가주석을 하니까 센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뭐 양상쿤 국가주석 은퇴한 사람들이 그걸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덩샤오핑이 문화대혁명의 잔국을 수습을 하면서 야 이게 이제 너무 노인 정치를 하면 안 되겠다. 너무 오래 하면. 그러니까 두 번씩만 하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선택한 게 후야오방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후야오방은 소위 그 기층 민주 열풍이라고 그래서 후야오방은 굉장한 현대화론자입니다. 서구론자고. 덩샤오핑 생각보다 더 개방이나 폭을 넓혀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그거를 자산계급 자유화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럼 결국 자산계급에 끌려가는 거 아니냐. 서구주의적이다. 그래서 이제 낙마를 하고 앉힌 사람이 조자양이에요. 근데 조자양 잘 하다가 천안문 사태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낙마를 중간에 했습니다. 89년에. 그러고 나서 상해 시석이었던 장점인을 이제 앉히고 나서부터 두 번씩 한 거예요. 그럼 장점인은 잔여 임기를 하고 92년부터 이제 소위 두 번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두 번씩 딱딱 한 거는 장점인하고 후진타오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시진핑이 두 번을 하고 그러면 두 번째 할 때 첫 5년은 그냥 가는데 두 번째 할 때는 다음에는 이 사람이 한다라고 좀 젊은 나이 차가 나는 사람을 상무위원회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1: 그러니까 이른바 참모 그룹에 젊은 사람을 배치하면 그렇죠. 사람들로 하여금 아 저자가 후계장가 보다. 네, 네.
0: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1: 그게 아니었어요.
0: 그걸 안 했어요.
1: 네.
0: 자기도 그 후진타오 2기 때 시진핑이 서열 5위 그다음에 리커창이 서열 6위로 상무위원회 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시진핑은 총서기감이고 리커창은 총리감이다 라고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진핑이 두 번째 할 때도 그걸 안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세 번째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할 때도 안 했으니까 세 번째도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1: 장점인이란 후진타오가 2연임씩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진핑도 2연임하고 그만둘 줄 알았는데 아니 2연임 할 때 보니까 후계자가 근처에 아무도 없네.
0: 네.
1: 3연임 때는. 아무도 없네. 네. 그럼 이번에 내년에 사연임 때는.
0: 그러니까 거기에 그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가느냐를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나이로 봐야 되거든요.
1: 네.
0: 지금 원래 시진핑 체제가 정상적으로 물러났으면 60년대생이 지금 뭔가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1: 근데 거기 또 그것도 있지 않아요? 몇 년 이상은 안 네. 맞는다.
0: 칠상팔하라고 그래서 네. 67세는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68세는 이제 더 이상 국가 지도자급에 있으면 안 된다. 이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국가 지도자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다 깨진 거예요, 관례가.
1: 3연임 때 이미 깨졌다.
0: 네, 이미 깨졌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연임을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마 할 건데 거기에 아마도 70년대 생이라든가 60년대 말 정도의 출생연월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올라오면 후계자 구도를 나름대로 형성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또 똑같이 뭐 60년대 초중반생이라든가 이렇게 올라오면 그거는 사연이 때도 안 할 거다라고 또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근데 지금 분위기로만 한번 볼게요. 물론 아직 사연임을 안 한 상태에서 이런 전망을 하는 것이 좀 섣부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간 시진핑의 행보를 봤을 때 사연임이 뭐야? 종신으로 갈 것
0: 네,
1: 같은데
0: 뭐 그럴 가능...
1: 시진핑 황제 사실상 시진핑 황제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 그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시진핑 체제가 1기 때 들어와서는 이제 자신의 반대 세력을 몰아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2012년부터 17년까지 벌어진 일인데
1: 그때 태자당이다 시작

0: 그때부터 네. 무슨 당당 많았는데 네. 요즘엔 그런 소리
1: 그런 게 없죠.
0: 하나도 없네요.
1: 개파 정치가 없어졌죠.
0: 없네요.
1: 예. 부패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을 내걸면서 정적을 많이 제거했고 그래서 19차 당대회 지금 20차 기수인데 19차 당대회 때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깔아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20차 당대회 때는 그야말로 시진핑 사단 체제를 구축을 했는데 그러면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권력으로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런 장유시안은 왜 나왔을까?
0: 그래도 균열이 네. 가더라.
1: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저걸 계속 해나가면 황제가 되는 건데 중국이라는 데가 작은 나라가 아니고 그래도 그 상당히 많은 뭐 인재들과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공산당이 100년이 넘은 정당이에요. 21년에 1921년에 창당이 됐으니까.
0: 한 개밖에 없고 네. 하니까.
1: 이 상태로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균열이 생길 때 네. 이번에 사실 장효시아가 뭐 시진핑한테 도전한다라는 얘기가 나온 이유가 군부의 실세가 뭐 2인자든 뭐든 실세가 이 외곽의 반 시진핑 세력과 연대를 하면 시진핑의 도전 세력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지금 다 일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시진핑 주석한테 소위 그 대항할 수 있는 대항마들이 지금으로서는 안 보인다. 그러나 인류 역사 발전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게 해놓는다고 계속 그대로 가지는 않더라. 그럼 또 어디선가 균열이 나와야 되는 나오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황제로서 정말 성군으로서 옛날 전제시대처럼 네네. 가려면 민심을 얻어야 돼요.
0: 갑자기 또 경제랑 연결이 네. 되네요.
1: 그런데 지금 국가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나빠지면 네. 지지를 표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0: 지금 경제 상황 그럼 바로 볼까요? 지금 뭐 대만을 침공을 하든 아니면 시진핑이 황제가 되려든 제일 중요한 조건이 경제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런데 예. 중국 내수는 굉장히 안 좋잖아요.
1: 안 좋습니다.
0: 그 부동산 경기 우리 헝다 사태 기억하는데 네. 그게 벌써 6년 맞습니다. 전이더라고요. 네. 아직도 수습이 안 됐다고.
1: 안 되죠. 수습을 하려면 할 수는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니까 있었습니다. 아마도 일반 시장 원리에 또 좀 맡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헝다 그 시자인이라는 그 창업자에게는 무기징역을 또
0: 맞습니다.
1: 때려서 이제 약간 덮어씌운 면이 좀
0: 너 때문이야
1: 이제 이렇게 됐는데 네. 지금 이제 핵심은 뭐냐하면 그 한 국가를 지탱하고 있는 틀이 이제 경제 틀이 내수, 투자, 무역 이런 건데 이 내수와 투자가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중국을 하드 캐리하는 거는 수출이에요. 무역밖에 없습니다. 내수 경기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중국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을 겪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면 이제 국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자꾸 통제를 받고 있으니까 수출도 참 어렵단 말이에요. 되긴 하는데 네. 그런 기업들이 돌아가야 국내적으로도 취업이 되고
0: 맞습니다.
1: 청년 실업률도 해결이 되고 그래야 소득이 생겨야 또 내수 시장이 살아나잖아요. 이게 다 이게 순환고리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가는 거지 내수만 진작한다고 진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굉장히 지금 당분간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억 인구의 거대 경제체가 뭐 5% 성장 그거 못 믿는다 2%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이머징 마켓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 성장의 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이 되기 때문에 네. 과연 과거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끌고 가던 방식을 어떻게 과학기술과 접목해서 그거를 이제 신질 생산력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네. 새로운 품질 생산력. 이거로 전환을 할 것인가. 여기에 지금 이제 중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그리고 그런 방식이 국제사회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민주, 자유, 인권, 개방. 그런 걸 따라가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거였는데 중국은 지금 거기까지는 아직 체제 특성상 얘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0: 소프트 파워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나라가.
1: 네. 그걸로 설득을 해야죠. 다른 나라들을.
0: 아직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향후 5년 10년 중국의 경제 발전 혹은 그런 소프트 파워라든지 문화적인 발전을 포함해서 좀 한국이 중점적으로 봐야 할 변수.
1: 중국은 우리가

0: 갖고 있는 소위 세계 최첨단 기술의 초크 포인트들 이런 걸 갖고 있고 또 그거를 자체적으로 스스로 중국이 이용해서 한국과 시장에서 경쟁하는 국가가 됐단 말이죠.
1: 맞습니다.
0: 중간재 수출 이런 거는 원래대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시장이다 뭐 원료 공급지다 이런 게 아니고 경쟁자이면서 또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뭐 중국은 이렇다라는 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업종별로 네네네. 이렇게 전부 그 전략적 계산을 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더 핵심은 소통 채널이 유지돼야 된다. 우리가 사드 이후에 그런 게 굉장히 악화됐죠.
1: 네.
0: 그리고 나서 지금 현 정부 들어서서 작년 11월, 10월 말에 그 경주에서 만나고 올해 1월에 또 만났잖아요. 이제 급하게 만났으니까 정상 차원의 소통 채널은 어느 정도 복원이 됐다. 그리고 MOU를 7개 맺었는데 지금 그게 1월에 하고 그 진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어요.
1: 약간 그러니까 실무선에서의 채널 복원은 네. 조금 미지수군요. 네.
0: 그런 네. 거를 좀 해야 되고 오히려 그런 게 안 되고 지난번에 광주 파빌리온 사태에서 보듯이 여전히 하나의 중국을 가지고 우리를 압박을 하고 지방정부의 교류, 문화예술 교류까지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소통 채널을 통해서 뭔가 분리하고 협력 공간을 유지하는 그런 게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만 균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1: 네.
0: 중국의 문제, 한중 문제에 있어도 자체 문제에 대해서도 전략적 균형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경제적보는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0: 당신 곁에 CBS 라디오.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 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7: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CBS 뉴스룸.
2: 나흘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길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연휴 기간 인천공항 이용객 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동시에 북측의 핵미사일을 축소시켜 비핵화를 이루자는 한반도 평화 공존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핵 잠수함 도입의 가속화와 전작권 전환 문제 등이 논의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관련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워킷.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1: 전문 건설 공제조합 케이핀코.
2: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3: 르노.
4: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르노.
5: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덮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국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9월 23일 수요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마음은 이미 고향일 텐데요. 길 위에서는 여유를 조금 챙기셔야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귀성 행렬이 본격화하면서 고속도로 곳곳의 정체도 빠르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송선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귀성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51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5만 대의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양방향 고속도로 정체는 이미 오전부터 시작됐고, 정체는 저녁 6시에서 7시쯤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경길 정체는 저녁 8시를 지나면서 조금씩 풀리겠지만, 지역으로 내려가는 귀성길 정체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출발 기준으로 부산까지 최대 7시간 30분, 광주까지 6시간 50분, 대전까지 4시간 4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최대 5시간 50분이 걸릴 전망입니다. 귀성길 혼잡은 내일 오전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10시간 30분, 광주까지 9시간 30분, 대전까지 6시간이 예상됩니다.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25일 오후에 가장 혼잡하겠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최대 9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 연휴 해외여행 등을 위해 전국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은 모두 195만 명으로 역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송선교입니다.
7: 유엔 총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존중과 안정, 세계 평화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 공존안을 제시했습니다. 가능성이 불투명했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당일 오전 전격 성사됐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이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9: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 대해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골자로 하는 세 가지 청사진을 선언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한편 위기와 갈등을 미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 채널 복원 등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핵심 과제로는 한반도의 오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을 꼽았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북미 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페이스메이커로서 적극 대화를 이끌어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0: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서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9: 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격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대미 투자 협상 난항으로 회담 성사 여부가 불투명했는데 협상의 진전을 보이면서 당일 오전에 극적으로 회담이 성사됐습니다. 양 정상은 핵 잠수함과 연료의 농축 재처리, 조선협력, 전작권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심화와 후속 협의의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양국 정상 차원에서 전작권이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일 대한민국 투자 서밋으로 뉴욕 일정을 마무리하는 이 대통령은 이후 멕시코 순방에 나섭니다. 미국 뉴욕에서 CBS 뉴스 이준규입니다.
7: 트럼프

0: 미국 대통령도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섰는데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란은 물론 중남미 국가들에도 압도적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북미 대화 재개 촉구 등 북한에 대한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이어서 워싱턴 박지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패권 과시로 요약됩니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란을 전멸시킬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2: 이란과 합의해 과거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위대한 국가를 만들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이란을 완전히 전멸시킬 것인가, 두 가지 선택입니다.
1: 전 세계 정상들과 국제기구 지도자들이 함께한 유엔 총회라는 공식 석상에서 한 국가에 대한 전멸을 언급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듣던 이란 대표단은 퇴장했고, 뉴욕타임즈는 유엔 총회장에서 한 국가의 전멸을 공개적으로 위협하는 건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를 향해서도 완전히 실패한 국가라고 독설을 퍼부었는데 쿠바 대표단 역시 항의의 뜻으로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직전에는 미국 특사단과 이란 대표단이 뉴욕에서 만나 3시간가량 회동했는데 구체적인 협상 결과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 마수두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자로 나서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에 따라 이란 전쟁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달부터 북미 대화 재개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북한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박주원입니다.
0: 내일 미국 워싱턴에서는 미중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AI 속도 조절론이나 무역 휴전 연장을 두고 양국 정상 간 논의에 세계 이목이 집중됐지만 큰 성과를 기대하기란 어렵다는 전망이 벌써 나오는데요. 그 이유를 베이징 정영철 특파원이 전합니다.
3: 지난 5월 중국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잭슨 황 엔비디아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팀 쿡 애플 CEO 등 미국 주요 기업 대표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중국 기업인들이 동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측 참석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빅딜이 성사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더욱 낮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를 베꼈다고 발표한 딥시크와 문샷 등 중국 AI 기업 대표들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인 무역 휴전에 대해서도 합의에 도달할지 미지수입니다. 장기간 연장을 원하는 중국과 달리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공급 등 약속 이행을 지켜보면서 단기간으로 연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입니다.
2: 우리는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연장되지는 않을 것이고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3: 무역 휴전은 11월 10일까지여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결론을 내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양국은 AI 위험성을 논의할 대화 채널을 만드는 데는 합의했습니다. 또 비민간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협의할 무역위원회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베이징에서 CBS 뉴스 정영철입니다.
4: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0: 조이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파장이 정치권 안에서도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또다시 공방을 주고받은 가운데 여야는 각각 희대의 사법 쿠데타 또는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이은지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 기자.
5: 네, 국회입니다.
0: 네, 재제청을 거부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또다시 입장을 밝혔네요.
5: 네, 조 원장은 하루 만에 또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은 헌법상 근거가 없어 응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먼저 어제 입장문 중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부서된 문서로서 해야 된다고 지적했던 부분을 놓고 헌법 제82조에 따라

0: 그 행위의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론적 내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8월 말 청와대가 보낸 공문에 대해 M1 트집을 잡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해당 공문을 두고 재대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같은 지적을 반복했습니다.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어야만 그 법적 효력의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1: 네, 그런데 청와대가 이를 또 받아쳤어요?
0: 네, 청와대는 1시간여 전쯤 언론 공지를 통해 대법원은 공문상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백히 드러나 있고 이것이 후속 절차로 재대청을 요청한 사유임에도 요청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또 조 대법원장이 재청 과정상 절차적 흠결은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대법관 후보 추천위로부터 4명의 후보자를 적법하게 추천받았음에도 법령상 근거 없이 후보자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자 후보자들에게 개별 연락해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고 공개적으로 직격했습니다.
1: 네, 양측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양상인데 이에 대한 여야의 반응도 달아오르고 있죠?
0: 네, 어제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격앙된 모습입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1: 네.
2: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상 초유의 시대의 위헌 위법적 내란적 재재청 거부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입니다. 질책하고 시정하겠습니다.
0: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초구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조 원장의 자리를 비워 대면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1: 국민의힘의 공격 수위도 만만치 않겠고요.
0: 네, 맞습니다. 대통령의 대법관 쇼핑이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입장인데요.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 어떻게든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싶은 모양인데 어림없다. 그런다고 이재명 재판 재개를 막을 수 없다면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이재명 탄핵이다. 국민이 이 정권을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견 한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3: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킬 것입니다. 무슨 수작을 부려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추석 선물은 이재명 탄핵입니다.
1: 그렇다면 지금 여야가 각기 주장하는 해법은 뭘까요?
0: 네,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위헌이자 내란인 만큼 국회 차원의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다음 달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법원 행정처 폐지나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의 재청을 거부하고 재재청을 요구할 경우 대법원장이 새로운 후보자를 재청하도록 규정하는 법원 조직법 개정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재청 요청이 국회의 임명동의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또 대법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재재청 대상이 됐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 네,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0: 청와대는 조속히 재재청을 하라, 대법원은 명확한 근거를 대라는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아 사태 해결은 안개 속입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재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번 같은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마땅히 대입할 하위 법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때문에 당분간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네, 여기까지 정치부 이은지 기자와 얘기 나눠봤고요. 이렇게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문제를 두고 입장차가 좁혀질 줄 모르면서 이참에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언제까지 협의에 기댈 수만은 없다는 것인데 이어서 나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루 만에 다시 입을 열어 청와대에 정면 반박한 가운데 청와대 역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재재청 요구도 대법원장의 거부도 명확한 규정이나 전례가 없어 양측의 충돌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번 갈등을 계기로 대법관 재재청 관련 절차 자체를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2028년부터 대법관이 매년 4명씩 늘어나는 만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인선 갈등이 앞으로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대법관 공석의 영향으로 대법원 심리가 지연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의견

0: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 한쪽이 양보하거나 제3의 인물로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공식적인 협의에만 의존하면 사실상 지시나 통보하는 방식이 고착돼 정권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만 임명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따라서 재재청 요구의 요건과 방식, 이후 처리 절차까지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나채영입니다.
1: 출생아 수가 25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지난 7월 태어난 아기는 1년 전보다 11% 넘게 늘었고 올해 들어 7월까지 태어난 아기도 1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김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지난 7월 태어난 아기는 2만 4,275명, 1년 전보다 2,421명, 11.1% 늘었습니다. 출생아 수는 2024년 7월부터 25개월 연속 전년 같은 달보다 증가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태어난 아기는 17만 7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7% 증가했습니다. 합계 출산율도 0.89명으로 1년 전보다 0.08명 올랐습니다. 특히 30대의 출산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여성 1,000명당 출산율은 30대 초반이 82.1명, 30대 후반이 61.1명으로 각각 7.9명과 8.6명 늘었습니다. 혼인 증가세도 이어졌습니다. 7월 혼인 건수는 2만 2,282건으로 1년 전보다 9.3% 늘었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으로도 6.1% 증가했습니다. 출생아가 늘면서 인구 자연 감소폭도 줄었습니다. 7월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4,647명 많았지만 자연 감소폭은 지난해보다 1,600명 가까이 축소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자연 감소도 3만 7,66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만 4,990명보다 크게 축소됐습니다. CBS 뉴스 김동빈입니다.
1: 장애 아동을 돌보는 특수교사들이 종종 아동학대로 신고된 뒤에 대개 무혐의 처분을 받는 수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현실을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지난 2023년 9월 이후 특수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는 모두 58건. 이 가운데 신건에 대해 교육청은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교육감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중 수사가 종결된 30건을 보면 90%인 27건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건 단 한 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 신고가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일단 수사가 시작되면 당사자들은 수개월 동안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애 학생의 돌발 행동을 제지하려면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지만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까 봐 교육 활동 자체가 위축된다고 호소합니다. 특수교사노조 정원아 정책실장입니다.
4: 신체적인 지원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특수교육 현장인데 그런 앞뒤 맥락, 교육적인 맥락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게 아동학대의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3: 현행법상 아동학대 사건은 검찰로 무조건 송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긴 수사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고통과 행정적 부담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정당한 지도임이 확인된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게 하거나 구체적인 신체 개입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수정입니다.
1: 중국 반도체가 D램에 이어 낸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당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못 미치지만 빠른 추격 속도를 보면 앞으로 만만치 않은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구현 기자입니다.
5: 중국 최대 D램 업체 창신 메모리는 베이징에 건설 중인 제2공장에 3D 낸드 연구개발 생산 라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별도 연구소를 세워 낸드 기술을 개발하는 동시에 잠재 고객들과 공급 가능성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D램을 주력으로 성장해온 창신 메모리가 낸드까지 양산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두 종류의 메모리를 모두 생산하는 종합 메모리 업체로 올라서게 됩니다. 창신 메모리는 최근 5세대 D램 기술인 G5 플랫폼을 적용한 제품 양산에 들어갔고 올해 2분기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은 9.5%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D램 점유율은 각각 약 39%와 24%로 여전히 격차가 크고 낸드 분야도 두 회사가 이미 세계 1, 2위를 차지하는 만큼 창신 메모리를 눈앞의 위협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메모리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른 데다 정부 차원의 투자도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DRAM과 NAND 양쪽에서

0: 네, 어텐션 뉴스 오늘도 최인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최 기자.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첫 소식은요?
1: 좋습니다입니다. 좋다와 그 상호할 때 조스를 합쳐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봤는데요.
0: 네.
1: 부산 북한 그 친수공원 수로에 나타난 상어 있잖아요. 소비 특수까지 불러왔다고 합니다. 북항의 이름을 따서 북항이 이렇게 별명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부산 그 지역이 있는 그 부산 동구 지역의 CU 편의점을 보니까요. 이 상어를 연상시키는 아이스크림 조스바 있잖아요.
0: 네.
1: 매출이 전주 대비 28% 증가했고요. 과자 고래밥이 22% 늘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핑크퐁 캐릭터를 활용한 이 아기 상어 관련 상품 매출도 33%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산 동구 말고 전국적으로도 CU 상품 매출을 보면 조스바가 13%, 고래밥이 11%씩 일주일 전보다 증가를 했습니다. 이 공원 인근에 이디야 카페가 한 곳이 있는데 몰려든 손님 덕에 북새통이라고 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이곳을 이디야 조스점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요. 매장 점주가 자신과 아내 그리고 다른 매장 직원까지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음료를 만들지만 역부족이라면서 음료를 늦게 받은 고객, 포기하고 가신 고객, 취소하고 가신 고객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 말씀까지 올렸습니다. 상어가 좀처럼 이제 먼 바다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데요.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 해경 등이 긴급 대책회의도 열었습니다. 이 상어가 머무르는 수로가 수심이 약 3m로 얕아서 대형 선박이 들어갈 수는 없고요. 일단 추석 연휴가 끝나는 27일까지는 상어의 움직임을 지켜보기로 했고 그때까지도 스스로 빠져나가지 않으면 소형 보트 여러 척과 그물을 활용해서 바깥으로 안전하게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상어가 놀라지 않도록 신중하게 작전을 펼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0: 안전하게 바다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1: 안세영만 이겼다입니다. 지금 그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진행 중인데요. 오늘 배드민턴 여자 단체전 대표팀이 그 4강에서 홈팀 일본을 만나서 1대3으로 역전패를 당하며 아쉽게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0: 네.
1: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가 단식 첫 주자로 나섰거든요. 일본의 에이스 야마구치 아카네 선수를 2대1로 꺾고 기선은 잡았는데 뒤이어 나선 복식과 단식조가 연달아 무너지면서 결승 진출은 좌절이 됐었습니다.
0: 네.
1: 반면에 한국 야구대표팀은 시원한 타격쇼를 선보였는데요. 그 태국과의 조별리그 3차전에서 말루 홈런 두 방을 앞세워서 18대1 5회 콜드게임 대승을 거두고 3전 전승으로 슈퍼라운드에 진출을 했습니다.
0: 네, 승패 소식 외에 경기장 밖에 그 운영 문제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르네요.
1: 네, 이번 대회가 그 미숙한 운영으로 잡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매달 집계마저 엉터리였습니다.
0: 네.
1: 대회 공식 홈페이지에 한국 수영 단거리 간판인 그 김영범 선수가 메달이 총 4개로 표기가 됐는데요. 이 김 선수가 출전도 하지 않은 개영 800m 경기에서 동메달을 땄다 이렇게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김영범 선수는 단거리에 전념하려고 이번 대회는 아예 명단에서 빠졌는데 주최 측이 엉뚱하게 메달을 얹어준 거죠. 앞서서 근대 5종에서도 5위 선수를 은메달로 12위 선수를 동메달로 올렸다가 뒤늦게 고치는 등 이 기본 중의 기본인 기록과 집계 시스템에서 연이어 구멍을 드러내고 있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크고요. 현재 그 아시안게임의 대한민국은 금 7개, 은 7개, 동 22개로 그 종합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0: 네, 어텐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인수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 날씨 소식 들어봅니다. 이수경 기상 리포터 전해주시죠.
2: 네, 절기상 추분인 오늘도 맑은 날씨 속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0도 가까운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내일도 일교차가 10도 이상 큰 날씨를 보이겠고 낮 동안 늦더위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는데요. 서울은 내일 아침 최저기온 19도, 한낮 기온은 28도를 보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아침에는 15도에서 20도로 선선하지만 낮 기온은 26도에서 30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은 점차 흐려져서 늦은 밤부터 강원 북부 동해안과 강원 산간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금요일에도 동해안과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금요일 늦은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전라북도, 경상북도 지역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일 내릴 비의 양은 많지 않아서 대부분 5에서 10mm 정도가 예상되는데요. 남부지방은 토요일 밤까지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연휴 동안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연휴 후반에는 기온이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23일 수요일 저녁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조성준, 이희진, 임승선, 기술 박수지,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대한민국 중심 충남 혁신도시가 미래를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인구 74%가 40대 이하인 젊은 도시,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스포츠센터를 갖춘 문화도시, KTX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교통도시, 교육과 의료, 일자리가 준비된 이곳은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최적지, 전국 유일의 도청 소재지 충남 혁신도시입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합니다.
4: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5: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4: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5: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4: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추석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쯤이면 퇴근 이후 고향을 향해 이동 중이신 분들 많으시겠죠. 지금 출발하면 서울 요금소 기준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7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음은 넉넉하게 운전은 여유롭게 저희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 들으시면서 안전하게 고향에 도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30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북미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유엔 총연설에서는 북핵 단계 접근법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죠. 주요 내용 살펴보고요. 지난 21일 비무장지대 DMZ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상태죠. 대법관 후보 추천을 둘러싼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설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일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노크아웃 단연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꼼꼼히 짚어봅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 건설 공제조합 케이핀코.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 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3 2 1.
2: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1: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르노.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6: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7: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8: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9: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8: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9: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8: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9: 10월 오픈 때 가보자.
8: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10: MG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새마을금고 보험.
11: 경보, 취업이 잘 되는 경보,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보, 4호선 캠퍼스
12: 경보.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2: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1: 익수 황진한.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7: 예, 박종현 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입니다. 자, 명절을 앞둔 저녁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먼저 김유정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8: 컴온 컴온 박재영. 너무 기다렸어요.
7: 아, 야, 저에게 가장 감동적인 환영의 인사해 주셨네.
8: 자, 안녕하세요.
7: 아,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9: 안녕하십니까.
7: 아유 감사합니다.
9: 고생하셨어요.
7: 예, 아이자 두 분이 다 이게 또 저희 병상에 있을 때 문자나 전화 연락을 주셔가지고, 야, 이 한판 승부는 역시 우리 게스트 선배님들이 참 의리가 있다. 마음이 따뜻했어요. 근데 제가 괜찮죠? 그 네. 이거와 비슷하시죠? 네.

0: 상기 아니고 더 나아진 거.
1: 더 나아져. 한 달 동안 밖을 안 나가가지고 얼굴 혈색이 약간 네. 좀 좋아졌다 이런 평가도 있고. 예예. 예. 자, 일단 우리 곽우신 기자가 그 명절 특수로 인해서 약간 차가 밀려가지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뉴스를 전해드리면 오늘 이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약 30분간 정상회담했습니다. 문빈 대화 재기 문제에 대해 상당히 비중을 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30분만 났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북미 대화에 트럼프 대통령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 무엇보다 뜻깊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패스메이커, 미국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라고 했고요. 전략 투자 사업, 핵 추진, 잠수함 연료, 우라늄 농축, 재처리 문제, 조선업 협력, 전자권 전환 문제도 함께 논의했다는 소식이고요. 유엔 총연설도 있었습니다. 북핵 문제에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를 했는데 약 7분간 연설을 하면서 우선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로 나가겠다 밝혔는데 또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피스메이커를 규정을 하면서 북미 대화를 조속히 재개시키고 이를 종전과 평화체제 논의로 발전시키는 발판을 마련하겠다. 남북체제를 서로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 위기관리의 장치를 만드는 안정적 평화공존, 그리고 동북아 평화까지 연결하는 책임있는 평화공존 세 가지 청사진도 제시했다라고 지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의 두 분의 만남 30분간 이어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리 김유정 의원님부터.
2: 네, 골프 얘기로 시작해서 골프 얘기로 훈훈하게 마무리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12월에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네. 골프를 칠 수도 있겠다.
1: 아, 마라라고 리조트.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하고 마라라고 리조트 유명하잖아요.
2: 네. G20 네. 정상회의가 열리니까요. 네. 네.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래도 30분간 정상이 이제 세 번째 만남인데 만남을 네. 할 수 있었던 것은 대미 투자 협상이 그래도 조금 진척이 있고 예, 네. 마무리가 돼가는 과정이라서 아마 네.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1: 네.
2: 그래서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작년에 얘기했던 팩트 시트에 나와 있던 내용들 다 얘기를 했고
1: 네.
2: 특히 전작권 관련해서 정상 간의 최초로 얘기가 있었다는 거 저는 그 점은 조금 진척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1: 예.
2: 트럼프 대통령 조선업 관련한 얘기했다고 하는데
1: 예.
2: 그나마 저는 분위기가 좀 괜찮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한 거는
1: 예.
2: 호르무즈 파병 문제
1: 아.
2: 논의가 이제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 그러네요.
2: 만약에 분위기 안 좋았으면 뭐라도 또 압박을 했을 거예요.
1: 왜 안 가나? 가장 네. 많이 석유 뭐, 수입하면서
2: 그렇죠. 뭐 언제 보낼 거야? 막 이렇게 예. 나올 수도 있는데
1: 예. 예.
2: 그런 거 없었던 것은 그래도 분위기가 괜찮았던 게 아닌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고 우리 김종혁 최고께서는
0: 이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1: 예.
0: 그동안에 진보 정권이 했던 얘기가 다 거짓말로 판명이 돼서 사실은 뭐라고 얘기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1: 예.
0: 그러니까 굉장히 공허한 얘기인 것 같아요. 북한의 핵을 점점 줄여서 나중에 우리가 평화로 갈 수 있다.
1: 예.
0: 전 세계 역사에 그렇게 핵을 가진 국가가 스스로 핵을 포기한 경우를 보셨습니까?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1: 예.
0: 더구나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인 북한이
1: 예.
0: 핵을 포기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환상입니다. 결국은 그건 힘의 균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1: 예, 예.
0: 그럼 핵을 가진 국가를 상대하려면 우리가 핵을 개발하든가 우리가 핵우산을 쓰든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계속 국민들한테 민주당 뭐라고 그랬습니까? 북한의 김정일이는 핵을 개발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 이렇게 대국민 사기극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1: 예.
0: 그러다가 지금 북한이 뭐 60개를 갖고 있다느니 무슨 수소폭탄을 갖고 있다느니 이 꼴이 됐는데 지금도 또다시 무슨 뭐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뭐 북한의 핵을 줄여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1: 예.
0: 정말 저는 이거는 지금 이거는 또다시 국민을 속이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0: 미국은 그럴 수 있죠. 트럼프는 대화 저 김정은하고 대화를 해서 나중에 노벨 평화상이라도 받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이고
1: 예.
0: 그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란 전쟁 때문에 완전히 궁지에 몰려 있으니까 나 호전광 아니고 나 가장 호전적인 김정은이하고도 내가 대화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선전 선동을 위한 그런 쇼를 할 수가 있지만
1: 예.
0: 과연 우리나라가 그게 거기에 장단을 맞춰준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에
1: 예, 예.
0: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1: 예.
2: 그래서
1: 의원님?
2: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도 유엔 연설에서 35년 전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유엔 동시가입했다. 그런 얘기도 꺼내면서
1: 예.
2: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다자간 협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남북 그다음에 미중. 이 다자 협상을 위해서는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을 설득해서 북미 정상회담도 만들어내고 또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예. 얘기도 또 대통령에게 직접 언급을 했다고 생각하고 시진핑 주석이 조금 전에 베이징 출발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24일 날 미중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진전된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고 또 11월 12월 그 사이에 북미 대화가 성사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1: 예.
2: 거기에 대해서 한미 간의 어떤 찰떡 공조 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 필요성 이런 것들을 유엔 기조연설에서 저는 강조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해 봐야죠. 또 노력을 또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이지만.
1: 그러니까 이제 북미 간만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대한민국 정부 좀 소외되는 거 아니냐. 이를테면 이제 북한이 계속 이제 미국과만 얘기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 어쨌든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이에 역할을 또 강조하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언급도 있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0: 아니 그러니까 예. 뭐 우리로서는 남북 대화, 그러니까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들러리만 서서 우리의 예. 운명을 놓고서
1: 예.
0: 북한과 미국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지켜보는 건 좀 한심한 일이죠.
1: 예.
0: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 그건 예.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1: 예.
0: 여기서 무슨 남북의 체제를 서로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 뭐 이런 얘기 들으면
1: 아.
0: 너무 공허하게 들려요. 왜냐하면 아예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때 얼마나 북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려고 했습니까?
1: 예.
0: 근데 북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한테 삶은 소대가리야 앙천 광소. 그다음에 뭐 겁먹은 개. 미국산 앵무새. 저능한 청와대. 이런 얘기들 했습니다.
1: 예.
0: 그러면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거의 바보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북한입니다.
1: 예.
0: 그게 김정은이에요. 근데 자꾸만 진보 정권 들어서면 마치 뭐 그 사람들이 평화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무슨 자기 국민들을 무슨 위에서 정권을 잡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상식적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럼 전쟁하자는 거야? 무슨 그런 바보 같은 소리가 있습니까? 전쟁은 안 하려고 우리가 지금 거기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지.
1: 예.
0: 그럼 우리가 옷 다 벗고 다 예를 들면 걔들한테 항복하듯이 하면 걔네들이 우리를 제대로 상대해 줍니까? 문재인 대통령 대하듯이 한다고요. 우리가 굴욕적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1: 예.
0: 걔네는 문재인 대통령 대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거기 때문에
1: 예.
0: 저는 결국은 국제관계에서는 힘의 논리밖에 없고 동맹의 논리인 것이고 그래서 미국과도 북한에 대해서 좀 제대로 정확히 현실을 인정하면서 거기에 대응을 해나가야지 자꾸만 좋은 얘기만 한다고 해서 이 남북관계 해결되지 않는다
1: 예.
0: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예. 예,
2: 김정은 대통령이 우리는 늘 나는 김정은과 사이가 좋고
1: 예.
2: 잘 지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 이번에 그 뉴욕에서 30분간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은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 예.
2: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 저기 미중 정상회담 정말 이 성공적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덕담도 했잖아요.
1: 예.
2: 이재명 대통령이. 그게 다 우리의 어떤 다자회담을 위한 포석이랄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어떤 노력의 일환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북한이야 진보 보수 정권 할 것 없이 늘 그렇게 생겨먹은 걸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1: 예.
2: 해서 지난 정권이나 역대 보수 정권에서 이 남북관계에서 뭔가 또 해낸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0: 저는 그거를 뭐 어려운 처지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뭐 그 북한이 핵을 왜 개발하게 됐냐, 누구 때문에 개발하게 됐냐, 이제 와서 그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이미 현실이 돼버렸는데 이걸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1: 예.
0: 이걸 해결하려는 노력을 현실주의에 기초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트럼프를 믿을 수도 없어요.
1: 예.
0: 그리고 북한은 더더욱 믿을 수가 없고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보면 북한에는 굉장히 저자세인 그것들이 한 번도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트럼프에 대해서도 어떻게든지 트럼프 발목을 잡아서 뭔가 우리가 안보에 대한 보장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현실적이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 마치 무슨 뭐 트럼프 만나갖고 아 이제 남북관계 그다음에 북미관계 모든 게 다 잘 돌아갈 거야 라는 식의 희망 고문은 수십 년 동안 계속 들었습니다.
1: 예,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마지막 퍼즐을 잘 맞춰주기를 좀 김정관 산자부 장관 또 대미 투자 관련해서 세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익이 최우선되는 그러한 결과물들이 더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우리 과구신 기자가 도착했습니다.
3: 네,
1: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아유, 우리 과구신 기자 얼굴을 딱 보니까 그냥 아주 그 마음의 평안이

0: 찾아왔어요.
1: 그래요? 아, 왜?
0: 아니 또 이게 제가 하면 잘 못하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이 되게 불안하시잖아요. 자, DMZ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 정말 안타까운데 단순한 수색 과정이 아니라 북한의 그 지뢰 매사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 중에 벌어진 게 확인됐다고요?
2: 예, 이게 이제 지난 21일이었죠. 서부전선 DMZ에서 군 간부 3명이 다친 이번 폭발 사고, 북한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지뢰를 매설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유엔사 현장 조사를 준비하다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예. 군이 최근 MDL 이남에서 수상한 지형 변화를 발견해서 유엔사에 현장 조사를 요청을 했고, 조사단이 들어갈 수색로를 만들던 중에 폭발이 일어났다라는 건데요. 이제 간부 두 명이 중상을 입었고 특히 가운데 수색 대대장은 발목 절단상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0: 예.
2: 군은 아직 폭발물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인지 유실 지뢰인지 혹은 우리군 지뢰인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0: 예, 자, 야당에서 일단은 사고 지점이 원래 비교적 안전한 곳이었다라는 점을 들어서 이제 북한 지뢰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 거죠?
2: 네, 장도호 대표 오늘 사고 지역은 지뢰 의심지대도 아닌 군이 관리해온 비교적 안전한 곳이었다면서 지뢰 탐지기에 잡히지 않았고 지뢰 덧신을 착용했는데도 큰 부상을 입었다. 이거는 북한 지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0: 예.
2: 다만 이제 합참에서는 사고 지점이 북한 지뢰 매설 추정 지역과는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바 있고요. 현재까지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지뢰가 맞는지 이거는 유엔사와 함께 현장을 확인해야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북한 매설 지뢰를 확인이 되면 사고가 아니라 도발이다라고 보고 단호히 대응한다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거죠?
2: 일단 정점식 원내대표의 이야기는요. 예. 북한 지뢰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면서 북한 책임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방이 야당 간사 맡고 있는 임종덕 의원도 북한군의 의도적 매설이 확인되면 책임을 분명히 묻고 단호한 대응이 나서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장도영 대표는 이건 사고 대응이 아니라 도발 대응이 나서야 한다 이렇게 예.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0: 예, 자, 우리 군, 특히 간부. 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자, 이번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김정인 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3: 예, 중상을 입은 간부도 있고
0: 예.
3: 또 부상자 두 명도 또 간단한 부상은 아닌 것 같아서
0: 맞아요.
3: 어서 그 쾌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고가 사실 2015년에도 이 북한의 어떤 목함 지뢰로 비슷한 사건인 것 같아요.
0: 예.
3: 지금 이 폭발 사고가. 그래서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앞에서도 그 과거식 이제 설명했습니다만은 지뢰 덧신 그 보호 신발을 신는 경우에 이렇게까지 중상을 입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우리 지뢰라면
0: 예.
3: 그런 점에서 아마 북한의 소행일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유엔사에서 이 부분 진상 조사를 해서 입장을 발표를 하게 되어 있고 해야 될 것 같아요. 2015년에도 마찬가지 상황이었거든요.
0: 예.
3: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북한이 내려와서 지뢰를 매설하고 또 뭐 지형 변화까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이면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이죠. 이거는 그리고 이제 유엔사에서 조금 철저한 진상 조사 이후에 입장 발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0: 예.
3: 뭐 국제사회 뭐 규탄도 이어져야 될 것 같긴 한데 우리 정부의 대처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과 이 사건 폭발 사건 그 사고 일주일 전에 이제 합참의 공보실장하고 기자간에 설전했던 게 조금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0: 예, 예.
3: 그러니까 이제 넘어와서 지뢰 매설하고 지형지물 변화가 있고 한데 이거 뭐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0: 예.
3: 근데 거기서 이제 원칙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일주일 뒤에 이제 이런 폭발 사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군에서는 조금 더 철저한 대비와 이런 단호한 대처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0: 예. 김재혁 최고?
4: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뭐 아직까지는 이게 북한 지뢰인지 어딘지를 제대로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0: 예, 예.
4: 근데 제가 GOP에서 근무했거든요.
0: 아하.
4: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우리 뭐 지뢰 제거 작업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게 그 2015년에도 북한이 목함 지뢰로 그 설치를 해서 우리 그때 하사 두 명이 다리가 날아갔어요.
0: 예.
4: 두 다리가 절단되고 다리가 한 다리가 절단되고 뭐 이랬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그 멀쩡하게 평소에 괜찮던 지역에서 갑자기 지뢰가 나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0: 예. 예.
4: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북한 애들이 와서 이거 지뢰를 매설했다라고밖에 의심할 수 없는 그런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0: 예.
4: 물론 이제 거기서 조사를 해보면 파편 자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게 우리 지뢰인지 아닌지는 뭐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은데
0: 예. 예. 예.
4: 현재까지는 북한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게 빨리

0: 빨리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그 비판, 비나 비 공격을 하고 지적을 하고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그런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북한의 평화적인 뭐 태도로 우리가 이거 지금 지뢰 하나도 제대로 대응을 못 하는데 핵을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와서 우리 사병들이 우리 병사들이 발목 잘리고 저렇게 부상당하고 저러고 있는데 뭐 위에 가서 아 북한의 핵 문제를 우리가 단계적으로 감축을 해서 평화적으로 뭐 이걸 해결하고 이런 얘기 들으면 억장 무너집니다. 자식들 군대 보낸 부모들 그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권으로서 볼 때는 아주 좀 시기가 안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 뭐 북한에 가서 아주 미국 가서 핵 문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아래서 이런 일이 터졌기 때문에 굉장히 상황이 안 좋다, 재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진보 정권 들었을 때마다 북한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자꾸만 그렇게 일방적인 짝사랑이나 거기가 무슨 평화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맨날 뒤통수 맞는 거 그런 것들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정말 답답해요.
1: 예. 아무튼 뭐두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련해서는 진상이 좀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또 우리 정부, 우리 군 역시 좀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 있어 보이네요. 자, 과방이라고 보겠습니다. 어제 과방이 한준호 민주당 의원, 김장겸 국민의 의원, 두 분이 또 얄궂게 MBC 출신인데 거의 말싸움에 가까운 충돌이 있었습니다. 영상이 준비됐는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2: 적어도 상대 의원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3: 언론 보도가 났잖아요.
2: 언론 보도를 방당 만들었겠지. KBS에서 자 조용히 하시고
4: 아니요.
2: 김장겸 의원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면 최소한 반성은 해야지.
3: 고발해.
2: 아 오늘 고발해드릴게요. 고발해드릴게요. 고발해드릴게요. 아 원하시면 해드릴게요.
4: 김장겸님도 말씀
2: 한번 해보자고.
4: 그만사님은 발언
2: 아유,
4: 마무리해주세요.
2: 치졸하기가 참.
1: 예, 제가 지금 발언한 분은 이제 한준호 의원이고 뒤에서 이제 목소리 배경으로 깔린 소리는 김장겸 의원. 두 분이 이제 서로 굉장히 거칠게 말을 주고받은 건데 이게 이제 김승원 전 법무부장 후보자 관련 KBS 보도가 발단이 됐었죠?
5: 네, 이게 성추행 의혹 탄원서를 이제 KBS가 보도를 한 뒤에 한준호 의원실에서 KBS에 항의 전화를 했다 이런 의혹을 김장겸 의원이 제기를 했죠. 그러면서
1: 예.
5: 시작이 된 건데
1: 예.
5: 한 의원은 이건 허위 사실이다라면서 사과를 요구했고요. 김 의원은 고발을 하라라고 맞서면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이제 영상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김 의원이 뭐 한준호라고 이제 이름을 그냥 부르기도 하고 한
1: 예.
5: 의원도 왜 김장겸 이렇게 받아치기도 했고요. 왜 그따위로 말았느냐 뭐 싸가지 없이 뭐 이런 표현도 오고 갔습니다.
1: 예. 두 분이 원래 MBC부터 악의원이었죠. 아니 한
6: 네.
1: 김장겸 의원은 사장이었고 이제 한준호 의원은 직원이었는데 노조원. 오늘 김장겸 의원이 이제 한준호 의원의 의원 사퇴까지 요구했네요.
5: 네, 어쨌든 과거에 사장과 사퇴를 요구했던 직원이 지금 국회 과방에서 다시 여야 의원으로 만난 상황인데요.
1: 예.
5: 일단 김 의원이 KBS 기자협회장이 한준호 의원실 보좌관의 전화가 있었고 이미 사퇴했는데 이런 기사를 왜또 냈느냐 이런 취지였다라고 확인을 해줬다라면서 한준호 의원에게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1: 예.
5: 다만 이제 KBS 기자협회 측에서는 항의 전화를 받은 건 맞지만 평소 출입 기자와 보좌관 사이의 통화였던 만큼 조직적인 보도 압박으로 볼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뭐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1: 예.
5: 일단 기사 수정 삭제나 후속 보도 중단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는 게 한준호 의원실의 입장입니다.
1: 예, 그러니까 KBS 기자협회장은 한준호 의원실 보좌관의 전화가 있었던 것은 확인해 줬고, 이제 어떤 취지의 전화인지는 확인해 줬고, 그거를 김장겸 의원은 그걸 확인하고, 이거는 의원이 사퇴할 사안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다만 KBS 기자협회장은 항의 전화라고 하면서도 이게 뭐 평상시 알던 사이였던 만큼 조직적인 보도 압박으로 볼 수는 없는 정도의 사안이었다라고 KBS 기자협회장은 말했다. 근데 두 분은 이제 오늘 과방위에서 엄청
5: 네.
1: 싸웠다. 뭐 이런 정도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예. 누구부터 말씀하실까요? 딱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데 기자 출신 우리 김종혁 최고께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0: 근데 이제 보면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보면
1: 예.
0: 이거는 이제 의원이 직접 그 해당 기자에게 보도한 기자에게 전화한 건 아니잖아요.
1: 보좌관이 했다.
0: 예, 그 보좌관이 한 거고 또 자기 당 출입 기자한테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둬야 될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부적절하죠.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네, 거기에 대해서 KBS가 특종 보도를 했는데.

0: 네. 김승원 후보자 이슈에 대해서
1: 네, 김승원 후보자 이슈에 대해서 특종 보도를 해서 그걸로 해서 결국 날아가게 생겼는데 거기다 대고서 보좌관이 전화해서 자기 출입기자한테 야 그거 김승원 그만뒀는데 왜 보도하는 거야? 그런 거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전화를 받은 보도 그 기자는 네. 아니, 과방위 간사잖아요.
0: 그렇죠. 여당 간사.
1: 여당 간사잖아요. 얼마나 부담을 느끼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당 간사실에서 전화 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0: 예.
1: 그러니까 그게 회사 내에 퍼지면서 야, 이거 뭐야? 이러면서 알려졌을 거예요.
0: 예.
1: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평상시 같으면은 예. 뭐 그 기자하고 보좌관들하고 전화하면서 야 그런 거 왜 하냐 뭐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0: 친한 사이라면
1: 네, 친한 사이면 네. 그럴 수도 있고 대개의 경우 자기들 보도에 대한 거면 아 이거 너무 악의적이다 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할 수도 있는데
0: 네.
1: 지금 이거는 사실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네. 나라가 지금 들썩들썩하고
0: 아하.
1: 지금 이재명 정부 자체의 어떤 뭐 완전히 위기 상황에 몰려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0: 네.
1: 그 사안을 놓고서 과방위 간사에 뭐 비서관이 보좌관인지가 기자한테 뭐 특종 보도를 한 KBS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얼마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죠. 본인은 야 나는 그런 취지가 아니야라고 얘기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고 그러면 사실은 그냥 사과를 하는 게 맞아요. 아 이거 그런 취지가 아니었는데 어쨌든 전화한 것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아 이거 그런 취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거꾸로 뭐 이게 막 거꾸로 공격을 하니까 이게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0: 그러니까 뭐 KBS 기자협회장 입장 이럴지라도 그 전화를 직접 받았던 그 취재 기자 입장은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김유정 의원님.
2: 근데 이제 그 보좌관이 전화한 상대가
0: 예.
2: 이 리포트를 한 야당 기자가 출입 기자가 아니고
0: 예.
2: 그냥 친한 아니야. 여당 기자라는 거잖아요.
0: 예. 예.
2: 출입 기자. 그러니까
0: 예.
2: 그러니까 아니 자진 사퇴까지 하고 이렇게 됐는데 뭐 아. 이걸 또 쓰냐 이런 걸라고 아주 친한 사이에 어떤 톤앤매너로 얘기를 했는지가 저는 가장 궁금합니다. 사실.
0: 예.
2: 그렇지만 KBS 기자협회장의 입장은 일단 항의 전화라고는 규정을 했고 근데 이게 후속 보도를 하지 말거나 뭘 고쳐달라거나 빼달라거나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외압으로 규정하면서 뭘 입장을 낼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 예.
2: 그리고 실제로 KBS에서 계속 후속 보도가 나옵니다 지금. 나온 상황이어서 이걸 무슨 압박하고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은 그렇게 합니다.
0: 예.
2: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이 불거지고 보좌관이 어떤 형태로든 어떤 톤과 매너로든 전화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 타이밍의 문제인데 상임위에서 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항의나 압박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아는 기자에게 이런 정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부적절하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지금 이렇게 막 이 상임위 안에서 반말이 오고 가고 이런 모습은
0: 네.
2: 전 개인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 그렇죠.
2: 예, 그런데다가 김승원 의원의 그 탄원서 내용이 사실이면 매우 재질이 나빠요. 그러니까 강유정 수석 대변인 까십 이렇게 얘기했는데 까십이 아니고 사실은 이건 범죄죠.
0: 예.
2: 그런 상황에서 당도 정권에도 굉장히 이게 좋지 않은 이슈인데 이걸 가지고 이런 전화 뭐 이런 게 또 불거지면서 오고 가면 이거는 대통령에게도 좋지 않고 당에게도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그런 측면에서
0: 자 우리 과구신 기자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2: 아쉬움이 이런... 있죠.
3: 아니, 저는 한준우 의원실에서 전화한 거는 그것이 어떤 의도가 대통령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특히
0: 예.
3: 이게 단순히 그냥 친한 사이여가지고 아 그런 거 왜 냈어 이런 정도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게
0: 예.
3: 맥락이 이미 사퇴인데 기사를 왜 또 냈느냐라는 취지였다는 거는 지금
0: 아,
3: 나온 거잖아요.
0: 기자나 보도국에 네. 있는 거잖아요.
3: 아니, 심지어 그 네. 보도는 굉장히 중요한 보도였고 단순히 네. 사퇴를 끝날 게 아니라 배경에 뭐가 있었는지를 가르는 어쨌든 이 전국에 영향을 주는 상당한 보도인 건데 그거에 대해서 설사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0: 예.
3: 평소에 친한 사이였어도 저는 조심했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0: 예.
3: 이거는 한준호 의원이 당연히 좀 유감을 표명하고
0: 예.
3: 사과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
0: 예.
3: 그러고 정리해야 되는 건데
0: 예.
3: 너무 이제 김장겸 의원하고
0: 예.
3: 언성을 높이는 건 좋지 않으나
0: 예.
3: 동시에 김장겸 의원께서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 또 대법원에서
0: 아니,
3: 확정 판결 그건... 받은 분이잖아요.
0: 예. 네,
3: 그래서
0: 아니, 뭐 네. 예.
1: 이권으로 네.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0: 예.
1: 예를 들면
0: 요건만 예.
1: 이게 비서관이 만약에 그 보도한 야당 기자한테 이런 식으로 전화를 했다면 이건 협박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간접적으로 아는 여당 기자한테 전화를 했다는 건데 박우신 기자가 얘기한 대로 아니 이게 그만뒀는데 왜 보도하느냐. 아니 그만둬 뒀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겁니까? 이거 그냥 덮어야 되는 거예요? 김승원

0: 그 후보의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 그 이제 이 사람 그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했으니까 우리 더 이상 보도하면 안 돼.
1: 예.
0: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 말 같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알겠습니다. 보도를 했다고 이거를 왜 보도해 그만두는데 이거는 강유정 대변인이 한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 인식이 그거예요. 그 까십인데 우리가 왜 얘기를 해? 이게 까십입니까? 나라가 다 뒤집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까십이라고 얘기하는 청와대 대변인은 도대체 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 그런 총체적인 잘못. 이라고 생각해요.
1: 예, 놓고 때리는 주자들이 밖에서 시동을 걸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 한판 브리핑 오늘 또 이 명절 연휴에 또 어렵게 도착해 주신 오만시 과구순 기자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5: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6: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5: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7: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8: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9: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0: 더 이상의 약속 대련은 거절한다. 여의도 고수의 숨막히는 정치 토론 노컷 대련.
1: 예, 추석 연휴 시작. 매주 수요일 정치 현안을 뜨겁게 토론한 노컷 대련 시간이 되겠습니다. 차안에 계신 분들은 이 방송 무슨 방송이야 궁금하실 텐데 CBS 박정희 한판승 부부요. 제일 재밌는 방송이에요. 자.
11: 아니 웃어 진짠데.
1: 팩트. 팩트. 자, 맥 소장님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어서 오세요.
11: 네, 안녕하십니까. 맥 소장입니다.
1: 아, 또 오랜만에 또 이분을 뵙습니다. 김무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이시고 경남대 석좌 교수님이시죠?
11: 네.
1: 예, 김민식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2: 네, 안녕하세요.
1: 어유, 석좌 교수님이셔서 머리를 염색 안 하시는 겁니까?
11: 아니, 원래
12: 아니 염색을 계속 안 했고요. 네. 염색을 계속 안 하니까 석좌 교수가 되지 않았나?
11: 이게 석좌 교수.
1: 아니, 멋있어. 잘 어울려. 멋있어. 멋있어.
11: 석좌 교수가 대부분 이제 원로 교수들이.
12: 나도 나이가 환갑이 높은 지가 한참 됐어요.
11: 아니, 아직 청춘이야.
1: 아, 나 석좌 교수가 막 사멜 헌팅턴 요 정도 수준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김무식 교수님 그 정도 반열 올라간 거야. 이제.
11: 그렇죠.
1: 야.
12: 그건 아니고요.
1: 노암 촘스키 뭐 이런 분들 석좌 교수, MIT 석좌 교수거든요.
11: 야,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니에요?
1: 아,
11: 그냥 일종의 지식인이에요.
1: 아, 야,
13: 그건 일종의 지식인. 일종의 지식인.
1: 아무튼, 아, 제가 저 네 분과 함께하는 게 굉장히 행복한데, 자, 일단은 또 이슈는 굉장히 무거운 이슈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 아, 이분이 이제 어제 대법관 재재청 요구를 거부하는 입장문을 냈어요. 대법원을 통해 또 한 번 정치권이 사상 초유의 상황. 청와대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자 하루 두 차례 반박을 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또 대법원을 통해 입장문을 이분이 또 냈어요. 그러면서 청와대와 사법부 간에 대법원 간에 충돌이 뭐랄까 계속 주고받는 티포텟 이런 상황이죠. 요새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맥을 짚어볼까 맥 소장님.
11: 저도 이게 이제 뭐 법률적인 부분들은 뭐 그 나중에 이제 그 얘기하고 끝이 없을 것 같은데
1: 예.
11: 왜 그럴까 생각해봤어요. 왜 그럴까? 대법원장이

0: 국회라는 자리가 사법부의 수장이고 대통령과 함께 국정에 대해서 정말 사법행정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논의하는 그런 최종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예. 본인의 지금 하는 행동들이 지난번에 사전 협의 없이 서면 제청했던 거 그거 하나 그리고 재제청을 넘어왔을 때 이와 같은 난리통이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대통령에게 들이대는 두 번째 의도. 저는 이건 사법부의 독립은 아닌 것 같아요. 조의대의 독립이다.
1: 조의대. 네.
0: 저는 조의대가 독립하기 위해서
1: 어디 독립해서 뭐 하시려고 그래요?
0: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그 잘못된 관행일 수도 있고 예. 뭐 선배들을 잘못 보고 배우면은 후배들이 그러는데 이제 조의대 대법원장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정치적인 어떤 뜻이 있나? 구타유발자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탄핵을 달라.
1: 나를 탄핵.
0: 그리고 나의 그동안의 정치적인 어떤 내공을 한 번에 주입을 받고 싶다.
1: 아.
0: 이게 지금 저는 그런 수 외에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고 예. 이건 뭐 논박이 아니라 제보좌관을 오래 했잖아요.
1: 네, 그렇죠.
0: 국회에서.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1: 상상.
0: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가장 국민 모든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아서 권한을 위임받은 자리입니다.
1: 예.
0: 근데 대법원장은 임명된 자리예요. 물론 그런 데서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존중을 받아야 되나 최소한 대법관의 임명에 있어서는 국민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임명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장은 104조에 따라서 재청권이라는 이 사람들 좀 봐주세요.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거거든요.
1: 예.
0: 이 사람들 도장 찍어 이게 아니라.
1: 예.
0: 근데 국회의원하고 보좌관 할 때 예를 들어 직원을 뽑을 때
1: 예.
0: 제가 예를 들면 직원을 좀 추천해 봐 하면 제가 직원을 3명을 추천해요.
1: 예.
0: 근데 국회의원이 아, 이 사람은 내가 좀 아닌 것 같고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올려봐. 했더니 내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보고 하라고 했는데 이건 내 권한입니다.
1: 내가 제청하는 건데.
0: 내가 제청하는 건데 빨리 하세요.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이었던 국회의원 뭐 절절할지 모르겠으나
1: 예.
0: 보좌관 자체는 보좌하면서 국회의원이 임명한 직원인 거예요.
1: 예.
0: 저는 그 정도로 좀 쉽게 설명을 했을 때는 조의대 대법원장이 본인의 권한 밖의 행위를 통해서 탄핵을 유도하고 있다.
1: 탄핵 유도. 자, 헌법 제104조 2항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딱 라임이 살아요 지금. 근데 여기서 이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세 주체의 행위가 이제 다 동급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누가 우위에 있는 거? 요 해석이 좀 막 엇갈리고 있어서.
2: 그러니까 그 헌법학자들이나 법조인들 전부를 아마 전수 조사를 해보면 답은 절대 다수가 제청을 하는 대법원장의 권한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재제청 또 재재제청 뭐 이렇게 해서 그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시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답을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 논리를 갖고 있는데
1: 예.
2: 지금 서영주 소장이 이야기한 그런 논리는 제가 예를 들면 그 2024년에 계엄이 있고 나서 그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잖아요.
1: 예.
2: 그때 재밌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1: 예.
2: 국회 몫으로 3명의 헌법재판관이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세 명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인 한덕수 보고 임명을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1: 예.
2: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계속 미뤘죠. 뭐 당연히 그때는 탄핵이 발의가 돼서 의결됐기 때문에 현재에 가 있기 때문에
1: 예.
2: 이러지란 생각으로 그 세 명의 국회 목 세 명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안 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지금 조은석 내랑 특검이 지난달일 겁니다. 지난달에 한덕수 총리를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징역 5년을 구형해놨어요.
1: 예.
2: 왜? 국회 몫에 우리가 선출한 3명, 우리가 제청한 3명을 왜 네가 임명권자라고 안 하니? 이게 지금 징역 5년입니다. 뭐가 다르죠?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국회가 동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1: 예.
2: 임명이라는 것은 최종의 마지막 승인 절차예요. 그러면 1단계인 제청을 했으면 제청 다음에 동의 절차를 넘기면 되는 거예요.
1: 예.
2: 그래서 저는 그게 제청권과 임명권에서 임명권이 훨씬 더 우위에 있고 또 선출된 대통령이니까 임명권자, 임명받은 대법원장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뭐 제가 이런 이야기 석좌교수로서 말씀드리는데 현대 민주주의가 지금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데가 다 선출된 권력에서 파괴됩니다.
1: 아,
2: 트럼프.
1: 민주주의는 언제 무너지는가.
2: 마두로. 네. 에르도안 다 선출된 대통령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1: 예.
2: 그 선출된

0: 대통령이 무너뜨리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가 예.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가 마지막 보루입니다.
1: 예.
0: 지금 현대 민주주의가 그래요. 그런 말씀 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 저는 대통령이 절차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회 동의를 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의 절대 다수인데 부결시키면 다시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재청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예. 또 하면 되고
1: 예.
0: 그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할 때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1: 예.
0: 왜 재재청하라고 그러죠?
1: 저는
0: 그 이유를 몰랐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대법원장 군기 잡는 거예요. 당신 내 마음에 들지 않는가 하면 나 끝까지 다시 요구할 거야. 그 왜냐하면 지금 안다시피 대법관 증언법 해가지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22명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에 새로 임명해야 됩니다.
1: 예.
0: 그때마다 그럼 대법원장이 재처를 하는데
1: 예.
0: 이번 초장부터 이번 첫 단추부터 군기를 잡아놔야 이 다음 대법원장이 와도 대통령 눈치 보고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 재청하는 거죠. 그 군기 잡으려고 뻔한 절차가 있는데
1: 예.
0: 국회 동의 붙여가지고 부결시키면 되는 건데 헌법적 절차.
1: 요 제안인데 어? 사실 이제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회에서도 이렇게 대법원장이 이러한 어떤 뭐랄까. 행동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김준영 의원님.
2: 일단 저는 헤어 컬러가 김근식 교수님하고 이렇게 비슷해가지고 그런데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1: 조희대 대법원장이.
3: 놀래라.
2: 김근식 교수님은 그래도 다르다. 헤어 컬러는 비슷하지만 이러려고 했는데 네. 비슷한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1: 거 헤어컬러가 비슷해서 맥락이 비슷하다.
2: 저는 조희대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1: 아 대통령인 줄 알았다. 본인이.
2: 그러니까 아까 헌법재판관 말씀하신 거는
1: 예.
2: 그건 좀 약간 케이스가 다릅니다.
1: 예, 예.
2: 그러니까 국회, 대법원, 대법원장, 그다음에 대통령 333 이렇게 추천하게 돼 있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1: 예.
2: 각각의 추천 주체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임명할 때도 기송이 되는 겁니다.
1: 예,
2: 그거하고
1: 예.
2: 이 대법관 임명하는 거 전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무조건 재청하면 임명해야 되는 게 반드시 필수라면 임명해야 한다라고 못 박았을 거라고 저는
1: 예,
2: 생각하는데
1: 예.
2: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유거하고 헌법 내내 그동안에 진보보수 막론하고 모든 대법원장이 협의해서 대법관을 제청하고 임명을 해왔잖아요.
1: 예.
2: 그거를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판을 깨는 건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대통령 같다, 조희대 대통령인 줄 알았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영진 의원 같은 분도
1: 예.
2: 사법부의 윤석열 같다, 윤석열을 꿈꾸나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1: 예,
2: 그러니까
1: 예.
2: 모두가 이거는 고도의 정치 행위로 보고 있어요.
1: 예.
2: 그 이유는 9월 20일 날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하고 티타임을
1: 예.
2: 티타임을 매우 훈훈하게 했대요. 보니까.
1: 대통령과
2: 예, 네. 훈훈하게 했대요. 그러면 저희는 8월 28일 날 재재청 요구했을 때 관건은 하나일 거다. 새로 인사추천회를 구성하는가
1: 예.
2: 아니면 기존 후보 중에 추천은 재청을 또 할 건가. 그것만 관건이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재재청 요구 거부한다. 이렇게 할 줄은 누구도 몰랐다라는 거죠.
1: 예.
2: 판사들도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굉장히 외골수적인 측면이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긴 하지만 이거는 정말 깜짝 놀랐다라는 게 다수의 의견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이게 온당한 그 처사인가 온당한 태도인가라는 측면에서
0: 국회 동의를 왜 안 가자니까 다른 이야기하고 있어요.
2: 아니 그러니까 맞지 않다라는 얘기이고요. 맨 처음에 어이, 대통령이 선택지가
1: 주세요, 혹시.
2: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었죠.
1: 네. 네.
2: 그 중에서 국회에 보내서 국회에서 이걸 부결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희들도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4: 네.
2: 이건 대통령의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임명 동의안을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제청한 것에 대해서 난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재재청을 요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재청하면 돼요.
1: 근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청 문서에는 재재청을 요청하는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게 회사 생활 하다 보면은 기한을 올려 우리가 부장이나 국장한테 올려 그러면 다시 해와 그래서 이게 다시 이제 이게 막 돌려보내거든요. 마음에 들 때까지.
3: 그래서 조희대의 나라다.
1: 아,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되게 어때 국장님이나 부장님이 아 약간 이제 좀 신입사원이 새로운 직장생활 적응하기 위해서 혹은 문서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시 고쳐와 다시 고쳐 뭐 이런 식의 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저는 갑자기 요 말하면서 그게 생각나는 거야. 아 이게 문서에 재재청을 요청한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 약간 문서가 좀 잘못됐다. 이런 건데 그러면 원래의 관례상으로 대법원장이 이렇게 막 청와대에서 오늘 문서 보면 아 이거 좀 문서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하고 다시 와 뭐 이런 건 있었어요? 저 좀 약간 이건 약간 좀 기이해서
3: 예. 아니 근데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네.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서로 의견이 좀 불일치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거잖아요.
1: 윤석열 정부 때 김명수 대법원장 네, 그렇죠. 네. 그때도 좀 달랐지만 뭐
3: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네. 예를 들면 그냥 어차피 정치력을 발휘하든가 해서 그렇죠. 대통령이 그래 뭐 이 정도 선에서 넘어가자라고 네. 할 수도 있고 네. 대법원장이 뭐 그것도 뭐 대통령도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넘어가지라고 이런 경우도 뭐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있죠. 있었다는 거예요.
1: 네, 있죠.
3: 근데
1: 네.
3: 문제는 지금 두 사람의 감정이 결코 그렇게 그 우호적이지 않고
1: 서로
3: 우호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약간 힘겨루기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1: 예.
3: 그러면 결국은 뭐로 갈 수밖에 없어요. 법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1: 헌재.
3: 예, 아니 헌재로 가든지 아니면 헌법에 적혀 있는 그 내용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헌법에는 분명히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1: 대통령이 임명한다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청을 했는데 거기 문서로 제청을 하든지 구두 제청을 하든지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1: 예.
3: 그럼 제청을 했습니다.
1: 예.
3: 그러면 법대로 해주세요. 법대로 해서 대통령은 국회 동의를 가서 국회 동의 안 해줍니다.
1: 맞아요.
3: 국회에서. 그러니까
1: 법대로.
3: 저는 임명 못하겠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손봉기 판사에 대해서 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유를 못 찾겠던데. 아니 그분이 무슨 아주 극단적인 판사도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극우 판사도 아니고 그동안에 판결 내린 것들에 의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판사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를 나는 찾지 못하겠어요.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 2심에서 김만배 무죄 내리고 남편과 함께 그 진보 법학회에 속해 있었고 남편은
1: 예.
3: 지금 헌법재판소에 있는 김민기 판사를 임명해달라는 그런 요구인 거잖아요. 그 요구를 안 들어주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싸움은 지금 청와대가 이길 수가 없어요.
4: 그냥 이 싸움을 잘 보세요.
1: 이 싸움은
4: 이게 얼마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운영할 자격이 없는지 무책임해요.
1: 예.
4: 대법관이 충원이 돼야 되고 공백이 길어지면 예. 그 책임은 사법부 수장 운영하는 사람한테 있죠.
1: 그렇죠.
4: 와준 사람은 그 사람.
1: 피해는 국민들에 가는 거 아니에요.
4: 그러니까 그 인원을 빨리 충원해 주세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1: 예.
4: 이 과정 속에서 급한 거는 조희대 대법원장 아무것도 없어요. 하든 말든 사법부가 뭐 공석이든 말든 국민들이 피해가 말든 본인의 정치적인 이득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아니면 몽일 수도 있죠.
1: 예.
4: 뭐 저는 손봉기든 김민기든 거기에 대해서 논박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법대로 하면 어떤 그 비효율성이 초래되느냐.
1: 예.
4: 법대로 해도 돼요. 제청하고 예를 들어서 국회 동의를 얻고
1: 예.
4: 임명해요. 근데 임명이 마음에 안 들면 거부해요. 다시 무한루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 예.
4: 재제청이라는 것은 오랜 관행 속에서 봐보세요. 제청하고 국회 동의하고 임명하는데 이 제청과 동의 절차 속에서 이게 최종적으로 이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협의라는 게 있었어요.
1: 예, 그렇죠.
4: 그래서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사전협의를 통해서 이 절차가 매끄럽게 최소한의 시간을 행정요율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게 싫은 거야.
1: 예.
4: 자기의 뜻이 관철돼야 되고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자기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나가서 정치도 해야 되겠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들이박자. 들이대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무한루프라니까. 아니 잘 보세요. 왜 무한루프라냐면 대통령도
1: 예.
4: 그렇게 할 수 있어요.
1: 예, 예.
4: 그러면 손봉기 판사랑 다 받아요.
1: 예.
4: 국회로 보내요. 민주당이 다석 의석이에요.
1: 부동의
4: 올려요.
1: 어.
4: 그럼 아웃 다시 올리세요. 제청. 그러면 다시 또 올려요.
1: 부동의
4: 뭐 거짓 뿌리고 또 해서 부동의 다시 올려요. 이게 몇 년 갈 것 같아요.
5: 잠깐만요.
4: 이게 말하자면 사법부 수장이 그걸 모를까요?
5: 그러면 그
1: 예,
5: 무한루프가
1: 예.
5: 그러면 지금 조희대 대법관이 지금 이걸 안 하고 제재청을 받아들여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을 하면 무한루프가 끊기겠죠. 그러나 그 절차가 무한루프면 지금 방식도 대통령이 요구하는 방식도 계속 무한루프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4: 사전협의 10년간 해봤잖아요.
5: 아니 사전협의가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1: 예.
5: 사전협의 안 했다고 관례를 어겼다고 그러는데
1: 예.
5: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4명을 추렸잖아요.
1: 그렇죠.
5: 4명 중에 2명은 조건상 안 되는 분이었잖아요. 한 명은 뭐 내란전담 재판부를 맡고 있고 한 분은 지금 중앙선거위원이니까 그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를 대통령은 이 사람이 마음에 들고 이 양반은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든 거야.
1: 예.
5: 조희대 대법관이 그 김모 씨라는 판사를 마음에 안 든 이유는 헌법재판관이 배우자니까 예. 이게 재척 사유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예. 부분을 판단할 문제야.
1: 예.
5: 그러나 지금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판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마다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무한루프가 또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협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이 과정이 협의의 과정.

0: 대통령 아닙니까? 저는 이 사람이 좀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 이 사람인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그럼 제청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협의를 한 겁니다. 이게 한자 법률용어로 협의는 네. 논의하는 겁니다. 합의가 아니에요.
1: 역시 석자 교수입니다.
0: 네, 석자 교수잖아요. 그러나 법률용어로 합의한다 이렇게 됐으면 합의해야만 발표할 수 있는 거예요.
1: 오케이. 자, 그러면.
0: 협의 과정이

0: 볼 정도로 충돌이 있었잖아요. 지금 눌렀잖아요. 김명수 대법원장과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재청하기도 전에 나 이 사람 안 돼 먼저 발표해버렸잖아요. 청와대에서. 으름장 놓으니까 김명수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그냥 그 청와대 쪽에서 요구하는 쪽으로 재청해서 통과된 겁니다. 그런 포악한 방식을 써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최소한 사전임의도 없이 서면 재청에 대해서 불쾌감은 있었으나 하나는 국회로 보내고 한 명에 대해서는 다시 좀 줄여서 보내주십시오라는 것들은 예. 존중하는 거예요. 재재청은. 그러면 옛날 방식으로 할까요?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도 못할 뿐더러 어떤 분들은 10년간의 그 대법관 재청에 관련된 그 사전 협의 네. 이거 잘못됐다고 막 보수 쪽에서 그러더라고. 이 자체가 잘못됐대요. 관행이. 그래서 내가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1: 사전 협의라는 게 예. 협의를 하라는 거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다 바꿔놓는 게 그게 협의입니까? 그거는 지명이에요. 아니 그걸 어떻게 협의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서로 여러 가지 논의 한쪽에서 이렇게 굽히고 들어간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명수 대법원장이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하자투성이었던 사람이에요. 거짓말하고 대국민 앞에서 거짓말하고 너 저 탄핵 그 국회에서 시킬 거니까 너 내가 너를 어떻게 자르니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면서 국민들 앞에 거짓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자에 많은 사람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밀어붙이는데 거기에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따랐던 거예요. 그게 옳습니까?
0: 저는 대법원장.
1: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그거 알겠습니다. 아니 앞으로 그러면 예. 뭐 요구했는데 다시 해오세요. 다시 해오세요. 다시 해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대통령 임명을 하면 되지. 그걸 왜 지금 헌법에는 대법원장이 재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까? 왜 그냥 국회에 보내서 부결을 시키든가 해서 그럼 나 이런 이유로 임명을 못하겠다라는 정상적인 루트를 통하지 않고 예? 그다음에 다시 올리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는 김민기 판사 그냥 임명하라는 압박에 불과한 거예요. 손봉기 판사가 안 되는 이유로 아무것도 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법관이어도 대법원장이어도 아니 그러면 내가 물러난 네, 다음에 다음 대통령이 전부 다 지금 그 재재청하라면서
2: 20초
0: 헌법을 네. 바꿔야 돼요.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지금 그거예요. 아. 그러면은 조희대 뜻대로 되면 그냥 예. 대법원장은 이제 아니 대법관은 대법원장 임명하는 거예요.
1: 그게 부결하면
0: 이 재청에 있어서 도장 찍고 이거잖아요. 근데 책임하잖아요. 부결하면 되잖아요.
3: 어디서 무한 독립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나라마다 예. 민주 주국가마다 달라요. 대법관 임명 절차가
2: 10초 남아서
3: 대통령 임명할 수도 있고
2: 여기까지 할게요.
3: 대법원장
2: 2부에서 하겠습니다. 한판 승부입니다. 그러니까
4: CBS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밤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겠는데요. 추석 연휴 첫날인 내일은 점차 흐려지는 가운데 늦은 밤에 강원 북부 동해안과 강원 산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추석인 금요일에도 동해안과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금요일 늦은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전라북도, 경상북도 지역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추석 당일 내릴 비의 양은 많지 않아서 대부분 5에서 10mm 정도고 남부지방은 토요일 밤까지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도 30도 가까운 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도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겠고 낮 동안 늦더위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지방은 내일 아침 최저 기온 19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은 28도가 예상됩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5: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6: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5: 주방 싱크대도.
6: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5: 어디로?
6: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7: DS 대성하우징.
8: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9: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0: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11: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0: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대한민국 중심 충남 혁신도시가 미래를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인구 74%가 40대 이하인 젊은 도시,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스포츠센터를 갖춘 문화도시, KTX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교통도시, 교육과 의료, 일자리가 준비된 이곳은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최적지, 전국 유일의 도청 소재지 충남 혁신도시입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합니다.
2: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3: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2: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5: 마누카 꿀!
4: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5: 뉴질랜드!
4: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5: 당연히 콤비타죠!
6: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7: 콤비타 마누카 꿀.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재홍의 한판 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아, 고향으로 가는 길 아,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안전하게 행복하게 잘 가고 계시죠? 아, 고향 가시는 길에 굉장히 좀 유쾌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나라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라 걱정 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 잘 되시라고 편안하시라고 저희가 하는 거니까.
1: 그렇죠.
0: 한 30분만 더 들어주시면 됩니다.
2: 뭐 애절 복권.
3: 그게, 나가지 마세요.
1: 이게 다 그 이 본인 정치하려는 대부원장 때문이에요.
0: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당에서 좀 나서주면 어떻게 했냐 이런 얘기 계속 나와요. 근데 이제 오늘 오후에 더불어민주당의 대법원 앞에 가서 규탄 대회를 했어요. 여기서 김민석 당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 놀이를 하고 있다. 내란 세력 마장어 애토리가 돌출 행동을 하고 있다. 국회의 모든 권한을 활용해 질책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결국에 이제 하지만 탄핵에 대해서 신중하다. 신중한 입장 이렇거든요.
2: 그러니까 그게
0: 예, 김무식 교수님.
2: 김민석 대표가 이제 야인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제 다시 정치권에 들어와서 당대표까지 됐는데
0: 예.
2: 그동안 쉬면서 좀 감각을 잃으신 것 같긴 한데 제일 중요한 게 탄핵을 자기는 신중하게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본인도 민주당도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문제를 정치적 공세 외에 제도적 절차를 통해 가지고 끝까지 승부를 봐서 끝까지 보겠다.
0: 예.
2: 끝을 보겠다는 것은 겁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 탄핵을 하면 할 수 있거든요.
0: 예, 예.
2: 충분히 의석수가 있기 때문에 됩니다.
0: 예.
2: 탄핵을 하면 직무정지가 되고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0: 예.
2: 헌법재판소에서는 모든 법조인이 다 예견하지만 100% 기각돼서 와요. 그러면 쪽팔린 거잖아요.
0: 창피한 거잖아요.
2: 네. 아, 네. 창피한 거잖아요. 네. 그걸 알기 때문에 탄핵을 신중하다 할 수밖에 없고 이거 똑같은 논리가 아까 서영주 소장이 계속 무한루프기 때문에 국회로 안 보낸다고 그러는데
0: 예.
2: 국회로 보내도 무한루프지만 지금처럼 재재청 요구해도 무한루프예요. 근데 아. 왜 대통령이 국회로 안 보내느냐. 대통령도 생각이 있는 거예요. 국회로 보내서 아가고 해봐 계속 창피하니까
0: 아.
2: 자기 선에서 그냥 이 대법원장의 재청권을 처음부터 무력화시켜서 딱 멱살을 잡아놔야 내년 6월 이후에 새로운 대법원장이 와도
0: 밀리는 알아,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
2: 알아서 숨을 주며 할 때는 자기 말에 듣는 사람을 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기싸움이 중요하잖아요. 기세에서
0: 싸움.
2: 밀리면 안 되잖아요. 기세에서. 그래서 대통령은 국회를 안 보내는 거고 김민석 대표가 그런 심한 말을 하면서 탄핵을 안 하는 이유는 탄핵 가면 100% 기각될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끝까지 가서 그 벼랑 끝에서 끝까지 개기잖아요. 끝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민주당

0: 굉장히 불리한 게임이에요, 이거.
1: 석자 교수가 왜 이렇게 말을 그래?
0: 그냥 흰머리 때문에 됐나 봐.
2: 예, 다툼을 하게 되면, 예, 갈등을 하게 되면. 자, 민주당 어떻게 돼요? 김정영 의원님.
3: 근데 뭐 헌법적으로 내가 옳다라고 주장을 계속 하려면 조희태 대법원장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해서 그쪽의 입장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1: 청와대 갈 수도 있죠.
3: 청와대는 안 한다고
2: 안
3: 했으니까요.
2: 네, 청와대는 그래서 안 한다고 했다.
3: 결국엔 이게 돌이키기 어려운 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파국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0: 내년 6월까지는 계속 이렇게 될 거예요.
4: 내 6월까지. 사실은 임기 마지막까지.
3: 인사청문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할 때만 해도 민주당에서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1: 그럼요. 파도 미담이라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대법원장 처음 본다고 그렇게 얘기한.
3: 그랬었는데
1: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그렇게.
3: 그랬었는데
1: 얘기했죠.
3: 문제는 작년에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전원합의체 9일 만에 네. 보지도 않고 거기서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1: 네,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3: 야당의 그거. 대선 후보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때부터 이미 이제 뭔가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2: 예, 예.
3: 지금 조희태 대법원장 이 모습도 결코 이게 무슨 헌법과 법리의 기초에서 하는 모습 같지 않고 그야말로 정치 행위 하고 있는 거고 본인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정치 한가운데로 이미 뛰어들어 버렸어요. 국민의힘 뭐 조희대 대통령 안 될 거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법원조직법 개정해서
2: 예.
3: 제재청에 뭐 그 대법원장이 할 수 있게 하는 식으로 조직법 고치고 뭐 개헌이 당장 어렵다면 그런 식으로 현실적인 대안들을 찾아 나가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예.
5: 근데 조희대 짧게 말씀드리면 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탄핵을 선물해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들은 정치적이지만 법률적으로는 탄핵의 요건은 충족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무유기. 대법관의 임명이 수개월째 거의 20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면 이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떤 여러 가지
2: 정치적 의도를 규명할 수는
5: 없잖아요. 이제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 규명 자체가 저는 사실 뭐 몇 가지 대목만 보더라도 제재청에 대한 요구가 저는 이게 법률적 근거에 따른 거부는 아닌 것 같아요. 제재청이 어떤 근거가 없다 하지만 또 그걸 안 받아들일 법률적 근거도 없는 거잖아요. 본인 스스로도.
2: 예.
5: 그렇지 않습니까?
2: 예.
5: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탄핵에 대해서도 아예 포기할 필요는 없고 일단은 실탄은
2: 갖고 있다.
5: 장전은 해놔야 된다.
1: 그런데 예. 진짜로 민주당 제정신입니까? 아 지금 완전히 독재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5: 아니, 저는 그 정치적으로 올쓸 땐 정치적으로 준비하라는 소리지
2: 예, 예.
5: 탄핵을 이제 뭐 완성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죠. 예.
1: 아니
5: 그런 데서 저한테 제정신 일어나면 저 제정신입니다. 이런 소리 없지 뭐.
2: 명절이니까.
1: 지금 그동안에 예.
2: 명절 다가왔어요.
1: 대통령 두 명을 탄핵한 거 좋아. 뭐 그래서 했다고 칩시다.
2: 예.
1: 근데 그 다음에 민주당 어떻게 했습니까? 30명이나 되는 사람 28명인가 30명인가 제가 기억도 안 나는데
2: 예.
1: 장관들 감사원장 줄줄이 다 탄핵했잖아요. 단 한 명도 임명이 그게 인용이 됐습니까?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해방 이후에 한 번도 없던 짓을 민주당이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대법원장도 탄핵을 하겠다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무슨 독재 정부로 다시 돌아가자는 건가? 독재 정권 시절에도 그런 거 군사 정권 시절에도 안 했던 거예요.
2: 예?
1: 그건 히틀러나 하는 짓이지. 아니 어떻게 2026년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대법원장하고 대통령하고 대법관 결정을 놓고서 그걸 가지고 서로 공방이 이루어졌다고 거기다 대고 대법관을 뭐 대법원장을 탄핵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내란 세력의 마지막 외톨이의 돌출 행동이다. 이게 집권당 대표가 그 대법원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0: 아니, 형님, 저 탄핵하라고 하고 저 20인 이하로 갑시다.
2: 야.
0: 이거 무한루프고
2: 무한루프.
0: 국민들이 다 아시고
2: 예, 예, 예.
0: 이건 해봤자 대통령이 지는 게
2: 역시 그 진행자를 해보신 분이어가지고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 아유, 감사드리고요. 다른 얘기 좀 넘어가도 될까요? 예, 예. 예 충분히 다 말씀하신 것 같아서
5: 할 얘기도 많은데
2: 할 얘기도 많아.
5: 별로
2: 아,
5: 영향도
2: 많아.
5: 없는 그 대법원장 얘기라서 예.
1: 대통령의 영향가 없어요.
5: 국정에 도움이 한다는 아유, 이런 대법원장은 예. 진짜 헌정사에 처음인 것 같아요.
2: 알겠습니다. 자 일단 대법원장 얘기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이제 강훈식 실장을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의를 표명했는데 수리는 안 됐잖아요.
5: 고생 많이 했잖아요.
2: 아, 놔줘야 돼요?
5: 저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아주 고민고민해서 본인의 사의 표명을 했는데 그래도 예. 이게 몸이 힘들어서 그만둔 게 아니라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모두 떠안고 가겠다라는 아. 그래도

0: 정치 3선 이상 해본 분이라서
1: 그렇죠.
0: 나름대로 이 책임지는 모습.
1: 네.
0: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여기서 잡을
1: 명분이 없다.
0: 명분이 없다. 그래서 저는 그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인적 쇄신을 통한 어떤 국정의 또 전환.
1: 신호, 시그널.
0: 신호. 내가 물꼬를 터드릴 테니까
1: 예.
0: 새롭게 이제 청와대에 어떤 인적 쇄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리셋하고 초심에서 시작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놔줘야죠.
1: 예.
2: 저는 이게 그 강호실장의 사의 표명은 이제 이해가 됩니다.
1: 예.
2: 권력 투쟁에서 밀렸다는 분석도 있고 한편은 인사위원장으로서 형식적인 자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대신 진다라는 정치적인 도의 자원도 있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서는 택할 수 있는 카드인데 좀 의외인 건 뭐냐면
1: 예.
2: 지금 서영주 소장 말대로 이게 국정쇄신이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각오를 다지는 이재명 정부 또 청와대의 어떤 그 혁신의 면모라고 한다면 이런 모양새는 아니죠. 혼자 툭 던진 거잖아요.
1: 아, 한꺼번에 쭉 이렇게
2: 아, 당연하죠. 발표하나.
1: 전체 질서 있게.
2: 수석들 일과 사표를 받아서 대통령한테 대통령은 임기가 있으니 나가라고 할 수 없으니
1: 예.
2: 국민들의 분노가 이렇게 하늘에 달했으니
1: 예.
2: 우리가 대신 참모들이 그러니까 도승지부터 해서 우부승지 좌부승지 다 우리가 그만두겠습니다.
1: 전하
2: 저희 사표를 받아주십시오
1: 예.
2: 하고 칭병하고 낙향하는 거예요 본래.
1: 그런데 예.
2: 그렇게 안 하고 대통령도 몰랐던 상황에서 저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1: 홍보수석이 브리핑 했다니까요.
2: 그러니까
1: 네.
2: 이런 건 제가 보건대 이 민주화 이후에 그 청와대에서 국정 운영의 어떤 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청와대 사표 수리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되게 일괄 사표를 하거나
1: 예.
2: 아니면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너무나 위기에 몰렸을 때 대통령의 쇄신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청와대 일괄 사표를 받거나 이런 경우였거든요.
1: 예.
2: 저는 이게 굉장히 좀 꺼림직한 모양새다. 그래서 뒷이야기로 계속 야 파워게임에서 밀린 거 아니야?
1: 경기 성남라인과의 갈등설.
2: 홧김에 그냥 이번에 인사 실패 책임지면서 그냥 무너지기 전에 빠져나온 거 아니야? 이런 별의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새는 우리가 정치의 셈법상 보면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거 아마 김유정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1: 예, 역시 순서도 정해 주셨어요.
3: 근데 이제 그건 까십이고요.
2: 아, 그것도 까십입니까?
3: 그게 까십인 거죠. 그건 까십입니다. 예. 김승원 의원 거는 까십은 아니고요.
1: 아.
3: 저는 인사위원장으로서 왜 웃으시죠?
2: 김승원 후보는 까십이 아니라고 그래서 역시 김유정 의원님 다르십니다.
1: 예.
3: 그건 아니죠.
1: 예.
3: 절대 아닙니다. 그 인사위원장으로서 저는 책임감을 보였다고 생각해요. 사실 강우식 비서실장 진짜 고생 많이 했죠. 그 원유 대사 아닙니까? 원유 대사.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기름구애와 뭐 특사로 나가고.
1: 아, 원유 대사.
3: 원유 대사. 아. 예, UAE를 몇 번을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 많이 했다.
1: 예.
3: 그 와중에 이제 사실 저희가 뭐 인사 실패가 연달아 일어나고 보니까 민심이 흉흉해진 거 아닙니까? 지지율도 동반 추락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책임감 있는 모습 보였다고 생각하고요. 수리는 정확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대통령의 보고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홍보수석이 이걸 브리핑을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했는데 아쉬움을 그냥 졸업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라는 말로 애둘러서 했다고 생각하고요. 고생했다. 강우식 이러면서 그냥 한마디 건넨 거라고 생각하는데
1: 예.
3: 대통령 귀국 후에는 저는 일정 부분 정책실장 인사도 남아 있는 거고 일정 부분 뭐 한 절반쯤이라도 그 순차적인 인적 쇄신이 있을 것 같아요 청와대 내부에서.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1: 예.
3: 인사위원장이 그만뒀는데 향후에 추가적인 그 인선이 있을 때 장관 지명을 했을 때 비슷한 어떤 문제가 인사 검증의 문제가 또 나온다면 그때는 어떤 얘기가 또 나올지 알 수 없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고려한 어떤 인적 개편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4: 청와대 그동안에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1: 예.
4: 형식적인 자리와 상관없이 몸통과 깃털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 자리는 몸통인데
1: 예.
4: 실제 권한은 깃털이고
1: 아.
4: 자리는 깃털인데
1: 예.
4: 실제 행사하는 영향력은
1: 실세야.
4: 예 몸통이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1: 예.
4: 뭐 저는 지금도 이번에도 그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몸통을 깃털이 빠지는 경우는 대개 몸통을 구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형식적으로는 아, 비서실장이 최고 높은 직이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글쎄 여권에 있는 인사들도 강훈식 그 비서실장이

0: 이번 인사를 다 자기가 총괄을 했다. 그래서 인사위원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렇게 믿는 사람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 실세는 따로 있는 거고.
1: 예.
0: 그리고 그게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만약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정상적인 인사 시스템을 가동을 했다면
1: 예.
0: 김승원이나 용해인 인사는 나올 수가 없어요. 김승원 씨에 대해서는 이미 뉴스타파에서 여러 차례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소문도 파다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덮였어. 왜? 이게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하면 다 문제 삼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 실세가 이 사람을 임명을 해.
1: 그 민정이나 인사수석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0: 그래서 민정이나 인사수석이
1: 예.
0: 실질적으로
1: 예.
0: 그렇게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런 영향력을 이걸 돌리지 않을 그런 권한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1: 석 교수님 하신 말씀 있는 것 같아요. 석 교수님. 예.
2: 그건 대통령이 의중에 두고 용해인 김승을 해야 되겠다.
1: 예.
2: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1: 예.
2: 이번에는 용해인하고 김승원이에요 라는 뉘앙스를 비치면요.
1: 예.
2: 인사비서관과 인사수석이나 민정비서관은 거기에 맞게 서류를 갖고 오는 겁니다.
0: 그렇지.
1: 용역이에요?
2: 그게 석자 교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그래서
2: 인사 시스템 그렇게 굴러가요, 본래.
1: 제가 그 시스템 아니 그거는.
2: 그게 시스템이라니까 맞춰서 가져와.
1: 그게 시스템이. 그래서 가져와. 저는 석자 교수로서 존중하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과 좀 다른 사실을 또 이렇게
3: 말씀하시니까
1: 최고의 한판 승부에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3: 안 되니까.
1: 예. 예. 그렇지 않습니다.
4: 예. 정정해 주세요.
1: 예. 예. 정정해
4: 주세요.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용해인 김승원이.
1: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 안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3: 예.
1: 이런 게 이제 요청을 하신 거죠. 이제 어떻냐 이력풀 해서 그래서 이제 선택이 된 거죠. 그걸 이제 말씀은 탑다운 방식으로 지금 대통령 이거 해 하면은 뭐 알아서 한다.
4: 이거 해라고 직접은 말 안 해.
1: 이거는 옛날 방식이에요. 예. 옛날 방식. 지난 정부 방식이고.
3: 지난 정부 방식.
1: 지금은 그렇지 않는다.
3: 예.
1: 근데 이제 이게 조금 검증 과정에서
0: 아무도 안 믿어요.
1: 검증 과정에서 이게 잘못 좀
3: 검증 과정에서
1: 허점이 있지 않았냐라는 건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강훈식 비서실장 여기에 대해서 총괄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3: 아 그래서 이제 어제 서정욱 변호사도 저 방송 나와가지고 제일 나쁜 건 김승원 후보자다. 본인이 제일 잘 알고.
1: 그래서 안 받았어요.
3: 본인이 통화될 줄 알았냐 하면서 본인이
1: 아마 서정욱 변호사가 제 얘기 듣고 했을 거예요. 그
3: 아 그래요? 아무튼. 본인도 본인한테 혹시 그런 제의 오면 저랑 절대 절대로 안 한다는 걸 본인 자기를 알기 때문에
2: 변호사?
3: 서정욱 변호사
2: 거기는 못 해요. 방송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지
1: 마 좀 그런 얘기를 이런 자리에서
2: 아니 워낙 순진하니까 좋은 사람이라
3: 투명한 분이다.
1: 너무 마음이
3: 투명한 분이다.
1: 마음이 여리고 하셔서
3: 예 좋은 분이에요.
2: 그럼. 자
0: 애쓴다 다들
3: 자
5: 재밌다
3: 자 재밌네 자 유시민 작가 이분이 계속 또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오늘 또 미디어 오늘 인터뷰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별로 의미 없는 말이었고 그런 말을 수습할 수 있는 국면 일찍 지나갔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완전히 다르더라. 지금 국민을 속인 것이다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수위와 단계를 좀 이렇게 전략을 짜고 말씀하신 건가? 뭐 하면서 좀 주목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그래도 좀 살짝만 짚을게요. 예, 김인정 의원님.
5: 네, 이건 네. 재미가 없습니다.
3: 재미가 없어요. 네,
5: 재미가 없고요. 네.
3: 재미가 없어요.
5: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해서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해? 라는 비판까지 감수하면서
3: 예.
5: 우리 모두가 친 DJ고 뭐
3: 친 노무현이고 이재명의 동지다.
5: 예, 했잖아요. 이제 그거는 그만큼 어떤 당 내부의 분열상이랄지 또 지지자들 간의 갈등이랄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얘기를 했는데
3: 예.
5: 곧바로 이렇게 고춧가루를 확 뿌려버리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정말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분은 그냥 내버려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정청래 대표에게도
3: 네.
5: 이제 오늘 퇴원했다고 하는데 빨리 쾌유하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예. 전 대표님. 그런데
3: 예.
5: 나중에 한번 보자. 빨리 쾌차해라 이렇게 하면서 전화도 했잖아요. 예. 출국하시기 전에.
3: 아 대통령이?
5: 네. 대통령이. 이제 그렇지만 유시민 작가하고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3: 이제 강을 건넜다.
5: 예,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1: 그 저는 유시민 작가 최근에 이 발언들을 보면서 조금 저도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정말 국민한테 납작 엎드렸고 진영 내의 사람들에게도 우리 같이 손잡고 가자. 사실 한 두 걸음 물러섰어요.
3: 멸칭하지 말고.
1: 멸칭하지 말고 그러니까 달랬어요.
3: 맞아요.
1: 예를 들면 유시민 작가에게도 손을 내밀었고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이거를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 화해하고 다시 하나로 갑시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바로 신말 속 돌멩이 얘기를 하더니 국민들 속이고 있다고 해버려요. 저 봐서는 이분이 지식의 양은 뭐 막대할 수 있겠으나 지식을 조합하는 판단 능력은 거의 이 저는 이 딴지 게시판에 있는 그분들 혐오와 조롱의 언어로 사는 사람들에 의존해서 지금 판단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묻고 싶어요.
3: 예.
1: 그래서 저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고 신발 속에 돌멩이라 털어내지 못하고 있고 어물쩍은 썩은 냄새가 나고 피른 척 시편한다면 그래서 어쩌라고요? 어쩌라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대통령을 뭐 지금 멈추라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그 얘기를 하라고요 시원하게.
3: 어떡하라고요?
1: 왜 자꾸 뭘 던지는데 뭐 예.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영 내에서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본인이 어떤 이 우리 진영 내에서 오랫동안 빅스피커의 기준을 세워왔다면 이제 뭘 어쩌라는 건지 얘기를 하시라는 소리예요. 에이. 답답해요. 시비를 거는 것도 아니고.
2: 저희도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보면 유시민 작가와 대통령 사이에 화해는 이제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이제 무슨 말을 해도 이제 콩으로 매질을 쓴다 해도 들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이제 저희는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지난 금요일에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누구나 봐도 의아할 정도로 자기 진영에 대한 호소였습니다.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그럼 우리 듣는 야당은 좀 기분 나쁘죠. 우리 야당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진영 내에서 자기들끼리 한번 결속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만큼 절박해서 아마 이제 진영 내 연대를 주장했던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당시에 이른바 이제 멸칭으로 쓰이는 문조 땡땡땡 이쪽 그룹인 사람들은 대통령의 그 멸칭을 쓰지 말자고 했던 그 상황에서도 제가 댓글을 들었는데 상호 멸칭? 너희들이 써놓고 왜 우리도 같이 썼다고 하는 거야? 그 유시민 작가 그렇게 하겠는데
3: 예.
2: 이건 일방 폭행을 당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왜 쌍방 폭행이라고 뭐라 가냐는 것부터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3: 예.
2: 이미 감정선을 이제는 화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멱살 잡고 경찰서 가야 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유시민 작가의 저런 그 화해할 수 없는 저 비난을 보면서 저는 무슨 기시감이 드냐면 그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도 비슷하게 좀 그 주변부 비주류 세력이 들어와서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 김민세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국민통합 20일도 있었고 뭐 그때 뭐 중개포라고 중도계 포럼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갈등이 많았어요. 그때 결국 유시민 아니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유시민 작가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꼬마민주당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과 관계를 회복을 못하고 결국 탄핵까지 가거든요. 아니면 이제 사당 체제로 가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유시민 작가가 선봉에 서서 이렇게 던지고 있는 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문조 땡땡땡 이분들이 더 이상 대통령과 같이 할 수 없다고 하면
3: 예.
2: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진검승부를 벌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냥 지켜볼 뿐이긴 합니다만
3: 예.
2: 왜 그러는지 도대체 이유가 뭔지 나도 궁금하긴 해. 지금 겉으로 드러난 건 뭐 검찰 개혁을 하느니 마느니 그런 것 같습니다만
3: 거짓말이다.
2: 이건 이러면서. 제가 볼 때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거고 이면에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
0: 예. 그거에 대한 해석을 제가 이제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3: 예.
0: 그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3: 그쪽에 있는 맥 소장님 예. 아니고 다른 사람
0: 아니 예. 그러니까 저 그
2: 문조 쪽에
0: 예 그러니까 그 신민주당 쪽에 있는 신민주당 쪽에 오랫동안 그 관찰을 해왔던 사람이
3: 관찰을 해왔던 사람 누구야?
0: 야, 너 왜 그런지 아냐? 하면서 예. 그런 얘기를
3: 들었어요.
0: 왜 저래? 유시민하고 추미애는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저거는 그냥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 그러니까 무슨 행위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공격 이잖아요 지금 그렇게까지 갔는데 저거 왜 그래 그러니까 야 그 두 사람 말이야 다 대권에 욕심이 있어서 그래 내가 야 유시민이 무슨 대권에 욕심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유시민을 몰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유시민이나 추미애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을 자기의 어떤 넥스트로 생각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3: 예.
0: 더 이상 거기하고는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의 어떤 그 목소리 거기다 각을 세우는 목소리를 세우려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서 저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뭐 그거 잘 믿어지지는 않은데 예. 뭐 그럴 수도 있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해석이 잘 안 돼.
3: 유시민 작가는 본인은 아니고 본인이 해주고 싶은 대통령 후보 있을 것 같아요.
0: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조국 네. 아니야? 그 사람 미는 건 조국 아니야? 그랬더니 조국은 끝났잖아.

0: 아니고 예. 본인이 생각이 있어. 자기가 내가 유심히 좀 알아. 뭐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1: 예. 이런 식으로 흔들어대가지고 예. 정권의 위기 상황이 오면 예. 어떻게 정권 재창출이 가능해요?
2: 글쎄 뭐 본인은 근데 저도 뭐 똑같은
1: 헛된 얘기했거든요. 망상이에요.
2: 말이 되냐 이게 헛된 망상. 얘기를 했는데
3: 아. 근데 이건 안 돼. 경찰서 가야 돼.
4: 경찰서 가.
3: 쌍방 고소해야 돼.
1: 어디를 중수청으로 갑니까? 국수본으로 갑니까?
3: 당연히 중수청으로 가야죠.
1: 중수청 갑니까?
5: 중대범죄입니까?
4: 예. 자, 한 2분 남았는데 아, 우리 석좌 교수님 계시니까 자, 아, 트럼프 예.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양자 회담.
5: 예.
4: 그 북한 얘기 좀 나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 평가하시는지. 예. 북한 전문가시고.
3: 예, 과거의 북한 전문가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 사실상 한미 정상회담이 예견이 안 됐다가
4: 그렇죠.
3: 그 최근에 이제 극적으로 이 투자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서 아마 30분 정도 회담을 했다고 하는데
4: 예.
3: 뭐 좋은 거 있고요. 그래 이제 알맹이 있는 무슨 담판을 지어서 결정이 난 건 아니고 그동안에 논의됐던 이슈들을 계속 후속 회담을 통해서 협의하자라는 정도의 제약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4: 예.
3: 뭐 나쁘지는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4: 아, 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나. 아까 우리 김종혁 최고는 그냥 아주 묵사발을 만드셨거든요.
3: 아니 그래도
2: 묵사발.
3: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은 제가 좀 묵사발을 내고 싶어요.
4: 아 그래요. 그러니까
1: 대통령의
3: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네.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까지 발을 빼버리면
4: 아.
3: 그다음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좀 최소한의 선을 좀 지켜주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4: 예, 예.
3: 그런 걸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건 조금 저는 대통령으로서는 좀 나아간 것 같다. 너무 나아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4: 예.
5: 아마 맥주장.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만한 게 이제 대통령 혼자서 판단해서 유엔 총회에서 그 메시지를 냈을까? 그렇진 않죠. 외교라인에서
4: 예.
5: 미국의 입장, 북한의 입장 이런 거를 고려해서 냈을 가능성이 크고요.
4: 예.
5: 트럼프 대통령 만나야 돼요. 일단은 만나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 북미 간에 그 진행되는 대화 과정에서 우리 한국이 포지션을 잡을 수가 없고 두 번째 제중한 거는 지금 대미 투자입니다. 대미 투자 돈이 들어가야 돼요.
4: 예.
5: 지금 이거 협상이 실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만나서
4: 여기까지.
5: 일단 시간이라도 벌어야죠.
4: 네 분 명절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5: 안전화.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6: 네,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각 서울 요금소에서 부산까지 약 6시간 40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제 귀성 행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운전 중에는 가족들과 따뜻한 대화 나누시고 편안한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희 특집 준비했습니다.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0: CBS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유례 없는 폭우, 폭설, 태풍, 폭염까지 자연이 보내는 경고음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는 지금,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아닌 현재의 우리를 위해, 그리고 지구를 위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모두 함께 탄소 중립 실천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캠페인은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3: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2: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4: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17번째 페이지 자판여행편. 저희가 스튜디오 밖을 나와 거리로 나오다 못해 심지어 어제는 무덤 바깥으로 해서 촬영을 하다 못해 오늘은 오디세이 스타일로 내 위에 올라왔습니다.
2: 아, 이거 또 오디세이에 갖다 붙이면서
1: 저희가 시류도 타고 하류도 타고 다 탑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물 배 위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자, 이곳은 삼천궁녀가 몸을 던졌다는 바로 그곳 부여의 백마강입니다. 이곳에서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 아니겠습니까? 백제의 마지막 역사를 우리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뒤에 보이는 바위가 바로 낙화암입니다, 여러분. 아. 예. 한자 글자가 보이네요.
3: 네,
1: 예,
3: 조선시대
1: 쓴 거예요.
3: 송시열이 새겼다고 알려져 있는데.
1: 송시열 선생님.
3: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삼천궁녀가 몸을 던진 낙화암이 아니라 그냥 낙화암.
1: 왜요?
3: 왜냐면 여기에 삼천궁녀가 몸을 던졌다라는 거는 한국을 빛낸 백인의 위인들 얘기할 때 네. 그게 역사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뺐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앞에 것은 이제 상투적인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국유사 기록에 보면은 여기가 타사암이라고 나와요.
1: 타사암.
3: 떨어질 타야 죽을 사. 그러니까 떨어져 죽은 바위라고 했고 그 기록도 약간 사실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게 궁녀와 왕이 떨어져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의자왕이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서 중국에서 죽은 걸 알고 있거든요.
1: 당나라로 갔죠.
3: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당대에 여기 그 나당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당나라군 신라군에 몰렸던 궁궐의 후원에 있던 사람들이 누군가가 몸을 던지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이 남아있으면서 타사암 이렇게 부른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고려 말쯤 되면은 야 그건 너무 끔찍하지 않니 사람이 떨어져 죽은 바위라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누군가가 자신의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몸을 던졌으니까 네. 그거를 꽃이 떨어지는 것으로 비교하자 라고 하면서 시에 낙화암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굉장히 좋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로 가게 되면서 조선은 역사의 포편, 그러니까 칭찬하고 비판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의자왕의 잘못된 정치가 백제를 멸망에 이끌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여기에 뭔가 하나가 더 수식어가 붙는 게 삼천궁녀. 그래서 김흔이라는 분의 시에 처음 등장

0: 식으로 네. 이게 이제 인형이 되기 시작합니다.
1: 약간 의자왕의 약간 향락의 이미지를 덧붙인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예. 그래서 백제의 멸망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묘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역사에 점점 사람들 입에 너무 딱딱 달라붙잖아요. 삼천국려 의자왕.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지금은 낙화암을 묘사하는 하나의 표현이 됐지만 역사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표현은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제 차치를 하고 네.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자, 여기가 이제 금강 줄기이긴 한데요. 이 부여에 흐르는 금강 하류 구간만 유독 백마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2: 사실은 좀 알 수 없는 이름입니다. 삼국사기 같은 기록에 보면 이 지역에 이 근처에 흐르는 강 이름을 사비 이름을 따서 이제 사비하 이런 식으로 불렀던 기억이 나오거든요.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기억이에요. 그죠? 안양에 있으면 안양천, 중랑구에 있으면 중랑천, 양재동에 있으면 양재천.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한국인들이 쉽게 부를 만한 이름이니까 사비 옆에 사비하 딱 달라붙는 이름인데 뭐 사하 이런 식으로 뭐 좀 줄여서 부르기도 하고 이런 거는 되게 납득할 만한 이름인데 그런데 일본 기록 같은 걸 보면 백강이라는 이름이 좀 나오거든요. 백강 전투, 뭐 백촌강 전투 이런 거를 일본에서는 굉장히 일본 역사에서는 중요 지역입니다. 일본이 백제를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군사를 저 멀리까지 보내가지고 싸웠는데 완전 망했다. 이런 식으로 일본 역사에서는 되게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건이기도 해가지고 아마 처음에는 이 지역을 뭐 백강, 백촌강 이런 식으로 좀 부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냥 강이 아니라 백말강?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다가 백마강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설도 있고 네. 아 이거 사실 이제 백제에 남아있는 어떤 영혼들에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다면 그러면 뭔가 상쾌하게 대답을 해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사실은 이런 설만 분분한 상황이죠.
0: 그쵸.
1: 그 돌짐승한테 물어보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백제는 왜 공주에서 사비로, 옹진에서 사비로 천도를 결정한 겁니까?
0: 옹진은 임시수도의 느낌이 굉장히 강한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밖으로 확장하기는 좀 어렵다는 부분들이 있고 큰 배들이 금강을 따라서 쭉 올라오다가 옹진까지 오는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물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럼 조금 더 하류이면서 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익숙한 지역이 한성 백제 네. 그러니까 지금 송파구 일대를 염두에 두면은 그곳이랑 가장 비슷한 곳을 어딘가를 좀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강의 흐름과 비슷하면서 금강의 흐름을 찾아내고 그러면서 그 한성을 지킬 때도 보면 외곽에 이제 산성을 두고 그다음에 네. 이제 풍납토성, 몽촌토성이 있었는데 네. 이제 여기도 몇 개의 산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성들을 염두에 두고 청마산성이라든지 가림성으로 알려진 성흥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고 네. 나성을 쌓고 하면은 이게 한성이랑 비슷하면서도 또 물류의 어떤 바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고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사비로 천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게 동성왕 때부터 염두를 두고 네. 이제 진행됐던 것이 무령왕을 거쳐서 이제 성왕 때 실현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 박광희 선생님께서 지금 방금 네. 이곳 부여를 네. 충청남도의 강남 3구로 지금 좀 찍어주셨거든요.
1: 그러니까 그 한성과 비슷한 곳을.
2: 송파구와 비슷한 곳으로. 예. 이거 약간 호재, 부동산 호재가 아닐까요?
1: 아, 그래요? 들썩이는 건가 내일부터?
0: 지금 벌써 배가 지금 들썩이고 있어요.
1: 추석 연휴 지나면 바로 반영됩니까?
2: 웅성웅성하는 느낌인데요 벌써.
1: 부여? 네. 아, 부여 군민들. 기뻐해 주십시오. 예.
0: 그러니까 부여가 언뜻 보면 우리가 이제 바로 차를 타고 들어오니까 야 여기를 어떻게 지키지? 라고 하지만 한번 고구려에 당한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곽 방어 체계를 삼중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외곽에 여러 산성들을 둬서 그 산성들이 1차적으로 방어를 하는데 네. 이게 한성에서도 똑같아요. 아차산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삼성동 일대 토성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외곽 산성이고 네. 두 번째는 도시 전체를 둘러싸는 나성을 설치합니다. 다만 백강이 있는 곳을 빼고 한 6km 정도 나성을 쌓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최후의 방어선이 관북리 뒤에 있는 그러니까 궁궐터가 있는 뒤에 있는 부소 산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삼중 방어 체계를 만들어 놨으니까 네. 우리가 답사하는 장소들이 한편으로는 백제의 방어 시설이 되는 거죠.
1: 그럼 부여 나성이 뚫리고 부소 산성까지 뚫리면 낙화암에 도달하는 건가요?
0: 그렇죠. 아. 그러니까 낙화암에 도달을 하는데 예. 이제 이때 그 백제 멸망 시기를 보면은 의자왕은 거기에서도 탈출해서 웅진성으로 다시 가요.
1: 아, 그렇죠. 웅진으로 다시 갔다.
0: 그러니까 이제 웅진이 또 하나의 어떤 그 중요한 어떤 방어 근거지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방어 체계를 갖췄습니다만은 네. 문제는 아무리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도 660년 당시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1: 아, 그러네요. 어쨌든 그 사비 백제 시절이 백제의 멸망 직전이기도 하지만 가장 찬란했던 시기였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성왕을 염두에 둔다면은 네. 가장 찬란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 웅진에서 굉장히 중요한 유물들 뭐 진묘수
1: 맞습니다.
0: 얘기를 했지만 네. 진묘수하고 겨룰 수 있는 백제 국가유산

0: 문화유산이
1: 뭐죠?
0: 백제 대학로.
1: 아, 대학로?
0: 어, 그렇죠. 네, 그게 대학로. 여기 부여해서 예. 만들어지잖아요.
2: 아, 그리고, 굉장히 극적으로 발견됐죠.
0: 네, 네. 아마 여러 자료를 보면은 아들이었던 위덕왕이 아버지였던 성왕의 죽음을 추모하는 과정 속에서 이거를 만들었다고 보여지니까 네. 탁월한 문화유산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백제의 문화가 절정기에
1: 전성기였다.
0: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떤 나라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쇠퇴기가 있는데 여기는 전쟁에 의해서 그 최전성기로 가다가 딱 끊어진 느낌.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역사를 더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1: 그럼 당시 나당연합군은 왜 백제를 쳐들어온 겁니까?
0: 어, 나당연합군이
2: 연합군 이름치고는 너무 이름 좀 귀여운 것 같기도 한데요.
1: 나당
2: 넌 누구야?
3: 나당
2: 그래서 무너진 걸까요?
1: 우리 백제분들에게 사과하세요. 얼마나 좀 쓰라린 상처입니까?
0: 나당연합군이 그 백제에 쳐들어왔던 이유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백제가 신라를 압박을 하니까 신라로 볼 때는 버텨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당나라랑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신라가 내걸었던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백제를 멸망시켜야 당신들의 군사적인 공격을 할 때 식량이든 무기든 지원할 수 있다. 평양성을. 그런 관점에서 먼저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키다는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만들어졌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켰 배경은 영토를 넓히고자 하는 것을 넘어서서 처음에는 생존이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왜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하지 못했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통일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을 갖게 하는데 거꾸로 물어본다면은 왜 고구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으며 그다음 백제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신라도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진화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최종 대결자는 당나라가 될 거다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었고 668년에 평양성 전투가 끝나고 나서는 무려 8년 동안 당나라랑 전쟁을 벌이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맥락선상에서 네. 나당 연합군이 어떻게 쳐들어왔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볼 필요가
1: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당나라랑 본격적으로 손을 잡기 전에는 백제가 오히려 더 큰 나라라고 부를 수도 있을 만큼 신라보다도 그렇죠. 대야성 전투도 있었고요.
0: 맞습니다.
1: 굉장히 기세가 올라있던 상태였는데
0: 그렇죠.
1: 백제는 기존의 당나라랑 관계가 백제도 괜찮지 않았나요?
0: 좋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백제로 볼 때는 덕물도 덕적도에 그 큰 당나라 함대가 들어왔을 때 당연히 고구려 치러 가는 거다. 그러니까 당나라는 백제나 신라는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덕적도에서 야, 저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평양 쪽으로 남포 쪽으로 가는 거니까 네.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1: 방향을 안 트네.
0: 그렇죠.
1: 우리 쪽으로 오네.
0: 그러니까 큰 전략 틀에서 왜 백제가 공격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를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1: 그럼 고육지책으로 의자왕은 왜랑 손을 잡은 것도 맞습니까?
0: 왜랑 손을 잡은 건 분명히 맞죠. 네,
1: 그래서 좀 대항하려고 했던 건가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백종강 전투에 왜가 도움을 가려고 했던 부분들 있고요. 네. 왜로 볼 때는 백제가 무너지면 그 함대가 일본까지 쳐들어올 거라고 봤던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 있고 성왕 때 이후로 백제하고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교도 전파하고 그다음에 여러 기술자도 전파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외로 볼 때는 백제에 대해서 상당한 일체감을 가질 수 있었고요. 거꾸로 나중에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백제의 유민들이 외로 넘어가니까 네. 신라로 볼 때는 외가 외로 안 보이는 거죠.
1: 아, 백제로 보이는
0: 백제로
1: 거죠.
0: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동해구라고 하는 네. 우리가 문무왕이 동해바다를 아, 지키게 할 때 그 외라는 거는 순수하게 일본이라기보다는 네. 백제와 연결되어 있는 일본의 상황들을 생각을 했어요.
1: 반신라 커넥션.
0: 그렇죠. 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백제의 멸망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한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논문도 쓰신 분이 계시다고 해서 저희가 모셔봤는데요. 바로 곽재식 작가님.
2: 뭐라고요?
1: 되겠습니다. 네. 백제가 멸망하기 직전의 기록을 보면 나라 곳곳에 기이하고 아주 괴이한 자연재해랄까요? 어떤 징조들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0: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어떤 징조예요. 일반적인 자연에서 볼 수 없는.
2: 근데 이게 사실은 정론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 네. 나라가 역사가 700년씩이나 되는 나라가 이제 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 때 이제 망조가 들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좀 뭐랄까요? 분위기를 하면서 잡은 다음에 660년 백제가 멸망했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역사 서술이 그럴듯해진다고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백제를 멸망시킨 신라 사람들이 기록을 많이 남긴 게 이제 건너가가지고 삼국사기 삼국유사 역사책이 됐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신라 사람들도 아무래도 백제가 이렇게 잘 되는 나라였는데 신라에서 뒤통수를 쳐가지고 당나라하고 손잡고 망했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백제가 나라의 구군이 당해서 망할 때가 돼서 망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신라사

0: 사람들 입장에서도 좀 이야기하기가 좋잖아요.
1: 그러네.
0: 그래서 그런 류의 기록이 아마도 더 많이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생으로 이야기를 그냥 다 지어내서 끼워넣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백제가 겪었었던 여러 가지 사실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네.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게 아까 우리가 백제 가뭄이 극심했다는 이야기 잠깐 말씀드렸었죠. 그거 말고 660년 백제가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을 보면 홍수가 심했던 것들을 암시하는 기록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백제의 절의 사찰에 배가 들어왔다 뭐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2: 사찰에.
0: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배가 그냥 뭐 마법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물이 너무 불어나가지고 배가 사찰 있는 곳까지 밀려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2: 네.
0: 그 앞뒤로 하늘에 구름이 너무 심하게 싸우는데 그래서 마치 용이 싸우는 것처럼 구름이 서로 싸웠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것도 어떤 폭풍이 굉장히 심하게 몰아치면서 천둥 번개가 심했던 그런 광경을 묘사하는 거 아니냐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2: 네.
0: 그래서 백제 멸망 즈음 해가지고 날씨가 굉장히 안 좋은 현상, 기상이변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던 현상 이런 것들이 백제에서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옛날에 주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농업인데
2: 네.
0: 농업은 날씨가 안 되면 망하잖아요.
2: 그렇죠.
0: 그러니까 그것이 백제가 멸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타격이 됐을 것이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조치가 취해졌다면 조금이나마 백제의 그 구군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됐었겠지만 그런 조치도 어떠한 이유로 미흡했기 때문에 백제가 공격에 더 허약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정도 해볼 수 있겠죠.
2: 그런 좀 기이한 징조들을 과학적으로 또 해석하는 데 능통하시잖아요.
0: 일단 좀 많은 분들이 동의해 줄 만한 걸로는 어떤 게 있냐면 네. 이거는 뭐 제가 요거는 아 광진 씨 헛소리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었지만 이거는 그래도 네가 너무 심하게 안 넘겨 짚은 걸로 내가 너 동의해 줄게 라고 할 만한 거는 뭐가 있냐면
2: 예. 예. 예.
0: 백제에서 사비하가 피처럼 물들었고
1: 그렇죠.
0: 핏빛으로 물들었고 수많은 작은 물고기들이 죽어서 떠올랐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2: 지금 이 강이?
0: 네, 이 강이.
2: 이 강이 핏빛으로 물들었다.
0: 바로 여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강이. 이거에 대해서 네. 이 기록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저 말고도 계시고 비슷한 기록이 조선시대에 나왔다라고 하면 거의 많은 학자들이 이걸 뭐라고 해석하시냐면 자연적으로 이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 거 실제로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요즘은 주로 남해안에서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2: 아, 붉은 빛이니까 적조.
0: 적조 현상이죠. 적조 현상이란 뭡니까? 붉은 색깔을 띠는 미생물이 대량으로 증식을 하는 그런 현상이죠.
2: 네.
0: 그리고 이런 미생물들이 너무 많이 증식을 하면 그 미생물 때문에 네. 바다에 있는 다른 생물들이 살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2: 네.
0: 실제로 물고기 떼죽음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적조 현상이 어떨 때 많이 발생하느냐면 이 기상이 이상할 때. 날씨가 이상할 때.
2: 그때 가뭄에 홍수에.
0: 뭐 이런 그런 거일 때. 수온이 너무 높을
1: 높아질 때.
0: 뭐 이럴 때 많이 발생하잖아요.
2: 예.
0: 그러니까 날씨가 안 좋을 때 적조가 발생한다. 적조가 발생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 딱 맞아 떨어지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는 거 말씀드릴게요.
2: 한 기로
0: 너무 믿지는 마시고 이거 한 번쯤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해요. 삼국사기에도 나오고 삼국유사에도 나오는 공통의 이야기 중에 세부적인 수치는 조금 다른데 비슷하게 나오는 공통의 이야기 중에 뭐가 있냐면
2: 네.
0: 백제의 이 멸망을 전후로 해가지고 바닷가에 거인의 시체가 또 내려왔다.
1: 맞아요.
2: 바닷가에.
0: 커다란 거인.
2: 어느 정도 큰가?
0: 뭐 미터법 이게 삼국사기 기록하고 삼국유사 기록하고 기록이 다릅니다. 그런데 현대 미터법으로 환산한다면 작게 보면 한 5, 6미터, 길게 보면 한 10미터, 12미터 정도 될 만한.
2: 네.
0: 그러니까 사람일 수는 없어요. 그런 크기의 일반인이 있을 수는 없어요.
2: 예.
0: 그죠?
2: 예.
0: 암시하는 바는 이거죠. 백제가 망할 때가 되니까
2: 네.
0: 이런 거대한 어떤 바다에서 백제를 지켜줄 수호신 같은 이런 게 죽어서 시체가 떠내려왔다.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서 당나라 군대가 오니까 망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느낌을 암시하는 그런 이야기이긴 하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일단은 이것도 제가 이게 뭘까 되게 고민했어요. 아주 오래 고민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2: 네.
0: 제가 이거를 네. 좀 극적으로 과장해서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진짜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2: 솔직하게 이왕 들어볼까요?
0: 네. 네. 자, 이걸 우연히 책에서 어떤 동물에 대한 책을 보다가 이러면서 제가 딱 떠올렸어요. 뭐냐?
2: 일단 첫 번째 5, 6m고 사람처럼 보이는
0: 일단 첫 번째 시체가 떠내려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 네.
0: 근데 거기서 제가 하나 조금 가정을 한 거는 뭐냐면 이거는 옛날이니까 그냥 한문으로 시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흔히 과학 수사할 때 떠올리는 그런 좀 생생한 시신이 떠내려왔다기보다는 거의 뼈만 남은 시체가 떠내려왔을 거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봤어요.
2: 네.
0: 그렇다고 한다면 뼈를 봤을 때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특히나

0: 백제시대 고대 사람들이라면 이상하게 생각할 만한 뼈가 하나가 있죠. 뭡니까?
1: 고래뼈?
0: 고래뼈죠. 왜냐? 고래는 어류가 아니라
1: 포유류죠.
0: 그래서 뼈가 물고기보다는 오히려 육상동물에 가깝습니다.
1: 아, 그래요?
0: 왜냐하면 갈빗대 같은 게 허파를 보호할 수 있는 그 갈빗대 구조가 그대로 있거든요. 자, 제가 결정적으로 여기에 빠져들었던 게 뭐냐면 예, 예. 삼국유사에 보면 이 거인의 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 거인의 발 크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1: 고래가 발이 어딨어?
0: 근데 이게 일단 이상하잖아. 어.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뭐 거인이라고 하더라도 사람 남자나 여자나 뭐 어린이나 아이나 거인이나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 사람이 키가 크고 몸무게가 얼마고 뭐 눈빛이 어떻고 머리가 길고 이런 걸 이야기하지 굳이 발 사이즈부터 이야기를 합니까?
1: 아니죠.
0: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돼 있느냐? 네. 제가 그때 당시에 보던 책이 바로 고래의 골격을 표시해 놓은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고래의 뼈가 일단 이 허파 부분이 있는 갈빗대가 있는 그 모양 자체가 고래가 육상동물 중에서는 하마, 소 이런 쪽하고 가까운 동물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육지동물 뼈, 사람 뼈하고 비슷한데? 네. 이런 말이 떠오를 법도 하거니와 고래의 지느러미를 보면 그 뼈 모양이 사람의 손이나 발뼈 모양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게 생겼어요.
1: 지느러미 뼈 모양.
0: 지느러미에 왜냐하면 고래는 손발이 변해갖고 지느러미가 된 거거든요.
2: 그렇죠.
0: 이렇게 물고기 앞지는... 같은 그 지느러미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 골격이 뼈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뼈만 남아있는 상태로 보면 이게 뭐야 무슨 동물 왜 이렇게 커. 아 근데 이거 뭐 갈빗대 있고 사람하고 비슷하네. 야 여기 발도 있다 발도 있다. 이런 말 속에서 네. 그런 거를 보고 공포에 질린 백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거인의 시체가 떠내려왔다라는 이야기가 생긴 건 아니냐. 그래서 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건 뭐냐면 네. 실제로 7세기 이 정도에 어떤 좀 거대한 규모의 기후 변화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조금 더 과학적으로 이런 전설 분석만 하는 게 아니고 네. 분명히 이 백제 멸망 시기 근처에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서 피해를 많이 입었던 기록들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네. 그거를 잘 수습했다면 사람들을 네. 잘 좀 이렇게 다독여 줄 수 있었다면 백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었을 텐데 네. 백제의 조정은 그런 데서 좀 실패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2: 그렇다고 봐요. 네.
0: 일본 쪽 기록 같은 걸 보면 뭐 의자왕의 어떤 후궁 의자왕의 어떤 부인 쪽하고의 어떤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분란이 있었다라는 쪽의 기록도 일본 쪽에는 있고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의자왕이 자기의 뭐 서자 수십 명을 좌평 자리에 앉혔다 이런 게 있거든요. 네.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건 뭔가 이상한 걸 나타내는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이런 안 좋은 날씨 때문에 가뜩이나 농업이 중심이 되었던 사회였을 텐데 네. 좀 이런 재해 때문에 흔들흔들하는 상황에서 네. 그런 민심 수습도 잘 안 됐던 거 이런 것이 백제 멸망에 굉장히 안 좋은 이유로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1: 오히려 좀 대외 전쟁에 신경을 많이 쓰고 안은 좀 돌보지 않고 이런 것도 있을
0: 그러니까 전쟁이
1: 있고.
0: 일어났을 때 그렇게 잘 안 뭉쳐. 예를 들어서 이것도 비교적 근래에 밝혀진 사실인데 네. 공주로 아까 의자왕이 도망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공주로 도망갔는데 왜 끝까지 저항 못하고 끝났느냐에 대해서 네. 백제 내부에서 이제 배신자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
1: 그래요?
0: 요즘에는 많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2: 네, 그 예식진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이 의자왕을 묶어서 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1: 묶어서 갔다?
2: 그러니까 의자왕으로 볼 때는 부소산성이 함락됐으니까 네. 사비가 함락됐으니까 웅진으로 가서 버티면은 네.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예식진이라고 하는 장군이 전체 정황을 파악해 볼 때 내가 백제 편에 서는 것보다는 당나라 편에 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 예식진 집안이 그 대대로 잘 살았다라는 비명이 중국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은 네. 뭔가 분열상을 극복하지 못한 상황들이 만들어졌고 의자왕이 돼본다면 얘도 못 믿고 얘도 못 믿어요. 뭔가 지금 상황이 여러 이유에서 어쨌든 안 좋으면은 네. 해결하는 방법을 본원적인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면 임기응변으로 해결하는 건 그럼 저기도 내 아들을 놓고 저기도 내 아들을 놓고 저기도 내 아들을 놓고
1: 아 그게 서자를 아까 좌평에 놨던
2: 그렇죠.
1: 게
2: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거는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었는데 네. 그 배경 속에 하나는 이제 민심의 이반도 있었을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의자왕 얘기를 들으면 삼천국녀를 거느린 향락에 빠진 왕이라는 이미지로 많이 알고 있지만 또 오늘 들어보면 당대의 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서 약간 정치에 좀 미흡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정복군주로서의 면모도 있는 것 같은데 총평을 일단 박광일 선생님께서 해주신다면
2: 네 의자왕이 삼천국녀하고 직접적인 연결은 없지만 훌륭한 군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패한 군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정치적인 사명을 여러 부분에서 놓쳤다라고

0: 해동 증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1: 좋은 뜻 아닙니까?
0: 예, 예. 증자가 이제 공자님 제자 중에 이제 효성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사람인데 옛날 유교 문화 시대에는 효성이 뛰어났다라고 하면 최고의 칭찬이거든요. 그런 별명이 있었던 걸 보면 그런 선비들 사이에 학식 이런 걸로 굉장히 칭송받았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어느 시점 이후로는 자기 잘난 맛에 너무 취했던 것 같아요. 내 말대로 해야지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거에 팍 꽂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 승리도 꽤나 많이 했거든. 신라를 상대로 영원한 라이벌인 신라를 상대로 근데 승리도 꽤 거뒀거든요. 팍 내 말대로 하니까 전쟁도 이기고 나라도 부강해지고 일본 애들도 와가지고 아 형님 형님 하고 끝장나지 않냐. 이대로 계속해야지 백제가 더 커질 수 있다. 언젠가는 다시 위례성을 수복하러 나갈 수 있다 이런 거 막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어디 똑같나. 말 안 듣는 사람이 계속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그거를 나라의 리더로서는 비록 자기가 제일 똘똘하고 자기가 맞는 말을 제일 많은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든 좀 보듬어서 가야지 나라가 안 쪼개지고 안 망가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의자왕은 역설적으로 너무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멍청한 놈들 그래가지고 백제가 어떻게 좋아지겠냐고 해가지고 그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보듬으려는 노력
1: 그게 좀 부족했다.
0: 그거를 좀 부족했다라는 그런 상상을 저는 좀 해봐요. 배신 당해가지고 잡혀가고
1: 예식진 얘기 오늘 처음 들었네요.
0: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너무 잘난 맛에 취하지 말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 네. 하나 더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1: 하나 더.
2: 하나 더가 뭐냐면 백제가 사실은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당나라의 그 대군을 막을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당나라가 목적을 하고 어떤 나라를 멸망시켜야 되겠다라고 하고 들어온 거고 거기에 신라군 5만이 또 덧붙여져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백제가 과연 그 시대에 그거를 막을 수 있었을까 그런 관점을 생각해 보면은 백제의 멸망은 한편으로는 좀 억울한 면 그렇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워야 하는데 그 책임의 대상은 우리는 의자왕을
1: 왕이죠, 왕.
2: 선택할 수밖에 없는 왕.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도 같이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여기까지 백제의 마지막을 품은 도시 부여에서 자팡여행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백제가 이곳 사비에서 어떤 도시를 만들고 어떤 문화를 꽃피웠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국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담아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은 추석 연휴도 여러분 즐겁게 보내시고 잡지사 4주년 되기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5: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4: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6: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1: 추석 특집 겸 잡지사 4주년 특집 자팡여행. 박광일 곽지식 작가와 함께 어제 공주에 이어서 오늘은 백제의 마지막 수도 부여 현지에서 사비 백제의 역사를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부여 정림사지에서는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 행사가 진행되거든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 아주 멋지게 준비를 마친 상태였는데 들러볼 기회가 있으시다면 밤에 가셔서 또 야경과 함께 즐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또 멋진 현지 배경과 함께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연휴 시작 잘 하시고요. 잡지사 만 셔터 내립니다.
7: CBS
8: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향 행주산성에서. 고향 국가유산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2: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 마누카 꿀.
2: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2: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6: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3.7%가 될 것이라며 전망치를 3개월 만에 1.1%포인트 높여 잡았습니다. 유가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직전 전망보다 오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로 올렸습니다. OECD는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은 2.6%로 전망했고 이 역시 6월 전망치인 1.9%보다 0.7%포인트 높여 잡은 것입니다. 최근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자 증시 대기자금 성격의 투자자 예탁금이 5거래일 만에 100조 원을 다시 넘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오늘 투자자 예탁금은 100조 9,82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 16일 99조 575억 원, 17일 97조 4,911억 원 등 이틀 연속 줄었고 18일과 21일에도 98조 원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코스피가 지난 10일 이후 7거래일 만인 지난 21일 다시 7천선을 돌파한 데 이어 오늘까지 상승세를 이어가자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예탁금이 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21일 비무장지대 DMZ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는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으로부터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증거품을 보내 북한군의 지뢰인지 아군의 지뢰인지 감정을 의뢰했으며 유엔사와 함께 사고 현장 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군은 또 당시 수색대대장과 중사는 지뢰 전투화와 이중 덧신, 방탄조끼 등 방호 장비를 모두 착용하고 있었지만 폭발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수술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재청 요구와 관련해 공문에는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 대법원장이 재재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조 대법원장의 입장문에 관해 공문상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보낸 공문에 손봉기 후보자에 대하여는 헌법 104조 2항 및 법원조직법 41조 2항에 의해 국회의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대법관 후보자를 재재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0: 유엔 헌장 내 적국 조항 삭제 요구에 대해 해당 조항은 중요한 현실적 의미가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유엔 연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전후 일본의 평화국가 이념은 역사에 대한 깊은 반성과 군국주의와의 철저한 단절을 토대로 세워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24.3도, 습도는 60%입니다. CBS 뉴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2: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 지금이 바로 그 적기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이런 기업이 돈을 더 버는 이유, 구루피플스 아그막 주식회사 대표 이창준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KP인커.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0: 전문 건설 공제조합 KP인커.
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2: 워킷 워킷 안전화.
4: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5: 르노.
6: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0: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레노.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4: 저는 직업적으로 굉장히 많은 조직의 리더들을 만납니다. 이런 리더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금방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반복적인 레퍼토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른바 오늘날 직장인들의 슬픈 레퍼토리다 이렇게 부를 만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저 너무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회사가 저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죠. 사실 이 말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노예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바쁜 사람들은 주체적인 자기 결정을 할 수 없거든요. 또 그 다음에 흔히 하는 말은 그걸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고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진실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무력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또 드러내는 말이기도 하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가면 회사 생활 어쩔 수 없잖아요. 월급 장애가 별 수 있나요? 이제는 무력감을 넘어서 패배와 냉소를 드러낸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젊은 구성원들은 어떨까요? 이 젊은 구성원들은 이런 리더들을 보고 더 이상 리더 역할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취업한 직장을 금방 손쉽게 그만두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특히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부터 요즘 많은 직장의 구성원들은 일과 직장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죠. 진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자기 닮은 삶이 무엇인지를 묻기 시작한 거죠. 직장은 불행하게도 그 우선순위에 들어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직장은 야영지의 임시 텐트처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사실 리더들의 이야기나 젊은 구성원들의 이야기나 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좋은 직장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의 원인이 진짜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세태의 변화고 또는 새로운 세대의 출현이라고 말하는 건 저는 너무 안일한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은 사람들에게 자부심과 의미감, 긍지를 불러일으키는 그 도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는 구심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성과에 대한 쉼없는 강박, 그리고 그것에 기반한 평가와 보상의 시스템들은 사실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겨놓게 된 거죠. 일반적으로 경영학에서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를 세 가지 수준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도구적 몰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구적 몰입은 이 직장이 자기에게 도구적 효용성을 줄 때 몰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정한 인풋을 드리게 되면 거기에 걸맞는 아웃풋이 나올 때 사람들은 이게 도구적 효용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와 보상이 있다면 도구적인 매력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도구적 몰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에 몰입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 몰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보상에 몰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구적 몰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이 직장이 굉장히 불행한 공간이라는 걸 뜻하죠. 어디선가 더 큰 보상이 있다면 사람들은 기꺼이 이 직장을 떠나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 말고 두 번째 또 몰입이 있습니다. 이걸 정서적 몰입이라고 부릅니다. 정서적 몰입은 직장과 자기 사이에 감정적인 애착이 생겨난 겁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좋은 분위기입니다. 내가 말을 걸면 사람들이 기꺼이 내 말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기도 하고 지지를 해주기도 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기꺼이 협업을 해주는 거죠. 팀워크가 생겨났고 소속감, 일체감,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겨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죠. 실제 연구에 의하면 도구적 몰입을 보이는 사람보다 정서적 몰입을 보이는 사람이 더욱 하이퍼폼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정서적 몰입도 사실은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거나 실망한 사람들은 이 직장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공간으로 바뀌게 되죠. 이것 말고 세 번째 몰입이 있습니다. 이걸 도덕적 몰입이라고 부릅니다. 도덕적 몰입을 보이는 사람은 이 직장이 자기에게 깊은 의미감, 사명감, 목적의식을 주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추구하는 목적과 직장이 추구하는 목적이 잘 합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회사의

DNA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은 어려운 역경과 난관을 만나도 기꺼이 자기를 헌신해가며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실제 최근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의하면 도구적이거나 정서적 몰입이 아니라 이 도덕적 몰입을 보이는 사람들이 225%의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증거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건 뭐 굉장히 특이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아마 최고의 프로페셔널들 중에 누가 도구적이거나 정서적으로 몰입하고만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기 일에 깊은 의미감을 느낀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낯선 데이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도덕적 몰입을 이끌어내는 회사들을 목적 중심의 기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 결과들은 이 목적 중심의 기업이 지금과 같은 저성장 국면에서 놀라운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계속 내놓고 있는 거죠. 이 목적 중심의 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3배 이상 조직에 잔류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고객들의 89%는 이 회사가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최고라고 평가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S&P 500대 기업과 비교해 볼 때 이 목적 중심의 기업들이 10배 이상의 성과를 내놓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퍼포즈 패러독스다 이렇게 부를 만하다는 겁니다. 이윤을 쫓지 않고 목적을 쫓는데 특이하게도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과 의미를 추구함으로써 그동안 상처받았던 구성원들과 화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 비전을 상실한 젊은 세대들에게는 목적과 의미를 통해서 이 직장이 진실한 체험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이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는 것들이 고객들과 다시 화해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사실 고객들은 돈 잘 버는 큰 회사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 회사가 나에게 의미 있는 가치를 전달하는지 그리고 이 세상을 의미 있게 변화시키는지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직장은 진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도덕적 몰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콘텐츠를 보유하지 못한 회사들은 이제 사람들을 케어하고 보살피는 정서적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죠. 이것도 잘한다면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량이 없다면 이제 규칙과 인센티브로 사람의 동기를 높여야만 하는 거죠. 그런 직장은 그냥 생계의 수단 이상의 어떤 의미도 주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정말 새로운 조직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뭐 좀 큰 얘기긴 하지만 저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프로핏 모티브에서 퍼포즈 모티브로 조직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핏 모티브라는 것은 이윤과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업의 모든 제도들을 정렬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실제 사람들에게 쾌락, 탐욕, 열등감, 시기심, 불안감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극적이고 고식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퍼포즈 모티브가 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목적과 의미를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가슴을 진정으로 덮이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일에 대한 자부심, 긍지 또는 사명감 또는 건강한 양심을 유발해냅니다. 이런 사람들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구성원들이 일에 대한 깊은 의미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재능이 발현되는 혁신의 놀이터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놀이터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보신 적 있나요? 놀이터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놀죠? 네, 마음대로. 아이들은 마음대로 놉니다. 아주 자유롭게 놀죠. 사실 갈등도 좀 있지만 자기들끼리 스스로 소통합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요즘 말로 치면 아주 애자일하게 노는 거죠. 아이들이 이렇게 즐겁고 애자일하게 노는 것이 만일 우리들의 일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일터에 부모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놀이터에 있는 부모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부모 중에 집에 간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 놀이터 주변에 있죠. 주변에 뭐 딴 일을 하고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주변에 서성거립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지키기 위한 거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사실 거기에 있는 이유는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뛰어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혹시 아이들끼리 다투면 어떨까요? 가서 말려야 되겠죠. 또 놀이터에 유리조각이 있으면 어떨까요? 얼른 주워올 겁니다.
아이들이 만약 놀이터

바깥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그런 아이들을 불러 세워놓고 그곳이 안전한 곳인지를 묻고 안전한 곳에서 놀게 할 거라는 거죠. 사실 이것은 조직에 대한 굉장히 저는 중요한 시사점을 실제로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재능이 마음껏 발현되고 즐거움을 느끼면서 무한의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 그게 오늘날 조직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조직을 만드는 일이 결코 추상적이거나 허구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우리의 불확실성과 혼돈을 생각해보면 이건 굉장히 절실한 주제라는 거죠. 특히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가고 있는 특이점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만날지 알 수 없는 세상이거든요. 사람들의 재능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이 돌파구를 뚫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이 놀이터의 운위에 비춰보면 조직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야 할까? 저는 여기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더 이상 사람들을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절대적인 무간섭을 주창하고 싶습니다.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은 방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무한히 신뢰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율성을 갖고 있을 때 가장 높은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미국의 노드스트롬 백화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노드스트롬 백화점은 단 하나의 규칙만 지킨다면 일체의 관섭이 없습니다. 그 하나의 규칙은 뭐냐면 매사에 모든 경우에 고객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린다라고 하는 규칙입니다. 사실은 이 규칙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깊이 숙고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무한한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간섭이 없는 공간에서 자기의 재능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적을 중심으로 한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울타리가 갖고 있는 의미는 목적의 세계를 뜻합니다. 만약 목적이 매우 선명하고 그리고 매력적이고 정당한 목적을 가졌다면 이게 사람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만든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일에서 의미를 느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무한의 실험을 해볼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이 울타리를 점차 확장시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혁신적인 행동은 목적에 몰입할 때, 목표나 성과가 아니라 목적에 몰입할 때 혁신적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세 번째는 투명한 정보 공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공유되어 있을 때입니다. 우리 리더가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거나 부분적인 정보를 얘기한다면 우리는 어떤 주체적인 행동도 하기 어렵죠. 그 말을 의심해야 되고 검토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투명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을 때 사람들은 문제 해결의 주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이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한국 정부는 아주 놀라운 모범적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지만 마스크 대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스크 대란이 불과 며칠 사이에 다 잠재워졌죠. 어떻게 해서 잠재워졌을까요? 사실은 수많은 시민 해커들이 앱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정보는 이미 투명하게 공개돼 있었거든요. 그 당시 정부는 매일같이 정보를, 코로나와 관련한 정보를 쏟아내고 있었죠.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을 주체적으로 만든 거죠.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의 행동을 규율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율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놀이터에 관한 운율을 지금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대가 됐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결코 순진한 생각도 아니고 이상적인 생각도 아닙니다. 전통적인 성공의 모델들은 리더가 전권을 가지고 상황을 통제하는 장기판 모형이라고 했다면 미래의 조직 문화는 바로 이 놀이터의 운율을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보면, 그리고 구성원들과 정말 화해하며 구성원의 열정을 살려내고 싶다면, 그리고 우리들의 고객들과 화해하고 싶다면, 그리고 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전 지구적인 위기를, 그 위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고 싶다면 이건 결코 공허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현실을 운운하면서 어쩔 수 없어, 우리는 불가능해, 또는 그런 노파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안전한 영토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이류와 삼류들입니다. 그것은 저는 자멸을 기획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담대한 마음으로 무한의 실험을 시작할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용기 내보시지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지금이 바로 그 적기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이런 기업이 돈을 더 버는 이유, 이창준 대표가 전하는 강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마야가 부른 위풍당당, 나미의 슬픈 인연 감상하셨고요. 자,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 1%가 되는 법, 정다운 암호당 대표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미용 국가대표를 아시나요? 정다운 씨는 만 23세 이하만 출전할 수 있는 국제기능올림픽에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되기까지 무려 8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정다운 씨는 주변에서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스트레스를 다루는 본인만의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미용 국가대표가 스트레스에 도전하는 마인드 컨트롤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 네, 안녕하세요. 오늘 1%가 되는 법을 강연하게 된 정다운입니다. 여러분들은 미용에도 국가대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국제기능올림픽이라는 대회에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서 대한민국에서 2년에 한 명 나오는 자칭 미용계의 1%, 아까 설명드린 국제기능올림픽 헤어디자인 국가대표였고 세계대회에서 은메달을 수상한 정다운입니다. 네. 저는 최연소 이용기능장과 미용기능장이고요. 현재는 아름다운 모발을 담다 암호담 헤어 대표입니다.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시작했죠. 현재 저희 어머니는요, 울산광역시 명장이시자 미용을 하시고

하셨고요. 외할머니께서도 미용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제 어린 시절 놀이터는 미용실이기도 했고요. 초등학생 때 저는 쓰레기를 가져다 와서 발명품을 만드는 게 취미였고요. 그런 저에게 이제 미용을 하시는 어머니께서 다훈아, 너이 에너지로 한번 미용사 자격증을 따는 게 어떻겠니? 라고 권유해 주셔서 당시에 저보다 2살 많은 언니와 함께 미용사 자격증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재밌다라는 생각보다요, 언니보다 더 잘해서 내가 칭찬받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었어요. 그렇게 만 11살에 최연소로 미용사 자격증을 따고요, 많은 언론의 취재를 받습니다. 다큐나 라디오에 출연하면서, 그리고 방송국을 드나들면서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렇게 중학교에 진학하고 제 꿈은 미용인이 아닌 아나운서였습니다. 아나운서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하니까 중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를 위해 저는 내가 공부가 재밌지는 않지만 정말 딱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남들보다 더 공부하기 위해서 집에 뛰어갈 정도로 열심히 공부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렇게 첫 중간고사를 치르고 제 성적은 반 1등이었습니다. 반 1등을 했다는 기쁨도 잠시 제가 전교 2등이더라고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우리 지역 중학교에서도 전교 1등을 못하는데 어떻게 공부로 대한민국의 최고가 되고 아나운서가 될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중간고사를 위해 공부한 게 저의 최고치의 노력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한 게 전교 2등인데 공부로 대한민국 최고가 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기능 경기 대회라는 게 국가에서 국가대표를 선발하기 위해 하는 대회인데 그중 헤어 디자인 직종 레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공부로 대한민국 최고가 될수 없다면 이 기술로나마 한번 최고가 되어보자. 그리고 이 기술은 내가 최고가 못 되더라도 후회는 없어. 내가 훗날 다시 아나운서를 꿈꾸더라도 기술은 나한테 보험 같은 존재야.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국가대표를 목표로 기능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기능 국가대표는 세계대회인 국제기능올림픽이 2년에 한번 열리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국가대표를 2년에 한 명을 뽑아요. 제가 남들보다 빨리 미용을 시작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지만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어서 세계대회에서 메달을 따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자그마치 8년입니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매년 대회를 출전하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좌절과 스트레스를 만났었습니다. 그게 어떤 거였냐면요. 제가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도전한 지 3년 차에 2017년도에 드디어 전국기능대회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금이나 은을 따야지 국가대표 선발전에 도전할 수 있으니까요. 제 꿈에 한 걸음 가까워진 기분이었죠.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다음 연도인 2018년도 다시 한번 전국대회에 도전했는데 제 성적은 동에서 한 단계 내려간 4등 우수상이었습니다. 어떻게 성장만 하겠어. 한 번쯤은 미끄러질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해서요. 2019년도에 도전했지만 제 성적은 동이나 우수도 아닌 5등 장려상으로 또 떨어졌습니다. 동메달에서 우수상으로, 우수상에서 장려상으로 저는 두 개의 계단을 내려왔고 어쩌면 두 번의 실패를 만났던 거죠. 그렇게 2020년도를 앞두고 기능 국가대표는 만 23세 이하로 나이 제한이 있어서요. 저에게는 다음 연도인 2020년도가 국가대표에 도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도전을 할지 안 할지 굉장히 많이 고민했는데, 내가 후회 없이 도전해 본다면 더 이상 스트레스를 안 받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마지막으로 정말 미친 척하는 마음으로 2020년도에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합니다. 그때 전국대회에 도전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와 이 불안감이 컸는데, 이 스트레스가 어디서 왔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충분히 잘하지만 혹시나 대회 때 실수를 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또 내가 이런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실수를 하지 않게 철저히 더 대비하고 연습하면 되는 거잖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의지를 가지고 오전 6시에 일어나서요. 그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맹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는 2020년도에 전국 기능경기대회

금메달을 따서요. 국가대표 선발전까지 최종 1위를 하여서 헤어 디자인 국가대표로 세계대회에 출전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고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세계대회 훈련을 시작했는데 당시 코로나가 터져버렸습니다. 세계대회인 국제기능올림픽 역시 대회가 1년 미뤄졌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만 하기에는 불안하고 내가 나태해지면 어떡하지? 라는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이 고민을 어떻게 없애지라고 생각해 보니 그날 오후 6시까지 딱 미용기능장 실기시험 원서 접수 날이더라고요. 바로 고민 없이 기능장 시험에 접수를 하고요. 저는 당시 최연소로 미용기능장과 또 나중에는 이용기능장에도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코로나로 세계대회가 1년이 미뤄졌었다는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후 작년 2020년도에 핀란드에서 열린 국제기능올림픽 헤어디자인 직종에서 저는 은메달을 수상하였고, 사실 K뷰티가 유명하긴 하지만 헤어디자인 직종에서 대한민국이 메달을 가져온 건 7년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메달을 걸고 시상식에서 지난 날들을 떠올려 보니까요. 결국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계대회 메달을 따고 오니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훈아, 너는 겉으로 봤을 때는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는 것 같아. 역시 즐기는 사람은 못 이기는 건가? 하지만 저도 스트레스를 그 누구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들과 달랐던 점이라고 하나 뽑는다면 스트레스를 객관화하고 명확하게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사실 스트레스는 뭘 하든 생기고 모두가 경험하는 일종의 고민이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스트레스가 걱정일 수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걸 좀더 객관화시켜서 목표를 뚜렷하게 다잡는다면, 예를 들어서 항상 내가 어려워서 틀리는 방정식 문제가 있어요. 공부할 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정확한 풀이를 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러면 나는 앞으로도 수학시험을 칠때 방정식 문제를 만나면 계속 틀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순간에 작은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포기한다면 결국 나는 근본적인 목표를 해결할 때까지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거죠. 저는 이 스트레스가 피하지 않고 충분히 느끼고 스트레스가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서 자기 객관화를 시키고 목표를 찾고 그리고 의지를 가진다면 내가 도전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1%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뭐 국가대표고 기능장이고 이렇게 이뤄냈어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많이 어리고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앞으로 제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사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목표가 있는데 그게 안 이루어져서 받는 거니까요. 그 말은 결국 목표가 있다는 말이니까요. 저는 앞으로도요. 하나하나 새로운 제 목표를 위해 달려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까지 저를 응원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세계대회에 함께해 주신 김민정 교수님, 서수경 교수님, 김경란 교수님이시자 저희 어머니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강연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적어도 한 번은 정말 힘든 순간에 만나는 스트레스를 자기 객관화 시켜서 목표를 찾는, 스트레스에서 목표 의지를 찾아서 나름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을 밟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업이 돈을 더 버는 이유, 이창준 대표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1%가 되는 법, 정다운 대표의 강연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마이클 볼튼이 부른 When a Man Loves a Woman, 원더스가 부른 That Thing You Do, 아바가 부른 The Winner Takes It All 감상하셨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모노가 부른 파라다이스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1: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2: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4: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3: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0: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6: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코뉴스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3.7%가 될 것이라며 전망치를 3개월 만에 1.1%포인트 높여잡았습니다. 유가 등 국제에너지 가격이 직전 전망보다 오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3%로 올렸습니다. OECD는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은 2.6%로 전망했고 이 역시 6월 전망치인 1.9%보다 0.7%포인트 높여잡은 것입니다. 최근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자 증시 대기자금 성격의 투자자 예탁금이 5거래일 만에 100조 원을 다시 넘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오늘 투자자 예탁금은 100조 9,82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 16일 99조 575억 원, 17일 97조 4,911억 원 등 이틀 연속 줄었고 18일과 21일에도 98조 원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코스피가 지난 11일 이후 7거래일 만인 지난 21일 다시 7천선을 돌파한 데 이어 오늘까지 상승세를 이어가자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예탁금이 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21일 비무장지대 DMZ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으로부터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증거품을 보내 북한군의 지뢰인지 아군의 지뢰인지 감정을 의뢰했으며 유엔사와 함께 사고 현장 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군은 또 당시 수색 대대장과 중사는 지뢰 전투화와 이중 더신, 방탄 조끼 등 방호 장비를 모두 착용하고 있었지만 폭발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수술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재청 요구와 관련해 공문에는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 대법원장이 재재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조 대법원장의 입장문에 관해 공무상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보낸 공문에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헌법 104조 2항 및 법원조직법 41조 2항에 의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대법관 후보자를 재재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경찰청은 내란사건특별수사본부 구성이나 중대범죄수사청과의 합동수사 방안에 대해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언론에 종합특검으로부터 총 46건을 인계받아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적합한 수사체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공지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내란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수영 간판 황선우의 아시안게임 남자 자유형 200m 2연패 도전이 무산됐습니다. 황선우는 오늘 일본 도쿄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경영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 44초 62의 기록으로 중국 장잔쇼에 이어서 2위에 머물렀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3.3도, 습도는 71%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7: CBS

0: 당신 곁에 CBS 라디오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0: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말에서 은혜가 묻어나는 이 부부의 가슴 따뜻한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최원금 이현주 선교사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3부가 방송됩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한 사람에게 그냥 단지 내가 이렇게 작은 후원을 했을 뿐인데 네. 네. 이 수많은 열매를 한 나라의 비전을 바꿀 수 있고 미래를 네. 바꿀 수 있는 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네.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더욱이요. 네. 제가 옵을 후원받고 있을 때는 네. 저희는 아주 강한 유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네. 교회도 나가지 않는 상태였어요. 네, 네. 참 그걸 생각해보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라도 계속 사랑을 그럼요, 나눌 때 그럼요. 언젠가는 예수 믿고 네, 네.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큰 일꾼이 될 수가 있다. 네. 이런 생생한 증인이 저 자신이다. 그런 고백을 네. 합니다.
3: 그 아까 네. 대기업 간 그 친구도 네. 앞으로 네. 뭔가 자기가 받은 사랑을 또 흘려보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2: 그 학생은 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우리 빈민촌에 와서 내가 여기 출신이야. 난 지금 이렇게 돼 있어라고만 한마디만 해줘도
1: 그럼요.
2: 그 후배들이 그럼. 너무 희망이 큰 희망인 그렇죠. 거죠.
4: 이게 대리 후원이거든요. 예. 대리 사랑처럼 예. 대리 후원이
5: 네. 맞습니다.
4: 한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을 떠나서 이렇게 한 지역을
1: 그럼요. 네.
4: 한 세상을 바꾸는 거 같아요.
1: 바꾸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루루마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잘 자라서 네. 훌륭한 네. 리더가 돼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 네. 또 그렇지 않은 반대의 그렇죠. 경우 정말 두 분 속을 새카맣게 태우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5: 네. 그 저희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의 네. 결손 가정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네. 한부모 가정이거나 아니면은 네. 부모가 없이 할머니 손에서 이제 네. 키운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못 받은 어떻게 보면 감정적이나 정서적으로 굉장히 메말라 있는 착하지만 근데 저희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2박 3일 할 때 한 친구가 그 세족시 갈 때 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조금 우는 정도를 지나서 거의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를 펑펑 우는 아이가 있어서 제가 그 아이 이제 이름이 대위예요. 그 친구를 보고서는 계속 사랑하고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우리도 널 사랑해.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는 평소에 굉장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아이였는데 사랑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애가 적극적인 아이로 변하면서 모든 활동에 열심히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 친구를 향해서 우리가 그래 사랑으로 잘 키우면 이 친구도 정말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제 성경학교 끝나고 얼마 있다 이제 학교에 이 친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는지를 이제 알아보니까 갑자기 할머니가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는지 갑자기 야만도주 한식으로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아. 애를 데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가끔 빈민촌에서는 뭐 누구와의 관계가 어려움이 생기거나 아니면 돈을 빌렸는데 제때 못 갚거나 힘들어지면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다른 곳으로 야반도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친구가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참 너무 안타깝다. 조금만 더.

0: 사랑으로 교육받고 하면 얘도 충분히 이런 부분이 회복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그런 기회가 없어지는 거 보면서, 또 결국에는 어른들 책임이잖아요. 그쵸.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게 되는 거. 그 아이들은 어떤 힘도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약하고, 또 저희가 우리 이제 저희가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를 하지만 중고등학교는 일반 이제 후원으로 아이들을 계속 케어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친구들이 빈민촌 안에만 있다가 밖으로 나가면 밖의 세상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
1: 너무 크지.
0: 예, 네, 그게 너무 크니까 이제 사춘기 때 좀 많이 힘들어져요. 그때 이제 저희가 목회했던 게 많이 도움이 되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고, 아이들이 이제는 우물한 개구리에서 뭔가 볼 것을 보고,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거를 좀 잘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떤 때는 좋은 이렇게 직업훈련 학교를 이제 준비해 놨는데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속이 상하죠. 제가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왜 여기 오면 좀 더 나은 이렇게 교육을 받고 앞으로의 진로가 좋아질 텐데 왜 이렇게 오지 않나. 그러면서 좀 화도 나고 속상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그런 제가 속상해하는 저를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너도 내 속을 이렇게 썩였다. 그러니까 제가 인격적으로도 그러고 신앙적으로도 아주 부족하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도 잘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연약하고 미약한데, 저도 너무 부족한데 기다려주셨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기다려야 되겠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고 부어야 되겠다. 예, 그 생각을 하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큰 사랑 때문에 다시 이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 그런 어떤 사건들 일어날 때 그래도 다시 힘을 얻고, 어떤 때는 하나님 좀 버거울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받아들였고 끝까지 너를 사랑해, 내가 붙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런 자비하심 때문에 제가 다시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죠. 네.
2: 이런 눈물의 기도로 세우신 학교를 통해서 지금 전국 7개
3: 네,
2: 지역에
3: 430명의
2: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네. 먹고 네. 입고 성경 암송을 해가며 네. 잘 성장하고 있네요. 네. 아, 미래 인도네시아를 바꿀 네. 인도들을 네. 양육하고 계십니다. 네. 아니 보니까 그동안 30년 동안 두 분 이렇게 몸도 건강도 안 좋으신데 안식년이 한 번도 없었나 봐요.
3: 네, 뭐 정확히 표현하면은 우리 이제 선교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네. 우리 가톨릭 선교부에서 네. 강제적으로 안식년 해야 된다.
2: 네네. 네.
3: 상황은 사실 그럴 수가 있는 환경이 안 되거든요. 그 강제적으로라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2, 3개월을 이렇게 한 번은 했습니다.
2: 네네.
3: 예, 그 뭐 1년 이제 정식으로 하지 못하고.
2: 네.
3: 이유는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매주에 몇 번씩 오는데
2: 네네.
3: 우리는 없고 그 자원봉사자들이 그렇게는 안 될 것이고, 또 칼도 있죠, 깨수도 있죠, 이런 위험한 것들도 있고, 또 한 번 급식사용할 때 한국 돈으로 60만 원 정도 드는데 네. 그 한 달이면 평균 한 뭐 6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런 돈을 현지인에게 맡겨놓는다는 것도 이것도 너무 안 될 일이고 하기 때문에
2: 대타로 할 사람 없나요?
4: 없어요?
2: 아, 임시대도 좀 어떻게
3: 네, 예? 그래서
2: 아, 기아 대책에서 좀 어떻게 선교사 대책 없이 그냥
3: 아니
2: 선교사 대책을 좀 해줘서 기아만 대책도 아니고 선교사 대책도 네, 좀 세워주셔서
3: 네,
2: 좀
3: 네 그러다 이건 그 배려 때문에 기아 대 배려 때문에 네. 저희가 잠시라도 이렇게 안식월 잠시는 해봤습니다.
2: 네. 그래도 나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던데, 뭐 좀 어디 네. 쉬어서 건강, 아니 왜냐면 건강 좀 치료하시고 네. 두 분도 네. 건강을 좀 회복하셔야 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염려가 돼서
3: 네.
2: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방송 전에도 그랬잖아요. 두 분한테 안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3: 네.
2: 제가 선교사님을 나올 때마다 네. 안 가시면 안 돼요. 근데 반응이 다 똑같으세요. 아니요. 저희가
0: 가야죠.
2: 가야 돼요.
0: 네.
2: 빨리 가야 돼요.
3: 네.
2: 오로지 모든 마음이
0: 거기 다 있죠.
2: 거기 다 계시더라고요.
3: 네.
2: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실 텐데.
0: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제 고향처럼 생각이 되고 네네. 또 인도네시아를 생각하면 이제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

0: 인도네시아 이렇게 말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네네. 그곳을 섬기라고 하고 그곳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오신 것처럼 네네. 누군가는 그곳에 가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명감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뻐요. 예, 거기 있으면 행복하고.
1: 근데 이제 뭐 나 아픈 거야 또 내가 찾는다고 치지만 이제 또 부모님 건강에 편찮으시다고 아까도 네. 연세가 또 고령이시고 네. 네. 어떠세요?
2: 뭐 저희 어머님은 94세인데 예. 이제 하여간 요양병원에 이렇게 계셔서 네. 거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네. 상황이신데 또 장인어른 장모님도 네. 예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
0: 엄마가 한 15년 동안을 우울증으로 좀 고생을 하셨어요. 그때 아유.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으니까 제가 이제 전화를 가끔 드리면 괜찮다고 제가 혹시 사역하는 거에 무슨 어려움이 있거나 할까봐 그냥 말씀을 안 하셔서 몰랐는데 네네. 그 옆에 이제 다른 진 권사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좀 심각하니까 엄마랑 아유. 친하셨던 분인데 심각하니까 아무래도 제가 맞다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현주 선교사님이 좀 나와서 엄마를 좀 보는 게 좋겠어요 라고 연락을 받고 제가 급히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미 엄마 우울증 많이 진행이 됐고 엄마가 우울증이 심하시다 보니까 예전에는 가정살림을 정말 충실하게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살림도 하나도 안 하시고 하루 종일 침대 위에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 엄마 숟바를 다 들면서 보호하고 계셨는데 제가 그날 갔을 때 밤에 제 처음으로 아빠 눈물을 봤어요.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동안에 저 앞에서는 그냥 괜찮다 전화상으로 괜찮다 하셨던 분이 정말 너무 힘드셨는지 그날은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자식이 옆에 있을 때 주는 그 든든함
1: 그럼요.
0: 그 외로워지면서 또 몸도 힘들어지면서 그때 힘이 되는 근데 저는 그거를 전혀 할 수가 없거든요. 아마 모든 선교사님들이 많이 점점 더 그걸 느낄 텐데 저도 그런 거 보면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제 안에 뭐 선교사에 대해서 저는 후회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제가 딸로서 부모님께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 죄송함과 그 마음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돕는 사람을 좀 붙여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아빠에게 건강을 좀 주셔서 엄마가 저렇게 치매가 좀 아주 나빠지 않게 그래도 조기 발견을 해서 이제 우울증 15년에서 지금 치매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지칠만도 하시죠. 18년 동안을 그렇게 보살피셨으니까. 그리고 엄마가 또 다른 사람들하고도 안 만나시고 뭐 복지관에도 안 가시고 우울증 오고 난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다 끊으시고 집에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 항상 옆에 계신 아빠가 너무 힘드신 거죠.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하여튼간 제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좀 잘 좀 봐주세요. 저희 부모님 좀 잘 좀 봐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하여튼 새롭게 하셔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기도를 해주시면 이제 중부 기도의 힘이 크니까 예, 좀 그 편안한 노후를 자식들이 없어도 그렇게 행복하신 그런 노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1: 그 저희 아버님도 지금 오랜 투병의 생활에 누워 계시다 보니까 에이.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간호 우울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0: 네.
1: 옆에서 맞아. 한 분이 아프시니까 예. 그 간호를 오래 돌보던 사람이 더 아파지는
0: 네. 네.
1: 그리고 본인이 이제 식사도 안 입맛도 없고 네. 무기력해지고 네. 본인이 더 지쳐서 네. 오히려 그래서 간호하다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누워 계신 분은 누군가가 네. 계속 도와주니까 그나마 버티는데 옆에서 이렇게 수발들던 분들이 더 아픈 경우들이 있어서
0: 네.
1: 특히 이제 아버님이 우신 건 그거 아니겠어요? 딸을 보고 눈물이 나지 않으셨을까?
0: 네, 네. 저를 보고 제가 많이
1: 그러니까 참다 이제 네. 딸을 보니까 네. 눈물이 나오지 않으셨을까 네. 싶은데 그래서... 정말 늘 마음이 무겁잖아요.
0: 그렇죠.
1: 부모님이 아프시니까 그냥 늘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뭐 이렇게 해도 유쾌하지가 않고
0: 맞아요. 그거는
1: 늘 여기가 그냥 네. 시원하지가 않은 네, 그 네. 기분이실 네, 것 같다는 생각이
0: 네.
1: 들어요.
0: 네. 네. 전화를 드리면 이제 언제 너희는 들어오니 한국으로
1: 그렇죠,
0: 그 말씀을
1: 그렇죠.
0: 이제 많이 하시고요.
1: 네,
0: 엄마를
1: 네.
0: 만나면 이제 아직 저는 알아보시는데 넌 언제 가냐. 처음에 만나서 물어본 말이 언제 가냐. 계속. 네. 그러니까 불안하신 거예요. 이제 왔는데 또 빨리 갈 거니까. 그러니까 아빠하고 계속 있으시면서도 저 보면 반갑기도 하지만 언제 가니. 그거를 또 묻고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면 좀, 예, 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기도 하고.

0: 다시 돌아가는 등을 돌리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예. 쓰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1: 여기 와서 한국에서 30년, 네. 인도네시아에서 30년, 그래서 60이 네. 지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환갑이라고 하는 나이를 지났는데 나이 60이 됐을 때 내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참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고 보람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돌아온 나를 생각하면 참 감사한 거고 또 아직 60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건강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다 무엇보다도 당신이 저한테 이렇게 항상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해서 그게 너무 감사해요. 네.
2: 때로는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도 있었고 또 한숨 쉬어야 될 때도 있었고 또 그렇지만은 그 과정 속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하는 시편 23편 말씀처럼 네. 그런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그것도 조금씩 자라게 하는 그런 또 30년이 아니었나.
1: 맞아요. 네,
2: 당신이 앞으로도 또 믿음이 자라가야 되지만 이렇게 믿음을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하는 그것이 또 잃을 수 없는 참 감사예요.
0: 마지막으로 이제 간절한 기도 부탁이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기도 부탁이 네. 있다고 하셔서 네. 좀 나눠주세요. 네.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네.
3: 제일 큰 거는요. 네. 이 해피센터에서 하는 무료급식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교육사역도 일어나고 교회도 또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해피센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또 3층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택으로서도 그런데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렌트를 하거든요. 아직 건물이 저희 건물이 아니어서 렌트를 하는데 올 7월 말에 네, 이제 1년치를 먼저 선물로 드려요. 네. 그 주입주인을 만나서 계약 연장을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들이 이제 사형제가 이걸 관리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전에 아버님의 소유로 되어 있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사형제한테 갔는데 네. 사형제들이 이번에 이 건물이 자기네도 좀 힘들다고 팔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아, 제가 지금 그동안 2008년부터 그 지금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동답으로 주신 다음부터 지금까지가 왔거든요.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이것을 판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면서도 한편으로 조금은 약간의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해피센터가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모여서 전체 우리는 학교가 이제 다 나눠져 있게 큰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회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사 훈련도 하고 등등 이렇게 쓰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안 팔리든지 하여튼간 저희가 여기서 좀 계속했으면
0: 예,
3: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집주인 얘기는 한 한국 돈으로는 4억 원 되거든요. 이제 네. 수도에 있기 때문에 조금 지방에 있는 건물보다는 좀 비싼 있어요. 편인데 네. 한국 돈 4억인데 그래도 저희가 17년을 이제 여기에 있으니까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년 7월까지 이제 연장이 돼 있지만 팔 수도 있으니까 혹시 당신들이 이 건물을 계속 살려면 네. 쓰려면 사야 돼 살아. 아. 근데 이제 한국도 4원이 4억 원이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주여 안 팔리게 하시든지 하여튼간 어떻게든 이 센터를 좀 주세요. 그리고 그 전에 한번 여기 집주인 대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형제들이 팔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사할 줄도 모른다 그래서 저희가 다 주위를 다 다녀봤는데
0: 없어요.
3: 그때서 알았어요. 제일 좋은 장소를 주신 거예요. 제일 좋은 가게에 제일 좋은 장소를 주셨다는 거를 저희가 나중에 너무 더 크게 느끼게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다른 어떤 장소보다 위치적으로 그 봉사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안전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좋은 장소인데 여기서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네, 네, 게 네. 저희 개인의 마음이고요.
0: 네, 네.
3: 또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후원하시는 분들도 어렵겠지만 네, 네. 또 그분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이렇게 계속 지금 드러내지 않고 계속 후원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해요.
0: 네, 네.
3: 그분들 계셨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할 수 있었고
0: 네, 네.
3: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가면 저희는 이렇게 또 새롭게 하셔서도 출연도 하고 얘기도 하게 되지만 그분들은 그런 일이 없잖아요.
0: 네, 네.
3: 근데 그분들이 하늘나라 가면 더 천국에서 상급도 크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새롭게

0: 새롭게 하셔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기도해 주셔서 이 사역이 그리고 이 밥을 받는 이분들한테는 이게 생명의 줄이거든요.
1: 그렇죠.
2: 그 무슨 예전에 영화 천밀밀인가 그런 영화에서 그 남녀 주인공이 이렇게 막 이 스토리가 가다가 마지막 장면인가에 그 둘이 전혀 몰랐을 때 그 홍콩이란 나라에 왔을 때 서로 스쳐 지나간 뭐 이런 장면이 나온 게 기억이 나는 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영화잖아요. 두 분이 만들어가는 그 영화. 그리고 이제 두 분은 분명히 아름다운 나라로 갈 거고 마지막 장면이 그 여의도에서 여고생과 전혀 모르던 그래서 서원을 하던 그 장면이 약간 흑백으로 딱 엔딩 장면이 될 것 같아서 너무 멋진 남녀 주인공이 최고의 영화를 만들고 계시는구나. 응원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범규 형제.
3: 저도 그렇고 영원이 형도 그렇고 이제 정답을 아는데도 가기가 어려운 선교인데 근데 그 정답도 모르는 그 선교지에서 매일매일 이 나는 어떻게 될까라는 걸 고민하시는 두 분의 그 기도가 저는 지금도 너무나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이야기하셨을 때의 그 감정을 저도 사실 여기서 너무 담담하게 이야기하시지만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겠어요. 저도 많이 느껴지고 그 어떤 것도 주님이 예비하신 게 있어서 주님이 더 좋은 걸 예비해 놓으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저도 기도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뭐 어느 타 국가를 후원하고 어린이들을 돕고 먹이는 일을 설명을 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도 어려운 아이들이 많고 빈민 아이들이 많고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 많은데 왜 꼭 남의 나라여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간혹 하세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이 오늘 스토리의 이야기에 한국에서 온 최이 선교사가 인도네시아 땅에서 급식을 하고 학교를 세웠다 해서 그 주어를 미국의 스미스와 앤나 선교사가 한국 땅에 와서 급식을 하고 학교를 세웠다라고 바꾸게 되면 지극히 한국이 무조건 경험했던 실제 있었던 이야기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얻어먹고 얼마나 못 먹었고 우리도 역시 빵이 고팠고 복음도 없었고 그 먹을 밥에 복음을 실어서 우리를 먹였고 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돕는 나라가 되어서 이렇게 두 분이 그 먼 이국 땅에서 지금 이렇게 더 하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 역할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두 분은 오로지 그 사명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마음에 품고 그 땅을 사랑하셔서 지금 아프신 노모, 노부모들도 두시면서 빨리 돌아가야 된다는 그 애정을 하나님께서 두 분에게 심어주셔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이 기적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인도네시아 땅과 또 그 밖에 그 세상 국가에서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위해서 두 분을 이렇게 아픈 마음 또 육체의 아픔을 가지고도 그곳에 보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기도할 것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또 두 분 위해서 또 해피센터를 위해서 해피센터의 그 건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할 때 그곳에 공부하고 있을 미래의 또 루르마와 같은 또 제3, 제4의 많은 어린이들이 인도네시아를 바꾸고 인도네시아가 한국처럼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로 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노고를 하나님께서 천국에 세우실 것을 믿으면서 저희가 또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대표 신앙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를 마칩니다.
1: CBS
2: 아이유의 가을 아침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음성만 부렸던 내겐. 양희은의 1991년 노래를 2017년 아이유가 다시 불렀습니다. 가을 아침은 그저 평범한 계절송이 아닙니다. 봄, 여름 철없이 놀던 아이가 새벽에 눈 못 뜨던 철부지가 문득 불어온 초가을 대바람에 어른 비슷한 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는 어떤 계절의 바람이 불고 있나요? 노래에 의한 음악평론가 임희.

0: 할렐루야 부천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바다를 건너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다를 건너려면 뭐가 있어야죠? 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배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바다를 건너려면 배가 필요하다는 생각 하나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배가 없으면 그냥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볼 능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 뚝딱하고 기도응답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도해도 현실이 너무 커다란 절망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배가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든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삶의 바다를 건너려면 오늘날이 배인 돈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없어 절망했을 때의 모습이 아마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한 거죠. 기억하시나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바다에서 큰 광풍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이 깨우던 모습을요.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 광야, 그 바다 광풍을 만났던 그 바다를 건너는데 제자들이 의지해 건넜던 그 배는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나무 쪼가리 몇 개 입댄 것에 불과합니다. 광풍 앞에서 한없이 초라하던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연약한 것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돈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배가 없어서 절망했던 것처럼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 이 배 바다를 건너가려면 배가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어요? 그럼 절망합니다. 돈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힘인 세상입니다. 나의 안전이고요. 돈 없으면 무시당하지도 않고요. 돈 없으면 뭘 못하고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돈이 나의 안전이요. 돈이 나의 보호자요. 돈이 나를 지키는 자요. 돈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돈이라는 게 너무 제한적이죠. 건강을 약을 살 수 있지만 건강을 살 수 없습니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침대를 사지만 잠은 살 수 없다고요. 바다를 건너려면 배가 필요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 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생각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지금 당신은 어떻습니까? 돈이 최고라고 하는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최고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신앙인데요. 그 신앙 붙들고 사나요? 그 신앙 붙들고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지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였습니다.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랫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신명기 16장 13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3: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4: 예, 추석이 되면 참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고향에 친척이나 부모님을 또 만나러 가야 하는 그런 복잡한 마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친구들을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렇게 좋은 명절에 매우 외롭게 지내고 있는 그러한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녀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죠. 부부만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홀로 남아있는 분들 얼마나 외로울까? 이게 상대적이잖아요. 한쪽에서는 행복하게 명절을 보내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외롭게 명절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계신 분들, 또 질병으로 인해서 병석에 누워있는 분들, 정말 만나고 같이 하고 싶은데 이미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금요일 날 설교하실 때 보니까 저도 후세에게는 처음 들어봤어요. 며느리들이 시편을 안 읽는데 나도 처음 들었어요. 나는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35년간을 시부모를 모시고 살아간 집사람 봤는데 아니 시자가 얼마나 싫으면 시편을 안 읽는다는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요. 야, 이거 보통 충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명절이 들으면 이게 그냥 고민이 되고 참 힘든 상황에 맞닥뜨려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나는 괴롭고 나는 외롭고 상처 때문에 누구를 만나는 것조차도 힘든다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면 아니 좀 더 해결해 주시지. 외로운 사람 직접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좀 안아주시고 손 붙잡고 일으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좀 직접 위로 좀 해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반드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일하세요. 몇 가지 방법?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세요. 평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셔야 돼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같이 한번 하실까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상상 못

할 일만큼 얼마든지 다 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홀로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한번 모세 보세요. 굳이 모세를 달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러서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모세를 설득하고 달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열 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는데 열 가지 재앙을 그냥 하나님이 멋지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냥 하늘에서 외쳐오는 그 소리 한마디에 이 열 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굳이 부르셔. 그리고 모세를 바로 앞에 굳이 세우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실 때도 또 그 무지팡이가 뭐가 대단한데 그 지팡이를 꼭 들고 사용하셔. 뿐만 아니라 홍해 앞에 바다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갈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모세를 통해서 그걸 갈르시겠대. 그래서 그 아우성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모세에게 그 홍해를 갈르도록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하시고 계세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나라는 임석순 목사가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 가면 교회 안에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요? 나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직접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수많은 질병을 치료하시는 우리 주님 그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면 되는데 열두를 굳이 선택을 하셔서 그 열두 명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은 얘들아 나는 내가 비록 하나님이지만 너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니겠어요?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왜 성경이 말씀하셨다 그리하면 더 좋을 텐데 학자들도 계속해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 모세가 말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수정해 주느라고 욕봐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굳이 하려면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수정해 주느라고 아주 내가 많이 신경을 써. 그럼 하나님께서요. 성경을 아버지 말씀이니까 이렇게 기록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바울 쓰지 말고 아니면 뭐 다른 선지자들 쓰지 말고 레이저로 탁 쏘듯이 그냥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고 있으면 정경 문제를 신경 쓸 필요도 없을 것이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 굳이 왜 바울이 말했다고 말하나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성경을 다 한결같이 사람을 통해서 쓰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얼마든지 세상을 단순간 한순간에도 다 바꾸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 아버지의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 한번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광야로 가라. 그런데 남쪽으로 내려가면 예루살렘이, 그 예루살렘에 있으면 그 예루살렘에서 가사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라. 그런데 그곳은 광야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게 되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이미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나는 안 돼. 갈 수가 없어. 이건 환자요. 이건 병들은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요, 어느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 주셨어요.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그 말씀하시는데 가슴이 베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며느리는 언제나 식구가 될 수 있을까요? 몇 년이 지났어도 안 돼요. 근데 목사님이 메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며느리가 많이 병들어 있어서 그래요. 당신이 한번 탁 정하고 생각한 것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약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요, 무슨 소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현실에 너무 도취하고 행복한 것에 도취했든지, 아니면 내가 병들어 있어서 자기 생각에 완전히 자기 생각으로 고착되어 있는 사람은 아버지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너를 써야 돼. 너와 함께 일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병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귀가, 육신의 귀도 어두워지면 불편해요, 불편하지 않아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귀는요, 믿음으로 듣는 거거든. 믿음으로 들어야 하는데 자기가 자기 확신에 차 있는 거야. 자기가 모든 게 다 옳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병인데 이것을 치료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그를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쓰임받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너무 지나치게 내 스스로가 고착되어 있어서 최소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되거든. 근데 이 빌립이 지금 말씀에 민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빌립은 믿음의 귀를 늘 열어놓고 있는 빌립이었어요. 왜냐? 왠 줄 아세요? 지금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을 때 사마리아 성에 자기는 그런 기대를 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 질병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 오죽했으면 이 빌립이 하는 행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돈 주고 사고 싶었겠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추앙받고 있어요. 너무 빌립이 행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너무 행복한 거라.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러면 사람은요, 당신이 그 큰 기쁨이 있을 때 다른 소리가 들려오지 않아. 그런데 이 큰 기쁨이 있을 때 너 지금 떠나서 저 광야로 가라, 이 말이 들려온다는 것은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믿음의 그 귀에 민감했던 사람이야. 민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나요? 쓰임받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의 귀는 믿음의 믿음으로 들려지는 귀입니다. 이 말씀에 이 귀가 민감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 근데 순종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이 순종을 할 때 자기 수준만큼 이해가 돼야 순종을 해요. 그런데 순종은요, 자기 수준만큼 이해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가나 혼례잔치가 있어요. 근데 그 가나 혼례잔치에 뭐가 떨어졌나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인에게 시킨 게 뭐예요? 지금 그 대수통 들어가는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갖다 부어라 말했어요. 그러면 이 순종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해가 되는 순종이야. 하인 정도의 수준에서 이해가 되는 순종이야. 왜? 여기에 물은 부으라 말하는 것은 물이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그럼 물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요? 없어도 되는 거요? 있어야 되는 거요. 지금 안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돼. 왜? 그 혼례잔치 자리에 들으려면 부정 타면 안 되거든. 그래서 손 씻고 이방 땅을 밟은 사람은 발을 씻고 들어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고, 하인이라면 그 물을 반드시 가득 메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인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건 이해가 안 돼. 왜? 이 물을 떠다가 누구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잖아. 이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럼 이 물이 무슨 물이요? 발과 손을 씻는 물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 떠다 주면 포도주로 바뀌어줘 라고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갖다 주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 물을 떠다 갖다 줄 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 오히려 이 물을 떠다 주는 순간 하인은 어떻게 될까? 죽음밖에는 없어요. 죽음밖에는 없어.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니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가 믿음으로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 이유가 그거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을 조금 살면서요, 사람의 깊이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보통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 경험을 보면 참 깊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지식이 많은 거 보면 깊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글을 보면 굉장히 깊이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제가 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순종만큼 깊이가 있는 게 없습니다. 저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저 사람이 얼마나 깊이 있는 사람인가, 저 목사가 얼마나 깊이 있는 목사인가.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깊이 있는 목사가 아니에요. 설교를 깊이 분석한다고 해서 그게 깊이 있는 목사가 아니요. 내가 깨달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의 깊이는 순종에서 그 깊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동시에 우리 주님은 그 순종과 함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은 모든 백성들은

0: 우리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한다는 이 선언이 순종의 길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반드시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순종은 믿음 없이 절대 불가능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만이 우리는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 두 가지 경계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또 하나 극단적 경계가 뭔 줄 아세요? 자기 경험이 많아, 지식이 많아, 그래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걸어가는 것, 이게 두 가지 극단적 경계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두 가지 극단적 경계를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번 추석 명절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아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중앙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는 CBS 방송의 제어가 심사를 진행하며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5: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4: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5: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4: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오늘은 24절기 가운데 추분이죠. 낮과 밤의 길이가 거의 같아지고 뜨거웠던 계절은 조금씩 물러나 가을의 중심으로 들어서는 때인데요. 자연은 이렇게 때가 되면 빛과 어둠의 균형을 조용히 맞춰갑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도 그런 균형이 필요합니다. 애쓰는 시간만큼 쉬는 시간도, 말하는 시간만큼 듣는 시간도, 붙잡는 마음만큼 내려놓는 마음도 필요하니까요. 오늘 밤엔 우리 마음도 주님 안에서 조용한 균형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김도현의 가을 첫 곡으로 전해드렸는데 왠지 추석 명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밤부터 벌써 출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가을 찬양을 들으니까 왠지 조금 엄청 들떴던 마음이 살짝 가라앉으면서 그 가을 분위기에 젖어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차분하게 시작을 해봤는데 여러분이 신청곡 보내주시면 생방송으로 오늘 바로바로 전해드릴 테니까요. 추석 계획 또 출발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 또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또 맛있는 음식 뭐 하실 건지 보내주시면 제가 침을 꼴딱꼴딱 삼키며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시생캠프 함께 해주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에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터네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 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미세차,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 강릉 6종 마늘빵,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오븐에 구운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박상규의 내려놓음 들으셨고요. 앞서 전대현 주찬미의 가장 좋은 길, 오늘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가장 좋은 집으로 가는 길도 안전하게 여러분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자, 오늘은 추석 명절 전이니까 오랜만에 오신 분들 이름 불러드릴게요. 하하호호님, 일찌감치 와주셨네요. 고윤희님, 지금 이순간님, 정현우님, 왕서방님 오셨고요. 장민님께서 추석 연휴 해피하게 보내세요 하고 인사 보내주셨습니다. 김숙희님, 함께여서 좋아요. 또 12시에 고향 앞으로 출발하려고 대기 중이라고 장미님 써주셨는데, 저도 오늘 방송 끝나고 밤에 차가 안 막히겠거니 하고 밤운전 한번 도전해보려고 하는데, 장미님 안전하게 밤길 운전 조심조심 가시기 바랍니다. 아비가일님, 샬롬운영님, 예수혜님도 와주셨고요. 영육구원님, 순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글 써주셨어요. 하늘바다님, 모두 많이 웃을 수 있는 한가위 보내세요 하셨네요. 오늘 그래서 디사이플스의 행복, 더 해피송 준비하고 있어요. 안젤라님께서 대전에서 일 보고 올라가는 길에 출첵하는데 내려가는 방향에 차가 많네요 하는 교통상황도 전해주셨어요. 주원님 와주셨고요. 오케이 민민아님, 추수감사성에 드리고 와서 출첵합니다. 원성남님, 오늘 근무라 일하면서 듣습니다 하셨어요. 명절 전까지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또 바람내음님께서 제가 어제 하루 방송 녹음하고 개인적인 일을 좀 보고 왔는데 100일

축하를 오늘도 오셔서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어제도 사연에 보니 CCN 캠프 100일 축하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사연에 많이 기뻤습니다. 신형규님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한웅재 목사님 고마운 사람들 신청할게요 하셨습니다. 정승아님께서는 빈그릇 신청곡 남겨주셨네요. 아타카님 분주함 가운데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자, 우선 여기까지 이름 불러드리고요. 자, 찬양은 디사이플스의 더 해피송, 그리고 홍순관의 고향, 한웅재의 고마운 사람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웅재 고마운 사람들도 앞서 홍순관의 고향 디사이플스의 더 해피송 전해드렸습니다. 하늘바다님께서는 추석 연휴 계획 아무데도 안 가고 집에서 뒹굴 거예요. 지난주 과로했더니 몸이 쉼을 원하네요. 맛난 거 해먹고 음악 들으며 에너지 충전할 예정입니다. 이젠 내 몸부터 챙기려고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엄지척 해드릴게요. 믿음소망사랑님 와주셨어요. 최여사님께서는 추석 연휴 광장시장 부침개 잡채 또 유튜브 보고 만든 호박식혜 이 정도면 훌륭한 추석이겠죠? 그런데 은디 침 꼴깍꼴깍 넘길 갈비가 홍어가 없네요. 하셔서 네, 제가 알아서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갈비, 홍어 너무 좋네요. 저는 삭힌 홍어는 못 먹지만 홍어 무침을 저희 동네 그 시장에서 진짜 맛있게 하는 그 반찬 가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 10,000원어치, 20,000원어치 사면 온 식구가 다 맛있게 먹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홍어 무침 말씀드리면서 살짝 진짜 입에 침이 고이네요. 가로피리님 해피 추석. 네, 고맙습니다. 가로피리님도 해피 추석이에요. 코스모스님, 신혜숙님 와주셨어요. 자,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 고마운 은영 아나운서님 인사해 주셨어요. 주니빈님도 와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러달키님, 자, 그리고 새벽 4시에 고향 앞으로 출발하려 이제 꿈속으로 갑니다. 바람내음님 모두 해피 추석 보내시길 해주셨어요. 새벽 일찍 출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남설악 금강초롱님 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자, 2144님께서는 문자 주셨어요. 거제도의 매미성 노가리 총각입니다. 추석에도 집에 가지 못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생각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기도 외에는 어떠한 능력도 없다는 아버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모두 즐거운 명절 되세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아버지가 좋아하신 곡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자, 오늘은 먼저 시편 8편 준비하고 있어요. 이 곡은 정현우 님께서 신청하신 곡이고요. 마커스 워십 버전으로 청해 오셨어요. 또 연평안의 주의 은혜 이 곡은 장근희 씨가 부른 찬양인데요. 이 곡도 신청하신

분 계셔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또 한 곡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오늘은 정훈희 찬양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정훈이의 찬양 하나님의 나팔 소리 굉장히 분위기 있죠. 또 정근이의 주의 은혜 마커스 워십의 시편 8편도 함께 하셨습니다. 아, 임신호옥님 부모님 돌아가시고 명절은 쓸쓸하네요. 추석에는 부모님 산소에 가려고요 하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다녀오시겠죠. 자, 신청하신 곡입니다. 유지연 사랑은 동사.

해주시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지금 흐르는 곡은 생일 축하 곡이에요. 해피 해피 버스데이. 소리엘의 찬양인데요. 예슬님께서 수요일 이후에 집으로 가는 중 동생 생일이었어요. 오늘 지금 다 같이 라디오 듣고 있는데 이 글을 읽어주시면 큰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 최혜성 생일 축하해 라고 하셔서 축하 축하 드립니다. 저희는 찬양 함께하면서 1분 마무리해요.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3: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5: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교계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외로운 이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제안 몽골인 사역단체 모스타와 디아스포라 몽골 네트워크는 내일부터 26일까지 강원도 원주 명성수양관에서 제안 몽골인 추석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수련회 주제는 믿음의 유산으로, 제안 몽골인 사역자의 목회 멘토링과 제안 몽골 교인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안 인도네시아 교회 연합회도 같은 기간 전북 무주군 무주 수련원에서 교회 연합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역시 같은 기간 충남 천안 재능교육원에선 제안 캄보디아인을 위한 수련회가 열립니다. 주한 베트남 기독교 연합회도 이 기간 경기도 가평 교원

0: 비전센터에서 추석절 베트남인 영성 수련회를 엽니다. 네팔을 사랑하는 사역자 모임과 네팔 크리스찬 연합회는 25일과 26일 양일간 경기도 화성 예수와 에덴 동산 수련원에서 네팔리 연합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어제 제37회 총회 감독 선거를 실시해 12개 연회를 이끌어갈 신임 감독들을 선출했습니다. 상대 후보를 불과 13표 차로 제친 서울연회 최우성 목사를 비롯해 경기연회 부경환 목사, 중앙연회 장학봉 목사, 충청연회 이성수 목사, 호남연회 이길수 목사, 동부연회 손학균 목사, 남부연회 전석범 목사가 각각 승리의 당선증을 거머쥐었으며 유일하게 3파전이 치러진 삼남연회에선 치열한 승부 끝에 이원목 목사가 당선자로 결정됐습니다. 한편 단독 입후보에 앞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서울라면의 김한권 목사와 중부연의 박동찬 목사, 중북연의 김광일 목사, 미주특별연의 남강식 목사에게도 이날 당선증이 전달됐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12개 연의 신임 감독들은 다음 달 열리는 기감 제37회 총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2년간의 공식 임기를 시작합니다. 제49회 총회에서 영적 장자교단을 선포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백석총회가 사명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총회 설립 50주년을 앞두고 영적 장자됨은 특권이 아니라 섬김이며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이어 성경의 권위를 회복해 다음 세대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또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통해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에 마중물이 되겠다며 분열된 한국교회를 치유하고 하나되게 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추석을 맞아 국내 소외계층을 돌보는 한편 네팔 재해 지역을 돕기 위한 실사단을 현지에 긴급 파견했습니다. 한교봉은 최근 서울시립 은평의 마을을 방문해 명절 선물을 전달했고 지난 20일엔 대구 상인제일교회에서 새터민과 함께하는 천국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교봉 김태영 대표단장과 오현진 사무국장이 어제부터 네팔 현지를 찾아 오는 26일까지 상황을 점검합니다. 한교봉은 또한 베네수엘라 제2차 긴급구호 지원 계획을 통해 식량과 필수의약품을 집중 공급할 계획입니다. CBS 교계뉴스 정원이었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3: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2부, 사랑나무의 저 하늘나라 아기 별님, 마이클 장 호산나 이어봤습니다. 저 하늘나라 아기 별님은 0485님께서 포항에서 성주로 운전해서 가는 길, 저는 결혼 안 한 엄마 껌딱지 시누이인데 몇 년째 새언니 명절 음식에 숟가락 올리고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불편한 기색 보이지 않아준 언니께 감사합니다. 언니는 상주 사람인데 음식도 잘하지만 깔끔한 상차림이 좋습니다. 백화명산 포도도 매년 얻어먹고 있습니다. 새해 상착한 새언니를 자랑합니다 하시며

저 하늘나라 아기 별님 신청하셔서 전해드렸어요. 사연도 너무 귀엽네요. 이런 시누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숟가락 얹으면서. 자, 그리고 마이클 장의 호산나는 지금 이 순간님께서 여러 신청곡 써주셨는데 그중 가장 먼저 써주신 곡이네요. 이어봤습니다. 2379님께서 드디어 추석이네요. 풍성한 한가위 맞아 오고 가시는 길에 안전하시고 사랑과 복이 넘쳐나시고 행복한 명절 되세용. 이렇게 귀엽게 문자 보내오셨습니다. 백화현님께서 파송의 노래 들을 수 있을까요? 다음 달 파송식을 합니다 하셔서 준비했어요. 러브레터님 청취하며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야 시간 내서 참여하네요. 어서 오세요. 아, 청지기의 불안 찬양 신청해 주신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이 곡 함께 나눌게요. 그리고 파송의 노래 예수 전도단의 찬양. 그리고 0491 명가님께서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 들을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청지기의 불안, 예수전도단 파송의 노래, 김석균 하나님의 위로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에스프레소님, 추석 연휴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함께 듣는 모든 분들 평안한 시간 되시길, 또 좋은 꿈 꾸시길. 아타카님께서는 참된 안식, 데이데이 프로젝트, 추석 연휴 분주함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려보기를요. 또 은하수구수록님, 지금 가족들과 함께 부산 광안리 바닷가 앞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어요. 오랜만에 명절 가족 여행입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네요 하셨어요. 진영님께서는 수요예배 다녀와서 오늘 좀 힘든 하루를 돌아보았어요. 치킨 먹방 하면서 이런 돌아보며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긍정의 힘으로 생각하기였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황금 연휴 즐겁게 전도 붙이고 시장도 보고 만난 솜씨 해보려고요 하시며 괜찮다 다 괜찮다도 남겨주셨는데 자, 데이데이 프레이즈, 네, 데데프, 데이데이 프레이즈죠. 참된 안식 준비했고요. 그리고 김형미, 괜찮다, 다 괜찮다, 이어갑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님께서 와주셨는데 그래서 전해드린 박요한의 오늘이 선물입니다 같은 제목의 찬양이었어요. 이름을 살짝 보니까 저희 대학교 선배님하고 이름이 똑같으세요. 와, 얼마 전에 만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더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KWMA 4개국 가상합창 담쟁이 그 벽을 넘는다. 오늘 여러 사역자들이 함께하는 찬양들이 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부르는 뭔가 명절 느낌이 나는 것도 같아요. 그리고 김영미의 괜찮다 다 괜찮다도 전해드렸고요. 데이데이 프레이즈의 참된 안식도 신청곡 전해드렸어요. 예랑맘님 명절에 가족여행 언제쯤 갈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곧이요 곧. 아, 그리고 하얀고래님 100일 동안 함께하니 더 기쁩니다 하셨어요. 매일매일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추석 명절도 즐겁게 잘 보내세요. 아 로드 갓 CA 워십 밴드의 찬양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휴식 같은 라디오
1: The Good Life.
0: 여기는 CBS입니다. Fun seems to be
2: the ideal.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야구 경기는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규칙이 꽤 까다로운데요. 경기 규칙을 잘 아는 팬들에게는 바로 그 점이 매력 요소죠. 이 어려운 야구를 좋아하는 어린 초등학생들도 많더라고요. 대단합니다. 규칙은 물론이고 선수들 이름, 경기 일정까지 어른들보다 더 잘 알더라고요. 날씨가 좋아지니까 친구들과 공을 주고받는 캐치볼을 하는 아이들도 많이 보이던데요. 처음엔 가까이에서 공을 던지고 받고 그러다가 조금 뒤로 물러나서 거리를 두면서 또 던지고 받고 이 단순한 반복 덕분에 어깨도 튼튼해지고요. 몸에는 근육이 만들어지고 마음엔 우정이 쌓입니다. 우리도 반복해서 연습하는 그런 일이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2026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 야구대표팀 홍콩을 상대로 크게 이겼다는 소식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13대 0이라뇨. 상대에게 단 1루도 내주지 않는 퍼펙트 게임이었습니다. 농구에 이어서 금메달도 또 기대하게 되는데 아시안게임 5연패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오늘 첫 곡 김태영

오늘의 은희로였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 할게요. 반복적인 연습. 예, 그 시간이 쌓여서 시간이 결국 또 다른 완성을 만들어갈 거라는 생각에 저도 시작한 일이 있거든요. 어제부터.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마음은 꾸준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작은 시작이 있는 가을이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어지는 곡은 원성남님의 신청곡 팀록 워십의 내 아버지 집에는 기쁨이 넘쳐나네.

언젠가는 정말 오랜만에 들어서 너무 좋은데요.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 그렇죠. 표고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늘 그렇듯 버섯과 주일포유 함께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신청하신 스톤즈의 언젠가는. 예, 우리 표고들 좋은 곡들 듣고 건강하게 잘 커줘라. 마라나타 썬삼선니 오셨습니다. 당향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좋아요. 홍삼명주님도 서울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오시고요. 큰별이 아빠님도 반갑습니다. 허유미님이 신청하신 곡 이어서 들을까요? 내가 꿈꾸는 그곳 배송이 목사입니다.

마운틴 사나님과 함께 결국엔 주님이셨네 박지연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정정희님께서 명절 음식 준비하면서 듣고 있는데 마음이 분주합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맛있게 이것저것 준비하고 픈 그런 마음이 커서 아마 그러실 겁니다. 맛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병희님, 태영이 우여곡절 끝에 수술 마쳤고요. 지금은 컨디션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믿음의 가족들 감사하고요. 아니, 병원은 좀 친절하면 안 되는 겁니까? 어제 화가 너무 나서 그냥 에이 한바탕 할까? 하다가 태영이 때문에 참고 마음 다독였네요. 병인님이 그러실 정도면 아, 많이 참으신 건데 원래 친절한 병원이 많은데요. 가끔 아주 가끔 좀 그런 불친절한 병원이 있긴 하더라고요. 병원 업무라는 게 아픈 사람들만 보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하려고 하지만 나 또한 이곳에서 마음 병을 얻을 순 없으니까 화가 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병인님 여기에다 푸시고요. 우리 태영이를 위해서 참는 걸로. 드림트리님, 가을 햇살 화초에 머물러서 웃는 듯합니다. 아, 그래요. 가을 햇살이 화초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 오늘이 추분이에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추분. 이제 추분부터는 가끔 이제는 더워지진 않겠죠. 이제는 또 연휴 동안에 비 소식도 있어서 그 비가 내리고 나면 기온이 더 내려갈 것 같은데 이제는 더워지진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밤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가옴을 뭐 가을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오늘도라는 곡을 고은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하경승주님께서 지금은 교사로 섬기지는 못하지만 행사 때 아이들과 촛불 찬양했던 곡인데요. 빛을 들고 세상으로 신청합니다. 잊지 않고 쌤 하면서 선생님 하면서 달려와주는 아이들이 있어 행복하고 또 보고 싶어져요. 그 아이들의 얼굴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들을까요? 빛을 들고 세상으로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입니다.

하경승주님과 함께 빛을 들고 세상으로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 그리고 마하나임님과 함께 주사랑의 나를 숨쉬게 해 타이니에코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24년 10월부터 듣기 시작한 당향로. 야, 24년. 이렇게 오래된 친구인 분들은 반갑고 얼굴을 직접 뵌 적은 없어도 뭐랄까 그냥 이모 같기도 하고 삼촌 같기도 하고 저보다 나이가 어리시다면 동생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 예, 가족이죠. 가족. 애니 김미라님께서 2026년이 오늘로 딱 100일이 남았다는데 맞나요? 저한테 물어보신 거죠. 맞아요. 맞아요. 저도 여쭤보고 싶은데 아 100일 남았어요. 또 어제는 당향로가 햇님 시간으로 이동한 100일이었다고. 와, 이걸 세고 계셨구나. 100일이었어요. 이것도 또 축하할 일이었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여행지기님, 연차 내고 KTX 타고 대구 본가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혼자 내려가는 길인데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사소한 거부 갈등이 있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풀어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혼자 내려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마음을 다잡아 보고요. 이번 주에 청가대 찬양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신청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의 생각보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도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 간에 갈등이 있죠. 그게 크기의 차이지 조금씩은 있죠. 때로는 내가 내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 하물며 서로 몇십 년을 다른 환경에서 살던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려니까 부부도 마찬가지고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다 마찬가지예요.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데 서로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또 마음이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합니다. 오늘은 쉐키나 찬양단 앨범에서 들려드려요.

슈키나 합창단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들었고요. 충분하다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반갑습니다. 1부 끝곡 겸손의 왕 예수전도단 앨범에서 들려드리고요.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김형미 그 이름 아름답도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시작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플라리스님 찬양 듣기를 연습하다 보면 그 찬양이 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많이 플레이리스트가 꽉꽉 채워지고 있습니다. 아유 좋은 일이죠. 뉴뉴 엄마께서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윈님 회복을 신청하셔서 한승희의 회복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 전에 유은성의 목소리로 들려드려요. 나의 삶이 비록 작을지라도

환승의 회복 들으셨습니다. 채원 할미께서 오늘도 기뻐하는 자보다 힘들거나 아픈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회복되는 오늘이 되길 기도합니다. 신나는 찬양으로 위로해 주세요 하셨는데 마침 걸어놓은 곡이 조금 밝은 곡이에요. 8751번님께서 요가하고 돌아가는 기분 늘 좋아요. 예, 운동하고 나면 저는 운동 가는 게 좀 힘들어서 그렇지 운동하고 나면 마음은 좋더라고요. 아, 내가 뭔가 해냈다라는 것과 원래 사람의 신체가 땀을 흘리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은혜로다 신청하신 곡 손영진이 부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민호기 박홍식 이길회 사역자들이 부른 곡 3.1절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고기 양념하고 전부칠 준비해놓고 차 한잔 마시고 있는데 마침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흘러나오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1678번님 앞으로 있을 또 그 노동에 예, 보상을 먼저 받으신다 생각하시고 지금은 편안하게 예, 찬양 들으시죠. 행복한 요한나님의 신청곡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나비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리고요.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 곡도 걸어놨습니다. 희망은광님의 신청곡인데요. 장민님이 지금 목동에 오셨군요. 목동 CBS에 왔습니다. 이왕이면 성경필사 한번 더 보고 가야겠습니다. 정원님의 필사 작품도 꼭 봐야겠고요. 부끄럽게. 예, 저희 CBS 직원들이 함께 만든 책자가 있어요. 성경 필사책. 그거 보시면 됩니다. 부끄럽다면서 정보 다 드려요. 나비워십 부활아 즐거운 우리 집.

회복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따님들이 다 사준다 그랬대요. 먹고 싶은 거 엄마 다 사줄게요. 맛있게 드시고 또 회복의 시간 가지시길 바라면서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희망은광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나요한의 목소리였고요. 나비워십 부활아 즐거운 우리 집 그전에 함께했어요. 송미영 집사님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승연이 생일입니다. 아유, 우리 승연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치료받는 것들 더 건강해지기 위함이니까 건강하게 지혜롭게 자라길 바라고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이모 삼촌들이 응원하고요. 송미영 집사님도 또 우리 승연이 잘 키우느라 고생하고 애쓰신 거 아니까요. 네, 축하곡 띄워드려야죠. 야곱의 축복 준비했는데요. 노아 앨범에서 들려드려요.

신나는 찬양에 어깨가 들썩들썩 공원 걷기 운동하며 듣고 있어요. 모두들 행복한 추석으로 보내세요. 오늘도 감사님이 남기신 메시지입니다. 네, 모두들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라니님께서 이번 추석은 친정 식구들과 속초로 여행을 가서 각자 음식을 해가지고 와서 여행 가서 먹기로 했어요. 이번이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는 여행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잘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안전하게, 또 행복하게, 예, 그런 여행길 되시길 바라고 시편 139편 신청하신 곡 제이어스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다녀오셔서 후기도 남겨주세요. 공주마마께서 신청하신 곡 하나님의 은혜. 오늘은 안산 시립합창단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산 시립협창단이 부른 곡이었습니다. 전 잠시 후에 전라도로 출발해요. 이 시간도 감사드립니다. 괜찮아요님, 안전운전 하시고요. 7361번님, 어제 그 실로암을 들었잖아요. 마지막 곡이 실로암이었는데 고객을 그 전날에 태웠었는데 찬송이 나오니까 어우 저 군에 있을 때 매주 교회 가면 들려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더라.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군에 있을 때 이제 초코파이 주고 쉴 수 있으니까 예배에 가셨던 분 같아요. 그게 뭐였더라 라고 이제 궁금해하셔서 7361번님이 실로암이요? 하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딱 제가 그 다음날 들려드려서 기분이 좋으셨다고. 추석 잘 보내시고 내일부터는 녹음방송인가요? 네. 24일부터 27일까지 녹음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28일에 생방송으로 만날 예정입니다.

삼남매 아빠께서 해외 이동 수업을 잘 마치고 아침에 캄보디아에서 도착해서 집에 도착한 우리 딸이 감기가 걸렸어요. 목이 쉬어서 말을 잘 못합니다. 연휴 동안 잘 보살펴서 학교에 건강하게 보내야겠어요. 둘째 현준이는 중국에서 월요일에 다녀왔는데, 다들 무사히 가족품으로 다시 와줘서 주님께 감사가 넘치는 하루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하루고 가족이 또다 모이는 명절이 되겠네요. 가족과 함께 또는 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편안하고 마음의 안정이 있는 그런 명절로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한곡한곡한땀한땀 바느질하듯 그렇게 정성껏 또 방송 준비했으니까요. 당신을 향한 노래 잊지 않고 함께해 주시길 원하고요. 오늘 끝곡은 행복 삼남매 아빠님께서 신청하신 곡 이윤화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운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입니다. 이 찬송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는 성경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성도의 기쁨을 극적으로 표현한 찬송입니다. 찬송가 곡조가 박진감 넘치고 힘이 있어 부흥회 때 많이 불리는 찬송 중 한 곡이지요. 이 찬송가의 작사 작곡자는 미군 육군 사관학교 출신의 부흥사 카터 목사입니다. 카터 목사는 1849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생으로 1887년 감리교 목사가 된 이후 캠프 집회를 통한 전도 사업에 힘썼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은 모든 신자들의 죄악을 남김없이 없애주는 위대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 거룩한 천국에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재능이나 재력, 우리의 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전합니다.

0: S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어두운 시대 빛으로 부름받아 살 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 모든 순간이 잔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연 많은 마음들 눈물로 만나셨고 자식 잃은 장례 행렬마저도 살아남의 잔치로 변화시키신 예수,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이제 삶의 구석구석을 또다시 잔치로 만들어내야 할 책임을 받아왔습니다. 비록 오해와 이기심, 갈등과 빼앗김, 서러움과 외로움이 가득한 시대를 살지만 우리의 모든 만남을 통해 하늘의 바람이 가득한 이 잔치는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그 여정을 걷다 혹 실패와 쓰러짐, 약함과 가난함을 경험할지라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이 약함을 들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때마다 우리 삶의 동행자요 친구가 되어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초막이든 궁궐이든 우리의 시간은 이미 잔치의 한복판인 겁니다. 네, 우리 삶은 이미 잔치입니다. 살려내는 잔치요, 먹여내는 잔치요, 함께 웃는 잔치요, 기억

고통스럽고 서러운 친구들의 신음소리가 해방의 함성이 되고야만은 그런 잔치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펼쳐갈 이 잔치를 통해 약한 자들과 낮은 자들이 그만 울어도 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흘려온 그 눈물방울들이 언젠가 오선지 음표가 되어서 갈릴리의 친구들도 우리와 함께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아주신 대로 안아주고 먹여주신 대로 먹여가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 잔치를 통해 새 내일을 열어가는 우리 되길 구하며 이제 이 노래로 함께 다짐하겠습니다.

0: 미국의 한 캠페인은요, 사람들이 음료를 마신 뒤 거리를 걸으며 인류를 구하기 위해 다 함께 컴퓨터에 오줌을 싸자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물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도 물을 많이 쓸까요? 서울과학기술대 이광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1: 100여 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가동 중인데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전력 소모라든지 용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한 것은 거의 5% 미만에 불과하다는 비밀주의에 입각해서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큽니다.
0: 우리 정부의 핵심 성장 동력인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모른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0: 목소리들이 늘고 있습니다.
1: 지역 주민들은 전력 용수 토지 공급 환경적 부담을 온몸으로 떠안으면서도 데이터 센터는 고도로 자동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세수도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환경 부정의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올해 9월 19일 기후 정의 행진에

0: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1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9월 24일 목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이 아침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으니 굳어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살게 하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계산이 앞섰고 이웃을 돌보기보다는 나의 편안함과 이익을 먼저 구했음을 고백합니다. 염려와 불안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제한했던 우리의 적은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의지함으로 새롭게 일어서게 하소서. 평강의 하나님,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명절 기간 동안 오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소서. 고향으로 향하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평강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분주함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따뜻한 배려와 인내가 넘치게 하소서.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 세상의 자랑이나 이 땅의 염려를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소서. 묵은 오해와 앙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고 서로를 품는 화해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서먹했던 관계가 풀어지고 서로에게 참된 위로를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명절의 기쁨 뒤편에서 홀로 외로이 시간을 견디는 이웃들과 여러 사정으로 고향에 이르지 못하는 이들의 아픔을 살펴주소서. 주님이 친히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넉넉한 긍휼을 더하사 작은 사랑이라도 나누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육체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0: 않도록 굳건한 믿음으로 붙잡아 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며 작은 손길이 남아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게 하소서. 타락한 이 땅을 도덕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화해와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내일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비전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마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아침의 기도, 서울시 강남구 다움교회 양승헌 목사였습니다.
1: 경복,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천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0: 9월 24일 목요일 아침 CBS 새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신화 콰이어가 전하는 목마른 사슴이, 이지혜의 찬양 나 주의 도움 받고자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105편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105편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가 허락하신 약속이 자손 수천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그것은 곧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세워주신 율례요, 이스라엘에게 지켜주실 영원한 언약이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물려줄 기업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너희의 수효가 극히 적었고 그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으며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 백성에게로 떠돌아다녔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무도 너희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셨고 너희를 두고 왕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예언자들을 해치지 말아라 하셨다. 그 뒤에 주님께서 그 땅의 기근을 불러들이시고 온갖 먹거리를 끊어버리셨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보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는 종으로 팔린 요셉이다. 사람들은 그 팔에 착고를 채우고 그 목에는 쇠칼을 씌웠다. 마침내 그의 예언은 이루어졌다.

0: 주님의 말씀은 그의 진실을 증명해 주었다.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였다.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하였고 그를 세워서 나라의 살림을 보살피는 재상으로 삼아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하며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게 하며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하였다. 그때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갔고 야곱은 함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불어나게 하셔서 그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셔서 자기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자기의 종들을 교묘하게 속이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가 종 모세와 택하신 아론을 보내셔서 백성에게 그의 표징을 보이게 하시고 함의 땅에서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그가 어둠을 보내셔서 캄캄하게 하셨지만 그들은 그의 말씀을 거역하였다. 그가 물을 모두 피로 변하게 하셔서 물고기를 죽게 하셨으며 땅에는 온통 개구리가 득실거리게 하셔서 왕실 안방까지 우글거리게 하셨다. 그가 말씀하시니 파리떼와 이가 몰려와서 그들이 사는 온 땅을 덮쳤다. 비를 기다릴 때 우박을 내리셨고 그 땅에 화염을 보내셨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고 그들이 사는 지경 안의 나무를 꺾으셨다. 그가 말씀하시니 이런 메뚜기 저런 메뚜기 할 것 없이 수없이 몰려와서 온갖 풀을 갉아먹고 땅에서 나는 모든 열매를 먹어치웠다. 그가 또 모든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장남을 모두 치셨다. 그들로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가운데서 비틀거리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 이집트 사람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떠날 때 기뻐하였다. 그는 구름을 펼치셔서 덮개로 삼으시고 불로 밤길을 밝혀주셨다. 그들이 먹거리를 찾을 때 그가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시며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해주셨다. 반석을 갈라서 물이 흐르게 하셨고 마른 땅에 강물이 흐르게 하셨다. 이것은 그가 그의 종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거룩하신 말씀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그는 그의 백성을 흥겹게 나오게 하시며 그가 뽑으신 백성이 기쁜 노래를 부르며 나오게 하셨다. 그들에게 여러 나라의 땅을 주셔서 여러 민족이 애써서 일군 땅을 물려받게 하셨다. 이것은 그들에게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법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다. 할렐루야.
1: 성경 낭독 시편 105편 성우 손종하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찬송가 53장 보내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호산나 싱어즈가 부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유성은의 찬양 이어서 마커스 워십입니다. 나의 가는 길.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군포영광교회 신동희 목사입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으로 과거 공로가 현재 신앙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지 또 내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아가며 하나됨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제 제가 잠깐 설교 동영상을 보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종교인일 뿐이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착각 속에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착각 속에 있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도니아와 함께 반란의 주역이었던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요압이죠. 아도니아가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던 왕의 꿈을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의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파악하죠. 아직 왕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가차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아도니아를 즉시로 처결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과거의 권력욕에 사로잡혀 귀에만 엿보던 아비아달과 요압도 심판을 즉시 행하게 되죠. 먼저 2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멘. 솔로몬은 먼저 아비아달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명령을 하지요. 근데 왜 아비아달은 죽이지 않고 고향으로 유배를 보낼까요? 솔로몬은 아비아달의 과거 두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먼저는 다윗 왕조 내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을 섬겼던 거룩한 제사장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과거 사울왕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노베 제사장 85명을 학살할 때 오직 아비아달 한 사람만 살아남아 에봇을 챙겨 다윗에게 도망쳤습니다. 그는 다윗이 가장 힘든 시절, 광야 시절에 목숨을 걸고 다윗과 함께 고난의 떡을 먹었던 동역자죠. 솔로몬은 이처럼 그의 직분과 과거의 신실함을 기억하여서 목숨을 건지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아비아달은 목숨은 건졌지만 제사장 직분은 파면당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단순히 정치적인 인사나 보복 정도로 보지 않고 매우 중요한 구속사적 해석을 덧붙입니다. 27절에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무엘상 2장과 3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나오죠. 두 아들이 온갖 악을 성막에서 저지르는데도 엘리가 이를 방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시죠. 바로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고 다른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말씀이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었던 아비아달에게서 끊기게 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비아달의 과거 충성심을 보시고 심판은 유예해 주셨지만 권력욕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순간 100년 전에 선포하셨던 그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의 박탈을 바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시키셨던 것이죠. 이후에 제사장직은 엘리 가문에서 신실한 사독 가문으로 완전히 옮겨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인간의 어떤 공로와 정치적인 방법으로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이어서 요압의 심판 장면이 나옵니다. 아비아달의 소식을 들은 요압은 그 다음이 자기인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서 제단의 뿔을 잡죠.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이 제단의 뿔은 실수로 죄를 지은 자가 판결을 받기 위해서 목숨을 보존받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한 요압이 자신의 목숨을 구제받기 위해서 이 제단의 뿔을 잡았던 거죠. 근데 참 이 장면을 보면서 안타까운 건 평소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다윗조차 무시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왔던 이 요압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성막으로 달려가서 제단의 뿔을 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열한 모습인가 하는 거죠. 요압은 자기가 죽게 될 걸 알았습니다. 왜일까요? 처음에는 다윗의 오른팔로서 누구보다 충성스럽게 섬겼지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는 다윗의 말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일을 행하는 경우가 더 많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

0: 전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압을 조심해라 라고 경고할 정도로 권력과 욕망에 빠져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요압의 죽음에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브넬의 죽음과 아마사의 죽음이죠. 둘 다 개인의 감정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요압이 죽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년에 아도니아를 쫓았던 이유도 바로 아도니아를 내세워서 자신의 영원한 실세로 남아 권력을 유지하고자 했던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거죠. 솔로몬이 분하야를 보내서 요압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단 뿔을 잡고 있던 요압을 치지 못하죠.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요압은 왜 성막에서 내가 죽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성막은 거룩한 곳인데 그곳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죽이려면 나를 이곳에서 죽이고 거룩한 성소를 한번 더럽혀봐라 는 식의 종교적 정치적 배수의 진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분하야는 영적으로 엄청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다시 솔로몬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롭게 율법의 말씀으로 명확하게 판결을 내려주지요. 출애굽기 21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그의 이웃을 일부러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 내려 죽일지니라. 즉 그가 고의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린 살인자임에 틀림이 없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가문의 억울한 피를 씻어내는 일이다 하면서 확실하게 명분을 주고 그를 죽일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분하야는 담대하게 요압을 그 자리에서 처형하죠. 결국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 요압. 단지 죽지 않기 위해서 제단의 뿔을 잡았고 종교적 흉내와 가식적인 종교의 틀 안에서 자신을 숨기려고 했던 요압이었지만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아비아달은 과거의 신실함 덕분에 목숨은 건졌지만 오늘의 욕심 때문에 제사장 자리를 잃었습니다. 요압은 평생의 공로가 있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제단 뿔만 잡다가 결국 심판을 받았죠. 두 사람 다 과거는 화려했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나간 나의 헌신과 직분과 신앙의 경력입니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과거의 영광이 오늘의 순종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 어제의 나를 붙잡고 살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순종으로 서가는 우리 모든 청취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군포영광교회 신동희 목사였습니다. 피와 월십이 전하는 마음에 가득 찬 의심을 깨치고 크로스웨이 선교 찬양단이 부르는 찬송가 17장 내가 한 마음으로 들으면서 9월 24일 목요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교계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외로운 이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제한 몽골인 사역단체 모스타와 디아스포라 몽골 네트워크는 오늘부터 26일까지 강원도 원주 명성수양관에서 제한 몽골인 추석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수련회의 주제는 믿음의 유산으로 제한 몽골인 사역자의 목회 멘토링과 제한 몽골 교인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한 인도네시아 교회연합회도 같은 기간 전북 무주군 무주수련원에서 교회연합수련회를 개최하며 충남 천안재능교육원에선 제한 캄보디아인을 위한 수련회가 경기도 가평 교원비전센터에선 추석절 베트남인 영성수련회가 각각 열립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지난 22일 제37회 총회 감독선거를 실시해 12개 연회를 이끌어갈 신임 감독들을 선출했습니다. 상대 후보를 불과 13표 차로 제친 서울연회 최우성 목사를 비롯해 경기연회 부경한 목사, 중앙연회 장학봉 목사, 충청연회 이성수 목사, 호남연회 이길수 목사, 동부연회 손학균 목사, 남부연회 전석범 목사가 각각 승리해 당선증을 거머쥐었으며 유일하게 3파전이 치러진 삼남연회에선 치열한 승부 끝에 이원목 목사가 당선자로 결정됐습니다. 한편 단독 입후보에 앞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서울남연의 김한권 목사와 중부연의 박동찬 목사, 중북연의 김광일 목사, 미주특별연의 남강식 목사에게도 이날 당선증이 전달됐습니다. 제49회 총회에서 영적 장자교단을 선포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백석총회가 사명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총회 설립 50주년을 앞두고 영적 장자됨은 특권이 아니라 섬김이며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이어 성경의 권위를 회복해 다음 세대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추석을 맞아 국내 소외계층을 돌보는 한편 네팔 재해 지역을 돕기 위한 실사단을 현지에 긴급 파견했습니다. 한교봉은 최근 서울시립 은평의 마을을 방문해 명절 선물을 전달했고 지난 20일엔 대구 상인제일교회에서 새터민과 함께하는 천국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교봉 김태영 대표단장과 오연진 사무국장이 지난 22일부터 네팔 현지를 찾아 오는 26일까지 상황을 점검합니다. CBS 교계뉴스 정원이었습니다.
0: CBS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74편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엄청난 염려와 상실감이 찾아왔습니다. 5절에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신다고 하니까 너무 상심이 되어서 다른 추가적인 질문을 할 여력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를 보고 주님이 이들을 격려하면서 말씀하세요.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는 내가 떠나간다 하니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상심이 가득하구나. 하지만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는 더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고 내가 떠나가야 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낼 수 있다. 말씀하신 의도는 명료합니다. 주님이 육체로 여기에 제자들과 오래 머물러 계실 때보다 주님이 떠나시고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이 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2000년 전에 제자라면 이 말씀 듣고 동의가 될까요? 안 되지요. 아무리 성령이 좋아도 우리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게 낫지.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서 나를 든든히 지켜주시는 게 훨씬 낫지. 어떻게 영인 성령이 더 유익이 된단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은 착시예요. 유익하다는 것과 안심이 된다는 말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더 안심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분이 옆에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면 세상이 무섭지 않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런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가 어느 날 떠나시면은 엄청나게 불안해지죠.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벗어났을 때 아이가 느끼는 불안감과 마찬가지. 하지만 여기서 유익은 다릅니다. 헬라어로 심페레이라 그러는데 단순히 제자들 느끼기에 편하고 좋다 이 뜻이 아닙니다. 원뜻이 도움이 되다, 이롭다 이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육체로는 떠나시는 것이 얼핏 보기에는 엄청난 상실감 같지만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볼 때는 그것이 더 도움이 되고 제자들에게 힘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계신 것보다 성령이 오셔서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어떻게 유익이 되냐? 예수를 믿는 내게 성령이 오셔서 함께 있는 것이 몸으로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보다 어떻게 더 이로운 것이냐? 총 한 10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말할 10가지는 성령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능력 있고 더 위대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은 다른 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 안에 계셨던 영이에요. 이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당신 안에 있던 이 영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내 옆에 있으면서 나를 도우시는 변호자여 능력자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대행자라고 보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말할 수 있는 거지요.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바로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로 떠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것이 왜 더 유익하냐? 1번, 성령은 공간의 제약의 문제를 넘어서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어디 땅에 사셨죠? 유대 땅에 사셨지요. 근데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유대 땅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곳에 동시에 나타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영이시니까 어디에도 오실 수 있어요.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역사가 동시에 한국 땅, 미국 땅에서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둘째, 예수님은 내 곁에 계시지만 성령님은 내 안에 스며들어 오십니다. 매튜 헨리의 주석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적 임재는 사람의 눈을 끌지만 그의 영은 사람의 마음을 이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 계시는 정도지만 성령님은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스며들어와서 내주하게 해주세요. 인간 변화가 아주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수제자라는 칭호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화는 세상을 이기기에는 너무 속도가 느렸습니다. 결국 자기 안에 두려움 벗어나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 버리고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한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 안에 성령을 통해 부활 이후에 다시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안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요. 예수를 죽인 자들 앞에서 담대히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부활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부와 세포 속에까지 성령을 통해 들어오신 겁니다. 인간적이었던 베드로가 예수께 붙들린 사람 베드로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셋째, 예수님이 옆에 계셨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많았는데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이 모르던 것을 다 깨닫게 돼요. 수많은 비유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이 몰라서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보혜사가 오시면 다 너희들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닫는 거, 이거 내 지혜가 아니에요. 박사학위 가져도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성경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그것을 깨닫고 수긍이 되고 은혜를 받는, 뭐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령이 오시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주 명료해집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 사는데 기준과 잣대가 흔들려요. 8절에 말씀하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책망한다는 게 뭐예요? 잘못됐다고 꾸짖는다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죄가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의가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심판이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그거 전도된 거야. 세상 권력자들에 의해서 악이 선이 되고 죄가 의가 되는 경우 있어. 의로움이 오히려 어리석음처럼 느껴지는 경우 있어. 심판이 전도되어서 도둑이 심판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오히려 피고석에 서게 되는 경우 있어. 성령이 안 오셨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도 이런 세상에 영향받아서 우리도 같이 휘둘릴 수 있어. 세상은 도둑질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그런데 성령이 한 사람 안에 오시면 옳고 그런 것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왜냐? 13절이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제자들 안에 성령이 오시면 이 사람 안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가 분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삶의 기준점이 명료해져요. 이전에는 솔직히 흔들렸어요. 나 살아남기 위해서 기준과 잣대를 바꾸기도 하고 이권과 이익에 의해서 선을 악이라고 하기도 하고 악을 보고 글쎄 하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어요. 그런데 진리의 영이 내게 오시면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인 것으로 명료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성령을 받으면

강함이 찾아옵니다. 이전에는 숨던 자, 이제는 맞서 싸우는 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하지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예수의 영은 담대함의 영입니다. 성도님들, 담대하세요.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주님 안에 있는 영이 승리를 주셨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영이 우리에게 왔을 때도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세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쫓아가는데 담대해요. 선을 행해놓고 의로운 일을 해놓고 혹시 역으로 공격당하고 당할까 봐 쭈삣쭈삣하는 경우 있어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담대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믿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도덕적 성품이 실제적으로 변화됩니다. 성령 충만은 인격의 완성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베드로는 예수 잡으려고 온 사람 귀를 자기 칼로 아무 생각 없이 내려쳤습니다. 자기가 필요하면 충동적으로 기꺼이 폭력을 휘둘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성품이 달라졌습니다. 20년 뒤에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니라. 성령이 이 사람 안에 들어오니까 성령의 열매가 이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차곡차곡 연그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세월이 가면서 변화되어서 인격이 고귀해져요. 그래서 이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만은 성령 받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유익하고 파워풀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지. 일곱 번째, 예수께서 육체로 계실 때는 율법은 여전히 내 밖에서 겉돌았습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율법이 마음에 새겨져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나는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두고 그들의 마음판에 그것을 기록하여 그랬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율법이 어디에 새겨진다고요? 내 마음판에 새겨진다. 모세가 들었던 그 돌판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판에 성령이 율법을 새겨주신다. 뭘 얘기하는 것이냐? 이제는 율법을 명령하는 자리가 내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죄로 인해 무뎌졌던 내 양심이 반짝반짝 빛나게 돼서 양심이 나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해요. 양심을 통해 말씀하세요. 그리고 병들었던 내 의지, 죄로 인해 절뚝발이 되었던 내 의지가 이제는 이거 선한 것이니까 할 수 있어 하는 마음으로 달려갈 때 의지가 함께 작동하면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내 안에서 율법은 완전히 스펙트럼이 달라지게 돼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율법은 벌받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이 율법은 내가 정말 지키고 싶은 내 마음의 소원이 됩니다. 성령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여덟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흩어지는 모래알이 아니고 진정한 공동체가 돼요. 제자들 예수님과 있을 때 표면적으로는 사람들 보기에 단단해 보였지만은 안으로 들어가 보면 모래알 같았어요. 자기들끼리 있으면 수시로 누가 크냐고 다퉜어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서로 높은 자리에 하고 싶어서 서로 견제했어요. 그 안에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던 이들이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받으니까 내 지체, 내 형제를 바라는 눈빛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더라.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된 거예요. 이전에는 네 아픔이 보이지 않는데 이제 성령을 받으니 내 형제의 아픔이 보여. 그러니까 나만 잘 사는 거 안 되는구나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건을 형제자매와 나눠 쓰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진짜 피보다 더 진한 형제의식이 생긴 겁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냐?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인을 하나의 몸으로 실제로 묶어주신 거예요. 세례는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성도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묶어주시는 사건이에요. 거기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라고요? 한 몸이 되었다.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세례받을 때 여러분 그냥 단순히 축하하면 안 돼요. 아, 저분도 이제 나와 같은 성령을 받은 분이구나, 이것을 알면서 축복해 줘요. 여기서 자연히 끈끈한 형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에 대해서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들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하나만 확인하시면 돼. 저분 나와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맞나?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 그럼 거기서 형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있어야지 교회입니다. 아홉 번째로는 흔들렸던 정체성이 확증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 정체성이 흔들렸잖아요. 나는 누구지? 세상에서 쭉쭉 뻗어나가고 잘나가고 있을 때는 내가 세상의 지배자이고 권세자인 것 같다. 세상에서 실패해버리면 나는 세상의 노예가 되고 종인 것처럼 느껴져.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는 운명의 종 같아, 저주받은 자야, 이런 마음이 찾아와요. 그래서 늘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내 정체성이 명료해진대.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양자의 영, 하나님 자녀의 영. 아, 나는 양자의 영 받았구나.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백성이구나. 누가 이 사실을 내 안에서 인칩니까? 성령이 하신다는 거지요. 로마서 8장 16절 읽어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성령이 안에 오기 전에는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이 교리적으로는 인식이 되어서 머리에서는 맴돌았어요. 여러분, 머리에 있는 것으로는 세상을 이기지 못해. 세상이 주는 유혹과 이 두려움은 가슴으로부터 역사하는 것이니까 이기지 못해요. 근데 성령이 내게 오시면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마음판 속에서 친히 인치시고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안에 확고한 정체성이 서게 돼요.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심판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세상에서 패배할까 봐 염려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의 자녀이니 반드시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내게 힘 주시는 거야. 이게 자기 확신이 아니고 영적인 확신으로 자기 내면 안에 스며들어 버린다니까요. 놀라운 축복이죠. 그리고 여기서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열 번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성도가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 성령님이 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14장 12절 요한복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문맥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것과 제자들이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깊은 관계가 있지요.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야 그때 아버지 쪽에서부터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하신 일도 하고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에이,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해? 말도 안 돼.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사도행전 이후에 한번 보세요. 계량적으로 보면 제자들이 한 일이 더 컸는가? 주님이 한 일이 더 컸는가?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질적으로 보면 이 인류 역사에 주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을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푼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이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주셔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 안에 당신이 하셨던 것보다 더 많은 열매도 거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하루 설교에 3,000명, 5,000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어요. 주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몇천 명씩 회심시키신 사건이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아요. 바울을 보십시오. 혈혈단신으로 지중해 전체를 누리며 수십 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를 따르는 사람만 무리가 아니라 제자만 수천 명을 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단 12명,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정말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성도는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죠. 당연히 주님의 능력이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죠. 여러분, 이 열 가지 성령의 유익을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찾아오세요? 아, 한 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존재의 크기가 재정의 되는 것이구나. 한 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 사람 안에 있는 존재의 크기가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면요,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 엄청난 복음을 손에 쥐고 있는 자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성령을 통해 이미 공급받고 있는 자이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연이어 말씀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각자 심령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이제는 질질질 끌려가지 말고 성령님의 힘에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히 구하고 담대히 살아. 이때까지는 세상에서 맨날 날마다 패배한 초라한 난장이처럼 살았어요. 성령이 있는데도 성령을 사용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의 영으로 무장한 위대한 거인으로 나는 거듭날 거야. 이게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뭐냐? 한 가지죠. 성령을 받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는 게 관건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냐? 아주 성경은 간단하게 말씀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분이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이때 이 믿는다, 피스티오, 이 말은요, 영과 혼과 진심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되려면은 당연히 그 앞에 회개와 죄사함이 따라와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 세례를 남발하잖아요. 입으로 그냥 저 예수 믿어야 하면 세례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진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지 않은 경우 있어요. 세례는 남발하는 거 아니에요. 왜입니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오시고 진짜 세례가 되는 것은 입술의 신앙 고백, 마음의 고백이 명료할 때, 이게 되면 성령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영으로 임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거든요. 이제는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거 이제 종지부 찍을 때 되지 않았을까요?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 지겨워졌어. 나도 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고 싶어. 나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 출발이 뭡니까?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인생을 그야말로 추동해 나가십니다. 저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명료한 건데 나는 왜 그것을 못 경험하고 있지? 간단히 얘기하면 성령의 능력이 왜 내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지? 왜입니까? 내가 분명히 예수님 믿고 성령이 들어왔는데 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성령을 내가 꺼뜨리고 있으니까.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다음에

0: 뭐랍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앞에 것과 뒤에 게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불일 듯하게 만드는 첩경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쉽게 하면 네 인생을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너를 사랑하며 하나님 밖에 있는 너 자신을 성령 안에서 미워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해라. 이게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의 반대가 전부 성령을 꺼뜨리는 길이에요. 누구를 미워한다, 불평한다, 인생의 작은 것 가지고 기뻐하지 못하고 더 좋은 거 안 주셨다고 투덜거린다, 사람에 대해서 배제하고 혐오한다, 전부 성령을 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마세요.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한번 주님 믿을 때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이 나를 떠나시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짓더라도 그분은 내 안에서 나를 견인해 가세요. 인격 펄슨이기 때문에. 반면에 성령은 인격이실 뿐만 아니라 파워예요. 이 파워는 내 안에 들어와서 일어나야 되는데 자꾸 내가 이걸 꺼뜨리면 있지만 불이 꺼져버려가지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죄를 멀리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는 데 첩경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 우리 세문한 모든 7, 8천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받으신 분은 성령 충만함 받읍시다. 우리 세문안교회 140주년 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세문안교회 성령을 저 지상 13층서부터 지하 6층까지 보혈처럼 흘러보낸 역사 일어나게 해주셔서 세문안교회가 성령으로 도약하여서 기울어져가는 한국교회 섬기는 위대한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말씀해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였습니다.
2: CBS
3: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4: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5: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19편 71절과 72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송파구에 자리한 포이에마 예수교회 신우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또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사도 바울이 품으라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것을 품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정확히 알아보기로 합니다. 한 경건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수도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잘 수행하면은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될 것이라 굳게 믿으면서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며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 깊은 학습과 아주 따뜻한 성품과 솔선수범의 진솔한 태도로 사람들의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흔드는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면은 수도원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원 중 하나가 늘 파음에서 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가대에서 성가를 부르라 치면은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오늘 또 어떻게 틀릴까? 어느 주일 아니나 다를까? 또 파음에서 틀린 소리가 하나 삐져나왔습니다. 순간 머리꼭지가 열리면서 화가 났지만 얼른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월요일이 되었는데 자꾸 그 일이 생각나서 다른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 알아보고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은 강 한가운데 있는 조그만 섬에서 홀로 사는 어부였습니다. 배를 타고 그 섬으로 갑니다. 그 사람은 낡은 움막에서 살고 있었는데 귀한 수도사님이 이 누추한 곳에 오셨다고 몸둘 바를 몰라서 쩔쩔쩔쩔 맸습니다. 수도사는 자신이 찾아온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그 어부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는 더욱 어려워했습니다. 수도사님,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질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잘 배워서 반드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가 그 어부에게 정확한 파음을 가르쳐 주었고 그 어부는 또 열심히 연습해서 드디어 정확한 파음을 낼 수 있었습니다. 연신 감사하다는 어부를 뒤로 하고 흡족해진 수도사는 배를 타고 섬을 떠났는데 몇 분이나 지났을까 멀리서 자신을 급히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도사님, 수도사님. 수도사가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 어부였습니다. 수도사에게 다가온 그 어부가 송구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수도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혼자 해보니까 잘 되질 않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가르쳐 주세요. 수도사는 그에게 다시 파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몇 번 연습하던 어부가 이제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하고 돌아서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어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수도사는 정신이 완전 나가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 어부는 물 위를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 어부와 같은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 있었고 그분들을 보면서 스스로 부끄럽게 여겼던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그 수도사는 왜 그 어부를 찾아갔습니까? 다툼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싸우러 간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다툼, 불편함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잘못들을 보고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일까? 그것이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태도일까? 키워드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남들로부터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큰 복을 받는 것이

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 네.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겸손 자체가 삶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덕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겸손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아레테와 디카요 순회라고 하는데 이 두 단어는 모두 덕에 해당되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아레테, 인간 자체의 능력과 성취를 강조합니다. 내가 열심히 마음을 다스려서 겸손해졌다고 합시다.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대견합니다. 참 나는 스스로 잘 다스리는구나. 이때 겸손이 곧 아레테의 겸손입니다. 겸손이 삶의 목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봉사, 전도, 헌금, 기도 등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사람 가운데 목에 힘이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들이 바로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아레테 사람들입니다. 네. 반면 디카이오순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혼의 온전함을 중시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남을 괴롭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내 영혼이 파괴된다. 내가 올바로 살지 아니하면은 예수님께서 슬퍼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디카이오순에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겸손하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잘난 척한 것이 생각나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너무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야. 그러다가 요번에는 잘 해냈습니다. 역시 나는 조화가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요번에 참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디카요 순회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사탄의 제안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한 말 중에 너무너무 의미심장한 말,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런데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내게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모든 권세와 영광의 원천이십니다. 원천. 그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그 영광과 권세를 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인간만이 영광과 권세를 창출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영광과 권세를 하나도 받은 적이 없는 사탄이 현재는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탄이 스스로 자신이 가진 영광과 권세의 출처를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네.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군가가 사탄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넘겨준 것일까요? 유일하게 영광과 권세를 창출한 우리 인간들이 사탄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언제? 언제 넘겨줬을까요? 네. 바로 겸손하지 않을 때 저절로 다 넘어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고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영광을 취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어떤 사람이 자신이 태어난 동네를 위해서 많은 돈을 기부하였다고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박수치고 찬사를 보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 정말로 가난한 그 동네를 위한 일이냐 아니면은 내 이름을 내서 장차 국회의원이 되기 위함이냐고 묻습니다. 네. 만약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라면은 그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 영광은 사탄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가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줬다. 또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히려 해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예.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에 사탄의 정체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거를 루시퍼를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네. 자꾸 높아지려는 마음을 품는 순간 천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일순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사악한 존재로 돌변해버립니다. 자신을 높이려는 사탄의 말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은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사야서 14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을 높이려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심판. 예. 교만한 자가 또한 저절로 끝내는 필연적으로 그 음부의 맨 밑바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길을 가르쳐줍니다. 너무너무 명쾌하고 간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 높은 자리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서 점점 낮아지십니다. 인간으로 낮아지시고 종으로 낮아지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높아지려는 사탄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 왜 하필이면 십자가냐? 십자가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럽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장 열심히 시행하던 로마도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너무너무 참혹한 거라서 스스로 중단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는데 사도 바울은 참수형으로 순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까지 인간으로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가장 밑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이러므로 계속해서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로 높이셨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탄은 가장 낮추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높아지려고 합니까? 남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을 매달고 있습니까? 사탄의 조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또한 영광을 사탄에게 넘겨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높이려는 데 비례하여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데 비례하여 높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낮추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저를 수없이 부끄럽게 만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 그런 분들은 다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절로 겸손해지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절로.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런 거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연연해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42절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가장 사랑하게 될 때, 사랑하게 될 때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든 뭐 별 상관이 없습니다. 별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할 뿐입니다. 여러분, 나는 못생기고 뭐 능력이 없고 무식하고 가난합니다. 그런데 뭐야, 너무너무 예쁘고 부자고 아름다운 여인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기쁨이 어떻게 돼요? 먼지만도 못한 나에게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나에게 다가오셨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따르는 대상이다. 닮아가야 하는 대상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잘 나가면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맨발 걷기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하십시오. 어저께 비가 주럭주럭 내리죠, 그죠? 그런데 비가 내리는 날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나가기 싫죠? 그래도 나갔습니다. 그 운동 끝나고 나서 뭐야,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운동하실 할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오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급속에 하나님 이 넓고 아름다운 정원을 오직 나만을 위해서 주셨구만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그런데 일이 어려워

0: 주어집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처사로 알고 그것은 상황 탓이야. 사탄이 일으킨 거야. 저 사람 때문이야. 아니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일들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갈 길을 구합니다. 그리할 때 어떤 어려움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이미 어린아이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네. 얼마나 내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것이 많은지. 초조해지지 않습니다.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단단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그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합니다. 예, 성장합니다. 성장한 만큼 내 생명이 살아나고 그 생명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당연히 나는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올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님을 닮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의 저절로 우러나오는 존경과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끝없이 낮아지신 예수님을 닮아가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뚜벅뚜벅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나는 점점 낮아지고 사람들의 존경은 점점 커지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은 날로 날로 커지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날로 풍성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도 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크신 분이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다가오심만으로 감사하며 어떤 일도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이고 무한 감사를 올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포이에마 예수교회 신우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743-4093번입니다.

CBS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엘 2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인간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허물과 부족입니다. 그런 그 허물과 부족을 과연 누가 담당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우리는 늘 잘한다고 하면서도 이 두 가지 약점을 내가 너무 잘합니다, 이런 사실로 인해서 아무리 재능 있는 사람이라

0: 해도 바로 그 약점으로 인해 그만 거기서 멈춰지고 맙니다. 때론 운명까지도 바뀌게 됩니다. 이는 인격과는 좀 다른 영역입니다. 아무리 인격이 출중해도 어느 틈에 그 사람의 허물과 부족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는 나쁘고 좋고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 성향입니다. 좀 더 심각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 사람의 정서이기도 합니다. 이는 그가 오랜 세월을 익숙하게 살아온 삶의 습관이기도 합니다. 물론 인격이 아니겠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보다는 삶의 한 방편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리고 그래야 그나마 자기 존재 가치를 나타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노출되면 평가가 됩니다. 그럼에도 이런 사실이 그분 앞에서는 놀랍게도 그분의 몫입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그분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허물과 부족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헤아리 허물과 부족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 허물과 부족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 순간 순간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부족까지도 친히 다 담당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은 지금도 죽인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은혜로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바로 살아계신 은혜로 품으시는 살아계신 은혜입니다. 성찬교회 오원호 목사였습니다.
1: CBS

0: 당신 곁에 CBS 라디오
1: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0: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필요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 Good Music Station. CBS FM.

0: 기다리고
1: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이번 추석 가족의식은 샤브올데이 가을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세상의 모든 딸들, 엄마들, 며느리들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저도 오늘 친정 식구들 11명 초대해서 식사합니다. 와, 뮤직 아줌마님 댁 많이 모이시는데요. 음식하기 힘드셨겠어요. 아마 오시는 우리 친척분들이 각자 집에서 하신 요리들, 명절 음식들 하나씩 가져오시지 않을까. Jesus Savior, pilot me. 나는 갈 길 모르니. I'd rather have Jesus.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였습니다. 7290님은 추석쇠로 강릉 가시는군요. 출발하셨어요. 길 안 막히고 잘 도착하길 바라는 마음. 운전하는 남편도 화이팅 하라고 해주세요. 예, 출발지는 어디이신지 많이 막히면 안 되는데 오늘이 연휴의 첫날이라서 길이 가장 막히는 날이 오늘 오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에 계시건 무조건 안전하게 계셔야 되는 거 아시죠? 캐서린님은 해외에 계십니다. 이럴 때 해외에 살면 가족이 더 그립다고 하시네요. 그쵸? 우리 애청자분들이 주시는 사연들 들으면서 고국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한국에 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살짝 달래시기 바랍니다. 참여는 이쪽에서 해주세요. CBS 레인보우 앱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고요. 문자 참여 번호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My Jesus, I love thee.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레인보우 닉네임 당당하게로 오셨어요. 당당하게님. 저희는 어머니가 계신 큰 고모댁 음성으로 동탄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너무 막혀서 우회하고 있습니다. 내일 가정예배 드릴 때 믿지 않는 가족들도 거부감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초등학교 4학년 딸내미 지윤이는 이 시간에 신나게 게임만 하고 있어요. 찬양 들으면서 안전운전하라고 남편한테도 전하겠습니다. 예, 당당하게님 반갑습니다. 출발해서 잘 가고 계시는군요. 그래요. 우리 초등학교 4학년 공주님, 지윤이도 뭐 이럴 때 연휴 때라도 마음 편히 핸드폰도 많이 하고 그러면 되죠. 가정예배 때 잘 부르는 곡이죠. Come Thou Fount,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예, 커피 두 잔 드실 수 있는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9월 24일 목요일 연휴의 시작날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샘사님은 추석 명절을 맞아 어제 저녁에 고향으로 오는데 6시간 동안 운전을 했습니다. 아, 이 댁은 이미 고향 도착하셨군요. 부모님께서 밤 늦게까지 저희를 기다리시느라 주무시지도 않고 계시더라고요. 주님께서 항상 저희를 양떼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과 같겠죠. 오늘도 일찍 깨서 전주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듣고 있습니다. 아, 고향이 전주이시군요. Precious Memories, 소중한 기억들. 에밀루 해리스.

카피라이터 정철 작가는 지름길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A지점에서 B지점을 거치지 않고 C지점으로 곧바로 가는 길이 지름길이다. 그리고 이런 한 줄을 덧붙였네요. B지점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길, 즉 빠르다는 건 놓치는 게 있음을 알려주는 길이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블레셋 땅을 지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돌아가는 먼 길로 인도하셨죠. 그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름길로 갔더라면 만나지 못했을 은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넓은 길은 빠르고 편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느리고 좁은 길 끝에 생명이 있다 하셨죠. 조급해하기보다 길 위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린다면 좋겠습니다.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말리연교회 조준철 목사님의 돌아가는 길의 은혜.

고향으로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안개까지 끼어서 힘이 들어서 차 세우고 문자 보내요. 참여하신 4973님. 진짜 사진도 첨부해 주셨는데 어딘가요? 왜 이렇게 안개가 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적지까지 그냥 무조건 안전하게만 간다. 이 생각으로만 가십시오. 동그리님은

4시 40분 출발 동탄 지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거북이네요. 안전한 귀성길이 되기를. 물된 동산님도 어제 퇴근하고 출발하면 새벽에 도착하니까 오늘 새벽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생각이 비슷한가 봐요. 4시 30분 남양주에서 전라도 광주 가는 길인데 일찍 서둘러서 나온 사람들이 참 많네요. 운전하는 남편 졸리지 않고 안전운전하기를, 그리고 다음 주면 시험기간이라 열공하는 중2 딸, 귀여운 초등학교 5학년 아들도 모두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열심히 고향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군요. 이 물된 동사님 말씀하신 사람들 생각이 비슷한가 봐요. 한 그러니까요. 일찍, 그러니까 날이 밝기도 전에 출발하면 안 막히겠지라는 생각으로 모두들 그때 나오신 게 아닐까. 여러분 조심히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Nothing but the blood, 나의 죄를 씻기는 잭슨 러셀 밴드의 노래로 함께 하셨고요.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보험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1928 뒷자리로 문자 주신 분은 새벽 3시부터 시작해서 고사리나물, 숙주나물, 더덕무침, 오징어 초무침, 고추조림, 해파리 냉채. 아이고 숨이 찹니다.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음식을. 손녀들과 아들 내외를 위한 음식이라고요. 예, 오늘 여러분 주신 사연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도로 위에서 사연 주신 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이렇게 명절 음식 얘기 나눠주신 분들. 어찌어찌 하다 보니 1부에서 도로교통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웃다 나눈 사연들은 2부로 가져갈게요. 레인보우의 Joy for You 채널로 오세요. 비행기 타고 오세요. Welcome to my world. 잘 탑승하셨죠? Welcome to my world. 정민아의 Amazing Grace 1부 끝곡입니다.

0: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3: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5: 초가을 풀숲에서 들려오는 긴꼬리의 노래입니다. 긴꼬리는 풀이나 관목, 나뭇가지와 잎 이외에서 생활하는 깃두람이입니다. 가늘고 녹색인 몸은 식물 사이의 숨기의 제격이라 모습을 찾기보다는 노래로 먼저 존재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긴꼬리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노래하기도 합니다. 잎에 구멍을 내고 그 사이에 몸을 넣은 뒤 노래하는데요. 그러면 잎이 확성기 역할을 해 작은 몸에서 내는 노래를 더 크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긴꼬리는 작은 몸으로 우리나라 가을의 소리 풍경을 풍성하게 만드는 멋진 음악가입니다.
6: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7: 마누카 꿀!
6: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7: 뉴질랜드!
6: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7: 당연히 콤비타죠!
8: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7: 콤비타 마누카 꿀.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2: 박성태의 뉴스 쇼.
1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달이 차오르고 계절이 깊어가는 한가위입니다. 고향 오가는 길에 라디오 켜두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과 편안한 휴식 즐기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모쪼록 마음만은 넉넉하고 풍요로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추석 명절에 뉴스쇼에서도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끝없는 야망, 치열한 수싸움과 선택 등 거대한 승부의 서사시, 영웅들의 거친 이야기, 바로 오늘 삼국지를 만나보려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다시 삼국지를 읽는 이유에 대해서, 또 그 이야기 속에 오늘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겐 어떤 교훈이 있을지 그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석 특집 뉴스쇼, 전남대학교 사학과 이성원 교수와 함께하는 삼국지를 관통하는 세 명의

0: 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르노.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2: 예, 추석 특집으로 보내드리는 박성태의 뉴스쇼. 오늘 이 시간에는 수천 년 동안 읽히고 또 새롭게 해석되고 또 그 안에 수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동양의 고전 삼국지 세계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 제일 재밌고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바로 이 삼국지인데, 오늘 삼국지 전문가 이성원 전남대학교 사학과 교수와 함께 삼국지 속 세 명의 리더 이야기로 주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원 교수님이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전남대 사학과에서 중국사를 전공하고 연구하는 이성원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2: 중국사. 네. 삼국지는 몇 번 정도 읽어보셨어요?
3: 글쎄요, 제가 세 보지는 않았는데 보통 뭐 삼국지를 세 번 읽지 않은 사람하고는 뭐 인생을 논하지 말고 열 번 이상 읽은 사람하고는 상대하지 말라 그러는데요.
2: 아, 예.
3: 저는 뭐 아홉 번 읽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 열 번 이상 읽으셨군요.
3: 아, 모르겠습니다.
2: 저도 한 다섯 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3: 많이 읽으셨네요. 예.
2: 저도 사실 문학에 사실 재능도 없고 관심도 크게 없었는데 초등학교 때 우연히 이 세로로 써진 삼국지를 봤어요. 옛날 책들은 세로로 써져 있었잖아요.
3: 그렇죠. 그러면 아주 오래전인데요.
2: 그렇죠. 글쎄요. 제가 사실 연식이 좀 돼서.
3: 대략 5, 60년대에는 뭐 월탄 박정화 선생님이라든가 70년대 정비석 선생님이라든가 이제 당대 최고의 문학가나 소설가라면 꼭 한 번은 삼국지를 편역해보고 싶은 그런 야망이 있고,
2: 예,
3: 아마도 이문열 선생님의 삼국지를 일반 사람들은 많이 읽었겠죠.
2: 예. 예. 알겠습니다. 그만큼 저는 재밌게 읽었었는데 가장 궁금한 건 삼국지 연의는 이제 이야기잖아요. 이 중에 진실, 그러니까 사실과 허구는 어느 정도입니까?
3: 글쎄, 이제 나관중의 삼국지 연의 소설의 머리말에는 이 이야기는 1100여 년 전에 진수의 정사 삼국지 이야기를 기초로 구성이 된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
2: 예,
3: 사실 정사 삼국지가 있고 그리고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 연의가 있는 거죠.
2: 삼국지 연의가 이제 소설 이야기인 거죠?
3: 그렇죠. 뭐 일반적으로 그냥 삼국지라고 하지만 구별하자면 통속 삼국지 연의라는 게 소설이고 정사는 삼국지죠. 그 어느 정도 비율로 돼 있을까? 뭐 혹자는 70%는 사실이고 뭐 30%가 허구인가,
2: 예,
3: 그런 얘기도 있지만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대략 우리가 한번 분량상으로 보면 3세기에 저술된 진수의 정사 삼국지는 약 36만 자 분량 정도예요.
2: 36만 자. 예. 예.
3: 뭐 개인이 저술한 것이 정사가 됐다는 점에선 놀랍지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우선 처음에 작성하다 보니까 간결해요. 거기에 비해서 소설 삼국지연의 분량은 판본에 따라 좀 다르지만 70에서 80만 자 분량이니까.
2: 두 배 이상이네요.
3: 정사의 두 배 이상의 분량이니까. 그러면 정사 내용을 기초로 하더라도 소설의 구성이 훨씬 무궁무진하고 웅대한 이야기와 더 수많은 캐릭터들이 부과가 됐으니까 저는 굳이 비율로 따지자면 정사 이야기가 49라면,
2: 예,
3: 소설의 허구의 가미가 50일 정도로.
2: 50일 정도.
3: 조금 더 소설의 무게를 더 많이 두고 싶어요. 제가 역사를 전공하지만 과연 정사와 소설 가운데 무엇이 더 위대한 고전인가라고 묻는다면 나관중의 소설이 훨씬 수많은 독자들이 읽고 애독하면서 잊혀졌던 삼국시대의 역사상을 각인시켜주고 또 거기에 무궁무진한 스토리텔링이 가미가 돼서 매력적으로 그려져서,
2: 예,
3: 거기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어요.
2: 사실 문학과 역사는 다르지요. 근데 삼국지 연의는 사실 문학이에요.
3: 맞아요.
2: 마치 그걸 이제 역사서로 보면은 왜 그래? 이건 허구인데? 그렇지만 원래가 문학이니까. 제가 이제 사실관계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일 감명 깊었던 장면, 또 재밌었던 장면은 적벽대전에서 제갈량이 갑자기 내가 화살을 얻어오겠소 해서 검선에다가 뭐랄까 짚을 가득 싣고 이제는 동남풍이 불 거야 뭐 이러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이 군사들이 적군이 쏜 화살을 쫙 가져오잖아요. 이건 정사입니까? 소설입니까?
3: 그 유명한

0: 10만 개 화살을.
1: 예.
0: 이를테면 제갈량을 시기하는 주유가 군령을 내리며 3일 안에 10만 개 화살을 구해오라고 명령을 내, 아니 열흘 안에.
1: 예.
0: 그러자 제갈량이 3일이면 좋카오라고 하면서 운무가 가득했던 장강유역의 배를 띄워서 조조의 수군을 위장해서
1: 예.
0: 공격하는 것처럼 가장해서 화살을 쏘게서 무려 10만 개를
1: 그렇죠.
0: 3일 안에 구해오는 그 정말 신출귀멸한 제갈량의 능력이 보여주는 에피소드인데
1: 예.
0: 그거는 소설의 이야기죠.
1: 아, 정사에는 없는 얘기군요.
0: 그렇죠. 정말 그런 것들이 있기는 너무 어려운데 끊임없이 나관중은 자신의 가장 페르소나인 제갈량에 난 인물을 그 능력을 극한치까지 과장하기 위해서
1: 예.
0: 수없이 많은 장치들을 거기 배열하는데 거기에 이제 10만 개 화살도 있고 그 정점은 동남풍의 바람의 방향을 받고
1: 예.
0: 이 전쟁의 관건인 화공작전의 성공을 가져오는 것도 모든 것은 제갈량이 기획하고 지휘하고 그리고 승리의 모든 관건을 제갈량이 기획하는 거로 나관중은 그린 거죠.
1: 동남풍도 그러면 허구입니까?
0: 아닙니다. 이제 그 실제 정사에 보면 이 적벽대전의 승리의 관건은 결국 화공작전이었음을
1: 예.
0: 분명히 사료에는 나오고 조조의 모든 함단이 불타오르면서 장강의 연기와 불길이 온 하늘을 뒤덮었다라고
1: 예.
0: 기록에 나와요. 근데 문제는 장강을 경계로 해서 남쪽과 북쪽으로 대치하고 있는 양 진영에서 남쪽에서 조조의 진영의 북쪽으로 화공작전을 벌이려면 분명히 바람의 방향이 동남풍이어야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1: 예.
0: 근데 그것을 이제 그 작전의 D-Day 날 동남풍이 부는 것으로 나관중은 극적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것으로 한 거죠.
1: 분명히 화공전과 예. 대규모 전투 있었고 조조가 대패를 했는데 내리면 동남풍이 불 거야 배 타서 그런 것 정도는 이제 나관중이 약간 더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0: 그렇죠. 바람은 중요했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병가 계열, 제자백가 계열 중에서도 전쟁의 전문가인 병가들은 기후나 환경, 지형을 전쟁의 제일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작전의 디데이를 정하는 거죠.
1: 예.
0: 그러니까 충분히 개연성은 있는 이야기입니다.
1: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0: 예.
1: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정한 주제는 삼국시 속 세 명의 리더 이분들에게 우리가 지금 배울 점 이걸 뽑았습니다. 세 명의 리더라고 한 건 이제 각 군주 조조, 유비, 송권, 위, 촉, 우의 군주를 꼽았는데 교수님은 이 중에 내가 직장 상사다. 그래서 지금 전남대 교수님이시잖아요. 대학 총장으로는 이분이 좋겠다. 누굽니까?
0: 사실 그 질문은 지금 순간에도 결정 내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1: 예.
0: 계속 고민인데 오늘 이야기가 끝날 즈음이 되면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1: 예. 혹시 지금 촌장님이 이 세 분 누구와 좀 닮았다거나 그래서 부담되거나 그런 건 혹시 아니십니까?
0: 아, 그런 거는 아니에요.
1: 그런 건 아니고.
0: 예, 예.
1: 그럼 각자의 리더십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면 유비는 정말 사실은 성군으로 불렸었잖아요. 물론 나중에 좀 우유부단한 촉의 군주로 있을 때 우유부단한 모습도 보이고 그랬지만 항상 백성들을 먼저 살피는 이런 성군을 보세요. 일단 사실입니까 그거는?
0: 네. 뭐 유비라는 사람의 중요한 캐릭터는 주변 사람들을 인덕으로 품는 그런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고 중국식으로 표현하면 유가적인 덕망이 있는 군주라고 볼 수 있어요.
1: 덕이 있는.
0: 네,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는 유비가 백성을 위민을 한다든가 위민 정책을 한다든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며 품는 것은 그것은 정사에서도 기초한 거고
1: 예.
0: 소설은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유비라는 사람이 이 소설 삼국지연의 실제 주인공이잖아요.
1: 예.
0: 그리고 가장 무게를 두고 있는 정통성 있는 군주로 소설에서는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의 유비의 캐릭터를 좀 더 부각시키는 면은 있지만 그 부분은 맞다라고 볼 수 있어요.
1: 뭐 원래 정사 삼국지에서도 유비가 중심입니까? 왜냐하면 이제 나관중이 뒤에 쓸 때는 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정치인의 모습, 덕치를 생각해서 유비를 전면에 내세운 건지 그러면 이제 정사에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유비나 그러니까 촉의 비중이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0: 그렇죠.
1: 여쭤보는 겁니다.
0: 정사삼국지를 저술한 진술한 사람은 유비의 촉한 출신이에요.
1: 예.
0: 지금의 사천성에서 태어나서 바로 유비가 세운 촉한에 태어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개인적 입장이나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고 자신의 조국은 유비의 촉한인 거예요.
1: 예.
0: 그런데 진수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나라가 조조의 위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1: 예.
0: 조조의 위나라의 관리가 되고 신하가 됐다가 그러다가 또 사마의 쿠데타에 의해서 위나라도 또 나중에 멸망당하면서 사마 씨가 세운 진나라의 또 백성이 되는 살아가면서 세 왕조를 모시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이 살았던 정사를 서술했단 말이죠. 그럴 때 어디에 정통성을 두어야 될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조조의 위나라를 정통으로 서술하게 돼요.
1: 예.
0: 조조의 위나라를 30권 분량으로 서술하고 손권의 오나라를 20권의 분량. 그런데 유비의 촉하는 15권 분량으로 서술하게 돼요.
1: 예.
0: 거기다가 황제들을 기록하는 본기편은 조조만 본기편에 서술하고
1: 예.
0: 다른 인물들은 다 일반 열전편에 서술한 거죠.
1: 그런
0: 점에서 역사가로서의 진수는 굉장히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조조가 실제 정통성이거든요.
1: 있다라고 본 거군요. 네,
0: 그렇게
1: 역사가로서.
0: 서술한 거예요. 네네.
1: 본인의 호감은 사실은 유비에 더 있을지어도 또 고향이 촉이어도.
0: 그래서 후대의 유학자들은 진수를 맹비난하기도 하죠. 자신의 조국을 저버리고. 그리고 후대 유생들은 역사관의 정통성이 바뀌어서 송대 이후 성략적인 세계관에서는 다시 유비를 정통으로 보려는 그런 시대적인 요구가 되면서 진수의 저 정사는 정통성을 위반하고 조조를 정통으로 했다. 간사한 영웅을 정통으로 삼았다라고 비난을 하는데 그런 비난도 소설의 영향도 좀 커요.
1: 예.
0: 여러분 소설은 철저히 유비를 정통으로 하고 있다는 점.
1: 아 그러네요. 그러면 사실은 낙원중의 삼국지 연의에서 당시 어쨌든 그때도 그 앞서 이제 송나라 말기 이때쯤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당시에도 이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정치인의 상으로 유비를 내세웠다 이렇게 봐야
0: 그렇죠.
1: 되겠군요.
0: 유비의 그런 인자함, 덕망, 비록 개인의 능력은 좀 떨어지지만
1: 예.
0: 주변 사람들의 품어서 그들과 함께 도모하는 그리고 소설에서는 틈만 나면 울잖아요.
1: 예.
0: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리는데 결정적인 모멘트마다 유비는 막 눈물을 흘려요. 융중에서 제갈량을 모시고자 할 때, 뭐 관도대전 이후에 관우를 다시 만났을 때, 화용도에서 관우의 그 실책을
1: 예.
0: 제갈량이 엄벌하려고 할 때 그걸 빌어달라고 다시 용서해달라고 할 때 순간마다 우는데 그걸 보면 우리는 약간 아, 이 인물이 굉장히 감성적 공감과 소통 능력이 있는 요즘 식으로 하면 그런 리더로 보이는데 근데 정사에서는 유비의 큰 특징이 뭐냐면 정사에 유비라는 인물은 슬프고 화나고 그런 등등의 감정의 표현을 잘하지 않는다.
1: 아 그래요?
0: 네, 굉장히 감정이 절제되고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을 품는 그러니까 인덕이라는 것과 꼭 감성적 표현이 일치하는 건 아니죠.
1: 예.
0: 굉장히 절제하면서
1: 아,
0: 오히려 그런 감성의 절제는 정치가나 그런 인물로서 공적에서는 오히려 중요한 덕목인데 소설은 그걸 더 인간적인 매력으로 부각시킨 점이
1: 멋있겠다.
0: 있어요.
1: 예. 사실 너무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고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삼국지 게임도 많이 했거든요.
0: 아, 요즘 게임 많이. 오, 게임을 벌써 그때 하셨어요?
1: 그때 삼국지 한 3, 4, 5, 6까지는 많이 했었는데
0: 요즘에 사학과에 들어오는 신입생들 면접을 지금도 해도
1: 예.
0: 왜 사학과에 지원했나요? 그러면 아직도 10명 중에 2, 3명은 삼국지를 너무 재밌게
1: 예.
0: 그래서 어떤 판본에 삼국지를 읽으셨나요? 그러면 읽은 적은 없고 게임으로
1: 아, 예.
0: 지금의 젊은 MZ세대마저도 삼국지는 무궁무진한 콘텐츠의 매력으로 게임으로도 영화든 뭐 만화든 수많은 매체로 지금도 끊임없이 삼국지는 매력적으로 재현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1: 당시에도 보면 이제 삼국지 캐릭터가 무력, 지력 이런 있거든요. 각 캐릭터별로 그 역량치를 부여하는데 사실 유비가 무력이나 지력이 높진 않아요. 지력은 제갈량이 제일 높고 무력은 여포가 제일 높았던 것으로
0: 그렇죠,
1: 제가 기억을
0: 그렇죠.
1: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될 수, 낙원중이 주인공으로 만들고 부각했던 이유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네, 그러니까 대략 송대 이후에 어떤 성리학적 세계관의 영향도 있고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되면서 바로 송대 이후에 북송시대 이후에 자유시장이 개설되고 화폐경제 발달하면서 이제 도시의 서민들이 주 소비층이 되기도 하고 문화의 수요층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청명상화도 같은 그림을 보게 되면 개봉의 시장이 개설된 날 청명절 같은 날 수백 명의 개성 시민들이 나와서 그 저잣거리에 오게 되는데 저잣거리에 오게 되면 물건을 매매하고 돈을 쓰기도 하고 음식도 먹지만 수많은 볼거리나 공연물들이 공연되고 있어요.
1: 예.
0: 연극, 그림자극, 뭐 노래극 수많은 공연이 있는데 거기에 송대 서민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한 코너가 만담꾼들의 이야기예요. 그 만담꾼들을 당시 설화인이라고 그러는데
1: 설화인.
0: 즉석에서 대중 앞에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인
1: 예.
0: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꾼들은 무슨 얘기들을 즐겨하는가? 뭐 괴수들의 이야기, 요물들의 이야기, 귀신 얘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역사 이야기인 거예요.
1: 예.
0: 그런 역사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강사라 그래서 시간 강사의 양

0: 때 강사가 아니라 역사 사찰을 써서
1: 예.
0: 역사를 강의해주는 이를테면 제가 오늘날의 그러네요. 강사인 거죠.
1: 네.
0: 그 역사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은 영웅들을 점점 원하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잊혀졌던 삼국시대의 그 영웅들을 만담꾼들이 부활시키면서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흥미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이야기가 과장되고 없던 인물이 그려지기도 하고 저 만담꾼 이야기가 재밌나 아니면 이 사람 이야기가 재밌나 끊임없이 만담꾼들 가운데서도 판본이 다 달라요.
1: 예.
0: 그러다가 이미 송대에 설삼국이라는 삼국시대 이야기에 대한 만담꾼들의 유명한 판본들이 이미
1: 예.
0: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촉한의 유비를 주인공으로 가장 중요한 정통성이고 한나라 황실의 유씨 가문의 후손이라는 정통성을 부여하면서 그 사람과 관우와 장비와 제갈량의 조자룡의 이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 이야기를 즐겨하다 보니 그 판본이 유력한 것으로
1: 예.
0: 스토리가 돼갔던 거예요.
1: 아, 그렇겠네요.
0: 네, 그것이 면면이 이어지고 나중에 몽골 제국 시대인 원나라 때는 심지어 눈앞에 무대 예술에서 원나라 때는 연극이 유행이었거든요.
1: 예.
0: 이 잡극 무대에서 오늘은 내가 저작거리 가면 내 눈앞에서 적벽대전이 배우들이 펼쳐지고 유비가 오늘 배우와 내일 배우가 다르게 연기하고 이런 연극 대본용의 삼국지도 그려지게 되고 그것을 즐겨봤던 한족 출신의 사대부가 있는데 과거 시험에는 번번이 떨어졌지만 그걸 즐겨봤던 사람이 나관중이에요.
1: 그래서 그걸 집필한 거네요.
0: 나중에 나관중은 이 이야기를 거의 암송할 정도인데 그런 이야기들의 기초에서 자신의 필력을 가미해서 바로 통속 삼국지연이라는 이 소설을 완전 집대성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그러네요. 그러면 사실 당시에 뭐 조조의 이야기랄지 위나라 황제가 됐던 또는 그 뒤에 제국을 세웠던 사마이 가문의 이야기랄지 이런 것보다는 뭔가 능력 있고 백성을 위했는데 결국은 패배한 이게 사실은 대중들에게 더 어필할 수 있는 지금 얘기한다면 뭐 정부가 만드는 드라마 뭐 이런 것보다는 뭔가 아픈 서사를 갖고 있는 이게 더 어필됐고 나관중이 쓴 건 그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0: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정사의 일종의 관수편찬용의 정사는 조조나 사마이의 계통이 결국 역사의 승자지만 실제 패자는
1: 예.
0: 유비잖아요. 그중에서도 가장 루저이자 역량이 떨어지는 것 같았던 그가 도원결이라는 걸 통해서 관우장비를 얻고 삼고초려를 하러 자신의 겸양대계 최고의 인재 제갈량을 얻으러 떠나는 이런 이야기라든가 그리고 끝내 이릉전투에 패배하고 한나라 왕실을 재건하는 꿈을 끝내 이루지 못하면서 사실 그런 점에서 소설 이야기는 비극이거든요.
1: 예.
0: 실패가 노정된 이거를 꿋꿋하게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도원결의의 의의를 지키기 위해 나갔던 영웅들의 목숨을 걸고 나갔던 이야기에 감동을 받는 거죠.
1: 영웅들의 감동적인 이야기.
0: 그렇죠. 예.
1: 제갈량이 사실 제일 독자들의 시선을 끌었던 것 같아요. 신출귀몰한 작전, 계략 그리고 상대를 꿰뚫는 것들. 제갈량은 실존 인물이고 실제 그 정도 역량이었습니까?
0: 네. 제갈량은 정사에도 나오고 소설이 아니어도 중국 역사상의 최고의 승상이나 재상이라는 그런 인물의 반열에 올라갈 만한 인물이고 제갈량 이전에 굳이 비유한다면 춘추전국시대 관중이라든가 그리고 유방을 도와서 한나라를 세운 장량이나 소화 같은 정도에 비견될 정도라고 삼국시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1: 예.
0: 그런데 삼국시대가 지나고 난 이후에 사실 중국 역사상의 최고의 인물 중에 제갈량이 꼽힐 정도로 그런 인물인 거죠.
1: 예.
0: 다만 제갈량의 진정한 능력과 그 역량은 소설과 다르게 유가와 법가적인 역량을 통하고 냉정한 공사 구분을 철저히 하면서 건실하게 국가를 주군을 보필하면서 국가의 행정과 내실을 다지는 행정가로서의 제갈량의 역량이 진짜 모습이고 최고예요.
1: 정사에서는.
0: 네, 그리고 네. 주군에 대한 충의로 특히 출사표라는 그 실존의 글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이 사람이 죽는 순간까지 국가와 주군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실제 마지막 죽는 순간도 그랬던 거죠. 근데 나관중은 이 제갈량을 거기에다가 중국 역사상의 한 이 인물의 문의 한 축으로서 자신의 페르소나
1: 예.
0: 가장 애착하는 페르소나는 사대부인 나관중은 바로 제갈량에게 입혔어요.
1: 디략가.
0: 완전 무결하고
1: 예.
0: 거기다가 병가적인 즉 전쟁 전문가까지 모든 것을 가능한 불패의 신화까지 이루는 듯한 책사이자 군사 역량을 더 부여했는데 그건 좀 과장인 거죠.
1: 예.
0: 제 생각엔 그런 부분을 걷어내도 제갈량은 충분히 그런 인물인 거죠. 이 대척점에 있는 또 하나의 인물은 무를 축을 담당하는 관우가
1: 예.
0: 또 하나 하나의 이제 페르소나예요. 두 인물이 소설의 최대 수혜자이고 나관중이 아주 강조했던

0: 건물인 거죠.
1: 문에서는 제갈량, 무에서는 관우.
0: 실제 나관중이 의도한 것 이상으로 중국인과 동아시아인들이 관우를 흠모하고 숭상하게 되는데, 뭐 삼국지에서 누구를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가라는 것을 물어보면 개인의 취향 차이도 있고 다양하겠지만 대개 남성들의 경우는 관우를 정말 존경하죠. 왜냐하면 세상에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우직하게 천지를 뚫을 듯 그 우직하게 충의를 지키고자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일체 타협 없이 주군을 지키고 또 신적인 그의 무력, 무용을 보게 되면 흠모하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이 관우인 거예요.
1: 예.
0: 관우를 많이 좋아하는데 요즘은 이제 좀 변화하기도 하고 심지어 조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1: 예.
0: 제가 수업 때 항상 학생들에게 물어보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상산 조자룡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아, 좋으니.
0: 그렇습니다. 예.
1: 조자룡이 좀 힙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대사 분량도 적긴 한데
0: 예, 맞습니다.
1: 뭔가 멋있는.
0: 맞아요.
1: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중국어를 보고 제갈량과 또 조자룡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3: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2: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3: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2: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쇼.
1: 계속해서 조자룡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묵묵히 일한 그러나 전투력, 충의 모든 게 뛰어났던 특히 장판교 싸움에서 유비의 아들을 구해내잖아요. 아. 유비가 또 멋진 말을 했어요 이때.
0: 그렇죠. 어? 예. 마치 보란 듯이 예. 남들이 보는 앞에서 약간 저는 그게 뭐 퍼포먼스처럼 보이는데
1: 아들을 내동댕이 치고
0: 네, 이깟 녀석을 구하느라고 나의 이 충직한 장수를 잃을 뻔했다 그러면서 아들을 내치잖아요.
1: 예.
0: 근데 자기 혈육을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싶은데 저는 약간 뭐 유비엠 그런 면모도 있을 수 있죠.
1: 네. 예.
0: 약간 퍼포먼스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1: 옆에 유비의 부인이 있었으면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0: 근데 하여튼 그 장판파 싸움의 조자룡은 너무도 군계일학 같으면서
1: 예.
0: 세상에 이런 장군이 있는가. 그리고 먼 발치에서 그걸 바라봤던 조조마저도 적이지만 도대체 저 장수는 누구인가 예. 감탄하는 그 장면. 아 정말 장판파에서 조자룡의 모습은 너무도 멋지고 매력적이죠.
1: 원래 실존 인물입니까 조자룡도?
0: 그렇습니다. 조자룡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실제 정사에서는 메이저 인물들마저도 소략해요.
1: 예.
0: 그래서 조자룡만의 개인의 독립된 열전도 없어요. 그렇다고 조자룡을 홀대할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관우 장비도 각각 독자적 열전이 없고 바로 관우 장비 조자룡 황충 마초 바로 촉한의 흔히 오호장군이라는 이 다섯 명을 한 채부터에 묶어서
1: 예.
0: 한 열전의 다섯 명을 그냥 그룹핑해서 서술했어요.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조자룡의 분량은 뭐 많지는 않죠. 그러나 조자룡은 원래 이제 공손찬 휘하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예. 이제 유비에게 인물의 감복을 받으면서 나중에 합류하고 끝내 촉한의 오호장군의 반열에 올라가고 수많은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는 전승을 세웠기 때문에 흔히 상승장군.
1: 상승장군.
0: 항상 승리하는 마치 무패의 그런 장군처럼 불릴 정도로 무공도 매우 뛰어난 사람이죠. 거기다가 개인의 캐릭터가 항상 겸손하고 뭐 주군에 대한 충의야 뭐 당연한데 항상 겸양되고 겸손하며 사심이 없고 청렴하며 이야기해보면 많은 전공을 세워서 제갈량이 공을 치하면서 상을 내리려고 해도 나라가 어려운데 이런 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마다하는 장면들이 몇 번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청렴하고 겸양된다.
1: 예.
0: 그러면서도 꼭 필요한 상황에서는 주군에게 충원, 충간을 마다하지 않는 대표적으로 이릉 전투에서 유비가 무리한 전쟁을 감행하려고 하자 우리의 주적은 조조의 위나라지 손권의 오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만류를 하는 거죠.
1: 예.
0: 누구도 그런 말을 하는 건 쉽지가 않은데 정말 흥분되고 원한을 갚겠다고 전쟁을 도모하려는 유비를 마다한 사람도 조자룡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조자룡은 그런 면에서 보면 시대가 지날수록

0: 조자룡은 높게 점점 평가받는 인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소설에서는 유비와 도원결의를 통해 의형제를 맺는 관우장비에 비하면 약간 인물이 좀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지 않는 이유는 유비와의 조금 한 10년 정도의 나이차도 있고
1: 예.
0: 세대가 조금 다르기도 하고 관우장비 유비는 의형제적 관계로서의 좀 사적 협으로 맺어진 마치 가신과 죽은 같은 끈끈한 관계라면 조자룡과 유비의 관계는 실제 죽은과 신하로서의 종족 관계가
1: 예.
0: 분명해요. 그런 점들이 좀 관우장비하고는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조자룡은 지금 보면 사실은 무공이 아주 뛰어나고 잘생기고 겸손한 뭐 보디가드 같은 느낌? 예.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죠. 말수도 적은.
0: 그렇죠. 막 자기 개성을 드러내기보단
1: 예.
0: 조용하게 보필하는 모습.
1: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자룡까지 봤고요. 사실 캐릭터가 너무 다 뛰어난 분들만 있으면 약간 밋밋할 수도 있는데 장비 캐릭터가
0: 예.
1: 또 나름 소설에서는 충분한 역할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0: 그렇죠. 이제 저는 그런 점이 소설에서 또 장점이고 매력인데 소설 삼국지연에 등장하는 그 인물 하나하나 수백 명의 군웅들이 나오지만 나관중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독특한 캐릭터나 개성을 부여해서 살아있는 인물로 그게 꼭 능력의 여부를 떠나거나 이걸 떠나서 누구는 간신의 전형성이라든가 충의의 전형이라든가 각 역할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장비는 조금 지력이라든가 전략은 부족할지 모르나 정말 강력한 무력을 갖고 있어서 중국 역사상에서 소위 만인지적이라는 호칭 일당백도 아니고 일당만이라는 예. 표현이죠. 이 만인지적이라는 이 레토릭은 원래 초한지에 나오는 항우라는 사람을 비유했던 사마천사기의
1: 예.
0: 기록이에요. 만인지적에 해당합니다. 얼마나 용력이 뛰어나고 또 지휘력이 뛰어나면 이 만인지적을 부여한 그 후대 두 사람은 관우와 장비예요. 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관우장비의 무력과 용력이 뛰어난지를 부각시켜준 거죠. 비록 관우만큼은 아니지만 충의와 의를 지키고 했던 장비의 우직한 모습을 또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죠. 근데 즉 장비는 흠결과 단점도 분명하게 보여져요. 성격이 급하고 감정이 격노하고 분출하는 그런 모습들.
1: 술도 많이 먹고요.
0: 그렇죠. 거기다가 특히 애주가로 술까지 마시면 주벽이 심해서 밑에 부관들을 학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것은 일종의 복선의 장치로 활용되게 되면서 결국 장비가
1: 그것 때문에
0: 부하들에 네. 의해 암살당하는 계기도 술을 마시고 사실 금주를 했었는데
1: 예.
0: 약속했는데 끝내 술을 마시고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부관들을 학대하다가 배신을 당해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우리가 일종의 소설이 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어요.
1: 예.
0: 그 시대에 갖고 있는 절제, 중용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지. 장비를 예. 통해 그걸 보여준 거죠.
1: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도원결을 냈던 유비원우 장비를 비롯해 제갈량 그리고 조자룡의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요. 캐릭터
0: 네.
1: 역사와 관계를 같이 비교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사실 이런 캐릭터들을 보면 은연중에 읽다 보면 누구를 닮고 싶다가 생기잖아요.
0: 예.
1: 교수님은 제일 닮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0: 네, 뭐 저는 뭐 다 인물들이 뛰어나고 조금씩 조금씩 다 배우면 좋은데 이미 다른 매체에서 저는 이미 좀 커밍아웃을 한 상황인데요.
1: 예.
0: 저는 제갈량바로 알려져 있어요.
1: 제갈량바로. 예.
0: 아마도 뭐 제가 그냥 문인 좀 전근대 시대라면 문인이고
1: 예.
0: 공부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그 학문과 학식을 갖추고 또 자신의 그런 능력을 공적 일에 최선을 다했던 제갈량의 모습. 소설의 제갈량이 아니더라도.
1: 예.
0: 정사에 나오는 제갈량의 그 모습을 보면 아, 정말 존경할 만한 인물이고 제가 대학원 과정 때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석사 과정 때 제갈량의 문집과 제갈량의 가문에 제갈량이 자신의 자제와 후손들에게 남기는 일종의 가계서라는 일종의 가훈 비슷한
1: 예.
0: 글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사적인 인물 한 개인이라는 제갈량의 모습도 이렇게 봤는데 아 이런 인물은 정말 존경할 만하다. 아 그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예.
1: 뛰어난 행정력과 사욕이 없고 그리고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0: 그렇죠.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점이 매우 정말 부럽긴 한데
1: 예.
0: 뭐 감히 뭐 따라가기는 어렵지만 조금 배우고 싶은 인물 중에 하나죠.
1: 알겠습니다. 일단 그 별을 보면서 바람의 방향을 예측한다거나 요거는 약간 과장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0: 아 그렇죠. 그런 거는 물론 제갈량 같은 사람 정도면 뭐 유가 법과 묵과 도가 같은 도가. 제자백가에 두루두루 정통할 정도면 별의 운행이라든가 왜냐하면 천문관측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소양이에요.

0: 전근대 시대에 물론 사관들이 그런 거를 특히 전담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소양이 있고 기후 환경 또 운무의 변화라든가 이런 거를 바람의 방향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그 지역의 특징을 알 수 있죠. 다만 정말 그 작전 날에 뭐 바람을 제가 인위적으로 신에게 빌어서 바꾼다 이런 건 과장이지만
1: 예.
0: 언제쯤 작전을 벌이면 좋은지라든가 이런 거는 뭐 제갈량이나 병가 계열 사람들은 충분히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1: 예. 사실 소설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연성도 쭉 같이 언급이 되면서
0: 네네.
1: 자연의 이치를 잘 읽는 제갈량으로 그려졌습니다. 아, 너무 사실 대단한 능력을 보인 거의 뭐 절대적인 인물로 제갈량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죽은 제갈량이 좀 그 챕터가 기억이 납니다.
0: 아, 네네.
1: 산 중다를 이긴다 이렇게 돼 있던가요? 아무튼 이문열 씨의 삼국지에서는 그렇게 제목이 표현됐었던 거 아는데.
0: 네, 죽은 제갈량이 살아있는 사마이를 쫓아낸다.
1: 쫓아낸다.
0: 뭐 따라간다. 그렇죠. 이게 쫓아갈 달릴 주자를 써서
1: 예.
0: 축출하고 도망가게끔 만들었다라는 표현이죠.
1: 예.
0: 아주 유명한 중국 사람들의 속담으로 나오는데 이건 나관중이 마지막 그 오장원에서마저도 천하의 인물인 사마이와 제갈량의 두 사람이 대결을 벌이는 이 장면에서마저도
1: 예.
0: 승자는 누구죠? 오장원 전투는 사마이잖아요.
1: 사마이가 이겼죠.
0: 그런데도 나관중은 이걸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죽은 제갈량이 그런 계략까지 이미 염두에 둬서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서 그 모습을 먼발치에서 바라보고 혼비백산 도망가는 사마이를 희화화해서
1: 희화한 거죠.
0: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사마씨 집안이라면 나관중의 소설을 판매 가처분 금지 신청이라도 해야 될 정도로 예. 사마씨 가문으로는 너무 좀 치욕적인
1: 정도로 거네요.
0: 왜냐하면
1: 예.
0: 사마이가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정말 당대 최고의 명문가 집안이고 그 여덟 아들
1: 예.
0: 사마방의 여덟 명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로 정말 당대 최고의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어묵한 조조라는 사람 밑에서 12년간을 버티며 능력을 검증받으면서도 엄청난 의심과 견제를 받으면서도 그걸 꿋꿋이 지켜내고
1: 예.
0: 오히려 조조가 죽은 이후에 위기에 빠졌던 위나라에서 능력을 그때부터 발휘하게 되면서
1: 예.
0: 위나라를 버틴 인물은
1: 사마이 가문이죠. 사마 가문.
0: 그러나 나관중은 도저히 제갈량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인물로 그린 거죠.
1: 오히려 제갈량이 결국은 죽게 되니까 그를 아주 이제 굴욕적인 장면으로 나관중의 붓끝에서 복수를 한 게 아닌가.
0: 그렇긴 했는데 정사의 장면은 더 매력적이면서
1: 그래요?
0: 멋져요. 왜냐하면 오장원에서 제갈량은 끝내 병환이 깊어가면서
1: 예.
0: 야전에서 죽음을 맞고 급히 촉한의 군대는 모든 걸 패퇴하듯 꾸려서 다시 촉한으로 예. 돌아가게 되는데 추격하며 촉한의 진영에 도착해서 촉한의 진영을 사마이가 둘러본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러면서 사마이는 그 촉한의 진영이 얼마나 질서가 정연하고 전략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면서 정사에서 사마이는 그래요. 제갈량은 진정으로 하늘이 내린 기재로구나. 감탄하면서 제갈량에 대해서 예우를 해요.
1: 예.
0: 그리고 그걸 알아보는 사마의 안목. 이게 정사에서 두 사람의 마지막 장면의 그
1: 예.
0: 모습인 거죠. 너무 그 품격 있잖아요.
1: 그렇죠. 제갈량이 죽었어도 그가 세운 군기.
0: 예. 그동안의 모습 직접 가서 보니 그 군진이 그걸 보고 하늘이 내린 기재는 이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이 서로 오마주해지는 장면이 멋진 거죠. 근데 나관중은 이거를 너무 희화하면서 예. 제갈량에 몰아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1: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의 매력이 유비, 관우, 조조, 제갈량, 뭐 조자룡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시간 배분이 정사보다는 총나라의
0: 그렇죠.
1: 영웅들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조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조는 요즘 말로 하면 능력 우선주의, 성과 중심주의, 좀 간사하게도 보이고 또 거짓도 많이 해가지만 결국은 승리와 성과를 가져오려는 그래서 요즘은 좀 인기도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은?
0: 네, 뭐 제가 볼 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사는 조조가 정통성이고
1: 예.
0: 조조만이 황제의 반열에 인정을 해서 본기편에 서술했다 그러는데 삼국시대 AD 3세기에 동시대에 조조에 비견할 만한 인물은 없다고 봐요. 가장 압도적 패자이고
1: 예.
0: 비록 자신의 아버지인 조승희

0: 조등이라는 환관의 집안에 입양돼서 환관 집안 출신이라는 그런 배경은 있지만 입지전적으로 자신이 성장하고 일종의 수도 경비사령관 같은 사무직에서부터 예. 시작해서 수도 경비사령관 같은 역할을 하다가 승상과 황제 반열로 추천되는 인물까지 성장하는 그 시대 가장 탁월한 인물이고 능력자여서
1: 예.
0: 정사 후한선은 조조를 평화로운 치세에서는 능력 있는 신하요 난세에서는 영웅이다.
1: 예.
0: 그리고 진수의 정사삼국지에서는 그는 실로 비범한 인물로서 가히 누구와도 비견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1: 예.
0: 그런데 이 조조를 소설은 치세에서는 능력 있는 신할지 모르나 난세에서는 간사한 영웅이다.
1: 예.
0: 간웅이라고 이걸 꼬아서
1: 간웅으로.
0: 왜냐하면 유비를 위해서 대척점의 조조를 빌런으로 만드는 거예요.
1: 예.
0: 어떻게 보면 소설 삼국지의 최대 피해자는 조조와 사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조조는
1: 원래 그 정도 간웅이 아닙니까?
0: 그럼? 압도적 인물이고
1: 예.
0: 정말 뛰어난 능력자라고 볼 수 있고 대범하며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조라는 사람을 비견할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이제 소설에 의해서 이 사람을 너무 간사한 영웅이고 비정하고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인물로
1: 예.
0: 그렇게 강조해서 보인 거죠. 사실 조조는 문학사 안에서도 중국 문학사에서도 최고의 시인이자 문인으로 알려진 정도로 조조가 지은 시와 그 아들들이 문학적 능력이 뛰어나 이거를 건안문학 조조의 그때 시대의 연호를 따서 건안문학이라고 해서 조조가 남긴 시들을 보면 아 정말 뛰어난 교양인이고 문학인이에요.
1: 조비, 조예 또 이렇게 쭉 아들들이 그 아들들, 있었고.
0: 조조를 비롯해서
1: 예.
0: 정말 풍류를 알고 어쩔 땐 좀 인간적 매력도 있죠. 술과 바둑과 뭐 또 여인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예. 하고 그런 인물이 조조예요.
1: 능력도 뛰어나고 원래 정부사에서는. 하지만 유비의 대척점으로 자리매김이 돼야 되니 빌런 역할을 좀 낙원중의 삼국지에서 맡았다.
0: 그렇죠. 뭐 우리가 특히 초반부에 여백사 사건 같은 거를 읽게 되면 도저히 조조라는 인물을 우리는 이렇게 동정할 수가 없는
1: 예.
0: 너무 잔인하고 그 여백사 사건에서 보면 악마 같은 인물이죠. 물론 오해라고는 할 그 소설에도 나오지만
1: 예.
0: 여백사 일족을 몰살시키고 도망가는 길에 조조를 위해 술을 사오는 여백사마저도 돌아가서 다시 죽이며 후환이 없어야 된다.
1: 예.
0: 그리고 내가 세상을 저버릴지언정 세상이 나를 저버리는 걸 용납할 수 없다라는 이 엄청난 자기중심과 자기주도적성을 갖고 있는 인물
1: 예.
0: 정말 대단한 인물이긴 한데 그 사건을 보면 너무 잔인하고 비정하죠.
1: 너무 잔인하다.
0: 그건 소설의 과장이 많이 컸어요 사실은.
1: 소설의 과장이 좀 있었군요.
0: 그럼요. 예.
1: 사실 조조가 에이 잘됐다 많은 분들이 읽으면서 그랬던 장면은 젖벽대전에서 화공에서 대군을 잃고 여기저기 쫓겨갈 때 제갈량이 귀신같이 알아서 거기에 군사들을 배치하잖아요. 그러면서 쫓겨가면서 계속 군사가 줄 때 많은 분들이 그걸 보면서 간웅이던데 통쾌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그러면서 조조 위상은 줄어드는 아마 그런 장면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0: 그러니까 너무 자기에 대한 자기 확신과 자존감이 또 높으니까
1: 예.
0: 패자임에도 후퇴하는 과정에 계속 그러죠. 아, 내가 주유였다면 혹은 제갈량이나 송곳이었다면 이런 데 매복을 했을 텐데 아 역시 부족해. 패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얼마나 좀
1: 건방지게.
0: 그렇죠. 자기 좀 패잔데도 꺼드럭대는 예. 요즘 그런 게
1: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예.
0: 그러나 결국 적시적소의 매복군을 보면서 도망가고 도망가죠. 그런데 마지막 화용도라는 곳에서
1: 예.
0: 여기만 탈출하면 이제 화북으로 갈 수 있는데 심지어 거기선 관우가 버티고 있는 걸 보면서 예. 조조는 맥이 풀리면서 이 전쟁의 신이자 무신에 해당되는 관우를 맞닥뜨리자 모든 걸 이제 포기하는 예. 듯하고 인정하죠. 그런데 거기서마저도 눈물을 흘리며 합의성 전투 위에 관우를 잠시 품고
1: 예.
0: 그를 보호했던 의탁했던 그의 신의를 이용해서 결국 관우가 화용도에서 조조를 살려주는 소설에서 그려진 장치이긴 하지만
1: 예.
0: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인간적인 여러

0: 다양한 입체적인 인물의 조조가 그려지죠.
1: 결국 조조가 살아남은 것도 관우를 한때 포로로 데리고 있었을 때 극진히 대접하고 인재를 정말 중요시 여겼던.
0: 아, 그건 맞아요.
1: 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러면 나관중이 조조를 그릴 때 간웅처럼 그렇지만 인재에 대한 이런 것 또 능력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좀 높게 잘 그러네요. 그린 것 같아요.
0: 조조라는 인물에서 단연 압도적으로 그 사람의 큰 특징이자 인정할 만한 부분은 초지일관 능력 있는 인재에 대한 중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1: 예.
0: 국적과 신분을 떠나서 능력자라면 언제든 그 사람을 중용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줘서 그것이 자신의 국익에 도움되고
1: 예.
0: 자신이 원하는 바를 목적을 얻을 수 있는 거라면 뛰어난 인재에 대한 부분에 이 과도할 정도의 조조의 집착에 갖고 온 이 모습은 굉장할 정도이죠.
1: 예.
0: 그러다 보니 관우를 처음 만났을 때에서부터도 그 사수관 전투에서 보면서 저 인물을 내가 품어낼 수 있다면 하면서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조조는 관우에 대한 애착과 흠물을 보여주는데 거기도 일체 미동을 하지 않으면서 주군인 유비를 향한 이 관우의 충직함이 대비가 되는 거죠.
1: 예.
0: 그걸 통해서 더욱더 조조의 모습을 통해 인재 중용도 있지만 또 흔들리지 않는 관우의 모습이 더 부각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1: 알겠습니다. 사실 인재가 중요하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건 유비가 삼고초리에서 제갈량을 데리고 올 때 그리고 조조가 관우 또 조자룡에게 뜨거운 관심을 늘 보낼 때 그때부터 있었지만
0: 예.
1: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꼭 인사가 만사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가 만사로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0: 네. 근데 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물론 조조라고 모든 사람을 다 품고 자기 휘하에 두지는 못했지만
1: 예.
0: 조조의 위나라 진영에는 너무 뛰어난 인물들이 차고도 넘치죠. 근데 이거를 조조는 욕심을 멈춘 적이 없는 거예요.
1: 예.
0: 전반부에는 순욱이라든가 뭐 가후라든가 수많은 사람들을 곽가라든가 많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면서 중용하는데 다만 유비와 다른 점은 유비는 대단히 협적인 관계로서 사적 관계로서 인간적인 내면까지 교유하는 그런 감정을
1: 예.
0: 거기에 이입을 하는데 조조는 그렇지 않아요. 철저히 능력과 그 능력 중심으로 하고 철저히 종족 관계로서 주군과 신하이고 예. 능력이 미달되거나 실패하거나 패배하면 냉정하게 또 처벌을 하고 엄벌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게 흔히 말하는 법가적인 방법인
1: 거예요. 법가적 방법.
0: 법가로서 군주가 신하를 관리하는 이런 통치술 이런 거를 보통 법가에서는 술이라 그러는데 술책. 이거를 냉정하게 신상필벌을 가미하면서 보는 거죠. 이게 유비랑은 또 다른 면이고 점도. 철저히 공적 사적 관계를 거리를 두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냉정하지만 저는 그게 공적 영역에서는 그런 것이 리더나
1: 예.
0: 또 군주나 리더들은 필요한 거라고 봐요. 예.
1: 어떻게 보면 뭐 티가 팔 정도 되는
0: 예.
1: 그런 느낌.
0: 아, 요즘에 예, 예, 예.
1: 그런 느낌이 하는데, 근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그런 냉정함이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나관중이 썼을 때 그거로 했을 때 대중들에게 호흡할 수 있는 거는 F도 많이 가지고 있건 유비가 좀 더 먹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0: 거기에 사람들은 더 애착을 가기도 하고
1: 예.
0: 인간적인 면모들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조조는 뭐 나중에 저희가 누구를 상사로 모실까, 누구를 자기의 지도자로 할까라고 생각할 때. 조조 밑에서 살아남으면 능력이 검증이 돼야 돼요.
1: 예.
0: 끊임없는 능력을 검증해요. 조조가 눈높이에서 볼 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요.
1: 예.
0: 그런데 너무 뛰어나도 안 돼요. 철저히 조조의 눈높이 아래에서 조조는 끊임없이 견제하고 의심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1: 그게 한계네요.
0: 조조 밑에서 있는 사람은 저는 일종의 극한 직업에
1: 예.
0: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밑에서 12년간을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진짜 능력을 더 보여주면 의심을 사니까
1: 예.
0: 그렇다고 무능하지 않으면서 그거를 버텼던 사람이 사마의인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사마의에 대한 재평가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1: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조조는 본인 자신이 문과 무 여러 번 리더십 다 뛰어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본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품지 못했다.
0: 네, 심지어
1: 경계하고.
0: 그 유명한 에피소드인 한중 공방전이 한참 벌어질 때 유비랑
1: 예.

0: 이 한중을
1: 아, 한중이니까 자꾸 한국 중국 같은데 예. 당시 이제 한중 한중 당한 옆에 한중이죠. 예. 네.
0: 이것을 포기하자니 좀 아깝고 차지하기에는 너무 많은 소모적인 이런 게 들어가니까 고민이었던 거죠. 그날 밤에 군령의 암호를 하우돈이 요구할 때 그날 밤에 암호가 게륵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1: 예.
0: 닭갈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다들 그 의아해하는데 그때 물자를 담당했던 양소라는 사람이 아이고 주군께서는 곧 한중을 떠날 것 같으니 어서 짐이나 챙겨야 되겠네. 그러면서 병사들에게 짐을 챙길 걸 요구하죠.
1: 예.
0: 근데 그 다음 날 병사들이 짐을 챙겨서 떠날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자 조조는 놀라면서 왜 이러느냐. 그러자 양수가 말하기를 주군께서 이 한중 땅에 대해서 양면적인 고민.
1: 예.
0: 먹자니 먹을 게 별로 없는데 버리자니 아깝다라는 거를 아깝고. 흉중의 말을 게르기라는 군령으로 하신 것 같다라고 정확히 간파한 예. 거죠.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근데 조조는 그 양수가 그랬다는 걸 알고 섬짓 놀라는데 나중에 양수에게 명령도 내리지 않았는데 군령을 지금 군기를 혼선을 준다 그러면서 처형시켜서 죽여요.
1: 예.
0: 이런 게 조조라는 인물인 거예요.
1: 사실 정말 덕장이라면 이 녀석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내 뜻을 이렇게 잘 알다니 머리가 좋군 하면서 가까이 있을 텐데
0: 에.
1: 이 녀석 봐라 나를 너무 빤히 보는군 해서 처형을 시킨.
0: 조조가 생각하는 선을 넘으면 또 안 돼요. 그 선이 구체적으로 어딜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1: 그런 면에서 유비는 대비가 되네요. 본인보다 예. 무력이 훨씬 높은 관우 지력이 훨씬 높은 제갈량을 삼곳 일단 제갈량은 삼고출에서 데리고 사실은 덕장의 리더십을 보여줬다.
0: 네, 요즘 식으로 말하면 뭐 소통과 공감형이고 주변의 사람들을 포용하는 흔히 뭐 또는 약간의 서번트 리더십
1: 예.
0: 뭐 섬김의 리더십에 좀 더 가까운 인물이 유비라고 볼 수 있죠.
1: 저희가 이제 계속 총나라 얘기를 하고 조조 얘기 됐는데 손권 얘기를 안 하면 또 주유가 화를 낼 것 같으니까 손권 리더십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시죠.
0: 네, 뭐 손권은 어떻게 보면 조조나 유비의 비해서는 사실은 연령도 굉장히 다르고
1: 예.
0: 200년경 관도대전에서 조조가 원소에 승리하며 화북의 패권을 장악할 중요한 분수령이 됐던 그 시기에
1: 예.
0: 마침 강동지방에서는 원래 강동의 주군이었던 손견이
1: 예.
0: 황건적의 난을 진압하고 반동탁 연합군에서도 전공을 세우며 두각을 나타냈던 영웅이었지만 요절하고
1: 예.
0: 그의 큰아들이었던 손책이 또 주군이 됐지만 그마저도 요절하게 되면서 200년 강동을 담당하게 된 이 손권은 불과 18살의 나이인 거예요.
1: 예.
0: 18살 나이에 그 지역을 담당한 군벌의 책임자가 되는 사람이 됐으니 얼마나 부족하고 그렇겠어요. 그러나 손권은 정말 높은 학식과 교양인이 있고
1: 예.
0: 예술적 조예가 깊었던 사람인데 아버지 때부터의 명장이었던 황계장군
1: 예.
0: 형인 손책과 죽마하고 이었던 주유를
1: 주유.
0: 정치적 멘토로 삼게 되면서 강동의 부국강병을 진두지휘하게 돼요.
1: 예.
0: 그러면서 젊은 인재들을 중용하고 그들의 잠재력과 능력을 피게 되면서 뭐 여몽, 뭐 감령, 노숙 이런 사람들을 중용하면서 부국강병을 이끌었던 거죠.
1: 야, 송권의 나라에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능력 있는 인물들이 많이 있었네요.
0: 그런 인물들을 키워내고 그런 젊은 군주의 비전과 지향에 부응하기 위해서 특히 여몽 같은 사람은 매우 지식도 일천하고 능력이 부족했지만 이런 주군의 호응에서 하루가 다르게 자신을 성장한 예. 거죠. 그러니까 노숙이 어느 날 어제 봤던 여몽이 아닌 거예요. 아니 이 녀석이 어제와 다르게 이렇게 성장하고
1: 예.
0: 학식이 높아지니 그러자 여몽이 했던 그 유명한 말 사대부가 헤어지고 3일이면 눈을 부비며 그 사람을 예. 직시하고 대응해야 된다. 바로 여몽이 했던 말은 관목상대라는 말이죠. 그 관목상대를 표현한 이 말이 바로 그때 강동의 국군과 바로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1: 이 전나라가 그랬다.
0: 그렇죠. 그리고는 결국 8년이 지나 손권이 26살 나이
1: 알겠습니다.
0: 그 나이에 적벽대전에서 80만 대군에 맞서 당당하게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서 이 강동의 군주가 된 그는 자존감을 지키면서 전쟁에서 승리한
1: 예.
0: 거죠. 적벽대전의 승자는 유비와 제갈량이 아니라 손권과 주유가 진정한 승자예요. 정서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거죠.
1: 알겠습니다.

0: 제가 송곳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송곳님에게는 네. 미안하지만 제가 시간이 좀 다 네. 돼가지고 송곳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 마지막에 처음에 답을 안 해주신 게 있어요.
1: 아, 네네.
0: 앞서 워너비는
1: 네.
0: 교수님의 워너비는 제갈량이라고 하셨고요.
1: 네네.
0: 내 위로 상사는 뭐 저희가 조조 송곳 포함이지만 뭐 관우 장비 다 해서
1: 네.
0: 누가 좋겠습니까?
1: 아, 정말 고민인데요. 제가 그래도 제 능력을 피면서 한번 주군 혹은 예. 상사로 모신다면 젊은 시절에 손권을 아. 보필하면서
0: 예.
1: 이 부국강병에 참여하면서 한번 능력을 피고 싶어요. 손권이 200년에 주군이 된 이후에 251년 죽을 때까지 너무 오랫동안 군주의 예. 지위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군주제도의 치명적 결함인데 후반부는 균형을 잃고 손권이 많은 패착을 두는데 저는 전반부 손권의 손권이 주군으로 모시면 한번 능력을 피면 어떤가. 저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기회를 주는 그런 주군을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가장 모시고 싶은 주군은 전반부의 손권이다.
1: 네.
0: 그런데 시간 관계상 손권 얘기를 길게 못 들었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혹시 삼국지에 이런 사람은 피해라 살면서 짧게.
1: 아무래도 뭐 소설이든 정사든 정말 광폭하게 국정농단을 했었던 동탁.
0: 동탁.
1: 아, 정말 역적의 그런 인물의 대표성을 띠고 있고.
0: 예.
1: 그리고 아무리 개인의 능력은 뛰어나지만 신의가 없어서 배반 배신의 아이콘인 여포.
0: 여포.
1: 예, 여포는 정말 뛰어난 용맹한 한 개인의 전투력이 뛰어난 장수는 맞지만 끊임없이 주군을 음해하고 암살하며 끊임없이 갈아타면서
0: 예.
1: 그래서 끝내 세력을 얻지 못하는 그 인물은 또 지혜롭지 못한 그런 면모는 경계되어야 될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0: 본인 이제 자신의 무력만 너무 과신해서
1: 그렇죠.
0: 자만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1: 맞습니다.
0: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추석 특집으로 삼국지 속 세 명의 리더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대학교 사과의 이성원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3: 안전화.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4: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3, 2, 1,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3: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4: 10월 오픈 때 가보자.
3: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5: 네, 오늘 박성태의 뉴스쇼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4: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3: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4: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3: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6: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5: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8: 마누카 꿀!
7: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8: 뉴질랜드!
7: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8: 당연히 콤비타죠!
9: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0: 콤비타 마누카 꿀.
1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박성태의 뉴스쇼 추석 연휴 첫날 2부 출발합니다. 추석 연휴 동안 뉴스쇼 2부에서는 최근 청취자분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던 인터뷰를 다시 들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오늘 2부의 주제는 건강입니다. 건강 관련 인터뷰로 준비를 했는데요.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온 이준석 한담치과 전문의와의 인터뷰 다시 들어보고요. 이어서 무려 40kg을 감량했던 의사죠. 장영우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의 다이어트 성공기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9월 24일 박성태의 뉴스쇼 2부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1: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2: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N코.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N코.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2: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

0: 1544-7575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7일까지

0: 정작 본인은 알코올 중독임을 인정하기까지 무수한 실패도 겪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의 위험성 그리고 어떻게 벗어나게 되는지를 책으로 쓰신 분인데요. 나는 알코올 중독 의사였습니다의 저자 이준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이준서라고 합니다.
0: 예, 지금 현직 의사.
1: 네, 지금 부천세종병원 간담체외과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과의사 이준서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 예, 나는 알코올 중독 의사였습니다. 이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먼저 네. 쓰시게 된 계기는?
1: 네,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쓰게 된 계기는 사실 저도 알코올 중독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예.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다가 책을 찾아보니까 중독자의 체험기만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정신과 선생님의 어떤 건강서적 느낌이거나 둘 중 하나더라고요.
0: 예.
1: 제가 공부를 하다 보면서 느낀 거는 예를 들어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여도 아이를 키워보지 않으면 모르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근데 중독을 전문으로 하신 선생님도 사실 알코올 중독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포인트가 있게 마련인데
0: 예.
1: 이런 제가 배웠던 것들, 공부했던 것들을 좀 다 담아봤습니다.
0: 알코올 중독은 겪었기 때문에 나의 경험담이 훨씬 더 이 중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거군요.
1: 맞습니다. 네.
0: 예. 근데 알코올 중독은 왜 생기신 거예요?
1: 일단 제가 굉장히 그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기도 하고요.
0: 예.
1: 기본적으로 그 알코올 중독자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성이 있거든요.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슬프고 감정의 기복이 큰 사람들이
0: 예.
1: 많아요. 그런데 사회적인 분위기도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갔을 2000년도에는 좀 선배들이 먹이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0: 예.
1: 직장에 들어갔을 때도 회식도 잦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점점 더 마시게 됐던 것 같고요. 어느샌가는 혼자 마시고 있더라고요.
0: 아, 예.
1: 어느 시점에는 이게 심해지니까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때 줄여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되는 걸 제가 보고
0: 아
1: 내가 중독이구나 이거를 예. 깨달아서 그때부터 이제 이런저런 공부도 하고 노력들도 했던 것 같습니다.
0: 예. 일단 그러면 알코올 중독이란 과연 뭔가에서부터 해야 될 텐데 사실은 처음 선생님이 나오신다고 했을 때 제가 관심이 많았던 건 나도 알코올 중독인가? 제가 한때는 뭐 핑계 대자면 일로서 워낙 술자리가 많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술자리를 안 가지 제가 이제 연수를 잠깐 다녀왔었는데 한 6개월 동안 술을 한 잔도 안 마셨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묻더라고요. 괜찮냐? 아무 이상 없는데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제가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러면 알코올 중독인가요? 아닌가요? 당시에
1: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인데요.
0: 예.
1: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행복한 부부 생활에 대한 그 20가지 항목을 만들어서 자가 진단 리스트를 만든다면
0: 예.
1: 그 리스트를 써 보기 시작하기 전에 사실 답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0: 예.
1: 내 결혼 생활이 행복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0: 예.
1: 근데 이제 궁금하니까 한번 해 본단 말이죠. 자기 결혼 생활이 행복한 사람은 그 리스트를 애초에 궁금해하지 않아요.
0: 예.
1: 내가 결혼 생활이 행복한가? 불행한가? 이게 이제 애매하니까 그거를 해보기 시작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알코올 중독이 아닌 사람은 저한테 제가 알코올 중독일까요? 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한 달에
0: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쓰셔가지고 네. 혹시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1: 네네. 네. 물론 이제 그 실장님께서는 이 방송의 진행을 위해서 이제 네. 절차적으로 물어보신 네. 거지만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 달에 한두 번 마시고 뭐 와인 좀 마시다가 많이 마셨으니까 남은 거 싱크대 버리고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술 끊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찾아본다든지
0: 예.
1: 아니면 이런 책을 사서 본다든지 뭐 저한테 내가 알코올 중독일까요 물어본다든지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우리 여러 가지 기준은 있습니다.
0: 예.
1: 내가 술에 대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뺏기고 있느냐 나나 남에 대해서 피해를 주고 있느냐
0: 예.
1: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진단 기준이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중독인지 궁금하냐 저는 그게 중요한 기준이라고 봅니다.
0: 예. 갑자기 물어만 놓고 제가 좀 찔리는 듯한 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준서 선생님은?
1: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또 저는 이제 정상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0: 예.
1: 정상적으로 술을 드시는 정상인의 입장에서는 저의 이런 변명이 좀 구체적이고

0: 하이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의 어떤 잘못은 일정한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1: 예.
0: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 되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어요.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치고 뭐 가정폭력을 일삼고 감옥에 예. 들어가고 이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사회적인 낙인을 찍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잘못이다. 이게 100%라고 생각을 예. 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유전적인 것도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중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렇게 방송국에서 회식을 하셨어요.
1: 예.
0: 새벽 2시까지 드셨어요. 그럼 다음날 아침에 좀 늦게 와도 그 친구가 전날 노래방에서 탬버린을 열심히 쳤으면 아, 그 친구는
1: 인정.
0: 좀 인정. 뭐 그렇죠. 인정이죠. 예. 반면에 술을 안 마시고 일찍 갔다. 그럼 다음날 아침에 일찍 나와도 아 쟤는 조금 사회생활이 떨어진다.
1: 어.
0: 이런 시선이 있어요. 그런데
1: 우리나라 자체가 그러면 술에 좀 관대했다는 얘기군요.
0: 그렇죠. 근데 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왜 우리가 에어비앤비나 호텔을 아주 싼 데를 가면 수도꼭지가 이쪽으로 틀면 끓는 물이 나오고
1: 예.
0: 조금만 틀면 얼음물이 나오잖아요. 중간이 없잖아요. 우리 사회가 알코올 중독에 가지고 있는 시선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관용적이었다가 이 사람이 술을 끊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아주 이 사회 계층의 밑바닥을 차지하는 알코올 중독자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1: 어. 네.
0: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코올 중독으로 분류되기도 쉽고
1: 예.
0: 술을 끊겠다는 결심을 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말씀이시군요.
0: 네.
1: 아무래도 또 직장들이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다고 그러는데 직장들이 전반적으로 좀 고강도다 보니 이 스트레스를 저녁에 술로 푸는 직장인들이 많아서 또 그게 좀 더 관대해지는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의사들도 좀 많이 하죠. 왜냐하면 스트레스 워낙 많이 받는 직업이니까.
0: 의사들도 굉장히 뭐 많이 하고요.
1: 예.
0: 그리고 뭐 제가 보기에는 어떤 직업적인 구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은 오늘 불러주신 게 제가 되게 감사한 이유가
1: 예.
0: 방송이나 뭐 라디오나 TV에서 알코올 중독을 다루는 방법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1: 아,
0: 저는.
1: 예.
0: 그 힘든 게 알코올로 이어지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뭐 드라마나 TV나 소설에서 보는 건 사랑이나 이별에는 항상 소주가 결부가 돼 있죠.
1: 그렇군요.
0: 그리고 뭐 힘든 일,
1: 예.
0: 좋은 일, 뭐 나쁜 일, 기쁜 일 다 술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기뻐가지고 술을 마시잖아요.
1: 아, 그러네요.
0: 그리고 평생 그 아이의 인생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기념하면서 술을 먹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지인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죠. 이런
1: 그러네요.
0: 식으로 모든 행사에 술이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1: 모든 이벤트에는 술과 함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념할 때나.
0: 맞습니다.
1: 아, 그게 문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0: 네, 그래서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힘든 게
1: 예.
0: 술하고 결부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냐. 저는 문화적인 차이도 있다고 봅니다.
1: 문화적인 차이. 사실은 몇 분이 그렇게 주도하면 그게 문화가 되는.
0: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제일 윗분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이제 밑에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죠.
1: 예. 사실 또 요즘은 그렇게 굳이 술로 안 풀어도 커피를 마시면서 또는 뭐 차를 한 잔 하면서 담소를 나누면서 그런 것들을 풀 수도 있는.
0: 맞습니다.
1: 예. 네. 그런 게 충분히 되는데 우리가 사실 소설도 있잖아요. 술 권하는 사회.
0: 맞아요.
1: 그러다 보니 술에 네. 대해서 너무 이 사회가 관대했던 게 아니냐라는
0: 네.
1: 지적입니다. 예. 그러면 앞서 이제 알코올 중독에 이준서 선생님이 됐었고 이걸 이러면 안 되겠다 끊어야 되겠다 이 생각은 어떻게 하시게 된 겁니까? 위기가 닥쳤거나 다른 게 있었기 때문이겠죠.
0: 저한테 가장 컸던 계기는 신체적인 증상이 제일 컸습니다. 사실은
1: 예.
0: 일하면서 뭐 일에 방해를 받은 적은 없었지만 술을 많이 마시다 보면 잠을 깊게 못 자거든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한테 굉장히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3시, 4시 정도에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게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술을 네. 먹어서 그런 건가요?
0: 네. 그러니까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1: 예.
0: 이제 전체적으로 덮고 있는 가장 메이저한 요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술이죠. 그래서 흔히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나이가 들매 따라서 새벽에 자꾸 깨게 된다라고 오해를 하시기가 쉬운데
1: 예.
0: 나이가 들매 따라서 술도 사실 약이거든요. 항생제를 많이 먹으면 항생제가 안 듣잖아요. 근데 나이가 먹고 힘든 일이 많아지고 술 마시는 횟수가 잦아지니까 술이 안 듣고 점점 더 많은 양을 먹고 그러면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1: 이준서 선생님은 내가 알코올 중독이었다라고 생각하시다가

0: 아, 몸이 너무 안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끊었잖아요. 어, 생각 안 나면 깨져 완전히?
1: 생각이 나죠. 네. 그리고 꿈을 꿀 때도 있고요. 어. 시원한 소맥을 말아서 마시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 꿈을 꿨을 때 그 느끼는 양가 감정이 있어요.
0: 예.
1: 아, 안도감을 느껴요. 어. 아, 이제 마셔도 되는구나.
0: 예.
1: 반면에 절망도 느끼고요. 아, 이렇게 잘 참았는데 또 마시게 됐구나. 근데 깼을 때 그 반대의 양가 감정이 또 있고요.
0: 예.
1: 근데 이게 제가 느끼는 감정의 굉장히 마이너한 부분이고요. 단줄이 인해서 제가 느끼는 거는 행복감하고 평온함이 훨씬 더 큽니다.
0: 예.
1: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예를 들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저를 이제 제가 비유를 해보면 저는 행복도로 따지면 왜 행복한 부부가 있잖아요.
0: 예.
1: 하루를 마무리할 때 마주 앉아서 서로 일상을 나누고 꿈과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부부들이 있더라고요.
0: 예.
1: 저도 뭐 본 적이 있거든요.
0: 잠시만요. 그렇게 놀라면서까지 얘기하실 건 아닌 것 같은데.
1: 예. 예, 근데
0: 있겠죠. 예.
1: 있겠죠. 예. 그런 행복한 부부가 이제 1순위고 2순위는 저는 이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3순위는 정말 괴로운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0: 예.
1: 그런데 괴로운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혼한 사람들을 걱정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어떡하려고 그래. 이거하고 술이 똑같아요.
0: 예.
1: 정상인들은 행복해요. 한 달에 한 번, 두 번 술 마시고 와인 마시다가 많이 마셨으니까 남은 거 싱크대에 버리고.
0: 예.
1: 두 번째 행복한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을 겪었지만 회복하고 있는 단주자가 행복해요.
0: 지금 선생님 같은.
1: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술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본인이 알코올 중독이라고 인지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데 웃긴 거는 세 번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두 번째 사람들을 걱정해요.
0: 야.
1: 술 안 마시면서 괜찮겠어? 사회생활이 돼? 생각 안 나?
0: 그렇군요.
1: 네.
0: 이 사회의 많은 편견, 선입견을 이준 선생님이 깨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예전에는 얼마나 마셨던 거예요?
1: 어, 양이 많지는 사실 않았는데요.
0: 그럼 뭐 매일
1: 반병, 한병 이렇게 마시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0: 혼술도 많이 하셨어요?
1: 혼술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명이 마시면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0: 아, 예.
1: 이 말은 사회적 통념상 괜찮아. 이 말은 안 돼.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돼요.
0: 예.
1: 제일 맛있는 술은 혼자 마시는 술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제가 살면서 제일 맛있게 마셨던 술은 무슨 뭐 30년산 무슨 뭐 훈연향을 입히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0: 예.
1: 한 6개월 끊었다가 마시면 진짜 맛있어요.
0: 아, 6개월 정도. 예. 끊었다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끊으셨고 지금 우리 사회의 술에 관대한 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혼자 끊기는 어려울 때 어떤 것들을 활용하면 되는지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저희 AA 길잡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0: 예.
1: 네, 네이버 카페 AA 길잡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0: 알코올릭 어나니머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이죠.
1: 맞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이유가 혼자 술 끊는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술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못 끊게 만들어진 거예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지박약이라서 단주의 실패를 반복하는 게 아니고 원래 그런 겁니다.
0: 예.
1: 그런데 공동체를 만나서 나랑 비슷한 경험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시작하면 그냥 잘 돌아가는 스터디 그룹에 들어간 거하고 똑같아요.
0: 예. 네. 그런 단체를 활용해라.
1: 그렇습니다.
0: 예,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 의사였습니다. 이제는 단주한 이준서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 쇼.
0: 예, 오늘 뉴스쇼 인터뷰는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난 8월 초등학교 유소년 야구에서 우리나라에 절대 없던 기록을 만든 분입니다. U12 야구 국가대표 사상 최초의 여자 야구 선수입니다. U12니까 12살 이하 선수입니다. 광주 서석초 야구부의 주장 최서윤 선수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최 선수 안녕하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어, 목소리가 좀 쉬었어요. 구호를 외치다가
3: 소리를 많이 질러.
0: 소리를 많이 써. 서석초 야구부의 주장이죠.
3: 네.
0: 어, 그러면 구호 야 소리 안 내 이렇게 하다가 조금 목소리가 쉬신 건가요?
3: 네.
0: 알겠습니다. 예. 어, 사실 U12 야구 국가대표 사상 원래는 다 남자 초등학생들 이 가는 건데 최초로 여자 초등학생이 사실상 우리나라 그 U12 중에는 국가대표 역할을 한 거예요.
3: 네.
0: 예. 어땠습니까 당시에?
3: 처음에는 별로 실감이 안 났다가
0: 예.
3: 좀 훈련 들어가고 어. 시합 시작하니까
0: 예.
3: 좀 떨리고
0: 예.
3: 기대됐던 것 같아요.

0: 떨리고 기대됐고.
1: 네.
0: 아, 그때 좋은 성적도 냈습니다. 그 이야기는 좀 뒤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요. 최선 선수는 야구를 시작한 지 2년이 채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1: 네.
0: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1: 그 4학년에서 5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0: 예.
1: 부모님이 서석초 야구부에 취미반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냐고
0: 예.
1: 그러셔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고 싶다고
0: 예.
1: 해서 그때 들어갔는데 취미반에서 4개월 하고
0: 예.
1: 이제 겨울방학 때 야구 감독님이 들어오라고 하셔가지고
0: 예.
1: 그때 야구부 들어가게 됐어요.
0: 그래서 지금은 주장의 등번호도 1번.
1: 네.
0: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우리 딸 야구를 좀 하게 생겼는데 취미로 야구를 좋아하게 생겼는데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우리 최 선수가 보여줬으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야구반을 일단 들어가 보지라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1: 그 원래 운동을 많이 하고
0: 예.
1: 좋아했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했는데 야구는 안 해본 것 같아서
0: 예.
1: 부모님 한번 해보겠냐고 그때 물어봤어요.
0: 아, 야구는 안 해봤고.
1: 네.
0: 예. 제가 모신 스튜디오의 게스트 중에 초대 손 중에 가장 젊습니다. 2014년
1: 네.
0: 출생. 올해 올해 만으로 12살이
1: 네.
0: 된 거네요.
1: 네.
0: 예. 그래서 U12 대회 나갈 수가 있었고요. 예. 근데 원래 스포츠 다 좋아해요. 제일 네. 좋아하는 스포츠는 일단 야구 빼고 뭐였어요?
1: 축구도 좋아했었고.
0: 어.
1: 막 수영이나 클라이밍이나
0: 클라이밍도요?
1: 네.
0: 예.
1: 여러 가지 운동 좋아했어가지고.
0: 예. 원래 운동을 좋아했군요. 부모님이 원래 운동선수 출신이라고?
1: 네. 두 분 다 태권도 하셔가지고.
0: 예. 아, 태권도 그러면 관장님의 따님이군요.
1: 네.
0: 태권도도 많이 하셨어요?
1: 태권도는 그렇게 오래 하진 않은 것 같아요.
0: 예. 오래 하진 않았고.
1: 근데
0: 여러 운동을 좋아하는데 부모님이 야구도 한번 해봐 했는데
1: 네.
0: 재밌었어요?
1: 네.
0: 얼마나요?
1: 지금까지 했던 운동 중에서는 제일 재밌었어요.
0: 야구가요?
1: 네.
0: 왜요? 야구 어떤 점이 제일 재밌었습니까?
1: 그 배팅 칠 때도 딱 배트에 잘 맞으면은 나는 소리랑 그 손에 오는 느낌이 좋았고
0: 손에 오는 느낌을 손맛이라고 하나요?
1: 네.
0: 아, 예.
1: 공 잡을 때도 그 배팅 칠 때랑 똑같이
0: 예.
1: 소리도 좋고 손맛이 좋았어가지고
0: 예 그러면 근데 재미로 하는 건 아니고 지금은 광주 서석초의 야구부 주장이잖아요.
1: 네.
0: 잘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아니 뭐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얘기하면 돼요. 네.
1: 그래도 배팅 칠 때도 힘은 살짝 밀릴 수도 있는데
0: 예.
1: 컨택 능력이랑 성구안 같은 거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0: 성구안 같은 건 이제 서석초 야구부 중에서는 내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그 실력을 쌓는데 노력도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다른 초등학교 야구부 그건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주변에 이제 운동하는 아이를 둔 부모가 있는데 엄청 훈련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 네.
0: 어느 정도 합니까?
1: 저는 그냥 훈련이라고 하기보다 아빠랑 막 집 뒤에서 캐치볼 하고
0: 예.
1: 페파 게임이라고
0: 예.
1: 뭐 한 사람이 던지고 한 사람 그냥 가볍게 툭툭 쳐가지고
0: 예.
1: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 아빠랑 그것도 하고 막 아빠가 펑고도 쳐주고
0: 예.
1: 약간 놀이처럼
0: 예.
1: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실력이 된 것 같아요.
0: 그렇게 해서 실력이 늘었고요. 지금 야구한 지 2년 안 됐는데 실력이 부쩍 느는 게 본인도 체감이 됩니까?
1: 네.
0: 그러면 그 정도면 왜냐면 12살 이하 U12 대회의 대표 선수로 국제대회에 나갔거든요.
1: 네.
0: 그렇죠. 그러면 그 12살 이하 중에는 우리나라에 최소한 어느 정도 순위 안에 든다는 거잖아요.
1: 네.
0: 예. 그러면 이건 뭐 재미만으로 안 되고 훈련도 필요하고 재능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1: 부모님이 운동하셨어가지고
0: 운동 체질이 좀
1: 네 그런 걸 물려받은
0: 능력이 좀 재능이 원래부터
1: 네.
0: 예 그건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러면 4학년 때 5학년 때 야구를 처음 시작한 거예요. 4학년 때
1: 4학년에서 5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0: 그때 야구부에 딱 들어갈 때
1: 네.
0: 소속초에는 첫

0: 여자 야구선수였죠. 그
1: 아니요.
0: 전에 있었습니까?
1: 제가 듣기로는 그 전에 한두 명인가?
0: 두
1: 두분
0: 명인가?
1: 정도 계셨다고 들었어요.
0: 몇년 전쯤에?
1: 그거는 못
0: 아주 그 전통이 오래된 학교잖아요,
1: 들어가요.
0: 거기가. 이정우 선수가 소속초 출신이라고, 메이저리거. 예. 근데 그러면 야구부에 딱 들어갔을 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1: 취미반에서 하던 거랑 취미반에서는 그냥 놀이식으로
0: 예.
1: 많이 했는데,
0: 캐치볼하고 그냥, 예.
1: 야구부 들어가니까 막 진짜 빡세게 훈련처럼
0: 예.
1: 해가지고,
0: 빡세게 괜찮았어요, 예.
1: 더 재밌었어요.
0: 아, 더 재밌었고. 예. 다른 선수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1: 처음에는
0: 예.
1: 좀 여자니까 못할 줄 알고 막 캐치볼 할 때도 살살 던지고
0: 예.
1: 막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똑같이 더
0: 예.
1: 잘하는 것
0: 더 잘하는. 그래서 주장도 된 겁니까? 사실은 주장이면, 사실은 운동부 주장이 힘들잖아요. 아이들 다 통솔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비법이 뭡니까?
1: 너무 막 엄청 혼내진 않고,
0: 예.
1: 살짝 말안 들으면 좀 뭐라 하고, 또 다독여주고,
0: 예.
1: 그렇게 해서 하면은 애들이 잘 따라주는 것 같아요.
0: 잘 따라주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8월에 중국에서 아시아 유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가 열렸는데 한국 U12 역사상 여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국가대표에 뽑혔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1: 처음에 부모님 말씀하셨을 때는 실감도 안 났고 그냥 장난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0: 예.
1: 진짜로 선발됐다고 하니까 뭔가 그래도 여자 선수 최초로
0: 예.
1: 선발됐으니까 가서 할수 있는 건다 하고 와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0: 예. 어깨가 무거워졌겠고.
1: 같아요.
0: U12 대회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루, 득점, 타점, 안타. 뭐다 괜찮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1: 시합을 거기서 다뛴건 아니어가지고
0: 예.
1: 한두 경기, 세 경기 정도 나갔는데,
0: 예.
1: 그래도 한 경기에 안타도 치고
0: 예.
1: 득점도 하고 타점이랑 도루까지 다 해서
0: 예.
1: 기분 좋았던 것
0: 지금 그때 8월을 회상하면서, 8월이면 사실 지난달인데, 기억하면서 표정도 좋은 것 같아요. 그때 너무 재밌었다. 예. 사실은 U12 대회 나가면서 재밌었지만, 그 전에 소년체전에 못 나간다. 그래서 그땐 좀 낙담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뭐, 못 나가게 되는 건왜 그렇습니까?
1: 그뭐 협회에서
0: 예.
1: 소년체전이라고 듣기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었다고 한것 같은데,
0: 예.
1: 못 뛴다고 해가지고.
0: 제가 보니까 뭐, 야구는 여성 게임은, 그러니까 여자부 게임은 따로 진행이 되는데 없다, 소년체전에는. 그런 거네요. 예. 사실은 이전에도, 그 초등학교, 중학교인가요? 이렇게 야구를 여자 선수가 하다가 국내 마땅하게 여자 프로팀도 없고 여자 실업팀도 없어서 해외에 가고 이런 분이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최소연 선수는 꿈이 어떤 건가요?
1: 일단 지금 미국에
0: 예.
1: 여자 프로야구가 생겼는데,
0: 예.
1: 거기에도 진출하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뭐 미국이나 일본으로도 한번 가서 야구해보고 싶어요.
0: 아, 같이 야구 보고 싶고. 예. 야구로서 내 인생 승부를 볼 거다. 미국 프로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준비도 따로 마음속으로 하고 훈련도 그런 마음 자세로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부모님들은 뭐라고 하세요?
1: 부모님들도 네가 하고 싶으면은 한번 해보라고 그냥 그렇게 밀어주시는 것
0: 야구가 사실 힘들 땐 없었습니까? 사실은 뭐 많은 아이들이 그럴 때 있잖아요. 예. 이것 때보다가 또좀 지나면 힘들고 그러면 좀 지루해지고 다른 걸또 해보고. 근데 지금 2년 정도 지났는데 너무 재밌어하는 표정이긴 해요. 힘들
1: 같아요.
0: 땐 없었어요.
1: 운동으로 힘들었던 건 없었던 것 같고,
0: 예.
1: 여름엔 너무 더운 거 말고는 딱히 힘든 건 없는 것
0: 여름에 더운 거 말고는
1: 같아요.
0: 딱히 힘든 거 없었고. 예. 가장 존경하는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입니까?

0: 여자야구 프로에 진출한 김락영 선수랑 박주하 선수, 김연아 선수.
1: 여자야구 프로에 진출한 해외에 예. 그 선수가 롤모델이군요. 영어도 좀 공부해야 될것 같아요. 영어 공부는 하세요. 신경 쓰고 있고.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소연 선수는 앞으로 어떤 선수가 되고 싶은지.
0: 전 세계 사람들이 최서윤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누군지 알고 플레이 스타일이나 그런 특징을 다 알아주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1: 전 세계에서 이름을 알리는. 그러기 위해선 미국의 여자 프로야구를 하고 싶겠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사실은 근데 여자 여중학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여자 팀이 없죠. 앞으로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0: 중학교 때는 여자 선수랑 남자 선수가 같이 할수 있는 BC팀이 있는데 거기로 갈것 같고, 고등학교 때는 여자야구 국가대표팀에 들어가고
1: 여자 국가대표팀에
0: 싶어요.
1: 고등학교 때 들어가고 싶고. 우리나라 최초의 U12 여자 야구 선수로 선발돼서 지난 8월에 중국에서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고 세계에 이름을 알리고 싶은 최소연 선수. 이미 12살 때부터 그 꿈을 향해 하나하나 밟아가고 있는 최소연 선수를 스튜디오에 만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 유튜브 뉴스쇼를 해외에서도 엄청 많이 듣고요. 그래요. 하고 싶, 뭐, 그린란드에서도 들어요. 그린란드에서도. 청취자들에게 최소연 선수의 포부를 한 말씀 알려주세요.
0: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할 거니까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요거 다시 지금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팬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제가 국민 여러분에 맞춰서 열심히 해서 꼭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나중에 한 10년 뒤에 할거 미리 연습해 보신다고 하시고 다시 한번 예. 알겠습니다.
0: 그냥 하고 싶은 말
1: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0: 감독님이랑 코치님들한테 항상 훈련 잘 지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지금은 그만두셨는데, 소속초에 김윤호 코치님이라고
1: 예.
0: 계셨는데, 그 코치님이 엄청 잘 챙겨주셔가지고, 나중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1: 예. 나중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요즘에 지금 뭐, 백상예순대상 같은 느낌도 좀 나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서석초의 주장 최서윤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2: 한국인은 밥씁니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 성분들도 함께 들어 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추석 장보기 알뜰하게 준비하세요. 9월 30일까지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추석 상차림에 필요한 국산 농축산물을 최대 40% 저렴하게 만나보세요. 전통시장에서도 혜택이 있습니다.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300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입하면 결제 금액의 30%,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드립니다. 또 9월 20일까지 농알 상품권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해 농알 상품권 가맹점에서 국산 농축산물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축산물 할인 지원 누리집을 참고해 주세요.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합니다.
4: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쇼.
1: 네, 지금부터는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공부냐면 다이어트에 대한 공부, 여러 방법들, 특히 요즘 인기 있는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비만 치료제 관련에 대한 공부입니다. 맞아도 괜찮은 건지, 부작용

0: 없이 없는 건지 효과가 무엇인지 가장 좋은 다이어트 방법은 무엇인지 직접 위고비를 맞아보셨다는 전문가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장형우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제가 교수님이 오신다길래 교수님이 과거에 했던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찾아봤습니다.
1: 아, 네.
0: 직접 비만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여러 고민을 하셨고.
1: 네, 그렇습니다.
0: 이것도 비만록이라는 네, 책을
1: 맞습니다.
0: 쓰셨죠?
1: 예, 맞습니다. 예.
0: 예. 그래서 그 책은 제가 직접 못 봤지만 예. 관련 내용을 쭉 봤는데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비만 치료,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1: 제가 사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제 비만이었고 뭐 이제 성인이 되면서 고도비만의 이제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비만 때문에 이제 건강 위협을 계속 받으니까
0: 예.
1: 이거를 이제 영구적으로 탈출할 방법을 찾아서 이제 계속 연구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시도는 계속 다 실패하고 이제 6년 전쯤에 이제 비만 대사 수술을 받았습니다.
0: 예.
1: 그리고 이제 2년 전쯤부터는 이제 이 GLP-1 비만 치료제를 이제 맞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비만 치료 방법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이거 의사로서 다른 비만 환자들이 어서 이 약을 쓸 수 있게 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책을 쓰고 또 비만 치료에 대해서 이제 알리러 다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0: 예, 알려야 되겠다 비만 치료에 대해서. 원래 본인이 내가 너무 이렇게 일단 살이 많이 쪘구나.
1: 네, 그렇습니다.
0: 그 고민에서부터 이런 건강에 정말 위험하겠구나.
1: 예. 과거에 실제로 예 건강에 위험한 사인들이 나타나고
0: 몇 킬로까지 이렇게 됐었나요?
1: 최대 몸무게가 118kg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0: 118kg요?
1: 예.
0: 그때가 언제?
1: 그때 그러니까 이제 전공의 시절에 가장 체중이 많이 쪄서
0: 예.
1: 2006년부터 이제 2010년까지 전공의를 하는 가운데. 몸무게가 대략 한 110kg 정도에서 시작해서 118kg 정도까지 쪘던 것 같습니다.
0: 예.
1: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 근방에서 이제 왔다 갔다 했지만 110kg 밑으로 내려온 적은 아예 없고요.
0: 예. 예.
1: 항상 저런 뚱뚱한 상태는 뭐 불만족스러운 상태고 이제 혐오감 드는 그런 상태인데
0: 예.
1: 이제 건강의 위협이 실제로 느껴지기 전까지는 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하기가 좀 어렵고, 근데 이제 뭐 실제로 뭐 부정맥이 나타나고 지방간이 심해지고 뭐 수면 무호흡증이 나타나고 이러니까 아 이거 이러다가 일찍 죽겠구나,
0: 예.
1: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0: 그래서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다라고 네. 하셨어요. 어떤 다이어트를 해보셨습니까?
1: 근데 이제 뭐 세상에 이제 다이어트 방법 너무 많기 때문에 아예 안 해본 다이어트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지만
0: 예.
1: 그 한 서너 가지 정도 이제 대표적인 거 말씀드리자면. 뭐 덴마크 다이어트, 그리고 뭐 저탄고지 다이어트,
0: 예.
1: 뭐 간헐적 단식, 뭐 황제 다이어트 이런 거 다 시도해 봤거든요. 근데 이제 효과가 별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0: 예.
1: 왜냐면은 지금 그 많은 그 다이어트 논의에서 막 5kg 정도 빼고 싶은 사람, 뭐 7kg 정도 빼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20kg 이상 최소 20kg 이상 빼야 되는 사람들이 막 혼재돼 있거든요.
0: 예.
1: 이제 뭐 20kg 이상 빼야겠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30kg 이상을 빼야 되는 상태였는데
0: 예.
1: 이런 상태에서는 뭐 그런 방법들로는 그 간의 기별도 안 가고 비만에서 그냥 비만으로 이제 이동하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큰 효과를 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0: 앞서 이제 118kg 물론 이제 꽤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1: 네.
0: 여러 하고 지금은 현재
1: 지금은 78kg 정도입니다.
0: 30kg를 딱
1: 아니 거의 40kg.
0: 40kg 빼셨네요.
1: 예.
0: 예. 지금은 뭐 전혀 뭐 좀 사실 좀 쪘다라고 느낌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보다 가볍습니다.
1: 아, 그런가요?
0: 예.
1: 예. 예.
0: 제가 이제 안 보이는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1: 아, 네.
0: 저보다 가벼우시고요. 예. 예. 그런데 앞서 이제 저탄고지 같은 경우 제 주변에서도
1: 네.
0: 저탄고지로 효과를 봤다는 분들 꽤 있으시거든요.
1: 네네.
0: 그러면 이건 효과를 못 봤다는 거는 장 교수님의 경우는 많이 뺐어야 되기 때문에 효과를 못 봤다는 거고 예를 들어 한 7, 8kg, 10kg 정도 그런 10kg 정도 빼야 되는 분들에게는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에 따라 다른지.
1: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탄고지도 효과가 있는데
0: 예.
1: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16kg에서 저탄고지를 해서 107kg 정도까지 빠졌거든요.
0: 예.
1: 근데 그 이상은 더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
0: 예.
1: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조금 과체중이거나 뭐 아주 그 체질량 지수 한25 근방에 있거나 이렇게 해서 불만족스러우신 분들은
0: 예.
1: 아마 이런 방법으로 본인이 원하는 목표 체중에 도달하실 수도 있어요.
0: 예.
1: 그런데 이제 고도비만 영역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체질량 지수 30이 넘어가면
0: 예.
1: 그건

0: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그걸로는요.
1: 제일 효과가 있었던 건 결국은 약입니까?
0: 제일 효과가 있었던 것은 수술입니다. 실제로 수술. 빠진 폭으로 따지면은 예. 수술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물리적으로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은 제한이 되지만
1: 예.
0: 이 뇌에서는 이제 계속 이제 비상사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지방이 몸에 많이 축적되어 있어야지 그것으로부터 이제 오는 호르몬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시상하부가 아 이거 괜찮은 상태다 이렇게 인지를 하는데
1: 예.
0: 이제 물리적으로 먹는 양이 제한이 되니까 지방이 빠졌거든요 실제로
1: 예.
0: 지방이 많이 빠지면 이제 뇌에서는 이제 비상사태가 됩니다. 다시 116kg로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 기아 상태에 빠져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1: 위 소매 절제술을 받으셨었죠.
0: 네 그렇습니다.
1: 그게 이제 몸무게로는 많이 뺐지만
0: 네.
1: 사실은 뇌에서 그러면 계속 내 몸에 이렇게 지방이 없어 이전과 다르잖아.
0: 예,
1: 지방을
0: 그렇습니다.
1: 축적해라는 신호를 보낸다는
0: 맞습니다.
1: 말씀이시군요.
0: 그러니까 이제 몸이 서서히 그러니까 완전히 예전처럼은 되지 않겠지만 뭐 실제 감량된 체중의 한 절반 정도가 복구된다든가 뭐
1: 예.
0: 이런 식으로 사실 감량된 체중의 절반 정도가 복구되면 좀 수술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걸로 이제 간주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그룹에 속했고 뭐 그래서 이 비만 대사 수술은 굉장히 큰 폭으로 체중 감량을 시켜주는데
1: 예.
0: 사람에 따라서 뭐 어느 정도는 체중이 다시 재증가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뇌가 이제 과거로 돌아가려는 신호를 계속 몸에 보낸다는 말씀이시죠.
0: 네네.
1: 이게 뇌가 내뇌인데도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군요.
0: 이게. 그렇더라고요. 예. 예. 예.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책에서 또 여러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던 거는 결국은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원래 당뇨 치료제로 개발된 약인데 지금 고도비만 치료제로도 쓰이고 있죠.
0: 네 맞습니다.
1: 이게 효과가 있더라.
0: 예,
1: 예. 좀 얘기를 더 해주신다면요.
0: 그러니까 사실 이 GLP-1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1: 예.
0: 이제 먹고 나면 이제 포만감을 느낄 때 잠깐 나왔다가 2, 3분 만에 없어지는 호르몬인데.
1: 아, 그 호르몬이 GLP-1이라고
0: 하는 호르몬입니다. 포만감 호르몬이 몇 개가 있는데 아마 그 중에서 뭐 거의 제일 대표적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1: 예.
0: 이게 이제 금방 없어지는데 요걸 이제 100시간 이상 체내에서 유지가 되도록 분해가 안 되게끔 만든 것이 이제 이 위고비와 마운자로 같은 약제들이거든요.
1: 예.
0: 근데 이제 이런 약제를 맞아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116kg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를 상당히 완전 100%는 아니더라도 무력화시킨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을 맞지 않을 때 느꼈던 이 배고파서 미치겠다. 라든가 뭐 이렇게 밤에 이렇게 뭘 먹을 때 이제 굉장히 많이 먹어야지 그 만족스럽게 이제 식사를 끝낼 수 있다든가
1: 예.
0: 이런 게 없어져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제로 투약을 해본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상당한 배신감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어떤 배신감이냐면
1: 예.
0: 아, 이렇게 쉬운 거였나.
1: 이렇게
0: 그냥 간단하게 양리학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체중을 빼기가 힘들었는데
1: 예.
0: 그냥 약으로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였네. 약간 그런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동력도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예. 예. 결국은 뇌의 신호를
0: 네.
1: 살을 뺄 수 있는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항상성과는 좀 다른 개념에서
0: 그렇죠. 예.
1: 당신은 원래 살이 안 찌는 사람이야. 굳이 예. 먹을 필요가 없어서 신호를 예. 계속 주게끔 만드는 호르몬 작용이라는 말씀이시군요.
0: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 예. 예. 이 부분 좀 그러면 마운 원래 당뇨 치료제로 개발된 약인데 위고비나
0: 네.
1: 식욕이 줄고 식욕이 일단 확실히 줍니까?
0: 식욕이 줄고요.
1: 예.
0: 그리고 먹어도 살이 잘 안 쪄요. 그거를 확실히 그 느낍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먹으면 아 내일 내가 몸무게 뿔겠지 생각을 안 해요.
1: 예.
0: 그냥 먹고 싶으면 먹습니다.
1: 근데
0: 이제 물론 예전처럼 예를 들면 이제 과자를 한 봉지를 까면
1: 예.
0: 개봉을 하면 예전에는 이거를 그냥 바로 스트레이트로 이제 하나를 다 먹죠. 근데
1: 예.
0: 요즘에는 이제 그냥 그 아주 작은 그릇에 조금 그 덜어서 먹고 나머지는 이제 밀봉해 두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걸 뭐 내가 인내심을 발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몇 조각 집어 먹으면은 아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 예.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건 호르몬 작용인 거고요.
0: 네네.
1: 사실은 저도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0: 네.
1: 일단 맛있잖아요.
0: 예.
1: 그래서 계속 먹고 싶은데
0: 네.
1: 이 주사를 맞은 다음에 호르몬 작용해서 아 이제 배부르다라는 신호를 훨씬 더 이 정도면 됐어라는 신호를 훨씬 일찍 준다는 얘기군요.
0: 네.
1: 근데 뒤에 말씀하셨던 거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건 뭔가요? 그건 어떤
0: 그러니까
1: 기제로?
0: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자꾸 식욕 억제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1: 예.
0: 식욕을 억제하는 건 여러 기능 중에 하나일 뿐이고

0: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16kg라는 걸 지킬 필요가 없는 예.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예. 그냥 예를 들면 이제 먹었을 때 똑같은 양을 먹어도 흡수를 할 거다 말 거다
1: 예.
0: 얼마나 세게 흡수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남을 때 이걸 지방으로 저장을 할 것인가 말 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 영향을 미칩니다.
1: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0: 그러니까 먹어도 물론 이제 먹는 양 자체가 이제 예전에 약 맞기 전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밤 10시, 11시에 먹는 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먹어도 아, 이거 먹으면 내일 아침에 살찔 텐데 이런 생각을 이제 별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 상관없으니까 이거랑.
1: 지금 말씀하신 내용 첫 번째 말씀하셨던 거는 포만감에 대한 심리적인 호르몬 작용인 거고
0: 네.
1: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뇌가 나의 몸은 그 교수님을 예로 들면 내 몸은 창고에 보통 요 정도는 저장해 놨어.
0: 네네.
1: 창고에 그러면 재고를 3일치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네. 이게 기본 시스템이었는데 네. 이 주사를 맞으면 아유 창고는 뭐 한 2시간 정도 재고만 있으면 돼. 이렇게 시스템이 바뀐다는 거군요.
0: 상당히 적절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저장하려는 의지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제 몸에서. 예전에는 밤에 뭘 먹으면 그 다음날 꼭 그게 반영이 됐거든요. 예. 몸에. 근데 반영이 별로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1: 예. 그런 나도 모르는 작용을 한다.
0: 예.
1: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도 댓글에 한 분이 0J1D분이 이렇게 얘기를 주셨습니다. 저는 위고비 주사 맞고 부작용으로 가슴이 쪼이고 숨이 막히고 하더니 8kg가 찐 상태입니다. 이게 안 빠지네요. 부정맥 약 복용하고 가슴이 쪼이는 건 지금은 좀 없어진 상태인데 이분은 또 이렇게 안 돼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모든 이런 부작용 호소는
1: 예.
0: 처음에 몇 킬로에서 이걸 맞으셨느냐부터 컨펌을 하고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1: 예.
0: 뭐 그분이 대답을 해 주실지는 모르겠는데
1: 예.
0: 본인이 이제 뭐 BMI가 27도 안 되는데 맞았는데 부작용이 있었다. 그럼 그런 데 대해서는 이미 연구된 이전에 연구된 바가 없기 때문에
1: 예.
0: 그건 각자의 사정인 거지 뭐 그거를 뭐 여기서 이렇게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같이
1: 원래 뭐 BMI가 체질량 지수가 어디에서 출발했냐가 중요한 거군요.
0: 예,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모든 연구가
1: 예.
0: BMI가 30이 넘거나 또는 BMI가 27 이상이면서 비만과 관련된 합병증이 있는 경우로
1: 예, 이렇게 성인병이
0: 예, 있는 경우 뭐 그래서 흔히 있죠. BMI가 27만 넘어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게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는 분들에서 이제 연구가 된 것이고 그 밑에서는 뭐 연구가 안 됐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을 상대로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다.
1: 예. 예. 많은 분들이 또 이 질문도 합니다. 지금 이용 야옹 사랑님께서 주셨는데 마운자로 하다가 끊으면 배로 쪄서 다시 오더군요. 그게 문제다. 그다음에 자유님도 주사 끊으면 식욕 당겨서 다시 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 평생 맞아야 되는 겁니까?
0: 지금 그 모든 연구 결과가
1: 예.
0: 이 약을 끊으면 다시 요요가 온다는 것이 그냥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끊고서도 잘 유지하는 방법이라든가
1: 예.
0: 고도비만 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끊고서 잘 유지하는 방법, 뭐 잘 끊는 법, 뭐 이런 것들은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런 거는 된다는 게 지금까지 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지금 뭐 엄청나게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가 전부 다 다시 찌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요.
1: 그러면 이게 뇌 호르몬 작용을 제어하는 건데 네. 이 제어가 당신은 배불러 또는 당신의 몸은 더 이상 쟁여놓을 필요가 없어
0: 네.
1: 라는 신호를 주던 게 끊기면
0: 네.
1: 그다음에는 조금 배고픈데 조금 더 쟁여놔야지 라는 신호가 오게 돼서 그렇다는군요.
0: 그러니까 원래 체제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116kg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1: 예.
0: 이거 그 전까지 눈을 가려졌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가
1: 예.
0: 이제 갑자기 딱 눈 가려진 게 걷어지니까 이거 지방이 없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1: 그래서 교수님은 그럼 계속 맞고 계신 거예요?
0: 그럼요. 예.
1: 근데 그러면 사실 비용도 문제잖아요. 이게 싼 주사제도 아니기 때문에
0: 네. 비용이 정말 문제입니다.
1: 예.
0: 저는 뭐 사실 자본주의 지향자이기 때문에
1: 예.
0: 뭐 제약회사가 비용 받는 거에 대해서 뭐 관심이 없었는데.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점차 가격이 많이 다운되고 있어요.
1: 예.
0: 그래서 환자의 한 명으로서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이게 뭐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1: 예. 예.
0: 1년에 한 500에서 550만 원 정도 드는데
1: 그렇죠.
0: 그래서 뭐 저는 뭐 제약회사 차원에서도 좀 가격 인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1: 예.
0: 물론 이제 예상을 하자면은 앞으로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특허가 풀리고 나면 이제 카피약들이 쏟아져 나올
1: 예,
0: 거고
1: 복제약들이 나오면 예,
0: 이게 무슨 뭐

0: 미방이 아니거든요.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다 공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예. 대신에 이제 특허로 보호를 받고 있는 거죠.
1: 근데 이제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건 좀 그렇고 가장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추천해 주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0: 평생 약을 맞아야 된다는 게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혈압 약도 평생 먹잖아요.
1: 예.
0: 그리고 고지혈증 약도 마찬가지고
1: 예.
0: 이게 이제 그 각자 겪어본 경험의 차이인데 저는 이제 그 몸무게가 다시 116kg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힘이 그 포스가 얼마나 센지를 예. 이제 체감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이거는 이 웬만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1: 예.
0: 그러니까 제가 생활 속에서 막 모든 것을 이제 용의 주도하게 하고 계획하게 하고 절대 미루지도 않고 벼락치기도 안 하고 뭐 철저히 통제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1: 예.
0: 이거 체중은 전혀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냥 아무리 열심히 뺐어도 뭐 15kg 이렇게 뺐어도 조금만 방심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다시 원상 복구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
1: 오늘 말씀은 이제 의지보다 과학을 믿어라.
0: 예.
1: 이렇게 요약될 예. 수가 있겠군요. 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분당 서울대병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0: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딸 혹시
2: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1: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2: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1: 익수 황진한.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7: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6: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8: 현대 오피스
9: 관자유.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전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0: 토론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슈 서울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네, 추석 연휴 첫날 박성태의 뉴스쇼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예고를 해드리면 내일은 삼국지에 이어서 서양 고전을 읽어봅니다. 김원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와 함께 그리스 로마 신화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CBS
1: 모든 길은 안양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양.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은 물론 평생 배움, 따뜻한 복지가 함께합니다. 일하기 좋은 안양. 청년에겐 일과 창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힘을 더합니다. 누릴수록 행복한 안양. 문화와 예술, 푸른 정원, 편리한 교통까지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안양. 스마트 도시를 넘어 피지컬 AI 선도 도시로 나아갑니다. 삶도, 일도, 미래도 하나로 이어지는 곳. Anyway, 안양. 이 캠페인은 안양시와 함께합니다.
2: 터집니다. 예술적 감수성이 터집니다. 경기도 시각예술인 21인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고 새로운 감각을 발견하는 순간. 아트팝 경기.
1: 터진대요. 다양한 즐거움이 터진대요. 작품을 보고 즐기고 마음에 드는 작품과 상품은 직접 구매까지.
2: 전시와 판매를 아우르는 특별한 아트페어. 아트팝 경기.
1: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이 캠페인은 경기도 경기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차, 운전 10년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5: 날씨와 생활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벌써 귀성길에 오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단 오늘 오전까지는 경기 북부 내륙과 충남, 강원 내륙, 전북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짙은 안개가 자리하면서 시야가 답답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그 밖에는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는데요. 여전히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비교적 선선하게 출발했지만 한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 대전 28도, 광주, 대구 29도로 30도에 가까운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 소식이 있어서 올해 한가위 대보름달을 보시기는 어렵겠습니다. 특히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강원 영동 북부, 또 추석인 내일 늦은 오후부터는 중부와 호남, 경북, 주말인 모레는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1: 대한민국 중심 충남 혁신도시가 미래를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인구 74%가 40대 이하인 젊은 도시,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스포츠센터를 갖춘 문화도시, KTX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교통도시, 교육과 의료, 일자리가 준비된 이곳은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최적지, 전국 유일의 도청 소재지,

0: 충청남 혁신도시입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합니다.
1: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2: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3: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2: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3: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4: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5: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6: 거리가 밤야.
7: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향 행주산성에서. 고향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8: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9: 마누카 꿀.
8: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9: 뉴질랜드.
8: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9: 당연히 콤비타죠.
10: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1: 콤비타 마누카 꿀.
1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을 만한 스승은 없다. 어르신들은 이런 얘기를 종종 하시죠. 봄부터 지금까지 부지런히 일했다면 꼭 그만큼의 정직함으로 결실을 보여주는 게 가을이라는 계절이고요. 명절을 맞아서 고향으로 달려가면 가족이나 뿌리에 대해서 저절로 알게 되니까 겸손과 예절을 가르쳐주는 계절이라고 해도 또 무방할 겁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면 길 위에서도 많은 걸 알게 되죠. 달리는 것만큼 멈추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 차선 변경을 여러 번 해도 50보 100보라는 것, 추월하는 것보다 양보하는 게 훨씬 마음 편한 일이라는 걸 이참에 깨닫게 될 텐데요. 가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 계절로부터 저절로 배우게 된 것들 함께 나눠주시죠. S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9월 24일 목요일 입주 1430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짝짝!